0: 완전 놀랬어.
1: 호떡아, 무슨 일이야?
0: 누나 내 친구 유유 알지?
1: 응, 눈물 많고 착한 친구.
0: 오늘 친구들이랑 유유네 집에 가서 놀았는데.
1: 그런데
0: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2: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린데?
0: 궁금해?
2: 응, 궁금해.
0: 좋아, 누나니까 특별히 이상한 소리 이야기 해줄게.
1: 우와, 호떡이 최고 최고.

0: 층간소음은 왜 나는 거예요? 찐이랑 깔끔이랑 함께 유윤의 집에 놀러 갔어.
1: 우와!
0: 우와!
2: 우와! 너희 집 정말 깔끔하다. 먼지가 하나도 없어.
1: 그래? 고마워.
3: 애들아, 애들아. 우리 진짜 재밌게 놀자.
0: 좋아! 우리 숨바꼭질 할래?
1: 좋아!
0: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4: 내가 좋네.
1: 그럼 내가 술래할게.
0: 그래!
1: 그럼 빨리 숨어. 내가 열샌다. 하나.
0: 숨바꼭질이 시작되자 모두 흩어졌지.
2: 아, 여기에 숨어야겠다.
1: 네.
4: 우와, 방 진짜 이쁘다. 어디 숨지? 어? 여기 숨을까?
0: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1: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0: 여기 숨어야지.
4: 어? 없네.
1: 다른 데 찾으러 가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2: 역시 잘 숨었어.
0: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1: 못 찾네. 한번 나가볼까?

0: 여긴 큰 소리가 났어.
1: 뭐야? 너희들 다 여기 있었구나.
2: 유유야, 이상한 소리가 났어.
1: 나는 진짜 무서웠어.
0: 막 쿵쿵쿵 소리도 났어.
1: 어? 잠깐만, 그거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아, 우리 엄마 그러는데 그거 층간소음이래.
2: 뭐? 층간소음? 알고 보니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층간소음이었던 거야.
3: 아, 층간소음.
2: 누나, 근데 층간소음이 뭐야?
3: 층간소음이 뭐냐면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들리는 거야.
2: 아, 근데 누나,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왜 우리 집에 들리는 거야?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리는 거냐고? 왜?

0: 잘 모르겠어.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응, 응.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층간소음 딱지. 층간소음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세요?
2: 잘 들립니까?
0: 엄청 크게 들려요.
2: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 날 불렀나요?
3: 왜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0: 그것도 시끄럽게요.
2: 층간소음 말이군요. 그럼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1: 네!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우리 집에 들리는 다른 집의 생활소음을 말해요.
3: 공동주택이 뭔데요?
2: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각각 따로 살 수 있도록 지은 커다란 집이죠.
0: 그럼 생활소음은 뭐예요?
2: 생활소음이란 일상생활 중에 자주 생기는 소음으로 청소기 소리,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까지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다른 집의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동주택의 기본 구조 때문이랍니다. 공동주택은 모든 세대가 벽과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우리 집의 바닥은 다른 집의 천장이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 소음이 발생하면 사방, 팔방, 주위의 집들로 소리가 전달되게 됩니다.
0: 그럼 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윗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이 심해지면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생활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0: 그런데 다른 집과 붙어있다고 해도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2: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벽을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답니다.
3: 박사님, 그런데 제 친구 유유가 그러는데요. 화장실이 더 유난히 잘 들린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2: 그럼 공동주택의 화장실은 보통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가 통로를 타고 더 잘 퍼진답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지도 알아볼까요?
1: 네!
2: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의 정체는 바로 나잡아봐라! 거실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뛰어다니면 층간소음이 날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아파. 알 수 없는 무서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바닥과 닿는 장난감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것 같아도 다른 집으로 전해질 때는 천장의 빈 공간을 통해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장난감은 매트나 카펫 위에서 갖고 노는 것이 좋습니다. 호떡이의 잠을 깨운 소리의 정체는 바로 화장실에서 부르는 노래소리였습니다. 화장실은 앞에서 말한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리를 반사하는 욕실 타일 때문에 소리가 흡수되지 않아 더 잘 전달되지요.
3: 이게 무슨 소리야?
2: 이 밖에도 주변이

0: 조용해지는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면 층간소음이 크게 느껴져요.
1: 그럼 층간소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0: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2: 우리는 콩콩콩콩 작은 소리
3: 웃음 콩콩콩콩 커다란 소리
0: 소리는 벽을 타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0: 드려볼까요?
1: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2: 늦은 밤에 조용히 움직이자.
3: 그래요.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답니다. 안녕.
2: 네, 안녕히 가세요. 앞으로 유유집에 놀러갈 땐 조심해서 놀아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면 층간소음도 많이 줄어들 거야.
2: 맞아, 맞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층간소음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럭키!
1: 와, 우리 오뚜기 잘하는데?
0: 똥똥똥!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공동주택 1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부럽다. 나도 수영 잘하고 싶어. 수영 잘해서 바다 있는 고래랑 물고기랑 뭐든지 다 만나고 싶어.
1: 변기는 아닌데?
0: 어? 이번엔 저기다.
1: 어두워. 가보자, 가보자.
0: 우와, 바다다.
1: 바다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도도. 너도의 수영 실력을 발휘할 때다.
0: 어떡하지? 난 수영 잘 못하는데.
1: 에이, 걱정하지 마. 이 친구 도도는 뭐?
0: 바로 요정.
1: 요정과 함께라면
0: 뭐든지 할 수 있다.
1: 그리 저기 그전에 출동!

0: 산호 레이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았어.
2: 어, 어디야 오지?
0: 음파 음파 음파.
3: 어 왔다. 그린조끼 구조대.
4: 어 어서 와 얘들아.
1: 너희들이 우리 불렀구나.
0: 어? 무슨 일이더더?
3: 어, 우리 여왕님 좀 도와줘.
1: 어? 여왕님?
4: 어, 바로바로 이거.
0: 이거? 아니, 이분 산호 아니야?
3: 맞아, 바다의 여왕 산호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5: 오직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사시며 얼핏 식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촉수로 먹이를 잡아드시는 동물이셔. 전 세계에 2,500여 종의 다양한 산호가 있는데 우리 여왕님도 그중 하나시지.
0: 아,
1: 근데 왜 산호가 여왕이야? 산호는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래는 상어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잖아.
6: 우와! 무험하도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 넷 중 하나는 우리 산호 여왕님의 도움을 받고 살거늘.
7: 꽃게, 꽃게, 꽃게, 꽃게, 꽃게. 산호 여왕님, 저 좀 숨겨주세요. 큰 물고기가 저를 잡으러 와요.
8: 어서 와. 여기에 숨으렴.
7: 예.
4: 산호 여왕님은 물고기들이 적을 피해 숨을 수 있게 도와주고 몸에 붙어있던 점액질을 내버려서 바다 생물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지.
1: 그렇구나. 근데 산호 여왕이 어쩌다 이렇게 아프게 된 건데?
3: 어? 그건 다 우리 여왕님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 때문이다!
0: 배신자?
4: 응, 맞아! 바로 얘야, 얘.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0: 어?
1: 어디?
0: 어디? 안 보이는데.
1: 맞아, 맞아.
0: 이거 혹시 착한 애들 눈에만 보이는 뭐 그런 거냐?
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0: 그렇다면
1: 아, 너도 같이 와. 같이.
0: 어디 보자. 보인다.
1: 맞아, 맞아.
0: 이 친구 이름이 뭐지?
9: 내 이름은 갈충조. 난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0: 갈충조. 이름이 어렵네.
1: 그러게.
0: 아니 근데 이렇게 자그만 친구가 어쩌다가 산호 여왕이랑 친구가 된 거야?
3: 그 둘은 원래 그런 사이야. 어? 산호와 갈충조.
1: 산호와 갈충조?
8: 갈충조, 어서 와. 내가 너 먹을게.
9: 그래, 빨리 먹어줘. 나 산호 네 몸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8: 알았어. 푸르르 푸르르.

0: 안전한 산호 몸속에 우리 집 생겼다. 산호야 기다려. 우리가 광합성에서 영양분 만들면 너한테 다 줄게.
1: 그래.
2: 갈증조가 영양분을 만들어 산호 여왕에게 나눠주면 산호 여왕은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지.
3: 근데 갈증조가 산호 여왕을 떠났다고?
4: 갈증조가 떠나는 바람에 우리 산호 여왕님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드는 거라고.
5: 그렇다면 우리 그린 조끼 구조대가 갈충조 녀석을 잡아와야겠군. 갈충조
3: 어딨어?
5: 저기에 있나?
3: 어디?
5: 안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갈충조만큼 작아지는 수밖에. 요정의 힘으로 작아져라. 뿅!
3: 보인다 갈충조.
0: 나 찾아왔어.
5: 그래 갈충조, 너 왜 산호를 떠난 거야? 네가 떠나서 산호가 지금 엄청 아프단 말이야.
0: 내가 떠난 게 아니야. 산호가 딸 뱉어버린 거야.
5: 뭐?
3: 진짜? 산호가 왜 날 뱉었는데?
0: 그건 산호한테 물어봐. 기운 없어.
5: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군.
3: 산호야! 산호야! 산호야!
5: 정신 차려, 도도!
6: 무슨 일이야?
5: 산호, 네가 갈충조를 뱉어버리는 게 사실이야?
6: 사실이야.
3: 산호야, 왜 그랬어? 너네 원래 사이 좋았잖아.
6: 그랬지. 그 모든 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어.
0: 왜 이렇게 덥지? 괴로워.
7: 뭐지? 내 몸이 이상해.
0: 미안.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난 이렇게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
7: 숨 막혀. 이러다 나까지 죽을 것 같아. 갈충조, 우리 헤어져.
0: 뭐? 날 지금 내쫓겠다는 거야?
7: 그래, 당장 내 몸에서 나가.
0: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에게 영양분을 다 줬는데 나는?
7: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가! 갈충조가 나가고 나니까 내 몸이 흰색으로 바뀌었네. 내 몸 색깔이 예뻤던 건 갈충조 때문이었구나. 갈충조를 내보내면 내가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갈충조가 없으니 영양분이 없어.
6: 그렇게 된 거야.
5: 그렇구나. 그러니까 산호가 이렇게 된 건 갈충조의 잘못도 산호의 잘못도 아니야. 바로 뜨거워진 바닷물 때문이야.
3: 맞아. 너도. 근데 바다가 점점 왜 더워지는 거야?
5: 지구가 더워지니까 바다 속도 더워지는 게 아닐까?
3: 지구가 더워지는 건 열이 지구 밖으로 못 나가서잖아.
5: 구린이 기억하는구나.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막고 서 있는 건 바로 온실가스 삼형제!
3: 그럼 기억하지.
5: 오, 그럼 온실가스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도 기억해?
1: 온실가스.

0: 사람들.
1: 맞아. 바다가 점점 더워져서 산호 양이 아프게 된 건 다 사람들 때문이었어. 미안해.
2: 불쌍한 산호 여왕님. 불쌍한 갈충조.
3: 자, 자, 힘냅시다. 산호 여왕님의 이야기가 슬프게 끝나는 건 우리도 정말 실도도.
1: 맞아. 산호 여왕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노력할게.
2: 노력? 어떻게?
3: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게.
1: 맞아. 너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
4: 약속!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3: 좋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를 막기 위해 그린조끼 구조대 특별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쓰지 않는 전기불은 모두 끄기.
6: 아니, 잠깐만, 잠깐만.
3: 깜짝이야.
6: 아니, 전기불 끄는 거랑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3: 아, 전기불을 켜는데 필요한 전기는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만들거든. 근데 이 화력발전소가 일할 때 나오는 연기가 바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쓰지 않는 전기불은 모두 꺼서 전기 사용을 줄이자. 전기를 적게 쓰는 전구를 사용하자.
1: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모이고 또 모이면 언젠간 산호에게 살기 좋은 바다를 들려줄 수 있겠지?
3: 오늘 그린이와 그린쪽기 구조대 친구들은 필요없는 전기불을 모두 꺼서 산호를 도왔으니까 산호 패치를 딱! 산호가 바닷속에서 갈충조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도도. 동물을 사랑하는 용감한 친구들, 도도가 기다린 도도도도.

0: 찌릿찌릿 전기.
1: 진짜 재밌겠다.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2: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1: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2: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1: 좋아.
3: 아, 저기가 바로 떡갱 감독의 소영아.
1: 진짜
3: 웃겨. 오디션장인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뱉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0: 시들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슛! 슛!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니은,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토끼 감독을 도와주러 간다 봐.
3: 어, 정말? 나도 갈래. 토끼 여왕! 토끼 여왕! 토끼 여왕!
4: 집이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5: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아우,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하게요.
5: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4: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8: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하.
4: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8: 촛불 있잖아. 아.
9: 조심. 조심.

0: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자나, 모마.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6: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7: 네! 자음!
8: 문! 변신!
9: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0: 천지군에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9: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또 지읒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1: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글!
1: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1: 역시 그렇군.
5: 어, 조심해!
1: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의 힘이다!
1: 천지?
3: 번개의 힘이요. 천지곤 번개!
1: 천지, 그만두지 못해!
3: 천지군, 번개!
1: 화연석!
3: 천지군, 번개!
1: 화연석!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1: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3: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4: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6: 돌아와.
4: 어는 내가 쓸게. 흩. 쭉.
3: 뿅망치로. 어.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4: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1: 아, 할아버지.
4: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1: 네.
4: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1: 그래요, 할아버지.
4: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전기!
4: 전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아이스크림 식중독.
1: 덥다 더워.
0: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1: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0: 그래, 좋아.
1: 좋았어, 그럼 출발.
0: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1: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0: 알았어. 아,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1: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0: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1: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0: 이거 어떡하지 누나?
1: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좋았어.
0: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1: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0: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1: 오,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0: 리스테리아 대왕님 오셨습니까?
1: 응? 내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1: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1: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1: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뭐더라는가?
3: 어허! 위험하다!
5: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1: 저요?
0: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2: 뭐해! 당장 엎드려!
1: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0: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2: 그래서 우린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6: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와, 머리가 꽁꽁 얼었다.
0: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6: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7: 자, 받아라! 이야!
1: 이야! 네, 받아라!
7: 와우! 이번엔...
8: 어? 뭐지?
9: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8: 나 왜 이러지? 녹는다!
11: 나도 녹는다!
12: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0: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2: 적들은 또 누군데요?
12: 식중독균!
2: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0: 겁먹을 거 없어.

0: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아마도?
1: 그런가? 아, 그럼 다행이지만
0: 잘은 아마도?
2: 뚝뚝 안녕하십니까?
0: 누구세요?
2: 저는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리스테리아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4: 장난아, 천장!

0: 가겠어. 가요라.
1: 가요인데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0: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맨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0: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1: 그래, 그럼 되겠네.
0: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3: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아이스.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1: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4: 꽁꽁.
0: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근데 쟤는 어떡하지?
2: 나는
4: 꽁꽁. 아! 다시 왔다.
0: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1: 우리도 꽁꽁 얼겠네.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0: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3: 죽긴 내가 왜 죽어?
0: 너 왜 그래?
1: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3: 너라니 무험하다.
1: 왜 이렇게 세?
3: 앞으로 이 소방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나?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1: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0: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3: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0: 가여운 척 하더니.
1: 우리 속인 거야?
3: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0: 네? 네, 우리 완전히
1: 속았다, 속았어.
0: 가자, 가자.
3: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벌써 왔니?
1: 네.
3: 아우, 맛있고. 다음. 다음.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듣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0: 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1: 그래. 어? 보여줘.
0: 그래.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2: 식증 덕질, 식증 덕질.
0: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2: 꽁꽁 얼려도 그딴 없지.
0: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2: 먹어봐.
0: 뒷목 버근.
2: 버근.
0: 근육맨을 쓰러뜨려.
2: 유발 근육통.
0: 도해라.
2: 유발 구토 유발.
0: 설사해.
2: 부지지.
0: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2: 지독한 식중독균.
0: 열겠냐? 안돼! 리스테리아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 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리스테리아균 최고 딱지다!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3: 어디로 사라졌지?
4: 놓쳤습니다!
0: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4: 예, 예.
0: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어우!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5: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배탈 나서 아플 수도 있어. 코빵이

0: 생길 수 있어.
1: 꽁꽁 얼려도 죽지 않아서
2: 식중독 일으켜.
0: 녹은 아이스크림
1: 다시 얼려 먹으면 안 돼.
2: 절대 안 돼.
0: 아이스.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얘들아,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 이 드넓은 우주 속에서 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상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새로운 행성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붉은 흙과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 화성? 나만의 돔하우스를 짓고 화성에서 농사 짓는 생활. 상상만 해도 너무 두근거려. 나의 14번째 버킷리스트, 화성에 가서 살아보기. 근데 화성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공기, 물, 식량? 이 세 가지 필수품을 화성에서 직접 만들어내야겠지? 첫 번째는 숨쉴 공기. 화성의 대기의 95%는 이산화탄소래.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산소를 직접 만들어내야겠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물. 화성에도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 발견되었어.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또 물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식량. 내가 화성에서 식물을 길러야 할 것 같은데?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그럼 지금부터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 화학 반응과 광합성을 함께 공부해보자. 오늘의 실험은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물에 황산나트륨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나트륨을 물에 타는 이유는 물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때 가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녹여주세요. 다음은 BTB 용액을 이 물에 타줄 건데요. BTB 용액은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에요. 우리의 오늘 실험 결과를 이 BTB 용액의 색깔 변화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정은 이 컵에 칸막이가 되어줄 종이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줄 건데요. 이 뚜껑에는 장구핀으로 두 개의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쭉 펴진 클립을 플라스틱 컵 뚜껑에 구멍을 뚫어놨죠? 그쪽으로 꽂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클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줄 건데요. 선생님이 건전지와 이 클립을 연결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클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칸막이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색깔 변화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클립에서는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컵 안에서는 BTV 용액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지금 관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색깔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수소와 산소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물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플러스 극 쪽에는 BTV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그 이유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마이너스 극 쪽에는 파란색으로 색깔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즉,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핵심 개념을 과학 상상 노트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화성 생존에 필요한 열쇠를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 두 번째는 광합성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학 반응 먼저 살펴보죠. 화학 반응은요, 물질이 변해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두 가지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는 물의 전기분해. 우리가 오늘 실험으로 함께 본 내용이죠. 물의 전기분해 결과 산소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가 발생했죠. 여기서 얻은 산소, 우리가 숨쉬는 데 쓰고 수소는 에너지원이나 우주선의 연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연소예요.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며 열과 빛을 내는 화학 반응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진 수소 연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화성 생존에 필요한 열쇠 두 번째, 광합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가 있어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를 함께 보면 그래프의 모습이 비슷하죠?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식물의 광합성량도 증가하나 어느 이상으로 되면은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죠.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성 생존에 필요한 화학 반응과 광합성 개념을 함께 배웠죠. 이 중요한 과학 개념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맛있는 빵을 구울 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빵 반죽에 포함된 베이킹 소다의 주성분,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도 하죠. 두 번째, 집에서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나요? 창가에 둔 식물은 어두운 구석에 둔 식물보다 훨씬 잘 자라죠. 그 이유는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식물의 최적 온도를 맞춰주고 충분한 물을 주면 최대의 성장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과학 개념들이 화성 생활이라는 거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상상 더하기 미션!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 외에 또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수강후기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과학지식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와 함께 상상의 세계를 떠나보아요. 안녕!

날마다 만나요. 사주 원성 독해력 5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만나고 있나요? 네. 그래야 4주 만에 다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유교가 조선 시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교재에 설명하는 글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펼쳐보시고요. 독해 다해요.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유교를 바탕으로 왕이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덕으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유교는 조선의 정치, 교육, 생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쭉 그냥 읽어보기만 했는데요. 조금 뭐 낱말들이 그렇게 뭐 쉬워 보이는 낱말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파 오죠? 자, 조선은 일단 조선이 뭔지는 알아, 그죠? 조선은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유교는요, 유학이죠, 유학. 막 종교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기독교, 불교 할때그 종교. 그 교자가 그때 교였잖아요, 그죠? 하지만 막 진짜 막 이렇게 종교처럼은 아니지만은 이 유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알려주고 있는 이 요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 유학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 그런 말이에요. 유교라는 말이. 자, 그러면 유교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예, 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요거, 왕이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덕으로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나라,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을 때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이러한 유교는 정치, 교육, 생활, 예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정치, 교육, 생활,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설명이 나오겠구나. 하고 뭘 해야 된다? 예측, 예상을 할수 있다. 이게 바로 글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교는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맞네. 잘 봐요. 정치, 교육, 생활, 예술 영향을 미쳤다. 먼저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딱 나오죠? 자, 그러니까 네모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 저번에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그죠? 자,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한번 앞에서부터 타타타타타 읽지 말고 글 전체를 한번 훑어보자고요. 굉장히 좋은 독서법이에요. 자, 교육, 네모하셨어요? 네. 아까 정치, 이번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생활 나오네. 세 번째,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 마지막 뭐. 그렇지. 아까 예술이라고 했죠?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맞죠? 여러분이 예측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유교가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이렇게 훑어보니까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유교는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법전이 있죠. 기본 법전. 가장 높은 법전.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 들어봤죠? 자, 조선에도 경국대전이라는 기본 법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커다란 법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법이죠. 경국대전에 있죠. 경국대전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 봐요. 유교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자, 유교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선은 정치, 법에서도 이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선은 새로운 수도를 나라의 중심에 있는 한양으로 정하고, 조선의 수도가 한양인 건 여러분 알죠? 자, 한양을 둘러싼 산줄기를 보고 거기에 성곽을 쌓았어요. 성곽이 뭐예요? 돌을 하나하나 다 쌓아서, 그 성을 지키는, 벽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성곽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큰 문을 만들었어요. 자, 성곽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돌을 박 쌓아요. 이거 또, 성곽이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돌을 하나하나 다 쌓아요, 이렇게. 적이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그 안에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성을 다 쌓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성곽만 쌓으면 돼요? 안 돼요? 문도 만들어야지. 문을 안 만들면 여기에서 계속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만든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성곽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큰 문을 만들어요. 자, 동서남북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도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네 가지 중요한 덕목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의예지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경국대전이 그 예다. 그리고 이 성곽을 만들 때 문을 만들었는데 이문 이름에 인의예지라는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성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까지. 자, 중요한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설명을 할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설명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시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대문. 동대문이니까 동쪽에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 동쪽. 동쪽에 무슨 문이 있어요? 흥인지문이 있다. 여기다 써볼까요? 흥인지문. 흥인지문이 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인자가 들어가네. 그쵸? 자, 여기 흥인지문. 여기 인이 들어가. 자, 인은 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어질 인이에요. 인의예지 중에서 인이 있고요. 자, 서대문. 서쪽에 있겠지. 자, 여기 서쪽에. 자, 돈의 문이 있어. 돈의 문. 돈의 문. 자, 돈의 문이 있습니다. 자, 돈의 문. 여기 의가 들어가 있네. 의가 뭐예요? 오를 의잖아요. 그쵸? 자, 오른 마음을 나타내고요. 자, 남쪽에 갑니다. 남대문. 자, 이 이름이 뭐래요? 이문 이름은 숭례문. 숭례문. 자, 이렇게. 야, 여기 레 있네, 레, 레, 레. 자, 예지요, 이게? 예를 상징하면 이는 예의를 뜻합니다. 우리 예절을 지켜야지 할때그 예죠. 자, 북쪽에도 문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 여기에 있는 문 이름은요, 숙정문이에요. 숙정문. 네. 자, 이 숙정문은요, 뭘 상징한대요? 지를 상징한대요. 자, 요게 나중에 이제 지를 상징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건 지혜의 뜻은 없어요. 자, 이건 지혜를 상징한대요. 이는 지혜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성곽을 만들었어요. 한양에. 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성곽을 지었는데, 자, 돌을 쌓아서 이렇게 성곽을 지었는데, 돌만 쌓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었다. 그렇죠?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에 이름을 붙여 주었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 줄까? 동서남북에 있는 문 이름 어떻게 지어 줄까?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을 건데? 네. 우리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 할 거니까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의예지 이네 글자를 넣어서 지으면 어떨까요? 딱 동서남북 맞는데. 그러네. 그러면서 숙정문, 흥인지문, 숙례문, 돈이문 이렇게 인의예지가 들어가는 그 뜻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조선은 무슨 국가다? 유교의 국가다. 이게 여기서 탁 드러나는 거죠. 이 돈이문은 사실 지금은 없어요. 예, 여러분 아마 흔하게 들은 것은 숙례문과 흥인지문, 보통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막 이렇게 쓰죠. 근데 원래는 이게 그 이름이 아니고 숙례문, 그다음에 흥인지문 이게 원래 정식 이름이에요. 자, 다음으로 유교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은 유교를 공부한 사람을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로 뽑아 나라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유교 공부한 사람을 관리로 뽑았다는 거예요. 너 여기 나란 일할거 하고 싶어? 네. 너뭐 잘하는데?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해. 저는 유교를 잘 많이 공부했습니다. 너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교 공부한 사람을 우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관리로 뽑았다는 거죠. 이를 위해 한양에 무엇이 있고요? 성균관이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기관인데 무슨 교육기관? 유교를 가르쳐주는 유교 교육기관이에요. 네. 지금 대학, 성균관은요, 오늘날의 대학교와 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대학교 가면 어때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균관은 전공이 하나야, 유교. 그냥 유교야. 이 전공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성균관은 오늘날의 대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최고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성균관과 향교를 통해서 유교 교육을 했어요. 자, 그럼 과거,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에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칠 텐데 시험 과목은 뭘까? 논어, 맹자와 같은 유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중심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논어와 맹자와 같은 유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 요게 바로 사서삼경이라는 거예요. 들어봤나요? 예. 사서삼경. 사서와 삼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어, 맹자, 뭐 중형, 뭐 대학,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공부해야 과거 시험에 철석하고 달라붙어서 관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너는 뭐 지금처럼 뭐 특기가 있으면 대학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유교를 제대로 공부해야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고 관리가 될수 있었다. 자, 이렇게 유교를 잘 아는 양반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쉬웠다. 또한 과거 시험은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했다. 양인이 뭐냐면 그냥 평민 얘기하는 거예요. 평민. 보통 사람, 평민. 천민은 안 되지. 예. 노비 같은 천민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평민. 평민 이상이면 응시는 가능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이걸 어릴 때부터 논어 읽으면서 공자가 이르시기를 공부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 공부만 한 사람과 이런 평민들, 나 아이고 해가 떴네, 나가서 일하자고, 아이고 해가 졌네, 들어가서 잠자자. 이런 사람하고 이게 경쟁이 될까? 안 되죠. 자,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법과 실제가 다를 수 있죠. 교육과 준비에서 유리한 양반이 주로 합격했다. 당연하지. 양반은 밥 먹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그치? 잠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것만 했고.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신분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말은, 법적으로는 평민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높은 관리가 될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양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할수 없는 평민들은 더 신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자, 또한 유교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영향 미쳤는데, 조선에서는 유교 예절에 따라서 결혼, 장례, 제사 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요게 하나가 좀 빠졌는데, 요거 혼이죠. 혼. 그 다음에 상, 장례. 그 다음에 여기 제. 혼상제라 그래요. 혼상제. 근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관혼상제. 들어봤어요? 관혼상제. 이 관은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여러분 드라마 보면, 옛날 드라마, 뭐 조선시대 그린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여기 이렇게 상투를 틀고 갓을 쓴 사람들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인식을 치른 사람이야. 예, 성인이 되었구나. 성인식을 치르도록 하여라. 넌 이제부터 어른이다. 그러면서 상투도 틀고, 갓도 쓰고, 예. 이런 식들을 했단 얘기예요. 이걸 다 합해서 관혼상제라고 불렀는데, 이것조차도 유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도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도리. 그건 제 도리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아, 자꾸 사극으로 가려고 하네.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뭐 도리가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예. 바른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길도 아니야. 바른 길. 예. 요게 바로 도리라는 거죠.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거. 네. 이것마저도, 이 예절마저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 유교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도 다이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유친. 남편과 아내는 구별을 해야 돼. 각자 역할들이 다 있어. 이게 섞이면 안 돼. 부부유별 막 이런 거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지켜야 될 예절이 있어. 순서가 있어야 돼. 어허, 어른 먼저 숟가락을 드시고 그다음 네가 먹어야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이거 다 모두 유교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유교적인 이 교육, 생활 이런 것에 많이 이제 젖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교 예절을 널리 알리려고 만든 책이 하나 있대요. 그 이름하여 삼강행실도. 이 삼강이라는 게 유교 교리예요. 유교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삼강인데, 여기에 맞춰서 행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행동해야지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충성스러운 신화가 나와요. 그리고 효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 뭐예요?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임금과 신하, 충성을 다해야지, 신하는. 그리고 효자 이야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해야 돼. 효를 보여줘야 돼. 또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보여줘야지, 이런 거. 이게 다 유교에서 나온 생활 영향이죠. 자, 그림과 함께 모아, 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글을 써서 일반 백성들도 쉽게 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삼강행실도. 마지막으로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교는 검소함을 중시했어요. 막 화려하고 뭐 이런 거안 좋아해. 왜? 검소하게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화려한 장식보다 절제된 아름다움을 가진 어떤 분청사기와 백자가 유행했어요. 절제라는 건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 선생님 진짜 이래요. 절제가 뭐예요? 그럼 참아! 이게 절제라 그래요. 진짜로. 진짜요. 절제는 누르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누르는 거. 막 하고 싶은데 참는 거. 이게 절제예요. 또한 조선시대 양반들의 자연 풍경을 그리거나, 양반들은 자연 풍경을 그리거나, 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을 그렸어요. 그럼 이게 예뻐서 그렸느냐? 그게 아니고, 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특징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변함이 없는 신념과 굽히지 않은 마음, 또는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이유죠. 얘가 예쁘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이러한 덕목들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요거 요것도 들어봤나요? 매, 란, 국, 죽. 들어봤죠? 선생님 기억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네 쌍둥이가 난적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네 쌍둥이니까 네 명이잖아. 매란 국죽으로 지었어요. 네 사람이라고. 매란 국죽 왜 알았을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이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매란국죽을 떠올렸겠죠. 이처럼 유교는 정치, 교육, 생활, 예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요.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의와 도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야.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느냐? 예의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너는 학문을 잘 닦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낱말들을 이 글에서 찾아 쓰세요. 유교는 어떤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까 정치 있었죠? 먼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돼요. 교육에 영향을 미쳤고요.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조선을 세운 왕은 태조 이성계다. 숭예문에는 예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예, 요게 요거죠. 네, 분청사기는 화려한 겉모습이 특징이다.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소박한, 검소한, 소박, 검소, 수수. 요런 그 예술 작품이죠. 분청사기, 백자, 다 그런 거. 조선에서는 결혼, 장례, 제사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과거 시험 준비에 양반보다는 불리했다. 예,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교가 조선시대에 미친 영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불교 사찰이 전국에 세워졌다. 언제일까요? 불교의 나라,
고려죠. 예,

요건 고려죠? 네. 요건 고려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예요. 유교예요. 고려의 그 불교가 나중에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나온 나라가 조선이었고요. 그래서 불교를 그대로 놔두지 않죠. 좀 탄압을 하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불교와 같은 그 철학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유교에서 가져온 거죠. 네, 유학에서 가져온 거죠. 사대문 이름에 사대문이 뭐예요? 동서남북 문을 설치했다고 했죠? 성곽에. 문이 있어야 들락달락거리죠. 성곽만 해놓으면 어떻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그죠? 이 사대문 이름에 유교 덕목을 반영했는데, 인, 의, 예, 지. 예. 흥인지문.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인, 의, 예, 지. 요 글자를, 그러니까 요그 덕목을 넣은 문 이름을 사용했다. 근데, 사실 여기, 신도 하나 있긴 해요. 문은 아니에요. 근데 유교의 덕목 그러면 인의 예지 신까지 들어가요. 사실 신 믿을 신 믿을 신 이름에 신자 들어간 친구 있죠. 인의 예지 신까지 이 덕목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글에는 없죠. 근데 사실 이 신자도 넣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은 아니야. 여러분 그 종로에 가면 보신각이라고 있어요. 보신각 그때 신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지. 과학과 수학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유학이죠, 유학. 네, 유학. 유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법을 만들 수 있었다, 아니죠. 결혼, 장례, 제사 등의 행사를 사치스럽게 해서 생각을 해서 안 했다? 그거 아니지. 꼭 해야 되는, 예, 네 가지 관혼상제 예식이에요. 그 중에 우리 글에는 결혼, 장례, 제사. 요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알맞은 것은 2번이 되겠나요? 네, 2번. 2번 맞죠? 자유롭게 법을 만들 수 없었죠. 자, 다음 낱말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삼강행실도, 경국대전, 성균관 나와 있습니다. 자, 한양에 있었던 조선의 교육기관, 한양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 최고의 기관, 예, 바로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사상에 따라 만든 조선의 기본 법전 나오네요. 경국대전. 네. 가장 높은 법을 지금 여기다 경국대전에 넣었죠. 이 경국대전에 보면 재밌어요. 어떤 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노비한테 출산휴가도 준다. 이런, 네. 그 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혼인 그 비용을 대준다. 뭐 이런 거. 군대도 안 가게 한다. 너무 가난하면.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들도 언제 출근해라, 언제 퇴근해라. 이것도 다 법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림과 이야기로 유교 예절을 알렸다. 왜? 이야기 글로만 쓰면 백성들이 이게 무슨 글이야 이러니까 그림도 넣었어. 이게 뭘까요? 삼강행실도. 다음 가와 나를 알맞게 비교한 친구 이름을 써볼게요. 가는 성균관이고요. 나는 대학교. 오늘날의 대학교입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지방에 있던 교육기관, 지방이 아니지, 지방이 아니라 한양에 있었어요. 한양. 지방에 있던 교육기관은 향교죠, 향교. 자, 오늘날의 대학은 높은 신분의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공부가 되면 또는 특기가 있다면, 그쵸? 그 다음에 가. 성균관은 유교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나는 다양한 전공 과목을 배워. 철호가 맞네요. 그래서 철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기역, 신분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거 시험 자체가 유교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양반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신분 차이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절대로 양인이 양반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관리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예. 자, 아래 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해볼까요? 삼강행실도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효자, 충실한 신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자, 본받을 만한 신하, 효자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자, 그림 보이죠? 그림과 글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백성들도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가. 대나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대나무 그림 멋지다. 맞아. 힘든 상황이 와도 쉽게 굽히지 않는 그 마음을 대나무 그림으로

0: 표현했어. 왜? 대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잖아요. 자, 양반들은 이런 그림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 자, 여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외국의 영향을 받은 거다.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다. 아름다움을 뭐 색채로 표현했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표현했다. 요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4번. 성곽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요. 자,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게요. 절제, 참아! 검소, 덕,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조절하고 제한한다. 이게 절제죠. 참아!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거는 덕이에요. 너그러움. 이게 덕이에요. 어우, 덕이 많아. 너그럽구나. 사치하지 않아. 수수해. 검소가 되겠고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을게요.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뽑기 위해 과거라는 시험을 봤고요. 공자는 인예를 강조하며 올바른 도리를 가르쳤고요. 낱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근본,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맞아. 유지, 어떤 상태나 상황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 아니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는 인과 예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 도덕 실천을 다루는 학문을 뜻합니다. 유교는 조선의 정치, 교육, 생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 사람들은 똥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의와 도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네, 여러분 정답 넣어주시고요. 모르시면 선생님 톡톡을 보세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문장의 형식을 배워볼 거예요. 문장의 형식.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문장의 형식을 알아두면 우리의 해석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만큼 고마운 친구들이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5시간 동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tars shine at night. 여기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주어 동사 수식어구 이 개념 오늘 확실하게 잡아 볼게요. 자, 먼저 1형식 문장 오늘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문장의 형식을 왜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장의 형식이 뭘까? 문장의 패턴을 정해 놓은 건데요. 왜 정해 놓은 거냐면 영어는 순서가 아주 중요한 언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좋아해.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I love you 하고 you love me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 패턴화해 놓은 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에요. 그러니 이 문장의 형식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1형식부터 알아볼게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문장입니다. 1형식에서 5형식 전부 다 주어와 동사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형식은 다른 문장 성분은 필요 없고 주어, 동사만 있어도 오케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어떤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birds fly. birds fly. 이때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죠. 새들이 난다니까 새들. birds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 뭐 하다 또는

뭐뭐이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입니다. fly, 날아다닌다. fly가 동사죠. 새들이 날아다닌다. 만으로 문장 완성됐어요. birds fly는 일형식 문장인 거죠. he runs. 그는 달린다. 주어는 he, 동사는 runs.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The kids slept. 그 아이들은 잠을 잤다. 그 아이들은 the kids가 주어, 그 다음 slept, 잠을 잤다는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이 되었어요. 일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 쓰세요. 1번에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 runs. 달린다가 되겠죠. 2번. They sleep. 그들이 잔다. 그들이 잔다. 주어는 they. 동사는 sleep입니다. 3번. He cries. 그가 운다. 주어는 he. 동사는 cries.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완성된 일형식 문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일형식에는 자동사가 쓰이는데요. 자동사란 무엇이냐?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를 완성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자리가 없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올 자리가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go, 가다, arrive, 도착하다, fall, 떨어지다, come, 오다, walk, 걷다, wait, 기다리다, sleep, 자다, laugh, 웃다, live, 살다, cry, 울다, swim, 수영하다, die, 죽다. 이러한 동사들이 다 자동사입니다. 예문 볼까요? She came. 그녀가 왔다. 그녀가 왔다 하고 문장 끝났죠? 그 뒤에 어떤 명사 쓸수 없습니다. They left. 그들이 웃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웃었다. 문장 완성됐고요. 그 뒤에 명사를 그냥 쓸수 없어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He arrived at school.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아니요. arrived는 도착하다라는 뜻. 과거형으로 썼으니 도착했다라는 뜻이죠. 자동사는 뒤에 명사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arrived at school 이렇게 쓸수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명사를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He arrived at the school.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랑 짝꿍이었죠. 그래서 전치사를 넣어주면 뒤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he arrived at the school. 그는 학교에 도착했다.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없이 자동사 뒤에 명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퀴즈 1번. He arrived the airport. 이 문장을 고쳐볼게요. arrived는 자동사. 그래서 뒤에 명사를 바로 쓸수 없죠. 대신 전치사를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He arrived at the airport. 그는 공항에 도착했다. at을 써주면 뒤에 명사를 쓸수 있어요. 2번. She goes school every day.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간다라는 뜻일 텐데, go는 자동사. 자동사 뒤는 명사 자리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그 앞에 전치사를 넣어주면 되죠. She goes to school every day. 그녀는 매일 학교에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식어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우리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주는 수식어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he runs. 그는 달린다라고 해도 되지만, he runs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달린다. Every morning이라는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They sleep. 그들은 잔다. 만으로도 의미는 완성되지만, They sleep at night. 그들은 밤에 잔다. At night.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에 의미를 더해줬네요. The baby cried. 그 아기는 울었다. 여기도 수식어구를 더해볼까요? The baby cried loudly. 그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다랍니다. loudly 수식어구를 넣어서 문장이 더욱 풍부해졌어요. 이처럼 수식어구 자리에는요, 보통 부사 또는 전치사구를 쓴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어 동사 수식어구 찾아볼게요. 1번.

every day. 그녀는 매일 수영을 한다. 주어는 그녀는 she. 동사는요, 수영을 한다. swims고요. 그 뒤에 every day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의미를 더해주는 수식어구입니다. 매일이란 뜻이죠. 2번, my dog runs fast. 내 강아지는 my dog이 주어. 그 다음, runs. 달린다. 달린다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지 그 뒤에 부사가 붙었네요. fast. 빨리 달린답니다. fast는 수식어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욱 의미가 풍부해지는 그런 수식어구가 붙었습니다. 3번, we waited at the bus stop. 주어는 we, 우리는이고요. 동사는 waited, 기다렸다죠. we waited, 우리는 기다렸다. 라고만 해도 문장의 의미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수식어구가 붙었어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라는 전치사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수식어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식어구가 뒤에 붙어 있더라도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를 완성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 찾아볼까요? The stars shine at night. 별들이 밤에 빛난다. 주어는 the stars, 동사는요? 빛난다, shine. 그리고 수식어구는 at night. at night. 이 전치사구가 바로 수식어구입니다. 별들이 빛난다라고만 해도 의미는 완성이 되는데요. at night. 밤에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형식 문장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은 2강 감각동사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문장의 형식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각각의 형식에서 쓰이는 특별한 동사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중 오늘 배우는 감각동사는 바로 이형식 동사에 해당합니다.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다 기억해 보면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과로한 표현과 감각동사를 활용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 꽃들은 좋은 냄새가 난다. 그 구름은 하트 모양처럼 보인다. 이런 문장들을 감각동사를 사용해서 완성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감각동사의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감각동사란 감각을 통해 파악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인간의 감각에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감각동사도 다섯 가지입니다.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런 것들이에요. 각각의 뜻을 같이 살펴보면 일단 look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각동사는 감각을 통해 파악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동사로서의 look은 주어가 무엇무엇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예문 보면 You look happy.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감각동사는요. 우리가 이형식에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happy는 앞에 오는 주어, you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겠네요.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가 따라 나온다. 자, 다음으로 sound 같은 경우는

주어가 무엇무엇하게 들리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The music sounds sad 하면 그 음악은 슬프게 들린다가 되겠네요. 이때 사운드에 S가 붙은 건 The music이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때 이렇게 S를 붙여준 것이고요. 다음 smell은요, 주어가 어떠한 냄새가 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 pizza smells delicious 하면 그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taste는요. 주어가 어떠한 맛이 나다예요. 그래서 the noodles taste spicy 하면 그 면발은 매운맛이 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eel 같은 경우엔 주어가 어떠하게 느껴지다입니다. The blanket feels soft 하면 그 담요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다섯 가지 감각동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감각동사의 문장 구조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이 바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인데요. 이 감각동사는요, 어떤 구조로 쓰이느냐? 주어,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따라옵니다. 아까 전에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라서 그 뒤에 보어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쓴다.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감각동사가 쓰이는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어는요, 앞에 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주어 자리엔 보통 어떤 품사가 오느냐? 명사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랑 친한 것은 형용사랑 부사 중에 뭐예요? 바로 형용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한편 부사라는 것은요, 명사 외에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이 보어 자리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문으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레스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아름답게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부사를 써야 하나 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영어로는 이 감각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the dress looks 다음에 beautiful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도 보면 그 이야기는 흥미롭게 들린다라고 할 때, the story sounds 다음에 interesting 하면 이건 흥미로운이란 형용사이고, interestingly 하면 이건 흥미롭게라는 부사인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nteresting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각동사 문장 구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각동사 뒤 보어 자리에 원래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명사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이 명사의 앞에 전치사 like를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이때 like는 좋아하다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 무엇뭇처럼으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자, 예문 바로 보면 그 케이크는 레몬 같은 맛이 난다라고 할 때에 the cake tastes 다음에 그냥 lemons 이렇게 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도 레몬 같은 맛이 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뭐 같은 이란 뜻의 like를 함께 써야 되겠다. The cake tastes like lemons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는 그의 아빠를 닮았다라고 할 때, 그는 그의 아빠처럼 보인다라고 해야 되죠. 그때도 명사 앞에 like를 함께 써서 he looks like his dad 이렇게 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동사 두 번째 패턴은요, 그 뒤에 like 쓰고 명사를 쓴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운 내용 적용해서 간단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자, 1번에 Your plan sounds, 너의 계획은 어떠하게 들린다? 자, 완벽하게 들린다라고 할 때, 사운드는 감각동사니까 그뒤 보어 자리엔 형용사를 써야 되겠다. perfect가 정답이고요. 다음 2번이요. The soup tastes. 자, 그 수프는 어떠한 맛이 난다라는 건데, good 하면 좋은이란 뜻의 형용사, well 하면 잘이란 뜻의 부사죠. 이 경우엔 좋은 맛이 난다. 감각동사 뒤엔 형용사 써야 되니까 good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이요. The bread smells 또는 smells like garlic 이렇게 왔어요.

맞습니다. 그 빵은 마늘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해야 되죠? 이 경우에 명사가 왔으니까 그 앞에는 like를 써줘야 되겠다. Smells like garlic. 이렇게 정답이 되고요. 다음 4번이요. My hands feel 또는 feel like cold. 이렇게 왔는데, 자, 내 손은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 이렇게 cold라는 형용사가 왔을 때는요, like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감각동사 다음 형용사 패턴으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4번은 My hands feel col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이요. 그 꽃들은 좋은 냄새가 난다 해볼까요? 일단 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감각동사는 smell 써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좋은 냄새가 난다. 감각동사 뒤에는 그냥 형용사 써주면 되죠. The flowers smell good. 이렇게 완성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요. 그 구름은 하트 모양처럼 보인다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the cloud 다음에 뭐뭐처럼 보인다란 뜻의 감각동사 look을 써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주어니까 이렇게 s 붙여서 looks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트 모양처럼이라고 할때 a heart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전치사 like를 함께 써야 되겠다. The cloud looks like a heart.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바로 5가지 감각동사를 써 보는 겁니다. 5개의 감각동사를 그 뜻과 함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요동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에 대해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떤 특색이 나타나는지 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리적 위치입니다. 한 나라의 위치는 크게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수리적 위치는 말 그대로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위도와 경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습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위도는 기후와 관련이 깊다고 얘기했었죠. 대체적으로 저위도 부근은 열대기후, 여기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건조, 온대, 냉대,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한대기후가 나타났을 것이고, 여기 위치하고 있었다면 열대기후가 나타났었겠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는 냉대와 온대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자,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요, 1년 내내 서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중국의 내륙 건조 지역으로부터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황사가 이동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서풍. 그리고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한 사계절이 나타나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도는요, 동경 124에서 132도까지예요. 124도에서 132도.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경도는 시간대와 관련이 깊다고 얘기했었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영국의 본초 좌우선입니다. 여기는 날짜 변경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나는 수많은 경선 중에서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시간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계산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선은 일본 쪽을 지나가는 경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이 경도 135도 차이가 나거든요. 경도 135도 차이는 9시간의 시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360도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날짜 변경선 쪽에 태양이 위치하면 이쪽이 아침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침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자전하면서 이제 영국이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영국은 9시간 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침 되고 나서 9시간 있다가 영국이 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오전 11시일 때 우리나라는 이미 아침을 9시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오후 8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경선, 시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경선으로 동경 135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은 여기입니다. 온성군 유원진이라는 곳이고요. 가장 서쪽은 압록강 끝에 있는 비단섬이라는 곳입니다. 가장 남쪽은 제주도 밑에 있는 마라도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가장 동쪽은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출과 일몰 시각이 가장 빨라요. 가장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가 가장 빠르다. 다음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 살펴볼게요.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 등 고정된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 부르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 자, 그럼 이로 인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아까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륙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대륙 서쪽에 위치하는 포르투갈은 이 편서풍이 어디에서 불어오느냐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으로부터 편서풍이 불어오지만 포르투갈은 바다에서부터 편서풍이 불어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름철에 육지와 바다가 뜨겁게 달궈지는데요. 바다보다는 육지가 더욱더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라는 것이 작아서 여름철엔 빨리 뜨거워지고 겨울철엔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더 뜨거운 상태예요.
그 위로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요. 반면 겨울이 되면 육지와 바다가 차가워지는데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빠르게 차가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바다는 따뜻하고 육지는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차가운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에 더 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을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가 나타납니다. 얘를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르투갈은 대륙 서쪽 해안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편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붑니다. 엄청 강하게 불어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이 편서풍이 육지를 지나오면서 어이쿠 덜컹덜컹덜컹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륙의 서쪽 해안보다는 편서풍의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계절풍이란 바람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요. 자, 계절풍은 뭐냐? 계절에 따라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고요. 겨울철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비가 많이 내리죠?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아주 습한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유라시아 대륙 동쪽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큰, 1년 동안의 기온 차이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지는 계절풍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두 번째 지리적 위치는 반도국가라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덩어리를 우리는 한민족이 사는 반도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모두로의 진출이 유리하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위치는 관계적 위치예요. 이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나라랑 언젠 친했지만 또 시간 지나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는 위치가 바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위치는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확인하기가 따로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핵심 포텐만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흥선대원군과 양요입니다. 윤이, 대원군은 뭐죠? 양요는 또 뭐고요? 약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또 등장하죠. 그럼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도 윤이만 잘 따라오면은 이 흥선대원군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양요는 과연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들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단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흥선대원군은 어떤 개혁을 추진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을 이제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 19세기 조선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바에 따르면은 이 19세기 조선 어떤 문제점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뭐,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엄청 힘들었다라는 것들 예전 강의 때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교재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등으로 정치가 혼란스럽고 백성의 삶이 힘들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한번 복습하고 잠깐 넘어갈게요. 삼정의 문란 어떤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삼정의 문란.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뭐. 그렇죠. 일단 뭐 전정의 문란. 그리고 또뭐세 가지잖아요. 군정의 문란, 그리고 뭐, 우리 교재상으로는 환곡의 문란,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삼정의 문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 했었다라는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뭐, 안동 김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 이 세도 가문들, 뭐, 안동 김씨를 비롯해서 뭐, 풍양조씨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백성들이 엄청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또 이때는 어떤 조선의 배하는 모양이 다른 서양 배들이 자주 가까운 바다에 나타납니다. 바닷가에 나타나고요. 백성들은 이 낯선 배를 이양선이라 부르며 불안해했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양선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사 공부하면은 뭐 이양선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뭐 한자 뜻을 풀이하자면은 다를 이 자에 모양 양자를 씁니다. 모양이 다른 배.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 사람들이 봤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의 배. 그게 바로 이양선입니다. 즉, 어디? 조선의 배가 아니라 그런, 서양의 배들이다. 서양의 배들은 조선의 배와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양선이라고 불렀다. 근데 보면 어떻겠어요?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모양의 배야. 무섭겠죠?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일단 이해해 주시면은 흥선대원군의 그런 정책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교재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대원군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대원군. 여러분, 대원군이 뭐냐면은 임금이 이제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요. 만약에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척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어떻게 왕위를 이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왕위를 잇게 했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서 왕위를 이제 잇게 했을 때, 그새 임금 있죠? 그 왕위를 이은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어쨌든 누구? 고종의 아버지다. 고종의 아버지다라는 거. 뭐 본명은 뭐 이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어쨌든 어떻게 어린 고종은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잘할수 없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움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를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먼저 무엇을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흥선대원군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19세기 조선 이야기하면서 세도 정치 엄청난 문제점을 낳았잖아요. 정치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다 이야기했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누구?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 씨라든지 풍양 조 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 있잖아요.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너무나도 주요 자리, 높은 자리들, 중요 자리들에 안동 김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동 김씨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었었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무엇을 하냐면은 비변사의 권한을 줄입니다. 아, 윤희, 비변사는 또 뭐야? 비변사. 이것도 처음 보는데. 아, 우리 교재에서는 처음 등장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쉽게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비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 조선 후기에 이르르면은 그런 조선의 국방 있죠. 국방, 나라를 지키는 군사 관련된 그런 국방이라든지 혹은 뭐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아주 최고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조선의 국방이라든지 조선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럼 그 최고 기관이 있으면은

비변사의 권한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뽑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어때요? 그 19세기의 상황, 세도 정치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왜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들을 펼쳤는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당시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안 좋은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팡팡팡 터지는 겁니다. 그럼 이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안동김씨 세력 약화시키고 비변사의 권한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뽑게 되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흥선대원군의 또 다른 정책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 세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흥선대원군이 정책을 또 마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예전에 군포 얘기했을 때 군대 관련 세금이잖아요.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아, 세금 제도 개혁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다라는 거. 이게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함으로써 나라의 재정, 나라의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환곡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마을 창고, 사창에서 환곡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19세기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의 문란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환곡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어떻게? 아, 이걸 또 바로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마을 창고, 사창에서 환곡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 사창제 실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 단위에서 마을 창고에서 환곡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환곡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사창제 실시.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옵니다. 서원도 대부분 없애 양반의 특권을 줄이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서원은 아마 그래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원이 뭐예요? 서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에 세운 교육기관 혹은 그 교육기관 안에서 뭐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또 뭐, 유학자들을 모시고 제사도 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예전에 이야기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서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서원을 대부분 없애는 게 양반 특권 줄이고 백성 고통 덜어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었을 거예요. 미리 예습한 친구들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설명해 주겠습니다. 서원이 여러분들 그 제사를 지내는 역할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쉬운 예 하나만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 당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원에서 이제 그래 뭐 유학자 제사 지내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물건들 있죠. 물품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걷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서원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뭐 제사 비용을 명목으로 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제사 지내는 거 좋다. 좋은데, 백성들을 수탈한다? 그럼 누가 결국 힘들다?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겠죠. 그런 걸 이제 흥선대원군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원의 대부분을, 전국의 서원 대부분을 없앱니다. 몇개안 남기고 많이 없애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라는 거. 서원 철폐. 서원의 대부분을 없앴다. 뭐다 없앤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겨놓은 건 있긴 하지만 이 서원 철폐를 통해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마찬가지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흥선대원군의 정책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세도 정치, 뭐 삼정의 문란 같은 것들로 조선 사회가 엄청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힘들었다. 근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바로 다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동 김씨의 뭐 권한을 권력을 줄이고 힘을 많이 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요런 양반에게도 군포 내게 하면서 돈 같은 것들 재정 확보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환곡의 문란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마을 창고 사창제 실시하고요. 그리고 뭐 아,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 이 서원 때문에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서원의 대부분을 없애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때요? 이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뭔가 바로잡아가는 느낌, 뭔가 문제점을 나왔던 여러 제도들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들, 뭐 역사학자들도 평가를 했을 때는 흥선대원군의 좋은 정책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항상 뭐 좋은 정책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가끔은 이게 또 부작용을 낳는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복궁. 다시 한번 넘어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 했는가? 여러분들 이 경복궁은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경복궁을 다시 지음으로 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런 의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 일단 다시 지으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 발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낳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당백전 발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백전이 뭐냐면은 당시 화폐 가치의 100배가 되는 고액 화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당시에 썼던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폐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100배나 되는 그런 고액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백전과 같은 고액 화폐를 발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가가 오르게 돼요. 물가, 물건의 가격들,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생활용품들이나 뭐 곡식 등등 이런 가격들이 엄청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겠죠. 더불어 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는 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을 공사에 동원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졌다라는 것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 했지만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양반들의 땅에 있는 큰 나무들을 마음대로 베어온 일도 원망을 사게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긴 했는데, 이런 뭐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어 불만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만화 있잖아요. 만화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은 왕권 강화 위에 서원 없애는 한편 경복궁을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서원 정리, 서원의 대부분을 정리했다, 몇개안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경복궁 다시 지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양선 하면 뭐 서양의 배다,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다, 흥선대원군의 이런 정책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뭐 안동 임시 세력 약화, 그 당시 상황을 빗대어서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금제도 개혁, 경복궁 다시 지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19세기 조선의 상황. 알맞은 것. 맞으면 동그라미,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의 삶이 힘들어졌다. 그렇죠. 19세기 조선의 상황.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삶이 힘들어졌다. 맞는 말이 되고요. 서양의 이양선, 이양선. 모양이 다른. 서양배, 조선의 배와는 모양이 다른 서양배, 자주 바닷가에 나타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해했다라는 것들 이야기해 주었죠? 정답 동그라미가 됩니다. 2번.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알맞게 연결, 서원정리, 사창제 실시 나와 있습니다. 서원정리는 아무래도 뭐, 그렇죠. 세금을 면제받고 있던 양반들의 사립교육기관을 대부분 없앴다.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 세운 교육기관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도 지냈다라는 거. 유학자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근데 문제는 이때쯤에 이르르면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수탈했다. 제사 지내는데 제사 비용 명목으로 백성들 수탈했다. 그래서 흥선대원이 어떻게 서원을 정리했다. 몇개 남겨두지 않고 정리해버렸다. 이런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니은으로 연결. 사창제 실시는 뭐와 관련이 있나요? 환곡. 환곡을 마을 창구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이 환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창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정답 정리할 수 있고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카드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 후기 왕족 정치가 본명은 이하응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하응 본명이 이하응이다. 누구? 흥선대원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정치적 실권, 실질적인 이제 정치적 실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어린 나이에 고정이 즉위하자 어떻게 정치적 실권을 차지했다.

경복궁 다시 지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내용은 우리 강의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거 누구다? 흥선 대원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병인양요, 신미양요 둘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양요, 양요. 양요 보이나요? 양요? 양요 있잖아요. 양요가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뭐 한자를 보자면은 큰바다 양, 뭐 서양 양자입니다. 큰바다, 뭐 큰바다 양자기도 하고요. 뭐 서양을 뜻하는 양자기도 해요. 그리고 요자는 뭐냐면은 뭐 침략하다, 어지럽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 서양의 침략, 서양이 침략했다, 서양이 어지럽혔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병인년에 일어난 양요다, 신민년에 일어난 양요다, 뭐 그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서양 여러 나라들은 통상을 요구하면서 조선에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통상을 요구하며 접근한다. 여러분, 통상이라는 말이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물건 같은 것들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뭐 거래하고 무역하고 이런 관련 어휘가 있죠. 그래서 통상은 뭐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뭐 사고 파는 일, 그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아무튼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조선에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너희 조선이랑 어떻게 뭐 거래하자. 이제 물건 한번 사고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서양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흥선대원군은 서양 여러 나라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통상 안할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1866년입니다. 뭐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와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프랑스 선교사와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병인년에 일어났다. 병인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뭔가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인년에 어떻게 박해, 이 천주교 신부, 천주교 신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혹은 뭐 처형하고 처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겠죠?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병인 박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프랑스가 이제 움직입니다. 이 일을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조선에 배상금과 무역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배상금은 뭐냐면은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돈. 물어주는 돈입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돈인데, 야, 너네 조선이, 우리 프랑스 선교사, 그리고 프랑스 신부님, 그리고 어떻게 천주교 신부님이나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처형하고 처벌했으니까 너네 배상금 내놔. 그리고 무역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화도를 공격한다. 그걸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양, 서양이 침략, 요, 침략, 어지럽힌다.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의 침략, 서양이 어지럽히게 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즉, 조선과 프랑스의 싸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요. 이때 당시 어떻게 그래도 조선군 맞서 싸웠습니다. 누가 활약하냐? 뭐 한성근 장군, 문수산성에서, 양헌수 장군, 정족산성에서 조선군을 이끌고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강화도 안에 보면 여러분들 뭐 문수산성, 정족산성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화도에서 이렇게 조선군과 어떻게 프랑스군이 싸우게 된다. 병인양요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병인양요, 병인 박해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조선군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랑스군 물러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프랑스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도 거의 13시간, 14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비행기로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오래 있기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외교 장각에 보관된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빼앗아갔습니다. 외교 장각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왕실의, 조선 왕실의 그런 중요한 뭐 책이나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책이나 귀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있는 책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뭐 전투 과정에서 나온 무기들이나 곡식 같은 것들도 빼앗아가게 되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들 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빼앗아간 것 중에서 그 외교 장각에 의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교 장각 의궤. 이게 뭐냐면은 의궤라는 것 자체가 그 왕실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거 하거든요. 왕실에서 행사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의궤라는 것을 프랑스가 돌아갈 때 약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 외교 장각 의궤를 어떻게 뭐 5년 대여 갱신 조건으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5년 대여 갱신 조건으로 일단 가지고 놓았어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뭐다? 이때 당시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이 프랑스에서 우리의 소중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갔다. 뭐 그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박해, 병인양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두 번째 장면 보면은 우리 프랑스 선교사를 차용했던 것을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국 이야기가 나와요. 신미양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 삼아 조선의 통상과 배상금을 요구했다라는 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뭐냐면은 이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머노가 어떻게 그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 쪽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선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 허락 없이 그냥 슬금슬금 들어오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하냐면은 또 통상을 요구하면서 난동까지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볼수 없다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의 관군과 어떻게 백성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실 삼아서 너네가 우리 배를 불태웠잖아. 그래서 조선의 통상과 배상금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또 침략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다. 신미양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때는 누가? 어제훈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광성포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어제훈 장군 전사하셨고요. 많은 이제 조선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다들 저항을 했고 이때 여러분들 뭐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뭐 무기를 쓸수 없게 되자 뭐흙 같은 것들도 막 던졌다 그 정도로 뭐 처절하게 조선군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뭐 광성포에서 미군에 맞섰으나 결국 패배했다. 패배는 했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저항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끝내 계속 협상을 거부해요. 너네 이렇게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 해도 우리는 너네랑 통상 할 생각 없어. 그리고 미군은 어떻게?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여러분들, 커다란 뭐 한자가 보이잖아요. 깃발에 한자가 보입니다. 이게 장수 숫자거든요. 한자. 장수 숫자고요. 이게 수작이라고 해서 어제헌 장군이 이제 어제헌 장군의 장군 깃발입니다. 수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미군이 어떻게 철수할 때또 가지고 갑니다. 이 수작이 여기 내용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 일어났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 하면은 뭐 한성군, 양언수 장군, 그다음에 신미양요, 어제헌 장군의 활약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후에 이제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 조선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와, 두 차례나 큰또 침략을 또 받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척하비가 전국 곳곳에 세워집니다.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온데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거고,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화친은 없다. 통상 없다. 문을 닫겠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외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또 어떤 서양과의 교류가 늦어지면서 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늦추었다는 평가를 또 듣기도 한다라는 거. 잘 막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어떻게 조선의 변화와 발전을 늦추었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뭐 핵심 키워드, 뭐 병인양요, 병인박해,

0: 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뭐 척화비 이런 것들 함께 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웨스 침략,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 병인박해 구실로 프랑스군 강화도 침략, 그렇죠. 병인박해, 병인양요, 강화도 이런 핵심 키워드 있습니다. 미군이 조선에 침략하자 한성근과 양현수가 군대를 이끌고 미군 침략 신미양요 누구? 어재헌 장군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성근, 양현수 장군, 이거는 병인양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 정답 가위 표시. 네 번에 알맞은 말.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은 후퇴하면서 어디에 보관 중인 귀중한 문화유산 빼앗아갔습니까? 외교장각에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 외교장각 의궤 같은 것들 약탈해 갔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침몰한 것을 구실로 미군은 군함을 이끌고 조선의 어디?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3번입니다.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입니다. 가는 척화비 건립, 나는 신미양요, 다는 병인양요인데, 여러분들, 요거 많이 헷갈려요. 병인양요가 먼저일까요? 신미양요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했다. 병인양요부터 먼저 나옵니다. 프랑스가 먼저 침략했어요. 병인양요가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신미양요가 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두 가지 큰 이제 전투, 전쟁을 겪고 나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 어떻게? 아, 문을 걸어 잠그겠다.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했다. 이렇게 흐름 연결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나, 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개념 다뤄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산왕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13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술 준비했습니다. 마술의 정체는 바로 간식의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요, 간식을 먹었을 때 간식이 조금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마술 갑니다. 뾰로로롱, 뿅. 네,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짠! 네, 오늘 연산 6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크기가 같은 분수 알아볼 거고요. 다음, 분수를 약분하고 기약분수로 나타내기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크기가 같은 분수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같이 약분과 기약분수 함께 해볼게요. 네, 그렇다면 먼저 원리 깨치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리 깨치기.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네, 그런데 아래에 일단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어때요? 전부 다 양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색칠한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분수로 나타내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요, 네 칸 중에 하나를 칠했으니까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친구는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 중에 두 칸이니까 8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요, 네, 하나, 둘, 셋, 3, 4, 12, 열두 칸 중에 세 칸이니까 12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같은 크기인데, 같은 양인데 분수가 다르네요. 네,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분수들은요, 사실 모두 다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왜냐면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색칠한 부분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이것처럼요, 같은 양이지만 분모가, 분자가

다른 이런 분수들을 우리는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크기는 똑같지만 양은 똑같지만 분모 분자 숫자만 다른 분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볼게요. 네. 색칠한 부분의 크기가 같으므로 4분의 1, 8분의 2, 12분의 3의 크기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도, 8분의 2도, 12분의 3도 모두 다 같은 분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로 살펴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곱셈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입니다. 네. 볼게요. 보면은 분모랑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분모랑 분자의 각각이요.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5분의 1이 있습니다. 우리 몇을 곱할 수 있을까요? 네, 1은 곱하면 똑같으니까 2를 곱해볼 수 있겠습니다. 5분의 1 곱하기, 네, 5에다가 분모에다가 2를 곱하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2 다음에는 또 다른 수 어떤 거 곱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3, 3.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5분의 1에다가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봤고요. 3을 곱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분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분의 2, 그리고 1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 분자에 2를 곱했을 때 10분의 2가 되고요. 3을 곱했을 때 15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 네, 분모 분자는 숫자가 모두 다르지만 사실 크기는 전부 다 같다. 크기가 같은 분수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나눗셈을 이용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인데요. 설명 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요. 같은 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위에선 곱해줬으니까 아래선 나누는 건가 봐요. 그럼 볼게요. 먼저 12분의 8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로 나눠줄 겁니다. 어?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수로나 나누면요, 분모 분자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약수로,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이랑 8의 공약수인 2로, 2로 함께 분모 분자를 나눠줄게요. 그다음 2 말고요, 또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공약수 4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분모랑 분자를 각각 4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12분의 8을 6분의 4, 그리고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을 때는 6분의 4, 4로 나눴을 때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분모와 분자는 다르지만 크기가 똑같은 분수, 우리는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분모랑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주는 방법, 그리고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점, 아무 수로만 나누면 될까요? 아닙니다. 삐! 뭘로 나눠야 돼요? 공약수로만, 꼭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만 나눠줘야 된다는 점, 그 점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과 원리 깨치기에서 원리 알아보았으니까 문제 풀면서 함께 개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입니다. 1일차 크기가 같은 분수예요. 그럼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합니다. 1번 먼저 한번 볼게요. 네, 3분의 2고요. 네, 보니까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네모는 6분의 네모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곱하기를 이용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준 거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줄 때, 네,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야 됐어요?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분모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는 몇을 곱해야 될까요? 똑같은 수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 그러면요, 계산하면 되지요. 분모부터 3 곱하기 2는 6. 그리고 분자는 2 곱하기 2는 4. 해서요, 3분의 2는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6분의 4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네, 핵심은요, 분모랑 분자의 똑같은 수,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는 점. 이 부분만 조심해 볼게요. 다음입니다. 3번.

5분의 2입니다. 분모에 4를 곱했습니다. 분자에도 똑같이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네, 똑같이 4를 곱해줘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산을 하면요. 5분의 2는 몇이 된다? 네, 5 곱하기 4에서 20, 2 곱하기 4에서 8, 20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여기 7분의 4가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곱셈으로 만들어줘요. 분모에다 몇을 곱했어요? 6을 곱했습니다. 분모에다 6을 곱했으면 분자에도 몇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똑같이 6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7, 6에 42, 4, 6에 24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7분의 4가, 네,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해줘서 42분의 24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7번 문제죠. 보니까 10분의 3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어떻게 써요? 네, 분모에 3을 곱해줬어요. 분모에 3을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몇을 곱해줘야 된다고요? 네, 똑같이 3을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계산을 하면요. 10 곱하기 3은 30, 3 곱하기 3은 9 해서요. 10분의 3이 30분의 9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네, 보니까, 아, 12분의 7이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줬는데요. 분모에는 5를 곱했습니다. 분모에 5를 곱했다면 분자에도 똑같이 5가 그대로 올라가니까 5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요. 계산하겠습니다. 분모는 12 곱하기 5를 해서 60이 되고요. 분자는요. 7 곱하기 5는 7로 35. 이렇게 해서 12분의 7이 60분의 35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인데요. 이번엔 문제가 달라졌죠? 뭐예요?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분모가, 아, 작은 것부터 차례로 3개 구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분모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3개를 구해라. 그 말이면 무슨 말이에요? 네, 그쵸. 분모에다가 차례로 1을 곱하면 똑같으니까 1은 빼고요. 곱하기 분모 분자의 2를 한 것과 분모 분자의 곱하기 3을 한 것, 분모 분자의 곱하기 4를 한 것, 이렇게 세 개를 구해라 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은 이쪽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모 분자의 2를 곱해 주겠습니다. 5분의 3이 있습니다. 분모 분자의 각각 2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2, 10, 그리고요, 3이 6 하니까 10분의 6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거, 분모 분자의 이번에는, 네, 3을 곱해 줄게요. 5분의 3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3을 곱해 줄게요. 그렇다면 5, 3, 15, 그리고요, 3, 3의 9 해서 15분의 9가 나왔습니다. 다음엔 4차례죠? 이번에는 5분의 3에다가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5, 4, 2, 10, 그리고 3, 4, 12 해서 이렇게 10분의 6, 15분의 9, 20분의 12, 3개가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여기다가도, 네,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죠. 차례로 10분의 6, 그리고 15분의 9, 그리고요, 20분의 12. 이렇게 해서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7분의 2인데요. 차례로 분모 분자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의 2가 있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요. 분모는 7, 2, 14, 분자는 2, 2의 4. 처음 건 14분의 4고요. 두 번째 겁니다. 7 곱하기 3분의, 그리고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대로 구하면 되죠. 7, 3의 21, 2, 3의 6. 두 번째 거는 21분의 6입니다. 마지막,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7분의 2에다가, 좀더 갈게요.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7, 4, 28, 그리고 2, 4, 8. 그래서 이렇게 3개, 네,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네, 보면은 14분의 4가 있고요. 그 다음엔요, 21분의 6이 있고요. 다음엔 28분의 8. 이렇게 3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네, 9분의 4죠. 9분의 4에다가도 분모 분자에 각각 2, 3, 4 차례대로 곱해 줄게요. 보면은 9분의 4에다가 분모 분자에 먼저 2를 곱해 주고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돼요?

228, 그리고 428, 18분의 8 됩니다. 그 다음엔요, 네, 3을 곱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3 곱하면요, 9, 3 해주고요, 4 곱하기 3 해줍니다. 차례로 계산하면요, 네, 이것은 27분의 12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2, 3, 다음엔 4차례죠. 다음엔 9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4. 그럼 뭐예요? 네, 9, 4, 36, 분자는 4, 4, 16 해서 차례대로 18분의 8, 27분의 12, 36분의 16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답도 3개, 18분의 8, 그리고요, 27분의 12, 그리고요, 36분의 16 이렇게 3개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9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계속, 네, 이렇게 전부 다 식을 만들어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속도를 조금 더 내도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다가 문제에다가 바로 적는 거예요. 11분의 6이 있는데,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몇이 되지? 한번 분모에 2를 곱해볼까? 11 곱하기 2는 22분의 6 곱하기 2는 12. 아, 오케이, 좋아. 그럼 다음 거. 11 곱하기 3. 분모하면은 33. 분자에 3을 곱하면 6, 3, 18. 좋아. 그럼 다음. 네, 분모에다가 4를 곱하면 몇이지? 11 곱하기 4는 44. 그리고 분자는 몇이지? 6, 4, 24.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풀 때는요, 조금 더 이런 페이스로 좀더 빨리빨리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14분의 9죠. 선생님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풀게요. 14분의 9,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14 곱하기 2, 분자에다가도 곱하기 2. 그럼 몇이에요? 28분의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겠습니다. 14 곱하기 3분의 9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14 곱하기 3은 42, 그리고 분자는 27. 네, 마지막입니다. 14분의 9, 분모와 분자에 4를 곱해줍니다. 분모와 분자에 4를 곱하면 14 곱하기 4는 56, 그리고 9, 4, 36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요, 3개, 28분의 18, 그리고 42분의 27, 그리고, 네, 그 다음에 56분의 36, 이렇게 3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분의 9지요. 네, 저거 똑같이 분모 분자에 2, 3, 4 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철저하게 해 볼게요. 16분의 9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2씩 곱해 줍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16 곱하기 2니까 32, 그리고 9, 2, 18. 다음에 곱하기 3 해주겠습니다. 16분의 9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3씩 곱해준다면, 네, 결과는 48분의 27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겠습니다. 16분의 9가 있습니다. 9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뭐가 돼요? 64분의 30. 6이 되겠죠. 그렇다면 차례대로 우리 여기다가 계산 결과 써줍시다. 차례대로 32분의 18, 그리고요, 48분의 27, 그다음 마지막으로 64분의 36. 네, 이렇게 우리 계산 결과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 이렇게 잔뜩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2일차에서 남은 문제들 풀어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바로, 네, 아까는 곱하기였다면 이번엔 나눗셈으로 하는 거죠. 나눗셈 때는요, 아까 곱하기보다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곱하는 수는 뭐 어떤 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눗셈을 할 때는 어떤 수가 와야 된다? 네, 나누는 수는 항상 공약수가 나와야 된다. 공약수, 공약수, 공약수. 머리에 꼭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문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8분의 2가 있습니다. 8 나누기 2를 했어요. 분모에서 나누기 2예요. 그럼 분자도 똑같이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눠줘야겠죠. 그렇다면 문제 풀게요. 분모는 8 나누기 2니까 4. 분자는

인원기니까 1. 아,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16분의 12가 있습니다. 네, 이거 나눗셈으로 해줬죠. 분모를 나누기 4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분자도 똑같이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6 나누기 4는 4. 그 다음에 분자는 12 나누기 4는 3. 이렇게 해서 16분의 12가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30분의 18이 있습니다. 30분의 18, 몇으로 나눠줬어요? 분모랑 분자를 이렇게, 네, 6으로 이렇게 나눠줬죠. 그러니까 분자도 똑같이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6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6은 5, 18 나누기 6도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8이 몇이 됐어요? 5분의 3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보니까 39분의 21인데요. 분모를 몇으로 나눠줬죠? 네, 3으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분자는 몇으로 나눠줘요? 똑같이 3으로 나눠줍니다. 계산 그대로 하면 되죠. 39 나누기 3은 13, 21 나누기 3은 7 해서 39분의 21이 13분의 7로 정리할 수 있었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3번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크기가 같은 분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모가 큰 것부터 차례로 3개 구해보세요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12분의 6 분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나눗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요? 공약수로 나눠야 된다고요. 일단 그럼 공약수 구해봅시다. 12와 6의 공약수는요? 네, 12와 6의 공약수는 일단 1, 2, 3, 6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은요, 어차피 나눠도 똑같죠? 그쵸? 12 나누기 1 해봤자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네, 일단 제끼고요. 그 다음에 12와 6, 한번 2, 3, 6으로 각각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한번 해볼게요. 12분의 6이 있고요. 나누기 2, 2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은 12 나누기 2는 6, 6 나누기 2는 3, 6분의 3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3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12분의 6을요, 네,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12 나누기 3, 분모는 4, 분자는 2가 되죠. 4분의 2가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네, 공약수 6으로 한번 나눠줄게요. 12분의 6을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분모 12 나누기 6, 분자도 6 나누기 6입니다. 그렇다면 12 나누기 6은 2, 6 나누기 6은 1 해서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6분의 3,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분모가 큰 것부터 차례로 3개 구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순서를 잘 지켜서 써줘야겠습니다. 분모 제일 큰게 뭐예요? 아, 6분의 3, 두 번째는 4분의 2, 세 번째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적겠습니다. 1번은 6분의 3, 2번은 4분의 2, 3번은 2분의 1. 네, 이렇게 적어주면 문제를 다푼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15번이 되겠네요. 30분의 12, 마찬가지로 나눗셈으로 표현해 줄 건데요. 공약수 먼저 구해볼까요? 30과 12의 공약수는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그 다음엔요, 3이랑, 그 다음엔요, 4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엔 6이 있습니다. 1, 2, 3, 6더 있나요? 네, 여기서 끝이죠. 그럼 공약수대로 한번 나눠줄게요. 30분의 12, 가장 먼저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2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나누기 2. 네, 글씨 좀 작게 써볼게요. 30 나누기 2를 하면요, 분모는 15가 되고요. 분자는요, 12 나누기 2를 하면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 다음에요, 나누기 3 해볼게요. 분모를 30 나누기 3. 그리고 분자는요, 12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요, 30 나누기 3은 10. 그리고 12 나누기 3은 4. 해서 10분의 4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6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 30을 6으로 나눠주고요. 분자 12를 마찬가지로 6으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정답은요, 30 나누기 6은 5, 12 나누기 6은 2. 이렇게 해서 3개 모두 다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큰 것부터 차례로 쭉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15분의 6,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의 4, 마지막 세 번째는 5분의 2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다 보니까

눈치챈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모가 큰 것부터 차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네, 우리가 구한 순서가 전부 다 분모가 네, 먼저 구한 게 크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가 나눠지는 숫자가 그대로면요. 나누는 수가 네, 작아질수록 숫자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몫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대로 공약수가 작은 순서대로 나눈다면 그 정답도 당연히 차례대로 분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공약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눈다면 분모가 큰 수부터 쭈쭈쭈쭉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보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36분의 12입니다. 공약수 먼저 구해볼게요. 공약수는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고요. 그럼 또뭐 있나요? 6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모가 큰 것부터 3개만 구해보라고 하니까 네, 6은 필요 없고요. 1도 필요 없고요. 2, 3, 4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면은 36분의 12. 네, 분모 분자를 둘다 2로 나눠줍니다. 분모 분자 2로 나누면요. 36 나누기 2는 18, 12 나누기 2는 6, 18분의 6이 나옵니다. 이어서 분모 분자 똑같이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면요. 36 나누기 3은 12, 12 나누기 3은 4 해서 12분의 4 나오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마지막 계산입니다. 36분의 12가 있는데요. 둘다 분모 분자를 4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요. 36 나누기 4는 9, 12 나누기 4는 3 해서 이렇게 3개 모두 다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네, 차례대로 18분의 6, 그리고요. 12분의 4,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9분의 3까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9번 문제, 42분의 18 있습니다. 공약수 구하기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약수는요, 1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3이 있고요, 4랑 5는 안 되고요, 6이 있습니다. 또 있나요? 7, 8, 9, 네, 안 되네요. 그러니까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네, 1은 안 하면 되죠.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42분의 18이 있고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요. 분모는 21, 분자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눕니다. 42분의 18, 분모 분자 3으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결과는요. 분모는 14, 분자는 6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42분의 18. 일단 쓰고요. 분모 분자 몇으로 나눠요? 네, 똑같이 마지막 공약수대로 6으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은 42 나누기 6은 7, 그리고 18 나누기 6은 3. 그래서 이렇게 네, 3개 다 풀어보았네요. 그러면 결과 적겠습니다. 결과는요. 처음엔 21분의 9, 다음은요. 14분의 6, 마지막은 7분의 3.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2분의 18, 크기가 같은 문수 이렇게 3개 구해봤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1번입니다. 54분의 36 이렇게 했네요. 일단 공약수 먼저 확인해 볼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려면 공약수부터 확인해야죠.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습니다. 4 되나요? 4는 안 되고요.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9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만 만들면 되니까. 네, 9는 필요 없이 2, 3, 6, 3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54분의 36이 있으면은, 네, 분모 분자를 제일 먼저 몇으로 나눠요? 네, 2로 나눠줍니다. 분모 분자 2로 나눠주면은, 54 나누기 2는 27, 36 나누기 2는 18, 27분의 18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54분의 36. 분모 분자 몇으로 나눠요? 네, 3으로 나누죠. 두 번째 공약수. 네, 풀어주면요. 54 나누기 3은 분모는 18. 분자는요. 36 나누기 3이니까 12. 18분의 10이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54분의 36 있습니다. 분모랑 분자를 몇으로 나눠요? 6 나누기 6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9분의 6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 차례로 3개 구해봤습니다. 그다음 크기가 같은 분수 3개는요. 27분의 18. 하나,

18분의 12 줄, 그다음에 9분의 6, 3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60분의 15 나와 있죠. 일단 공약수 차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60과 15의 공약수는 처음엔 1이 있고요. 그다음엔 3이 있고요. 그다음엔 5가 있고요. 네, 그다음엔 네, 좀 커서 잘안 보이는데 15가 있습니다. 다음 공약수. 그래서 1, 3, 5, 15로 한번 네, 크기 같은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 60분의 15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르륵 네, 분모랑 분자를 똑같이 2로 나눠주면 되죠. 아, 2가 아니라 3입니다. 네,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부터 60 나누기 3은 20. 다음에 분자는 15 나누기 3은 5. 이렇게 되고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도 60분의 15가 있는데요. 몇으로 나눠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5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러면 몇이 된다? 분모는 60 나누기 5는 12. 그리고 분자는 15 나누기 5는 3 해서 12분의 3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60분의 15를 분모 분자를 15로 나누겠습니다. 네, 분자도 15로 똑같이 나누고요. 그렇다면 60 나누기 15는 분모는 4, 그리고 분자는 1.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문제는 20분의 5, 12분의 3, 그리고 4분의 1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력 키우기 모든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크기가 같은 문수 이제 좀알것 같나요?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스피드 퀴즈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정답 아는 친구는 수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아주 원더풀한 강의. 만점 학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와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드디어 그 기나길고 기나긴 분수의 곱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울 건데, 유독 뭐랄까? 분수보다 소수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나요? 친구들이 분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소수가 뭔가 조금 더 벅차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즉 뭐예요? 친구들이 선생님이나 소수의 곱셈을 하기 전에 뭐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와야 한다? 우리 분수의 곱셈 했던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 소수의 곱셈을 듣는 게 훨씬 친구들한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라는 건 선생님이 해봐서 아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탄탄하게 개념을 쌓아가면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해서 오늘 소수의 곱셈 선생님의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한 선생님의 분수의 곱셈 다 이해하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오늘 강의도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알차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봅시다. 오늘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소수 곱하기 자연수 일단 원리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쵸? 원리를 알아본 다음에 오늘은 문제를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만 한번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도 친구들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이제 세심하게 한번 수업을 해볼 테니까 친구들도 오늘만큼은 조금 더 집중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어김없이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식이에요? 0.4 곱하기 3의 계산을 해볼 거예요. 0.4 소수죠. 해서 첫 번째 방법을 보니까 뭐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즉, 뭐예요?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혹시 소수를 분수로 바꾸지 못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다시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0.4를 예시로 듭시다. 0.4는 친구들, 직관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분수로 바꿀 때 10분의 4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4로요. 그러면 소수가 0.1, 0.2, 0.3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죠. 0.04도 있습니다. 0.04. 0.04는 분수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100분의 4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0.004는요? 0.004는 1000분의 4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쵸? 친구들이 만약에 헷갈린다면은 점 뒤에 있는 숫자만큼을 분수로 바꿀 때 0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가령 보면은 0.4 같은 경우엔 점 뒤에 숫자가 하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 분모를 적을 때 0을 하나만 적고 10분의 4가 된 겁니다. 0.04 같은 경우엔 점 뒤에 숫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공을 두개 적은 거죠, 분모에. 그래서 100분의 4가 되고요. 0.004 같은 경우엔 점 뒤에 숫자가 세 개니까, 자, 분모를 적을 때 0을 세개 적었기 때문에 100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우기가 힘들다, 기억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친구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수를 분수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분수를 소수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는 다 분모가 10, 100, 1000, 100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곱셈을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소수를 분수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0.4 곱하기 3을 그러면은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4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 우리는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보이나요? 자, 그렇다면은 10분의 12. 이거를 다시 우리는 소수로 바꾸어야 해요. 소수로. 그쵸? 10분의 12. 소수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10분의 12는 소수로 바꾸면 1.2가 됩니다. 1.2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친구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소수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수의 곱셈. 지금 0.4 곱하기 3이 친구들이 어렵다면 0.4를 그냥 자연수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0.4를 자연수로. 즉, 4 곱하기 3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 친구들 잘 보세요. 4 곱하기 3. 일단 이렇게 적어 봤고요. 그쵸? 자, 4 곱하기 3은 친구들이 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4 곱하기 3 얼마 나와요? 그쵸?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4 곱하기 3도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0.4 곱하기 3이라고 일단 적어 봤는데, 지금 보세요. 식이 뭐가 바뀌었어요? 4 곱하기 3에서 0.4 곱하기 3으로 바뀐 거는 4가 0.4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쵸? 4에서 4가 0.4가 되려면은 4에서 몇 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그쵸?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10분의 1배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0분의 1배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계산 결과도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 곱셈이니까 곱하기 식이 10분의 1배가 됐다 하면 계산 결과도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셈으로 계산했던 거 알죠? 이번에 소수의 곱셈도 웬만해선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한다는 거 친구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잘 보세요. 세로셈 식을 일단 써야죠. 0.4 곱하기 3이라고 일단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자, 기존 곱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 3, 12니까 2가 이렇게 적히고요. 1이 올라갑니다. 0 곱하기 3은 뭐예요? 0이죠? 그냥 1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요점 있죠? 좀, 점. 요점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뭐가 돼요? 1.2가 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친구들, 점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친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 가서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는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점이 뒤에서부터 몇칸 왔는지를 세는 게 조금 더 친구들이 나중에 더 어려운 계산식을 할때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점이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뒤에서 한칸 왔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점이 뒤에서 한칸 왔구나. 그렇다면 계산 후에도 똑같이 맨 뒤에서 한 칸을 이동시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점이 그대로 내려온다보다는 뒤에서부터 몇칸 왔는지를 세주는 게 나중에 친구들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때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시를 또 가져왔죠, 선생님이. 뭐예요? 1.43 곱하기 2입니다. 선생님, 뭔가 숫자가 너무 커서 긴장이 돼요 하는 친구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클 뿐이지 하는 방식은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만 친구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볼 방법 뭐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식을 써볼게요. 1.43 곱하기 2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143 곱하기 2가 되고요. 맞죠? 즉, 뭐예요? 2라는 건 1분의 2잖아요.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한번 이렇게까지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1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100분의 28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00분의 286. 이걸 보면 친구들 바로 이제 소수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소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0분의 286. 소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그쵸. 2.862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단 소수의 곱셈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알아야 할게 뭐예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법.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법이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자유자재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수의 곱셈을 나아갈 자격이 된다. 이거를 친구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처음에 선생님이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볼게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연수의 곱셈. 아까 0.4 했듯이 이번에도 1보다 큰 소수를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이 일단 자연수로 식을 바꾸어서 적어봐야겠죠. 1.43을 선생님은 화끈하게 뭘로 바꿀 거냐? 143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143 곱하기 2라고 적어봤습니다. 친구들, 143 곱하기 2. 뭐, 암산으로 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한번 세로식으로 적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143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00 86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게143 곱하기 2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건 뭐예요? 1.43
4,

3 곱하기 2입니다. 맞죠? 자, 143 곱하기 2에서 1.43 곱하기 2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숫자가 143이 1.43으로 바뀐 겁니다. 그쵸? 자, 143이 1.43으로 바뀌었어요. 보이나요? 143이 1.43이 되기 위해선 143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맞습니다.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 자,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 그렇다면, 친구들, 100분의 1배를 해줬다고 칩시다. 자, 286. 결과에도 그럼 똑같이 몇 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쵸. 100분의 1배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자, 100분의 1배를 답에다가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286의 100분의 1배니까, 즉, 정답이 뭐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2.862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친구들, 딱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소수의 곱셈을 하기 위해선 친구들이 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이렇게 몇배 했을 때 소수로 어떻게 바뀌는지, 자연수가 소수로 어떻게 바뀌는지 친구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소수의 곱셈을 수월하게 할수 있다. 꼭 친구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혹시 이 부분이 잘안 된다 하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소수의 곱셈을 선생님이랑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친구들 다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사실. 이거예요, 이거.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나중에 많이 쓸건이 방법이에요. 선생님도 이거밖에 안 씁니다, 거의 사실. 뭐? 세로 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우리 아까도 했듯이 이번에는 1보다 큰 소수들 세로 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만 씁니다, 정말로. 1.43 곱하기 2. 일단 세로식으로 적어봐야겠죠? 1.43 곱하기 2라고 한번 세로식을 적어봤고요. 계산 방법은 뭐 자연수 친구들 자연수 세로식으로 해서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그 방법이랑 다르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3 곱하기 2는 얼마예요? 3 곱하기 2는 6입니다. 4 곱하기 2는요? 4 곱하기 2는 8이에요. 1 곱하기 2는요? 1 곱하기 2는 2죠. 자, 이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점을 맨 뒤에서 몇칸 왔는지를 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점을 맨 뒤, 여기에 있다고 치고, 자, 한 칸, 두칸 하니까 1.43이 됐습니다. 보이나요? 그럼 정답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맨 뒤에서 한 칸, 두칸 가주는 거죠. 하니까 어디에서 점이 멈춰요? 2.86. 이 상태로 점이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딱 해서 세로 셈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원래는 점이 뭐 여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는 친구들이 그 방식을 쓰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 몇칸 움직이는지, 점이 몇칸 움직였는지 그걸 세는 게 친구들이 조금 더 나중 가서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 깨치기. 좀 얘기가 길었는데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길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앞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계속 곱씹어보고 친구들이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원리 깨치기 해봤고요. 자, 다음 차시는 문제 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할건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예요. 그래서 연산 키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시 문제가 뭐가 있어요? 0.7 곱하기 4인데 바로 친구들 보세요. 세로식으로 적은 게 보이나요? 그쵸? 웬만하면 소수의 곱셈은 세로식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틀리지 않는 지름길이다.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수의 곱셈을 한 후에

곱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소수점을 찍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0.7이니까 여기 소수점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소수점을 찍은 건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 방식대로 맨 뒤에서부터 한칸 이동했구나. 그럼 결과값도 맨 뒤에서 한칸 이동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럼 천천히 한번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0.2 곱하기 4네요. 이미 식부터 세로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무조건 세로식을 하라는 그런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소수 첫째 자리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4부터 해볼게요. 2 곱하기 4 얼마 나오나요? 2 곱하기 4 하면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0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0 곱하기 4는 0이니까. 자, 점이 뒤에서 한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점이 뒤에서 한칸 이동한다 치고, 그러면은 답이 얼마? 0.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0.3 곱하기 5예요. 0.3 곱하기 5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3 곱하기 5부터 해줘야겠죠? 3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5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5 내려서 적어주고 1 올리고요. 자, 5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니까 1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보니까 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잖아요. 그쵸? 그럼 정답에서도 점이 맨 뒤에서 한칸 움직이면 되는구나. 이거를 친구들이 염두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칸 움직이니까 어디에 찍힌다? 여기에 찍힌다 해서 정답이 뭐가 된다?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5 곱하기 7입니다. 0.5 곱하기 7 한번 해봐야죠. 먼저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7부터 하는 게 맞겠죠? 자, 5 곱하기 7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나요? 5 곱하기 7 어렵지 않잖아요? 35잖아요? 그래서 5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3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7 곱하기 0은 0이니까 뭐할게 없고요. 3이 쪼르르릉 내려옵니다. 자, 35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 다음 해줄 게 뭐다? 점의 위치다. 점의 위치. 물론,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 맨 뒤에서 몇칸 움직였는지 셌다. 그래서 0.5를 보니까 맨 뒤에서 몇칸 움직였어요? 맨 뒤에서 한칸 움직였다. 그렇다면 정답에서도 몇칸 움직이면 된다? 당연히 한칸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칸 움직여서 3.5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친구들 보기에는 되게 번잡하고 뭐, 아,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앞으로 가다 보면은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 방법이 훨씬 친구들에게 유익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믿어 보세요. 자, 9번입니다. 9번. 이번에는 0.6 곱하기 8입니다. 0.6 곱하기 8.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 곱하기 8부터 해봐야겠네요. 6 곱하기 8 진행해볼까요? 자, 얼마가 나오나요? 6, 8에 48이니까 8 이렇게 적어주고요. 4는 어디로? 위로 올려보낸다, 그냥. 자, 8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니까. 그럼 이 4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것도 사실 그냥 48을 적으면 돼요. 48을 적으면 되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숫자에 대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적는 겁니다.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점의 위치를 또 정해줘야 하는데 0.6이니까 뒤에서 몇칸간 거예요? 맨 뒤에서 한칸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48도 맨 뒤에서 점을 한칸 이동시켜주면 된다. 맨 뒤에서 한칸 이동시켜주니까 정답이 뭐가 나왔다? 그쵸? 4.8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8 곱하기 7이에요. 아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쵸? 8 곱하기 7. 자, 8 곱하기 7 친구들 해주세요. 얼마 나와요? 8, 7에? 맞습니다. 56이니까 6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그쵸? 5를 올려 보낼 거예요.

굳이 안 올려 보내도 되지만 올려 보내고 7 곱하기 0은 0이고 그래서 5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게 뭐다? 점의 위치다. 점의 위치. 뒤에서 몇칸 가졌다? 뒤에서 점이 한칸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도 점을 뒤에서 한칸 이동시키자 이거죠. 뒤에서 한칸 이동시키니까 정답이 뭐가 됐다? 5.6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정답은 5.6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14번도 한번 해볼게요. 0.9 곱하기 2입니다. 이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쵸? 자, 0.9 곱하기 2. 9이 얼마죠? 9 곱하기 2. 18 해서 8 적어주고요. 1 올라가고요. 2 곱하기 0은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점의 위치. 아까 했듯이 똑같이 갈게요. 맨 뒤에서 한칸 이동을 했으니까 똑같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을 해주면 된다 하니까 점이 중간에 딱 찍히고요. 우리는 이걸 소수 몇점 몇이라고 부르죠? 1.8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1.8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17번. 자, 이번엔 1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번엔, 와, 0.2 곱하기 얼마예요? 24예요. 24. 한번 해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자, 똑같이 해봅니다. 자, 2 곱하기 4부터 먼저 해볼게요. 2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자, 8이고요. 그쵸. 그쵸. 자, 4 곱하기 0은 얼마예요? 그냥 0입니다. 0도 한번 그냥 적어줄까요? 자,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 곱하기 2는 4예요. 자, 이거 우리 곱셈할 때 기억나죠? 한칸 떼어서 이제 적어줬잖아요. 그쵸? 2 곱하기 0은 0이에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적어봅니다. 적어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점이 뒤에서 한칸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이것도 뒤에서 한칸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뒤에서 한칸 움직이니까 점이 여기에 찍히는 걸알수 있고요. 즉, 정답이 얼마라는 거죠? 정답 뭐라고 읽을까요? 048.8 이렇게 안 읽잖아요, 우리. 그쵸? 4.8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곱셈했던 그대로 가면 돼요. 어렵지 않다. 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번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1은 3, 0 곱하기 1은 0. 해주고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죠. 3 곱하기 2는 6, 0 곱하기 2는 0. 이렇게 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 보는 거죠. 맨 뒤에서 점이 한칸 움직였습니다. 맞나요? 그럼 똑같이 맨 뒤에서 한 칸을 움직여주면 된다. 움직이니까 점이 여기에 딱 찍히고요. 그 말은 즉, 정답이 뭐라는 거다? 6.32 정답이 된다는 거다. 알수 있었습니다. 2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7에 28 하고, 2가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적힐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자, 2, 4, 8 하고, 0이 이렇게 적힙니다. 하면은, 다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답이 나오고요. 이제 점의 위치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돼요. 점의 위치. 맨 뒤에서 한 칸. 그렇다면 여기서도 맨 뒤에서 한칸 찍어주면 되니까 정답이 즉 10.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8이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26번 한번 해볼게요. 66에 36. 결국 이렇게 적힐 거고요. 자, 1 곱하기 6은 6이고,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점은 뒤에서 한칸 움직였으니까 여기에 찍히고요. 결국 정답은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29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5, 35. 이렇게 나올 거고요. 27에 14.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하면 더해주니까 이런 답.

답이 나오고요. 점의 위치만 이제 알면 되잖아요. 뒤에서 한칸 움직였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뒤에서 한칸 움직여서 17.5가 된다. 정답은 17.5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한번 해볼게요. 97에 63 하고요. 19는 9죠. 그리고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점의 위치, 맨 뒤에서 몇 칸? 한 칸. 그럼 똑같이 맨 뒤에서 한칸 찍어줍니다. 주니까 답이 얼마가 됐어요? 15.32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소수 곱하기 한번 해봤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어려웠다면 꼼꼼하게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 풀면서 복습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선생님이랑 즐겁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6차식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요, 연산 6차식 2일차와 3일차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바로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듯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그 몫은 1보다 작잖아요.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계속해서 잘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를 또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자,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오늘의 퀴즈 또 멋지게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오늘의 퀴즈는 20.5 나누기 41입니다. 자, 이것의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시간이 끝날 때 우리 함께 이 퀴즈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풀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수강후기 게시판을 틈틈이 봐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수강후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땡나 친구가 올려준 수강후기인데요. 연산 강의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같이 즐겁게 만점왕 연산해요. 물결 표시. 오늘도 왕강, 질강, 느낌표 3개. 이런 수강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이땡나 친구가 올려준 수강후기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일은 진짜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산 문제 있잖아요. 이 계산 문제만 계속 푸는 거, 정말 딱내 적성이야. 이건 너무 내 적성에 맞아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계산 문제 좀 귀찮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이렇게 선생님과 만나는 거, 이왕 이 만점왕 연산 교재로 공부하는 거, 이 이땡나 친구처럼, 즐겁게 해봐야지, 내 연산 실력을 좀더 키워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면요, 이 우리가 만나는 이 20분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좀더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리 깨치기 또 신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요 계산 크게 세 가지 방법 배웠잖아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계산,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 요렇게 했죠. 3.36 나누기 8입니다. 먼저 나누어지는 수를요, 요렇게 바꾸었죠. 100분의 336으로 소수 두 자릿수기 때문에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은 분자에다가 336 나누기 8 적어주고요. 계산하면 100분의 42이기 때문에 다시 소수로 0.4이다.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또.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나도 100분의 1배가 됐죠. 42의 100분의 1배, 0.42가 됩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방법도 확인해 봅니다. 세로로 계산.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샥 올려 찍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을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 부분에 0을 쓴다. 그래서 42가 아니라 0.4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차근차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 2일차 문제, 3일차 문제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차 문제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볼까요? 세로로 계산이죠.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소서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은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비어 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씁니다. 그래서 6이 아니라 0.6이에요. 요거 꼭꼭 기억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2일차 문제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틀리지 말고 잘해봐야지. 한번 생각하며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5.6 나누기 26입니다. 자, 먼저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몫의 1의 자리에 6을 적어주고요. 26 곱하기 6이 156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자, 잊지 말아야 되겠죠? 소수점 자리에 맞춰 올려 찍고요. 다음은 비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0을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비어있는 부분에 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가 아니죠. 이렇게 00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소수점 바로 왼쪽 부분에다가 0 쓰면 됩니다. 따라서 몫은 0.6이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14.7 나누기 49입니다. 역시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면은 49 곱하기 3이 147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 주고요. 여기에 0 적어줍니다. 그러면 0.3이라고 바르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1차 문제의 3번 문제입니다. 11.5 나누기 23이에요. 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23 곱하기 5를 해보면 115예요. 나누어 떨어지면서 소수점 잘 맞추어 찍어주고요. 이렇게 0 비어있는 부분에 하나 채워주면 0.5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차 문제, 4번 문제도 해결해 봅니다. 이번에는요, 25.9 나누기 37입니다. 37 곱하기 7을 하면 259가 바로 나와요.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소수점 맞춰 올려 찍고요. 다음, 여기에다가만 0 적어주면 0.7,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0 적으면 왜안 돼요? 하는 친구가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친구들이 자연수를 쓸 때, 뭐, 2, 15, 이렇게 쓰지, 0이, 0이로, 이렇게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0을 쓰지 않잖아요. 따라서 자연수 부분에다가는요, 여기에만 0을 쓰면 돼요. 따라서 0.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처럼 보인다. 다시 적어줘야겠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0.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이번에는 22.8 나누기 38입니다. 자,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계산해 주면은요, 여기다가 6, 다음 228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점 올려 찍어 주고요. 여기에만 0 적어 주면은 0.6이라고 5번 문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차 문제 계속해서 해결해 보죠. 이번에는요, 20번 문제인데, 자, 계속 같은 방법이면 좀 지루하니까, 이번엔 좀 변화.

문화를 줄까요?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228 나누기 57의 몫은 4인데,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으니, 그 몫도 10분의 1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0.4가 올바른 계산 결과다. 따라서 여기에 0.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일차 문제 계속해서 21번 문제 해결해 보죠.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해 볼게요. 212 나누기 53입니다. 그 몫은 4인데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죠. 그렇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인지상정. 따라서 계산 결과 0.4라고 21번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38.7 나누기 43입니다. 해보죠. 387, 387 나누기 43의 몫은요, 9예요, 9. 자,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라는 말은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겠다. 0.9라고 적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그래서 0.9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18.8 나누기 47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죠. 188 나누기 47의 몫은 4인데요. 나누는 수가 똑같고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지요. 따라서 4의 10분의 1배 0.4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따라서 계산 결과 0.4예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친구들이요, 호다닥 풀다가 모르고 아하하 다 해놓고요, 여기 4라고 적으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그 몫은 1보다 작아요라는 것. 그런데 지금 4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잘못 적었다라는 뜻. 따라서 4가 아니라 1보다 작은 0.4겠다. 이렇게 한번더또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2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이번엔 30.8 나누기 44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해 볼게요. 308 나누기 44의 몫은요, 7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0.7이지롱. 따라서 계산 결과는 0.7이다 라고 이렇게 잘 적어주면 이렇게 24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3일차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3일차 문제로 또 가면은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몸이 이렇게 베베 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쉼표를 찍고 가겠습니다. 바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시간으로 또 머리를 식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런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만의 문장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인 거 하니? 예를 들면 우리 방금 봤던 30.8 나누기 44.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30.8 나누기 44. 자, 그러면 나만의 문장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제 문제를 만들까? 예를 들면 나누어지는 수가 30.8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8 리터에 들이다니 30.8 리터의 우유를 4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우리 아까 44였나요? 네, 이렇게 적을게요. 44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마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명이 마시는 우유의 양은, 우유는 몇 리터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30.8이야. 30.8리터의 우유를 44명, 되게 많다. 44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한 명이 마시는 우유는 몇 리터일까? 이렇게 한번 문장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 보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이거고, 나누는 수가 이거니까, 계산식을 쓰면 이렇게 쓸수 있고, 이 계산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 이 중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문장제 문제를 만들 때, 특히 나눗셈 문제를 만들 때는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똑같이. 왜냐하면은 이 말이 없으면 내가 친한 친구한테는 좀더 많이 주고 다른 친구한테는 좀 적게 줄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하지만 수학에서는요. 나눗셈에서는요. 똑같이 나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제 문제, 특히 나눗셈 문제를 만들 때는 이 똑같이 나눈다라는 말이 꼭꼭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를요, 나만의 문장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풀어보면은요, 조금 더, 이 연산 실력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바꿀 수는 없고요. 한두 문제를 골라서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선생님이 바꾼 것처럼 나만의 문장제 문제를 멋지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또 이왕이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이었습니다. 자, 머리 잠깐 식혀봤나요? 자, 이어서 그럼 힘내서. 자, 3일차 문제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3일차 문제 계산해 보세요로 출발합니다.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하면요. 아까처럼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 올려 찍고요.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씁니다.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한번 해보죠. 자,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0.48 나누기입니다. 자,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보죠. 2, 2, 4, 8 내려오고요. 2, 4, 8. 자,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방금 본 것처럼 소수점 올려 찍고요.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쓰면 0.24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번 문제입니다. 0.99 나누기 3이에요. 자, 계산해 보죠. 3, 3은 9. 내려오고요. 또 3, 3은 9예요. 자,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소수점 올려 찍고요. 0 써주면 0.33이에요.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인도 해보면 좋겠죠? 자, 나누어 떨어질 때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되겠죠? 0.99가 나오니까 내가 옳게 계산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의 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이번엔 0.48 나누기 3입니다. 4, 1은 4. 내려오고요. 4, 2, 8. 자, 0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으면서 비어있는 부분 0으로 채워주면 0.12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의 4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0.58 나누기 2입니다. 신나게 계산해 보죠. 2, 4. 빼주고 내려옵니다. 2, 9, 18. 자,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소수점 잊지 말고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 0 채워주면은 0.29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0.52 나누기 4입니다. 4, 1은 4이고요. 빼주고 내려옵니다. 4, 3, 12. 그리고 0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0으로 채워주면 0.13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면서 나만의 문제로 바꿔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까 뭐 우유라던가 들이 단위 중에서 뭐 리터를 이용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뭐 우유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또물뭐 다른 것들 또는 뭐 들이 단위 리터 밀리리터

데이터, 다른 뭐 킬로그램 등등을 이용해서 나만의 문제를 바꾸어 보는 거예요. 단, 기억하라고 했죠? 똑같이 나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눗셈 문제를 만들 때 말이죠. 자, 3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엔 좀 지나가서 우리 20번 문제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74 나누기 2입니다. 이번에는요, 일단 세로로 계산 먼저 해볼게요. 자, 0.74라고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 적어줍니다. 2, 3은 6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오고요. 2, 7, 14라고 나누어 떨어지면서 소수점 바르게 올려 찍어주고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면 0.37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100분의 74가 되고 나누기 2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00분의 74 나누기 2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것은 100분의 37이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어주면 역시 0.37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결과는 똑같이 0.37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 0.3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0.45 나누기 3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로로 먼저 계산해 볼게요. 0.45 나누기 3입니다. 3,1은 3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3, 5, 15, 0이고요. 잊지 말고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 0 채워 넣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런 방법으로 해보죠.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45 나누기 3의 몫이 15인데요.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몫은 15의 100분의 1배 0.15가 응당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이 0.1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15네요. 자, 이번엔 계속해서 22번 문제 해결해 봅니다. 0.72 나누기 6입니다. 세로로 먼저 계산해 보죠. 0.72 나누기 6입니다. 6,1은 6 적어주고요. 자, 빼주면 1, 2 내려옵니다. 6, 2, 12 빼주면 0입니다. 자,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0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번엔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00분의 72 나누기 6이고요. 72가 6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죠. 100분의 72 나누기 6은 곧 100분의 12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을 소수로 다시 바꾸어주면 0.12죠.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잘 풀었다면 결과는 똑같이 0.12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산 결과 0.12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2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0.78 나누기 3입니다. 이번에도 세로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0.78 나누기 3이에요. 3이 6이고요. 빼주고 내려옵니다. 3, 6이 18이고요. 자, 잊지 말고 두 가지 소수점 찍어준다. 자연수 부분 0으로 채워준다. 0.26이에요. 자, 이번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78 나누기 3의 몫은 26인데, 나누어지는 수만 지금 몇 분의 몇 배? 10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 26의 100분의 1배 0.26이 되어야 되겠지요. 0.26, 0.26 따라서 계산 결과 여기에다가 잘 0.2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0.87 나누기 3입니다. 이번에는요,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0.87이고요. 3 적어주겠습니다. 3, 2, 6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3, 9, 27이고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나누어주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그 몫은 1보다 작아야 돼요. 29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수점 맞게 찍어주고요. 0 채워주면 0.29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00분의 87 나누기 3이고요. 이것은 다시 예쁘게 적어볼까요? 자, 이것은 곧 100분의 87 나누기 3이라고 분자 적어볼 수가 있겠죠? 곧 100분의 29이기 때문에 소수로 다시 바꿔주면 0.29네라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죠. 이번엔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87 나누기 3의 몫은 29인데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몫도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나, 요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이 결과는 0.29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24번의 계산 결과는 바르게 계산하면 0.29입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어떻게 한다? 그냥 남겨둔다. 1번, 2번.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차근차근 풀어보고, 문장제 문제까지 한번 한두 개 문제 바꿔본다. 몇 번? 그래요. 2번. 남은 문제들은요, 차근차근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연상 키입니다.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뭘?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그 몫은 어떻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의 연산키도 꼭꼭꼭 이세 가지 방법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이 방법들과 함께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연산 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볼까요? 20.5 나누기 41입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죠. 41 곱하기 5가 205잖아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올려 찍으면서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이렇게 0이라고 적어주면 0.5다 확인하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주는 수가 되면 우리가 바르게 잘 구한 거잖아요. 똑같다.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0.5다라고 이렇게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헤어지면 또 아쉽죠. 허전하죠.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0.5의 나누기인데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면 되는데요. 자,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뭐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든, 아니면 세로로 계산하든,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나 택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까 이땡나 친구처럼 긍정적인 나의 마음가짐, 뭐, 나의 다짐, 또이 연산 실력을 높이기 위한 또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남은 문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두지 말고요.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풀어본 다음에 또 그냥 덮지 말고 오늘의 꿀팁 뭐였죠? 나만의 문장제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나만의 문제를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왕이면 나만의 문장제 문제를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 것도 좋겠네요.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지 선생님도 기대해 보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연산 실력 계속해서 열심히 키워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빵지순례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1: 빵지순례 할 곳 너무 많죠. 저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대전이 떠오르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고양시도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혹시 빵의 도시로 가는 건가요?
0: 빵의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독일인데요. 독일 빵연구소에 정식 등록된 빵만 3,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2014년에는 이런 독일 빵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라고 합니다.
1: 아, 저는 이 독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소시지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빵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장벽 하나로 나뉜 이 도시에서 서쪽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수십 가지 빵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은 몇 가지 빵만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 한 도시에 두 가지 체제가 있던 곳, 바로 이 베를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0: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극단적인 분단을 겪었던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0: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뚜벅뚜벅 굳게 나아가는 독일인들의 이 성향이 역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쌤,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 이름은 슬라브어의 습지, 늪이라는 단어인 베를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대요.
0: 아, 원래 이곳이 습지대였다라는 거죠? 네.
1: 맞습니다. 12세기 초에 슈프레강 유역 습지지대에 작은 마을이 생겼는데 그게 베를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작은 습지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럽의 중심 도시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1: 베를린의 성장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시작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교역 도시였지만 점차 성장해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요.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센은 오늘날의 독일이 있게 한 통일 주도 국가인데요. 오늘날에도 독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 시기 더욱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 시대에 지어진 브란덴부르크 문, 이것이 베를린의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프로이센 왕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이자 조금 뒤 설명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답니다. 이후 19세기에는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 그가 주도하여 독일을 통일하면서 독일 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고요. 베를린은 유럽의 심장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베를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혼란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고요. 베를린은 나치 독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 행진이 열리던 거리는 곧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300회 이상의 공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1945년 소련군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공군의 공격까지 이어졌는데요. 영국 폭격기가 4만 5천 톤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고요. 미국 항공기 또한 2만 톤이 넘는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폭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도시를 떠났고 결국 1945년 5월까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베를린을 탈출했을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인류에 저지른 죄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를린에 가보시면 사진과 같은 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보통 떠올리시는 추모를 위한 기념관과는 그 형태가 많이 다른데요. 이곳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좀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비석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선생님 사진처럼 하나하나의 거대한 돌기둥 사이를 걸어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입에서는 기둥의 높이가 낮은데 중앙으로 갈수록 기둥의 높이가 높아져서 마치 어두운 곳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설계에 대해 방문하는 사람들 각자가 자유로운 해석을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 현장 또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시설 등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다크 투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전후처리는 개별적인 강화조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 대한 처리는 미, 영, 프, 소 4개국의 분할 점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의 군사적, 정치적 무장 해제와 민주화 추진에 합의하며 독일의 전후 재건과 나치 독일의 부활 방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각각 소련이 관할하는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는 서독으로 분단되었으며 수도 베를린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국가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이러한 4개국 간의 독일 점령 정책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립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정치적 경계선을 형성하며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를, 서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며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고요. 이는 냉전 시기의 핵심 갈등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948년 베를린 봉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자가 고립되면서 서베를린 시민들은 큰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비행기를 동원해서 식량과 연료를 하늘에서 실어 나르는 베를린 공수 작전을 벌였습니다. 비행기가 수만 번 오가면서요, 서베를린 사람들을 지켜낸 이 사건은 냉전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고요. 동시에 베를린이 세계사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베를린은 동독과 서독의 상징적인 분단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마주

0: 이 모든 걸 겪어냈다라고 하니까 이 베를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좀 필수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특히 베를린은 동서로 갈라진 역사가 있다는 게 정말 비극적이죠. 바로 벽 너머에 있는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예, 그래서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극적인 건 아무래도 이 땅굴 탈출인 것 같아요.
1: 야, 땅굴이요? 땅굴하면 베트남이 생각나는데 그건 저뿐인가요?
0: 네, 베트남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자, 터널 57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1964년에 동베를린 시민 57명이 서베를린으로 집단 탈출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빈 빵집의 지하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145m를 뚫었다고 합니다.
1: 야,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네요. 이 베를린 장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0: 그야말로 죽음의 지대라고 불렸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붕괴 이야기,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 베를린도 동과 서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두 체제가 맞서는 가운데 1961년 동독 정부는요,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 한가운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장벽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가족이 하루아침에 갈라졌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자 인류가 겪은 아픈 분단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장벽은 단순한 벽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자, 왼쪽은 서베를린, 오른쪽은 동베를린인데 이두 세계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동독 쪽에는 철조망과 높은 담장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일명 죽음의 지대라고 불렀는데요. 흙이나 모래가 깔려 있어서 누군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장군인들이 서 있었고, 감시탑에서는 24시간 불빛과 망원경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심지어 철조망과 장애물, 자동 발사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를린 장벽이 서베를린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3.6m. 위에는 둥근 콘크리트가 올려져 있어서 쉽게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 길이는 무려 155km에 달했으니까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고 볼수 있죠. 오늘날 베를린에 가면 그 시절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일부 벽이 남아 있어서 당시 분단의 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서 베를린을 오가던 대표적인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찰리라는 말은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사 알파벳의 C를 뜻하는 부호인데요. 즉, 이 검문소가 C 지점 검문소였던 것이죠. 체크포인트 찰리는 냉전 시절에 외국인이나 외교관들이 동서 베를린을 오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팽팽한 장소였고, 실제로 1961년에는 미군 전차와 소련 전차가 이곳에서 서로 대치하는 아주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과 탱크 대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검문소 건물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시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장벽 조각을 비롯해서 냉전 시대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를린 분단의 역사를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서 냉전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완화하려는 대탕트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동서독 사이에서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이 총리는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0: 동독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요. 결국 이두 나라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동방정책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의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가해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치에 가담한 적이 없던 브란트가 너무 과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적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무릎을 꿇는 모습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로 받아들여졌고요. 유럽 각국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의 동방 정책과 함께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럽의 화해와 통합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요, 공산권 국가의 대표, 소련의 개혁 정책과 민주화 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동독 사회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내부의 변화가 겹쳐지면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89년 시민들이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베를린 장벽을 부수면서 서로 부둥켜왔던 모습은 냉전 종식의 상징이 되었고 아픔의 벽은 이제 평화와 희망을 담은 기념품으로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분단 도시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통일도 됐고 모든 문제도 해결됐으니 축배를 들고 축제 시간이었나요?
0: 네, 그런데 이 현실이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 되는 이 통일의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 선생님 그냥 장벽이 무너지면 된거 아니겠어요?
0: 네, 사실은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1989년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무려 2018년까지만 해도요, 이 30년 동안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천조가 넘습니다.
1: 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규모예요.
0: 네, 그렇죠. 도로, 철도, 통신망 같은 기반 시설도 깔아야 되고, 또 예전에 동독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졌고, 또 동독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1: 야, 서로 불만이 있었겠네요.
0: 네, 이게 물리적인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던 거죠.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옛 서독 사람들은 동독 출신을 가리켜서 게으른 OC로 부르고요. 동독 출신들은 서독 사람들을 배씨라고 불렀대요. OC가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이라는 뜻이 담긴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다면, 배씨는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놈들이라는 뜻의 성공한 서독인에 대한 좀 빈정거림을 담고 있던 거죠.
1: 야, 심각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통일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뭐, 통일 비용이라든지, 뭐, 현실적인 고민을 꼭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미래를 어쩌면 미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오늘 베를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볼까요?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0: 안녕!

0: 자동차 휘발유는 물론이고 각종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든 옷, 마트에서 산 비누 하나도 석유화학 제품이야. 이렇게 중요한 석유가 전 세계에 골고루 묻혀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석유, 물, 식량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집중된 영향이 있어. 이걸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해. 하필이면 석유는 몰빵, 아니 편재성이 심해. 서남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등 특정 지역에 주로 매장돼 있거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캐나다 같은 나라는 금수저 안 부러운 석유 수저를 타고난 나라들이지. 지구에 석유 매장량이 많지 않으니까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들은 파워를 가지게 돼. 예를 들어 석유가 많이 나오는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석유 생산량과 원유 가격을 조절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고? 석유 수입국들은 갑자기 석유 생산량이 줄고 석유값이 오르니까 식은땀 나는 거지. 만약 산유국이 너네 나라에 석유 안 팔아 이러기라도 하면, 어휴, 말 그대로 자원이 무기야, 무기.
1: 자원의 소비의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연결고리사회 이은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에너지 자원의 소비와 이동인데요. 우리가 중학사회에서도 여러 대륙에서 자원들을 중심으로 자원의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교육과정은 대륙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대륙의 자원 분포의 특징이 다르고 수출과 수입의 구조도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주요 에너지 자원에서 주요 수입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중학교 사회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그리고 국제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주요 자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주요 에너지 자원은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그래프를 보시면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인구 증가죠. 우리가 앞서서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8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원 소비량도 늘어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프상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이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80% 이상에 육박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상의 82억 명의 인구가 1차 에너지 자원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수력, 원자력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고등통합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미리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자원은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와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석유예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석유는요, 정말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그쵸.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권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장량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재성이 매우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인데요. 편제성과 국제 이동량은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편제성이 클수록 국제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룰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냐? 석유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송용이라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수송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수단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철도, 그리고 항공교통, 이런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석유화학 공업의 중요한 원료로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석유화학 공업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석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는 방금 언급했던 편제성 때문에 뭐가 더 크다고, 아주아주 크다고요? 그렇죠. 국제 동량이 아주아주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 지도에서 석탄과 석유의 흐름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료를 읽어내는 방법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페르시아만 쪽에서 많은 이동이 발생을 하면 그게 바로 석유의 국제 이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도, 이 지도에 화살표가 흐르는 유선도 같은 지도를 읽을 때는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빨간색 선들이 바로 페르시아만,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대량으로 나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석유의 국제 이동이라는 것을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 뭐라고 했죠? 그죠. 석탄이라고 했죠. 자, 다행히 이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편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쓰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에 많이 쓰고 있냐? 바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기간 산업, 그러니까 베이직 인더스트리라고 부리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 제철 공업과 화력발전용의 연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혹은 상용화되었다라는 용어가 있으면 바로 석탄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증기 기관에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되었었죠.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에 비해 석탄은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CO2 배출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석탄은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소비량에서 전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산도 그리고 소비도 많은 이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에서도 큰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석유처럼 석탄의 국제이동도 살펴볼 텐데요. 국제이동은 뭐와 관련 있죠? 그렇죠. 편제성과 관련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제성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국제이동량도 적은 편이다라는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선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의 흐름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죠. 지금까지 에너지 자원의 소비와 이동을 통해서 석유와 석탄의 특징, 그리고 주요 국제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해 주세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뇌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에는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물체의 운동과 위치와 관련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요, 이 에너지는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다양한 에너지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육과정 연계되는 부분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요,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이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겁니다. 그런데 공기저항, 마찰, 우리 일상생활에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의 보존으로 조금 더 일반화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어디에 좀 더 집중하냐면 바로 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을 조금 더 핵심 있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공부를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롤러코스터 가지고 왔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멈춰있던 롤러코스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멈춰 있었으니까 네,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었겠지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그렇죠, 최대값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여러분 아시죠?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속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갔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왜 증가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는 구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아지죠. 아, 위치 에너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 점점 감소하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구나. 그럼 역시나 같은 질문인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왜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 감소한 거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요, 바로 에너지 전환, 즉 역학적 에너지 전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는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서로 전환된 되지만 그럼 우리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값은 전환되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합은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서, 즉 전제가 항상 중요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공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거지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느 지점에서도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낙하하는 물체예요. 이때 위치 에너지는 낙하하는 동안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지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면서도 그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여러 형태를 바뀌면서도 사라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죠.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으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서 확장해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전제가 필요했었죠.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공간에는요, 공기저항도 있습니다. 마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것인데,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조금 더 일반화해서 우리는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의 총량을 볼 때는 보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통합과학에서는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의 전환인 것인가 그 예시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공부하게 되는 예시들도 여러분 보시면 중학교에서 다뤘던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연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지 등 다양한 어떤 예시들이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예시, 그걸 통해서 에너지의 전환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과학과 연계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절대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발전기에 화학에너지 1000줄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600줄, 400줄, 300줄, 100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0줄, 100줄은 이 400줄과 같은 거죠. 따라서 400줄, 600줄 보면 에너지의 전환은 일어나지만 그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전환과 보존을 토대로요. 통합과학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공부하게 되니까요. 그 내용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반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요, 연산 7차 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4일차, 5일차의 문제를 만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 잘 풀어보았나요? 도전 연산왕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120 나누기 0.06의 몫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2000입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요, 연산 4일차 그리고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두 자릿수, 그리고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도 알아볼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좋아요. 그러면 먼저 4일차의 내용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두 자릿수예요. 42 나누기 1.05와 같은 경우죠. 이렇게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여 생각하자.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즉 100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4200 나누기 105를 생각하여 몫이 4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겼다면, 나누어 지는 수의 소수점도 역시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하여 생각하자.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23 나누기 1.15입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100배를 해주는 거죠. 23에서도 역시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두 자리 소수점을 옮겨줍니다. 그러면 2300 나누기 11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230에 115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115 곱하기 2를 했을 때 5, 2, 10. 2, 1은 1, 2는 2. 그러면 30. 1, 2는 2. 230이 되죠? 그러면 딱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은 20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하는 건 100배를 해준 거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2번 31 나누기 1.24입니다. 이 경우도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시켜주죠. 그러면 3100 나누기 124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4 곱하기 며칠 하면 우리가 310에 딱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왠지 3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310보다 더 커질 것 같으니까 124에다가 2를 곱해보자. 그랬더니 4, 2, 8, 2는 4. 1 곱하기 2는 2죠. 그럼 310에서 248을 빼볼까? 아, 내림을 해서, 받아내림을 해서, 10에서 8을 뺐더니 2. 30에서 24를 뺐으니까 6. 아, 62가 남네?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내려주는 거예요. 620에는 124가 몇 번이 들어갈까? 5를 곱했더니 4, 5, 20, 2, 5, 10. 그 다음 1, 5는 5. 그래서 620이 되는 거예요. 딱 나누어 떨어졌죠? 그럼 몫은 25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53 나누기 2.12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럼 100배 한 거죠. 5300 나누기 210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530에는 212가 두번 들어가겠죠. 세 번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600이 넘으니까. 그래서 일단 2 먼저 써주고, 212 곱하기 2는 424가 됩니다. 530에서 424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06이 되죠.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내리세요. 그러면 1060이 돼요. 212에다가 몇

7 곱해야 1060이 될까요? 약 200이니까 200에 5를 곱했을 때약 1000이 되잖아요. 그래서 5를 써보는 거죠. 2, 5, 10, 그 다음 1, 5는 5. 60이 되죠? 2, 5, 10이니까 1060 나누어 떨어지네. 몫은 25야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63 나누기 3.1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야겠죠. 6300 나누기 315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630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315 곱하기 2가 630이 되니까 오, 이 경우는 몫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20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84 나누기 5.2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했을 때, 8400 나누기 525가 되는구나. 그러면 840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25 곱하기 1은 525이니까, 840에서 525를 먼저 빼볼까? 그럼 40에서 25를 뺐을 때 15이고, 8에서 5를 뺐을 때 3이니까 315네. 다음 자릿수를 하나 더 내려요. 31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500 얼마에서 어떤 수를 곱해야 약 3000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 5, 6에 30이잖아요. 6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5, 6에 30, 올림한 수 작게 3 쓰고 2, 6, 12. 그럼 5가 되죠? 올림한 수1 쓰고 5, 6에 30. 그러니까 3150딱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몫은 16이 되고요. 6번. 바로 189 나누기 2.2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100배를 해주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100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18900 나누기 225가 됐어요. 와, 진짜 큰 수다. 그럼 189에는 225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작은 수이니까 1890에 225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1890이다? 그러면 약 190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225는 약 20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아마 여기 몫에 한8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8을 먼저 써봅니다. 58에 40 올림한 수 쓰고 28에 16 그러면 2를 올려주죠. 28에 16. 1800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다가 몫을 9라고 썼으면 1800보다 225만큼 더큰 수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아,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9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누어지는 수보다 그 곱한 결과가 더 커요. 그럼 어떡해요? 지우고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지우고 나서 몫을 바꾸는 거예요. 9로 썼다가 안 되네? 그러면 8로 고친 다음에 다시 계산. 그렇죠? 자, 그 다음 뺐더니 9, 그리고 0, 0을 내려서 900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25에다가 8을 곱했을 때 1800이 되죠? 그러면 900이 되려면 1800의 반절만큼이잖아요? 그러면 8이 아니라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5, 4, 20,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 2, 4, 8. 그럼 900이 되는구나. 바로 몫이 84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7번. 255 나누기 4.2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할게요. 소수점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 25,500 나누기 425라고 생각을 할게요. 역시 255는 425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다음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2,550에는 425가 몇번 들어갈까? 아, 그러면 약한6 정도 들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6을 이제 먼저 써보는 거예요. 5, 6에 30, 올림한 수3 쓰고, 2, 6, 12, 그 다음 올림한 수1또 쓰고, 4, 6에 24, 그럼 25죠. 2550딱 나누어 떨어지네. 그럼 몫은 60이구나. 8번, 345 나누기 5.7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줍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러면 34,500 나누기 575가 되는 거죠. 역시 345는 575보다 더 작으니까 다음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3450 나누기 575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75는 약, 한 600에 가까운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3450은 약 3500쯤 되는 수다라고 어림을 해보면, 몫이 한6 정도 되면 알맞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을 하는 거죠. 5, 6에 30 올림한수 쓰고, 7, 6에 42 올림한수 4 쓰고, 5, 6에 30. 그러면 3450이 되는 거죠. 아, 나누어 떨어지네. 바로 몫이 60이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몫을 쓰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아, 나누어지는 수가 얼마 정도 되고, 나누는 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어림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계속 길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로 이렇게 60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5 쓰고 나서, 뭐야, 생각보다 많이 남잖아. 괜찮아요. 다시 지우고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 9번 볼게요. 10 나누기 1.25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1000 나누기 125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10도 125보다 작고 100도 125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0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좀 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어디선가 본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0을 만들 때에는요, 우리가 소수 세 자릿수 같은 거 만들 때 분수에서 분모가 천인 분수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125에다가 8을 곱했을 때 천이 된다라는 것들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125 곱하기 8을 했을 때 5, 8에 40, 그 다음 2, 8에 16, 2 올리고 1, 8은 8. 그래서 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짝꿍들이 또 있는데요. 25 곱하기 4를 하면 100이 된다. 그 다음 125 곱하기 8을 하면 1000이 된다. 이 짝꿍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분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분수에서 뭐 통분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짝꿍이에요. 그다음 10번 볼게요. 70 나누기 1.75.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시켜 주는 거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하자. 그러면 7000 나누기 175가 돼요. 자, 70은 175보다 작고 700 나누기 175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몇 번이나 들어갈까? 자, 우리가 175 곱하기 2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350이거든요. 350 곱하기 2를 했을 때가 700이 되니까, 아, 네번 들어가겠네. 5, 4, 20, 7, 4, 28, 그 다음 1, 4는 4. 700이네. 아, 나누어 떨어진다. 몫은 40이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음 11번, 94 나누기 2.3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세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100배 해주는 거죠? 9400 나누기 2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940에 235가 몇번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바로 우리 한네번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5, 4, 22잖아요. 올림한 수를 쓰세요. 3, 4, 12죠. 올림한수 쓰고 248, 940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나누어 떨어지죠? 몫은 바로 40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입니다. 68 나누기 2.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100배를 해주는 거죠. 6800 나누기 270이죠? 그러면 68은 271보다 작고 680에 272가 몇번 들어가는지 보자. 271, 두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는 4, 7이 14, 그 다음 2는 4, 544가 되죠? 680에서 544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136이 되고, 여기에서 다음 자릿수 0을 하나 더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272 곱하기 며칠에야 1360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5를 곱해 볼게요. 2, 5, 10이죠? 그 다음, 7, 5, 35예요. 2, 5, 10이니까 1360. 딱 나누어 떨어지죠. 바로 25가 정답이 되겠고요. 13번, 324 나누기 1.08에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시켜줬더니, 32400 나누기 108이 된다. 그러면, 324에 108이 몇번 들어갈까 생각했을 때, 3을 곱하면 되겠구나. 8, 3, 24. 그 다음, 31은 3. 324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게 되고, 몫은 얼마?
바로 300이 되는 거죠.

그다음 14번. 450 나누기 1.2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했더니 45,000 나누기 125가 됐습니다. 그러면 450에는 125가 몇번 들어갈까요? 자, 3을 곱했을 때 5, 3, 15, 2, 3은 6, 그 다음 1, 3은 3이니까 375가 되거든요. 450에서 375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75가 돼요.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수까지 내려주세요. 750이죠. 750에는 125가 몇번 들어갈까요? 자, 우리 375 곱하기 2를 했을 때가 750이 되거든요. 그래서 몫에는 6을 써주는 거예요. 3일 때, 3을 곱했을 때 375, 6을 곱하면 750. 5, 6에 30, 2, 6, 12, 그 다음 1, 6은 6. 750딱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얼마예요? 바로 36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 4일차 내용까지 만나보았어요. 선생님은 14번 문제까지 해결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까지 모두 잘푼 다음 채점까지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 계산하기. 자, 그러니까 연산 7차시에 있었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연산키, 51 나누기 1.0이에요. 자,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이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어서, 그러니까 즉, 나누어주는 수와 나눈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해서 다음과 같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하자. 그랬더니 몫이 50이죠? 자, 나누는 소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똑같이 옮깁니다. 자, 한 자리씩 옮겨도 되고요. 두 자리씩 옮겨도 돼요. 소수 한 자릿수라면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일 때는 우리 똑같이 소수점을 한 자리씩 옮겨주는 거고,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라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둘다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3 나누기 0.6입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큼 이동을 하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했더니 바로 30 나누기 6이 돼요. 그러면 6, 5, 30이니까 아, 몫은 5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에서는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2번, 26 나누기 0.4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60 나누기 4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26에는 4가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4, 6에 24이니까 6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 26에서 24 뺐더니 2예요. 다음 자릿수 0을 내려주세요. 20이죠. 그러면 4, 5, 20이니까 뺐을 때 0. 나누어 떨어지는 거다. 몫은 바로 65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다음 3번 81 나누기 2.7입니다.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 옮겨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한 자리 옮겨요. 바로 810 나누기 27이 됩니다. 그러면 81에는 27이 몇번 들어갈까요? 자, 3을 곱해 볼게요. 7, 3, 21 올림한 수 쓰고 2, 3은 6. 그러면 8이 되죠. 아, 몫은 바로 30이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4번. 210 나누기 1점이에요. 역시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시켜주자. 그러면 2100 나누기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1에는 12가 몇번 들어가나요? 한번 들어가죠. 21 빼기 12를 했을 때 9가 되고, 다음 자릿수 0을 내리세요. 90에는 12가 몇번 들어갈까요? 12 곱하기 6을 하면? 그렇죠. 바로 72가 되고, 12 곱하기 7을 하면요? 84가 돼요. 그래서 7을 곱해보자. 27에 14, 17은 7, 84. 90에서 84를 뺐더니 6이 되었어요. 그 다음 0을 내려주면 60이죠. 12 곱하기 5를 했을 때 바로 2, 5, 10, 1, 5는 5, 60이 되니까
아, 몫은 175가 되는구나. 다음 5번. 720 나누기 4.8이에요. 자, 그러면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을 시켜주죠. 바로 7200 나누기 48입니다. 7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48 곱하기 1은 48이죠. 72에서 48을 빼어볼까요? 그랬더니 24가 되었어요. 그 다음 자리인 0을 내리세요. 0을 내렸더니 240. 자, 48이 약 5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얼마만큼을 곱해야 240이 될까요? 그렇죠. 약한5 정도 곱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40이죠. 올림한수 쓰고, 그 다음 4, 5, 20이니까 240. 아, 좋아. 딱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몫은 150이 되는 거예요. 다음 6번. 24 나누기 0.08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이번에는 소수 한 자릿수가 아니라 소수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죠. 24도 똑같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해서 2400 나누기 8이다 생각을 할수 있고, 8, 3, 24. 아, 그러면 몫은 바로 30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겠죠. 자,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하니까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7번. 57 나누기 1.14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5700 나누기 1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70에는 114가 몇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번 5가 들어간다라고, 다섯 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4, 5, 20 올림한수 쓰고 1호는 5죠. 7이 되고 1호는 5. 570. 아, 나누어 떨어졌네. 몫은 바로 50이 되는 거고요. 8번. 250이 나누기 0.09도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줍니다. 100을 곱해주세요. 나누어지는 수도.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하게 되죠. 25200 나누기 9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이 18이니까 25에서 18을 뺐을 때 7. 다음 자릿수 2를 내리세요. 9, 8에 72죠. 아, 나누어 떨어지네. 그러면 몫은 2800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9번이에요. 672 나누기 3.36입니다.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누고 있으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하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 그랬더니 67000 200 나누기 336이 됐죠. 그러면 672에 336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두번 들어가겠죠. 6이 12, 3이 6. 그 다음 3이 6이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몫은 200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입니다. 오, 10번 다시 보니까 또 간단해졌어요. 그렇죠. 6 나누기 1.5입니다.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예요. 자,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 이동하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랬더니 60 나누기 15가 됐죠. 60 나누기 15. 여러분들 이제 암산이 될 거예요. 15 곱하기 4가 5, 4, 20, 1, 4는 4, 60이거든요. 그래서 몫이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산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두 수를 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이게 머릿속으로 몇 가지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5 곱하기 4가 60이 된다. 뭐, 이 정도는 여러 번 계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도 계산 연습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11번입니다. 70 나누기 1.4예요. 자, 그러면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700 나누기 14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700이라고 생각할 건 없고 우리 앞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70에 14가 몇 번이 들어갈까? 아, 그러면 5를 한번 곱해볼까? 4, 5, 20이야. 올림한수 쓰고. 1, 5는 5죠. 5에다가 2 더했으니까 7이죠. 그럼 70.
아, 나누어 떨어지네.

0: 몫은 5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음 12번. 56 나누기 3.5예요. 자, 이 경우도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죠. 우리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해요.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죠. 그 다음 56에도 역시 똑같이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의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60 나누기 35가 되고 56에는 35가 몇번 들어가요? 그렇죠. 한 번. 그러면 35 곱하기 1은 35가 되고 56에서 35를 뺐으니까 그렇죠. 바로 21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리에 있는 0을 내리세요. 210이죠. 210에는 35가 몇번 들어갈까? 자, 이것도 머릿속으로 어림을 하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35 곱하기 1을 하면 70이 되죠. 근데 7, 3, 21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번 들어가는 거예요? 총 35가? 그렇죠. 바로 6번 들어가는 거예요. 5, 6에 30, 그 다음 3, 6, 18, 210.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몫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13번입니다. 630 나누기 4점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서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6300 나누기 4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딱 봤을 때 63에는 42가 몇 번?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42 곱하기 1은 42. 63에서 42를 빼면 21이 되고 다음 자리에 있는 0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면 210에는 42가 몇번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42 곱하기 10을 했을 때가 42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10은 420의 딱 반절만큼이잖아요. 그럼 10번이 아니라 아, 5번만큼 들어가겠다. 5라고 쓰는 거죠. 2, 50, 그 다음 4, 5, 20, 딱 2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에 이렇게 0까지 써서 150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어림하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죠. 어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눗셈 할때 진짜 진짜 유용해요. 다음 14번. 891 나누기 5.4예요. 자, 우리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8910 나누기 54다. 이렇게 보고요. 89에는 54가 한번 들어가죠. 1 쓰고 54. 자, 89에서 54를 뺐더니 그렇죠. 바로 35가 되고요. 그 다음 자릿수 1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54에 며칠 곱해야 351쯤 될까요? 자, 약 6을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 6에 24죠. 작게 올림한 수 써주고 5, 6에 30. 324가 됩니다. 351에서 324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27이 되죠.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수 0을 내려주세요. 그럼 270이잖아요. 54 곱하기 5를 했을 때 4, 5, 20이고 그 다음 5, 5, 25이니까 270이 되죠. 딱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몫은 16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연산 7차시의 내용을 모두 함께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126 나누기 0.07. 다음과 같은 이 나눗셈식의 몫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까지 연산 7차시 내용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산 8차시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0: 소개해야 하는데요. 독도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1: 오, 좋은 질문이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한테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돼.
0: 그냥 한국 땅이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1: 맞는 말이지. 그런데 어떤 친구는 동해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울릉도에서 배 타고 87km쯤 가면 나와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0: 와, 똑같은 독도인데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하네요.
1: 그렇지. 위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궁금하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강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우리 독도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 혹은 교실에서 나의 자리를 표현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위치! 위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위치라고 하는 글자의 한자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자리 위자에 둘 치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자리는 어떠한 사물이 있는 그 공간적인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 치라고 하는 글자는요. 두다, 놓다, 배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위치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교실에서 나의 위치를 설명을 해볼까요? 항상 새 학기가 되면 가장 두근두근한 것이 교실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일까 이거잖아요. 자, 여기 세 친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다금이에요. 다금이라는 친구는 자기의 교실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교실에 보니까 아주 큰 지도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금이라는 친구는요. 제 자리는 저희 교실에 엄청 큰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도 왼쪽 자리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친구가 더 있어요. 다은이라는 친구인데요. 제 자리는 저희 교실의 가장 첫 번째 줄, 가장 왼쪽 자리예요. 라고 어떤 좌표 체계를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동이라는 친구는요. 제가 좋아하는 다은이와 다금이 사이가 바로 제 자리예요 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위치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수리적 위치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지구는 공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공 모양의 지구를 평면으로, 지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공 모양인 지구의 가장 가운데 부분, 가장 가운데 부분을 따라서 위도가 0도인 곳 적도를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방구, 남쪽은 남방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도를 나타내는 숫자는요.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나타나고요. 북반구는 북쪽을 의미하는 단어인 놀스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N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남반구는 남쪽을 의미하는 단어인 사우스의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S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도를 정할 때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 기상학적으로 또 천문학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던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의 위치를 따라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0도인 곳은 영국 런던 부근이 되겠고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도 0도 선을 정한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동쪽,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쪽. 이 앞글자를 따서요. 영어로 동쪽을 의미하는 이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E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서쪽은 또 역시 서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웨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W를 붙여주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위도가

0: 무엇이고 경도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됐어요. 그쵸? 위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로부터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좌표였고요. 그리고 경도라고 하는 것은요, 경도 영도, 즉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좌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리적 위치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은요, 북위 33도에 있는 마라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은요, 북위 43도에 있는 함경북도 온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쪽 끝은요, 동경 131도에 위치한 독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쪽 끝은 동경 124도에 위치한 평안북도 용천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그리고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약속된 좌표 체계를 학습한 사람들은 누구나 대략적인 위치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다금이라는 친구가 교실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했었죠? 우리 교실에 큰 지도가 있고 그 왼쪽이 제자리예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산맥이나 바다,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지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유럽이 있고요. 유럽 대륙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륙의 서쪽 지역을 서안. 그리고 대륙의 동쪽 지역을 동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한반도의 위치는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조금 더큰 지도로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 한반도의 위치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동안에 위치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 지물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아까 다동이라는 친구가 교실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때 제가 좋아하는 다은이와 다금이라는 친구 사이에 있어요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위치를 바로 관계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 위치는요. 주변 지역과의 정치, 문화, 경제적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잖아요. 1959년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2025년에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처한 관계적인 위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나은이의 동아리 과제를 도와주러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나은아, 그럼 이제 독도의 수리적 위치를 표현해 볼까?
1: 네, 이제 자신 있어요.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전 세계 누구나 대략적인 위치를 알수 있겠네요.
0: 오, 잘 이해하고 있네. 그럼 동해에 있는 섬이라고 표현하는 건?
1: 그건 지형 지물을 이용한 표현이니까 지리적 위치예요.
0: 훌륭해.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집, 주변에 있는 장소들의 위치를 표현하면서 복습해보자.

0: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린대요.
1: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말하는구나.
0: 네,

0: 에서 사회 시간에 관련 자료를 조사 중인데 신문 기사 중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서요.
1: 뭔데?
0: 예전에 이루어진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대통령이 참석하고 영국은 총리가 참석했대요. 왜 한 나라의 대표로서 미국은 대통령이고 영국은 총리가 참석한 걸까요?
2: 아하, 그건 미국과 영국의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야.
0: 정부 형태요?
2: 그럼 우선 정부 형태 중에 영국에 해당하는 의원 내각제부터 알려줄까?
0: 네, 좋아요.
3: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에서는요, 대통령이 참여하는 나라도 있고 총리가 참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는 나라별로 정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정부 형태 중에서도 우선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정부 형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정부 형태의 이야기를 하려면 현대 민주국가가 국가기관이 어떻게 권력이 나뉘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국가기관들은요,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요, 한자로는 그대로 법을 세운다, 법을 만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 국가기관을 입법부라고 합니다. 행정부는요, 나라 정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집행으로 옮기는 걸 주로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요, 법을 적용하고 맡아서 옳고 그름 등등을 판단하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민주국가에서의 정부 형태는요, 이 중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요, 출발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우선 내각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내각은 쉽게 입법, 행정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쉽게 내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선거로 의회의원, 즉 입법부를 구성할 구성원들을 뽑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방금 봤던 의원 내각제의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을 선출한 결과 특정 정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당이 A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당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A당의 대표가 총리라고 하는 내각의 수반, 내각의 대표가 됩니다. 즉 A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 A당의 총리가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의원 내각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요, 의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원 선거 결과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각,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 의원 선거

0: 결과에 따라서 선출되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요, 제일 첫 번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부 수반이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뿅 선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회 의원은요, 내각, 쉽게 행정부에서 장관의 역할을 겸직,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각은 의회에 법률안 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법률안 제출은요, 원칙적으로 입법, 즉 의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내각인 행정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역할들은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행정부의 수반, 여기서 수반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쉽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총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총리와 별도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명목상의 국가 원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행정부의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과 국가에서 국가의 대표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의원내각제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은요, 내각, 즉 행정부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 의원 결과 내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는 내각을 사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각은 항상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의원 내각제의 단점은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내각이 구성되다 보니까 한 정당이 의회도 차지하고 내각도 독점을 하게 되면은 한 정당에 의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민주적인 정부 형태 중에서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아, 그래서 영국은 총리가 대표로서 참석하는 거군요.
2: 맞아, 정확해.
1: 또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총리와 별도로 왕이나 여왕이 존재하는 거고요.
2: 이야,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이해하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알려줄게.
1: 네, 기대하겠습니다.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저도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벌써 오늘이 3주차의 다섯 번째 시간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잘 해오고 있다는 뜻이죠.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좀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어휘들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 중심으로 읽으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한자 어휘들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한자들 어떤 것들일까요? 평, 화입니다. 평이 들어간 낱말 네 가지이고요. 화가 들어갈 낱말 네 가지입니다. 평지, 공평, 평일, 태평성대 있고요. 또 조화, 화합, 온화하다, 가화만사성이 있네요. 평소에도 자주 쓰이는 말들이죠? 그럼 하나씩 그 쓰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부터 알아봅시다. 이 평이라는 한자는요. 울퉁불퉁한 땅을 도구를 이용해서 좀 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읽을 때는 평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자들이 들어가 있죠. 자, 평평하다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평지, 공평, 평일, 태평성대. 평지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평지는 말 그대로 평평한 땅인 거예요. 바닥이 펀펀한 땅, 평평한 땅. 펀펀한 게 뭐예요? 자, 펀펀한다는 것은 물건의 표면에 높낮이가 그렇게 있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펀펀하다? 아, 평평하다는 뜻이구나. 고르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등산도 좋지만 평지, 평평한 땅을 오래 걷는 것도 좋다. 그렇죠. 힘든 경사가 있는 등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평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걷는 것도 충분히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 평평한 들판, 넓은 들판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평지, 평원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은 공평입니다. 공평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공평하다, 공평하게 대하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이에요. 사탕을 나눠줘요. 10개가 있어요. 두 명의 친구에게 주는데 한 명은 9개 주고 한 명은 1개 주고 이거 공평한지 아는 거죠. 9개 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려면 5개씩 줘야겠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간식은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공평입니다. 이 공평을 보면요. 공이라는 한자가 공변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공변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행동이나 일 처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평과 뜻이 비슷한 말 중에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공정이라는 낱말이 있고요. 또 권리나 의무나 자격 등의 차별 없이 마찬가지로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평등이 있습니다. 공평, 공정, 평등. 셋다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들이니까 같이 묶어서 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은 평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일이었다. 평범한 보통의 날이었어. 이런 뜻이죠. 평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날, 보통 때를 우리는 평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요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놀거나 쉬는 날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을 뜻하는 평일이 있다는 거또둘다 기억해 두면 좋겠죠? 비슷한 말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뜻하는 평상시가 있습니다. 자, 평상시, 평소, 평상, 평시, 상시, 평상시 다 바꿔서 쓸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일, 평상시, 아, 뜻이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평이 들어가는 낱말 중에 좀 어려운 낱말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평성대입니다. 자, 태평. 나라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것은 어진 현명한 임금이 잘 다스려서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뜻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는 백성이 편안히 살수 있는 태평성대였다. 자, 그만큼 태평한 세상이었다. 태평한 시대였다. 이런 뜻이겠죠. 태평성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화가 들어간 낱말들 살펴볼 건데요. 화는 화하다. 잘 어우러져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화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읽을 때는 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조화, 화합, 온화하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낱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화입니다. 조화롭다, 맛이 조화롭다, 또는 색이 조화롭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조화롭다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조화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따뜻한 색도 쓰이고 차가운 색도 쓰였는데 그것이 잘 어우러졌다는 뜻이겠죠. 조화입니다. 그래서 쓰일 때는 이 조화, 단독 낱말보다는요, 조화롭다, 조화하다, 조화되다, 조화로이,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반대말로는 부조화가 있어요. 이 부라는 글자가 더해지게 되면 아니다라는 뜻을 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조화,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니까 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응,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라는 글자가 붙어서 조화와 반대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낱말은 화합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여러 나라가 스포츠로 화합하는 축제래요. 서로 함께 어울려서 뭉치는. 화합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게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하잖아요.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합은 서로 뜻이 맞게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낱말은 온화하다입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성격이시다. 우리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때 온화하다는 성격, 태도 등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화하다에서 온이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 태도 등이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온화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마지막으로 화가 들어가는 낱말, 우리 태평성대에 이어서 좀 어려운 낱말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화만사성. 이때 화는요,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화만사성이 무슨 뜻인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가정이 화, 화목하면 만, 많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 일이 성 이루어진다. 붙여서 이야기하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가정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또 다른 일도 잘 풀린다라는 거겠죠. 우리 집의 가호는 가화만사성이다. 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가정부터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에도요, 가훈 같은 거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가화만사성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평이 들어가는 낱말들, 그 다음에 화가 들어가는 낱말들 각각 네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자, 세로열쇠랑 가로열쇠가 보이네요. 세로열쇠부터 볼게요. 세로열쇠 1번.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세요. 자, 무엇이었죠? 태평성대였습니다. 세로열쇠에 태평성대라고 써줄게요. 태, 평, 성, 대. 가로열쇠 2번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라고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평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로 이야기하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때를 또 뜻하는 말이 평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가로열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간식을 나눠줄 건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열쇠 1번은 공평입니다. 이번에는 세로열쇠 2번 차례네요. 바닥이 펌펌한 땅. 고라요. 고르게 되어 있는 펌펌한 땅. 뭐였죠? 평지라고 한다고 했죠. 평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우리 평원도 있었죠. 그래서 평지는 바닥이 펌펌한 평평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몇 가지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밑줄 긋는 낱말이 있는 문장부터 살펴보아야겠네요. 우리는 간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공평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 공평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두 가지 골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평행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평행선을 뭘 보고 평행선이라고 하죠? 끝까지 가도 만나지 않을 때 평행선이라고 했죠. 평행. 나란히 갈때 평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정하다는 공평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이 맞죠. 공정한 사람, 공평한 사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죠. 공평, 공정, 평등. 셋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4번에 불공정은 공정과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죠. 불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네요. 5번에 불평등도 불평등,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평등과 반대말, 평등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뜻이 비슷한 것두 가지를 고르면 2번과 3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공평, 평지, 평일, 태평성대가 있습니다. 자, 공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 평지, 펌펌한 땅을 뜻하는 거였고요. 평일, 자, 보통의 날을 뜻하는 낱말이었죠. 그 다음,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서 태평한 시대, 태평한 세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빈칸이 있는 문장들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자전거 타기에 편하다. 평평한, 펀펀한 땅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편하겠죠.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평지가 되겠네요. 평지 이렇게 이어줄게요. 다음, 이것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에요. 공평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 평일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가 아니라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다스려서 누구나 살기 좋은 태평한 세상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 태평성대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이것이 되어서 아쉽다. 다시 보통의 때로 돌아간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다시 평일이 되어 아쉽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네 번째, 부모님께서 가족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너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자, 한번씩 이야기해보세요.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주신 거죠. 공평과 마지막으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합 뜻이 무엇이었죠? 올림픽을 떠올리면 돼요. 서로 뜻이 맞게 어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화. 서로 잘뭐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음식과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조화롭다는 것은 어울리는 거예요.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잘 어울림의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평화입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화목함 또는 평온함, 어디에 동그라미 해주면 될까요? 평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하다는 뜻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로운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갈등 없어요. 사람들 싸우지 않아요. 분위기가 평온해요. 자, 그래서 평온함에 동그라미 해주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에 쓰인 화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밑줄이 있나요? 예부터 집집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가훈을 많이 썼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야겠죠?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가, 가정이, 화, 화목하면, 만, 모든, 사, 일이, 성,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화의 뜻을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방금 전에 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러므로 4번에 화목하다가 되겠죠. 5번의 정답 4번이라고 써주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이표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부터 볼까요? 늘 화를 많이 내는 것으로 보아 그분은 온화한 성격임을 알수 있대요. 화를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이건 온화한 성격이랑은 반대되는 성격이고죠. 온화한 거는 따뜻하고 인자하고 이런 성격 우리 온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친구 알맞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위 표시해 줄게요. 두 번째,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아서 두 사람은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팀은 화합을 잘해서 경기에서 이겼어요. 잘 어울렸기 때문에, 화합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화합 제대로 사용한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확인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3주차에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복습해 볼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에도 도전해 볼까요? 3주차 어휘력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문제 잘 읽어야겠죠.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낱말과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1번. 평화. 평온하고 화목하다. 맞죠? 평온하고 화목한 거. 그래서 평화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2번, 기하학분수. 분모와 분자의 공배수가 1뿐인 분수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수가 기하학분수인가요? 7분의 4, 3분의 1 이런 분수인 거잖아요. 분자와 분모, 뭐가 없는 거예요? 공약수가 없어서 더 이상 약분해서 나타낼 수 없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공배수가 1뿐인 분수라고 했잖아요. 공배수가 아니라 공약수가 1뿐인 분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알맞지 않은 겁니다. 3번, 불균형, 불, 아니다라는 뜻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균형의 반대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3번, 맞습니다. 4번, 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실험에서 조건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4번, 맞습니다.
5번, 열거구조, 열거에서 열거, 나열한다는 뜻 가지고 있었죠.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하여 늘어뜨려 놓는 것,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을 열거구조라고 했습니다. 글의 구조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5번 맞네요.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번부터 4번까지가 쭉 이어지네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수, 우리 수학에 나오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의 자리보다 작은 또는 큰 자리의 값을 가진 수. 소수, 어떤 수들이 있죠? 1.5, 4.8, 이런 수들이 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1의 자리보다 어떤 수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들이 있는 거죠. 큰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 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색소는요? 색소에서 색, 우리가 아는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물질의 냄새 또는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성분. 그러니까 뭐겠어요? 냄새가 아니라 색깔의 동그라미를 해줘야겠죠.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성분. 그게 바로 색소였습니다. 색소 중에서 특히나 먹어도 되는 색소는 식용 색소라고 하는 거고요. 색깔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번입니다.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의 양이 중립, 가운데를 뭔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배출하는 탄소량과, 즉, 내보내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실질적인 내보내는 양,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출량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예요. 두 낱말이 보기와 같은 관계로 짝지어진 것이 어느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보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추하다, 추측하다. 유추하고 추측한다는 것은 원래는 몰랐던 건데요. 다른 것들을 살펴서, 뭐 단서들을 다 모아서 결과를 짐작해 보는 거잖아요. 다음 것을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둘다 뜻이 비슷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같은 관계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시, 중시. 경시는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반대로 중시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준법은 뭐예요? 준법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위법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위반하는 것이니까 뜻이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아닌 겁니다. 다음, 3번. 조건과 요건입니다. 갖춰야 될 조건. 뭔가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조건, 요건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갖춰야 될 것. 그러므로 이 둘이 뜻이 비슷한 게 맞는 거예요. 조건, 요건. 다음, 4번입니다. 평상시는 보통의 때를 뜻하는 거죠. 비상시는 보통의 때가 아니에요. 뭔가 이의 있을 때, 급할 때, 특별할 때를 뜻하는 거니까 뜻이 반대되는 말인 겁니다. 조화는요, 서로 어울리는 거죠. 부조화, 부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져서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뜻이 반대되는 거죠.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산업이 발달하는 것, 산업 뭐예요? 변화하다, 이렇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화라는 말이 붙어서 산업화라고 하죠. 도시처럼 변하는 것은요, 도시화라고 하는 거고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고령화라고 하죠. 그래서 6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5번에 화인 거예요. 7번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 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사용한 어휘가 달라야 해. 상대, 제대로 사용한 거 맞죠? 다음, 두 번째, 내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표는 바로 나였어. 대상 맞습니다.

0: 다음, 오늘 우리 팀이 경쟁해야 할 뭐인 거예요? 상대편인 거죠. 상대는 작년 우승팀이래.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의 가위표 표시해주고요. 대상이 아니라 상대는 작년 우승팀이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민심이 평온한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태평성대라고 부르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번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인 거예요?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와만사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9번입니다. 11번까지 이어서 풀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권리, 인권을 가지는 겁니다. 10번이요.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전체를 이루는 거이 안에 하나하나 뭐라고 하죠?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번은 부분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인터넷 이것을 쓸 때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인터넷에 누군가 쓰는 원문이 있죠? 거기에 올리는 글 뭐라고 해요?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댓글을 쓸 때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번은 댓글과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집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조화, 조건, 준법, 조절까지 있네요. 12번부터 볼까요? 아버지의 넥타이와 셔츠 색깔이 이것 로워서 멋졌다. 어울린다는 뜻이죠? 조화로워서. 이 조화라는 낱말이 조화롭다. 이렇게 자주 쓰인다고 했어요. 다음 13번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것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니까 법을 잘 준수하다. 준법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가 어울리겠죠? 준법. 14번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80점 이상이라는 뭘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번입니다. 맛있는 볶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겠죠. 불이 너무 세면 또 타버리는 거잖아. 불이 너무 약하면 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맛있는 볶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 조절을 잘 해야 한다. 마지막은 조절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15번 문제까지 모두 다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3주차 마무리 이렇게 멋지게 잘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숙제 빼놓을 수 없겠죠?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요. 공평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쓴 다음에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여러 가지 과목의 낱말들 아주 다양하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복습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친구들,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3주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자 어휘를 공부하고 한 주에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같이 복습을 하는 그런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한자가 나올지 궁금하죠. 자, 바로 경과 중이 들어간 낱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경과 중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경은요, 가벼울 경이에요. 가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술의 차와 물줄기 경을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술의 차, 오른쪽에 있는 게 물줄기 경이에요. 그래서 술의가 가볍게 지나가다. 술의가 물줄기 지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다. 아, 가볍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은 적다, 빠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가벼우니까 적다, 빠르다. 이렇게요. 경이 들어가는 낱말들. 경량, 경차, 경시, 경솔. 이런 낱말들을 배워볼 건데요. 보면서, 선생님, 저 생각나는 낱말들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고 또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봐요. 자, 먼저 경량이라는 건데요. 가벼울 경에 헤아릴 양이에요. 가벼운 양인 것이죠. 가벼운 무게, 경량이다라고 해요. 비행기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몸체를 경량 소재로 만든다. 자, 비행기가 너무 무거우면은 이제 비행기를 들어 올리려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기름을 아끼려고 아주 가벼운 무게의 소재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겨울에 경량 패딩 입는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추운 것은 아니고 좀 추울 때 가볍게 만들어진 좀 얇은 패딩 이렇게 경량 패딩 입거든요. 그래서 경량, 가벼운 무게다 이거죠. 그러면 아주 무거운 무게는요. 경이 아니라 중, 무거울 중을 써서 중량이라고 합니다. 경량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제는요, 경차예요, 경차. 가벼울 경의 술의 차입니다. 가벼운 차죠?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승용차를 경차다라고 합니다. 경차는 차체가 작아서 좁은 골목길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주차 볼때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렇게 적어진 그런 데본적 있나요? 그것은 이제 크기가 작은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차를 이제 끌면은 주차가 할인된다거나, 또,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거나, 네, 이런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경차 많이 또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 요리조리 좁은 골목길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시가 있어요. 경시. 가벼울 경에 볼시예요. 가볍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없인 여긴다. 자, 이게 대수롭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본다. 크지 않게 본다. 별거 아니게 본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보는 거. 별거 아니게 보고 없인 여긴다. 무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안전수칙의 경시는, 그 안전수칙을,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뭐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거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긴다. 저희 경시의 반대말로는 중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경시 여기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너무 경시 여기는 거. 공부 별거 아니에요. 어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시 여기지 않아요. 경시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어휘도 중시하고, 공부도 중시하고, 이 선생님이랑 만나는 시간도 중시해야지 경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는 거야.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없인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경솔이에요. 경솔. 가벼울 경에 거칠 솔이거든요. 경솔. 가볍다, 거칠다.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거.

거를 경솔하다라고 하죠. 그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한 자신의 경솔을 뉘우쳤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걸 진짜처럼 말하는 거는 조심성이 없이 가벼운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한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경솔하게 행동해 본적 있어요? 친구가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친구한테 말을 해버렸다던가. 그럼 경솔한 행동인 거죠. 아니면 친구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경솔하게, 아,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뭐 이렇게 경솔하게 말을 했다든가. 경솔하다라는 건 조심성이 없이 너무 가벼운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거망동이라는 말과 같이 알면 좋은데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을 하는 것을 경거망동이다라고 하는데요. 망령된다라는 것은 망설임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고, 망설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는 게 경거망동입니다. 중요한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그래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혹시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뭐야 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 하니까요. 혹시 우리 사회교과서 어휘 공부할 때요. 경공업 공부했던 거 생각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산업 발달을 배울 때요, 경공업 발전이 있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중화학 공업은 무거운 것들,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가발이나 옷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공업 발달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경쾌하다. 그렇죠. 가볍고 상쾌하는 거를 경쾌한 음악이 들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작은 거를 경미하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경미한 상처, 이렇게요. 아주 작은 상처. 경미한 일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또 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울 경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나? 한번 우리 친구들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요. 무거울 중이 되겠습니다. 자, 무거울 중. 중은요. 동력 동과 사람, 인을 합쳐서 만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동력동이 본래 끈으로 사방을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따리예요. 약간 보따리처럼 보이나요? 보따리? 보따리. 보따리를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인이에요. 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거운 거니까 소중하다, 거듭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겁다, 무거울 중이 들어가는 낱말들, 중대, 중요, 애지중지, 신중,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중대, 소중할 중에 클 대예요. 소중하고 큰 거죠?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것을 중대라고 합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는 일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정이다.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이건 나한테 중대한 문제야. 건드리지 말아줘.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중대 기억해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중요해요. 소중할 중에 요긴할 요입니다. 귀중하고 요긴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발표 준비에서는 자료 정리가 중요하다. 저 발표하기 전에 내가 발표할 내용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주요가 있습니다. 주되고 중요함. 운동회는 우리 학교의 주요 행사 중에 하나이다.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요. 자, 어휘가 문해력이다는 내가 하는 일 중에 주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애지중지예요. 사랑해, 그것지, 소중할 중, 그것지. 자, 사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 이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모양을 애지중지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신중이에요. 삼갈신의 무거울 중입니다. 자, 삼가다는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한 것이 바로 신중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뭐 틀린 말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의 반대말은요, 경솔이 있어요. 우리 경솔 배웠죠? 경솔, 경거망동, 그 다음에 이제 신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이 들어가는 건다 무겁고 중요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중장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거운 장비를 우리가 중장비다라고 하죠. 그리고 존중한다. 자, 이것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존중한다라고 하죠. 또 중심, 이 무게가 있는 이 중심. 그래서 우리 무게의 차이를 생각을 할때 중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아까 이 사회 시간에 중화학 공업 배웠다고 했죠? 자, 무거운 것들을 만들어낸 그 공업이 중화학 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고 무겁고 이런 무게들이 나왔는데요. 가벼울 경이랑 무거울 중이 같이 있어가지고 경중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원래 가벼움과 무거움 또는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뜻하지만 보통은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의 뜻으로 쓰여. 응급실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확인하여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치료했다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의 경중, 이게 뭐 무겁고 가볍고, 무거운 사람,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이게 아니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아, 조금 있다가, 이 아주 위급하신 분들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해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경중을 확인해가지고, 위급한 환자부터 빨리 치료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중,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할 때는, 경중을 잘 구분하고 처리해야 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풀면서요. 한자 어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경량이에요. 경량. 무엇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경량. 자, 경 말만 들어도 가벼운 것 같죠? 가벼운 무게입니다. 경차.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렇죠. 작은 승용차를 경차다라고 합니다. 경식.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게. 자, 어떤 거예요? 저, 중요하지 않게가 대수롭지 않게요. 대수롭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별거 아니게 보거나 없인 여긴 것을 경시한다라고 합니다. 경시하지 말아라. 안전 수칙 아주 중요하다. 경시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경솔 말이나 행동이 덜렁거림, 조심성 없이 가벼움. 자, 어떤 것이죠? 덜렁거림 없이 가벼운 거예요? 조심성 없이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조심성이 없이 가벼운 것을 경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경이 들어간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비행기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몸체를 어떤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걸로 만들어요? 가벼운 걸로 만들어요? 그렇죠. 가벼운 걸로 만듭니다. 경량 소재로 만듭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예요. 신중한 태도예요. 너무 가볍게 경거망동한 경솔한 태도입니다. 경솔의 반대말이 신중이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건강을
뭐뭐뭐 하다가

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자, 후회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라도 뭐 하면 같은 실수를 또할수 있다. 실수를 또 한대요. 규칙을 뭐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게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거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도 별거 아니게 여기다가 후회하는 거고, 작은 실수라도 좀 별거 아니고 넘어가게 하면 또 실수하는 거고, 규칙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하는 거. 경시하는 거죠. 건강을 경시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작은 실수라도 경시하면 같은 실수를 또할수 있다. 규칙을 경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지 경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그랬어요. 귀중하고 요긴함. 자, 이거 신중 맞아요? 네, 신중은 아니죠. 우리 경솔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귀중하고 요긴한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애지중지. 맞죠? 자, 우리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책을 애지중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거를 중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중요, 신중, 애지중지가 있어요. 그 인형은 동생이 뭐 하는 물건이다. 중요하는 물건이다. 신중하는 물건이다. 아니죠.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다. 아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다. 이런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신중하다, 중요하다. 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발표를 할 때는 자신감이 뭐하다? 중대하다, 중요하다, 신중하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저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수진이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호하게 문제를 풀었다. 자, 문제를 풀때 아주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푼 거죠. 규칙을 어기는 것은 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기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어기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어휘력 테스트 하면서 한 주차의 어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주 동안 어떤 어휘를 공부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경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 어때요? 오늘 배웠어요. 맞죠? 비율,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어때요? 맞죠? 그래서 기준량 분의 기준량의 크기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구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 표피. 식물, 동물 등의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는 아니고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거 대처. 맞습니다. 잘 대처했다. 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요. 어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 심의 맞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의 어휘들을 같이 보니까요.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떠오르고 복습되니까 정말 좋네요. 자, 그다음 2번부터 4번을 한번 볼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 나타나는

0: 하는 그래프이다. 자, 뭐예요? 그렇죠. 원 그래프예요. 만약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했으면 띠 그래프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크게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은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건데, 자, 이거를 띠로 나타내느냐, 원으로 나타내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광합성 증산작용. 그렇죠. 증산작용이었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무엇이었죠?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죠? 물, 이산화탄소, 빛이었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잎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어떤 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녹말 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광합성 작용과 증산 작용까지 알아보았었죠? 증산 작용은 물을 내보내는 거다. 수증기 상태로 빡빡빡빡 빠져나가 하는 게 바로 증산 작용이다라고 알아보았어요. 4번.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바꾸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을 하죠. 자, 다음은요, 5번입니다. 두 낱말이 보기와 같은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겸손, 교만, 어떤 관계예요? 그래요. 반대 관계입니다. 나를 낮추는 태도, 겸손, 나만 잘났다고 하는 태도, 교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 관계인 거를 한번 찾아야 되겠죠. 과정, 절차, 이거는 비슷한 거죠. 심의, 논의,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항목, 조목, 이것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매체, 미디어, 이것도 비슷한 거죠. 경시, 중시, 이거네요. 경시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 중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밑줄긋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 간 격차가 드러난다. 자, 격차와 비슷한 말을 찾아볼게요. 편견, 여타, 뿌리, 차별, 차이, 어디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드러난다. 비슷한 낱말을 찾을 때는 이 말과 바꿔봐서 자연스러우면 비슷한 낱말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7번이에요. 밑줄긋 낱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물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지난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자, 이 차지하다, 되돌아보다가 있는데, 차지하다도 두 가지의 뜻이 있었고요. 되돌아보다도 두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뜻 중에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는 달리기 시합에서 1등 자리를 차지했다. 이거는 1등 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여학생이 우리 반 학생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비율만큼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일기를 읽으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았다. 자, 이거는 과거를 쫙 회상하면서 그랬었지 하고 추억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골목 끝에서 친구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되돌아보았다. 이거는 정말로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거가 되돌아보았다. 2번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밑줄긋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 하세요. 출석은 니은 받침 외의 받침으로 끝나니 출석률로 써야 해. 자, 그렇죠. 우리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타율, 백분율하고 율로 쓰이는데, 여기 나머지는 률로 써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출석율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실패는 모음자로 끝나니, 모음자로 끝나니까요. 실패율 맞죠? 입학은 받침이 기역이니까 입학률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은 9번부터 11번이에요. 동생은 새로 산 인형을 뭐 하며 안고 다닌다. 의결하며 안고 다닌다. 해석하며 안고 다닌다. 애지중지하며 안고 다닌다. 그렇죠. 문제의 뜻을 정확히 뭐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정확히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의결해야 돼요? 그렇죠. 해석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회는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뒤 손을 들어 뭐 했다? 그렇죠. 의결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의결이라는 것은 안건을 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의결이에요. 그래서 의결했다라고 한다면, 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누가 한 명이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부터 15번입니다. 신중, 기공, 백분율, 권력분립이 있어요. 이 펜은 숨을 쉬기 위한 무엇이 있다? 그렇죠.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은 공면세포와 홍면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 설문조사 결과를 무엇으로 나타내요? 맞아요.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냅니다. 한눈에 보기 쉬웠다. 법을 만드는 곳과 지키는 곳을 나누는 것은 무엇의 예의다? 그래요. 권력 분립의 예의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서로 분립을 해놔야지 서로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입법부이고요. 그것을 판결을 하는 곳이 사법부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것이 행정부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삼권 분립이고요. 자, 이 선생님이랑 같이요. 이번 한 주의 어휘까지 쭉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예, 한자 어휘도 공부하고, 이번 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한자까지 모두 다 복습을 끝냈습니다. 자, 박수! 자, 이제 다음 주가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친구들 힘내서요. 4주차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 신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토론과 관련된 다양한 낱말들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짜잔. 큰 소리로 하나씩 읽어볼게요. 반론, 반박, 좀 헷갈리나요? 초상권. 판정, 주관적, 호응, 출처, 과장하다, 음명, 실태까지. 좀 헷갈리는 낱말들도 있고, 쉬운 낱말들도 있죠.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어휘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우리 토론에 관련된 어휘들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토론의 과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처음에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주장 펼치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론하기라고 합니다. 이 반론하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요. 자, 주장 다지기라고 합니다. 주장 다지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팀이 이겼는지 판정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낱말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 또는 그런 주장을 우리 반론이라고 합니다. 자, 반론하기의 반론인 거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여 말하는 것을 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 시간에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 반론하는 과정에서 상대 의견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맞나요? 질문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 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론하는 과정에서 저 질문 있습니다. 반문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굉장히 뭔가 화가 나 보이는데요. 토론 중에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반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상대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론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편이 우리 의견에 반론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듣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반론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겠죠. 우리의 의견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겠죠. 상대의 반론에 대해서 우리 팀 의견을 방어하는 것. 너네 주장 옳지 않잖아. 라고 방어하는 것을 반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반론을 하게 되면 그걸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주장에 반박을 해보자. 반론 다음에 반박까지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 내 사진. 내가 찍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요. 내 사진을 남이 막 찍어서 어디 올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초상권이 있는 거예요. 초상이라는 게뭐 그림이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내 얼굴이나 아니면 내 모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내 모습, 내 얼굴에 대한 권리인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사진 찍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 올릴 때에도 우리 같이 찍은 거 올려도 될까? 물어보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 사진을 학급 게시판에 올리다니 이건 초상권 침해야. 자,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옐로 카드를 들고 있어요. 뭔가 이 선수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잘못했다고 뭘 내린 거예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결정하는 것을 우리 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판결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반칙으로 판정했다. 그렇게 판단하여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판정. 낱말 기억해 두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아, 내 친구 딸이지. 점수 좋게 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대회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를 보여야 할 심사위원이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주관적이라고 해요. 자, 주관적인 태도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이 반대는 뭐예요?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는 거를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은 주관적과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심사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선 안 돼요.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확한 우리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내일 저녁을 먹었다. 혹시 이상한 점이 느껴지나요? 내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녁을 서술어가 먹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저녁을 먹을 것이다. 먹기로 했다. 이런 서술어가 어울리겠죠.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호응이라는 건요,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짝인 어울리는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 호응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상대의 부름이나 물음에 대답하거나, 자, 불렀으면 대답해야겠죠. 요구에 맞춰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또 호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연은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도 호응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성분이 어울리는 것도 호응이고요. 어떠한 어울리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호응이라는 것. 두 가지 호응의 뜻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아래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출처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가져다 쓸 때, 자, 그냥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작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출처라는 것은 말이나 사물이 생기거나 나온 곳, 어디서 나왔는지를 뜻하는 거예요. 출처가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자. 그리고 이 출처가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거나 가는 곳,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출처인데요. 부모님께 출처를 알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는지 출처를 알리고 외출하자. 그래서 출처의 두 가지 뜻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 같은 것을 쓸때 출처를 남기지 않으면 그건 바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예절 잘 지키면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자, 광고를 보았더니요. 이 알약 하나면 머리털이 화수분처럼 막 솟아난대요. 알약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머리털이 화수분처럼 마구마구 솟아날까요? 자, 그러면 탈모라는 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좋게 부풀려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나타내는 거. 과장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광고, 우리 어떤 광고라고 해요? 과장 광고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과장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말로는 우리 부풀리다, 과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탈모약 광고는 효과를 과장하여 부풀려 표현했다. 자, 다음 낱말은 음영입니다. 음영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색깔에 짙거나 또는 옅은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뭔가 그림자진 효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음영 효과를 잘 쓰면 어떤 글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어둡게 그늘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림자 효과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음영지게 나왔다. 뭔가 그림자지게 나왔다는 거고요. 강조하고 싶은 낱말에 음영 효과를 넣었다. 더잘 보이게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쓰레기통이 보이네요. 주변도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요. 있는 그대로, 이 상태를 실태, 현실 그대로의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실태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을 취재했습니다. 환경오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 취재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낱말들 알아보았으니까 또 우리 헷갈리기 쉬운, 그러나 조금은 어려운 경향, 추이, 추세라는 낱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문기사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낱말들인데요.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생각이나 행동 혹은 현상.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 낱말은 경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을 경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여행지로 휴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휴양지. 여행도 뭐 휴양 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것저것 바쁘게 보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푹쉴수 있는 휴양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 낱말은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나 상황이 변함 또는 그 변하는 모습.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변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추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사건의 추이를 살펴본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대응 방법을 세우기로 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방향입니다. 이때 쓸수 있는 낱말은 추세입니다. 저출산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출산율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점점 일정한 방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출산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일정한 방향이 있을 때는 추세라는 낱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때 복도 자리보다는 뭐를 창가 자리를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경향이 있어. 경향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것이죠. 앞서 공부했던 낱말들과 관련된 조금 더 다양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비만 아동이 증가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쭉 증가하고 있어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괄호에 어울리는 말은 추세가 되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죠? 다음 문장입니다. 글을 고쳤을 때에는 문장 성분의 이것 관계가 맞는지 살펴봐야 돼요. 문장 성분끼리 잘 어울리는지 호응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니까 괄호에 어울리는 말은 호응입니다. 2번 문제예요. 다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자. 반대편이 제시한 자료에 출처가 드러나 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한 찬성편에 뭐한 거예요? 찬성편이 지금 반대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한다고 반론한 거죠? 기역에 어울리는 말, 반론한 거예요. 그럼 기역, 반론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이어서 반대편에 뭐를 들어야 돼요? 이제 반론을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겠죠. 그럼 니은에 어울리는 말 뭐예요? 반박이 되는 거죠. 반론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저희가 깜빡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표기 못한 것은 실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우리 학교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반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반박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판정단은 이번 토론은 찬성편이 더 잘했다고 판정했대요.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거니까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결정함이라는 니은과 연결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광고를 읽을 때에는 표현을 과장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 부풀리지 않았는지, 과시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과장하지 뜻에 어울리는 것은 뭐예요?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좋게 부풀려 나타내지,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세 번째, 내 주관적 관점으로 볼때그 글을 잘 썼다고 보기는 힘들어. 내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한 거죠. 내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건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객관적이라고 했죠. 네 번째, 그 연예인은 허락 없이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실렸다고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허락 없이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실렸대요. 그러니까 초상권이라는 거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출처에 모두 밑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볼까요? 외출할 때는 꼭 출처를 밝히도록 하세요. 이때 출처 어떤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밝히도록 하세요. 이런 뜻이겠죠. 2번. 정치인은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자금, 돈을 어디서 낳는지, 돈이 나온 곳이 출처가 되는 거죠. 3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도 반드시 출처, 자료가 나온 곳이 되는 거죠. 2번과 3번이 같은 뜻으로 쓰였네요. 뭔가가 나온 곳. 4번.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떠돌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출처라는 것은 그 소문이 나온 곳, 소문이 시작된 곳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도 같은 뜻인 거고요. 4번, 참고한 자료가 있다면 출처를 밝혀야 그 자료가 어디서 났는지. 5번도 같은 뜻이네요. 1번만 다른 거예요. 외출할 때는 꼭 출처를,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낱말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잘 풀어졌습니다. 5번이에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음영, 조건, 실태, 과장된, 물음표, 예리한, 실제적인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집에서 지금 엄마와 우리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뭘 먹는 거니? 그랬더니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인 쏙쏙배 음료예요. 뭘 뺀다는 거죠? 아무리 단 것을 많이 먹어도 이 음료를 하루에 한 병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대요. 그래서 쏙쏙배 음료인가 봐요. 누가 봐도 이거 뭐예요? 과장 광고가 되겠죠? 그런 음료가 어딨니? 광고가 너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라는 뜻이니까 과장된 것 같은데 과장된 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 과장된입니다.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광고의 내용은 아래쪽에 있고요. 이 광고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부풀린 과장 광고 10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풀린 광고 10편을 적발했대요. 그 중에서도 이 음료는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인기 있는 상품인데요. 마트에서도 다이어트 끝판왕! 이라는 큰 글자 여기 보이죠? 다이어트 끝판왕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했다는 거예요. 이라는 큰 글자에 뭐를 넣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글자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돋보이게 하고 있잖아요. 니은에 어울리는 말 뭐예요? 마치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음영 효과를 넣은 거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은 음영입니다. 음영을 넣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 이것과 잘못된 식습관 그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식습관 실태와 실태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이를 조장하는 광고 업계를 취재했습니다. 김꼼꼼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말 과장돼, 니은은 음영, 디귿은 실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 잘 풀어졌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글을 읽어봐야겠죠. 이번 수행평가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환경 오염, 이것의 심각성과 보호 방법을 주제로 사진 찍기입니다. 모든 분들과 어떤 내용으로 사진을 찍을지 다음 주까지 생각해 오세요. 나는 사진 찍기를 잘하는 지수와 같은 모둠이 되어 열심히 의논을 했다. 평소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면서 떡볶이나 전골을 담는 배달 용기가 넘쳐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터라 그 장면을 담기로 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서 사진을 찍겠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서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직접 음식통 용기를 가지고 매장에서 음식물을 받아오는 내 모습에

지수가 사진에 잘 담아줬다. 지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넘쳐나는 쓰레기의 윤곽에 빨간색 음영을 주는,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음영을 준 거예요. 독특한 편집 기술을 활용하였다. 사진을 학급 누리집에 올렸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친구들이 잘했다고 반응을 해줬나 봐요. 좋아요 표시와 칭찬 일색인 댓글이 줄줄이 달린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과장하지 않았대요. 막 부풀리진 않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잘 나타냈다는 거죠. 심각한 사태를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낸 사진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2주쯤 지났을까? 이한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혜수야, 이거 저번에 너네 모둠 수행평가 사진 아니야? 이 사진이 누리소통망에서 마구 돌아다니고 있어. 헉, 세상에. 허락도 없이 다른 친구가 이 사진을 올렸나 봐요. 지수와 나는 깜짝 놀랐다. 출처도 없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진을 가져왔는지 출처도 없이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더러 버젓이 내 얼굴까지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명백한 이것 침해였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고민한 끝에 이 사진을 학급 누리집에만 올렸으니 우리 반 친구가 한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랬겠죠. 나는 분명 학급 누리집에만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럼 누가가 다른 데 올렸겠어요?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겠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놀라시면 일단 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해당 누리소통망 회사에 요구하고 누구의 행동인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셨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토론을 해보자고 말씀하셨다. 자, 토론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의 절차대로 반론과 반박도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제대로 해볼 것이니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해 오세요.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윗글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입니다. 반론과 반박하기가 토론의 절차 중 하나인가 봐.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론과 반박도 찬성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제대로 해볼 것이니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해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토론의 절차 중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죠. 나머지도 볼까요? 2번, 해수네조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사진을 찍었어. 바다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찍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그 음식 뭔가 배달 먹고 나서 배달 음식 먹고 나서 나오는 그 용기, 쓰레기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것과 관련된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 바다 오염과 관련된 건 아닌 겁니다. 3번 해수네조는 분리수거장의 쓰레기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과장해서 표현했나요? 선생님께서는 과장하지 않고 표현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셨으니까 3번 아닌 거예요. 4번, 사진에 빨간색 음영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자, 왜 음영을 준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음영 주었다는 얘기는 나왔죠? 쓰레기의 윤곽을 잘라냈다는 건가 봐. 전혀 상관없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겠죠? 친구의 사진을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 없이 어딘가에 게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의 사진을 허락도 받지 않고, 즉, 초상권을 위배한 거예요. 얼굴을 마음대로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출처 없이 올린 거예요. 저작권을 위배한 거죠. 게시하는 것은 상표권이 아니라 초상권과 그리고 저작권을 위배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닌 거예요.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예요. 다음 초성과 뜻을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역입니다. 이번 수행평가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환경오염 이것의 심각성, 있는 그대로의 상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실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에 어울리는 말은 실태입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명백한 이것 침해였다. 얼굴을 그냥 허락 없이 올린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는 초상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초상권입니다.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 이제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새로운 표현도 익혀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반 오목 고수인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래, 좋아. 쉬는 시간에 한판 붙어보자고. 자, 오목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제 네 차례야. 아니, 이거 삼선 법칙? 역시 고수를 이기기엔 무리인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겠어. 내가 이 친구를 이길 수 없겠어. 이겨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 이런 뜻이겠죠. 휴, 겨우 막았네. 이번엔 네가 공격할 차례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가 다섯 개 됐네. 아, 대각선을 깜빡하고 보지 못하다니. 결국 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네.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이런 뜻이죠.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에 또 겨뤄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고수를 이기기엔 무리인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겠어. 당해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당해낼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나 상황이 너무 강하거나 뛰어나서 도저히 이기거나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당할 재간이 없다. 그리고, 아니, 깜빡하고 보지 못하다니 결국 또 이렇게 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네. 속. 묶여 있는 거예요. 뭐가? 수. 손이 묶여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이 꽉 묶여 있는 것처럼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어찌할 도리나 방책이 없어 꼼짝 못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속수무책이 바르게 쓰인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이길 수 있지. 속수무책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 동생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동생이 막 아! 이러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냥 울음을 그칠 때까지, 떼를 쓰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할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죠. 마치 손이 묶인 것처럼 할수 있는 게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라는 거니까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낱말 그지기! 자, 낱말은 과장하다입니다. 자, 과장하다가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어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다양한 낱말들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낱말들 많았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낱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쌤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4번째 만남인데요. 자, 바로 수학의 꽃으로 불리는 함수와 만나는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함수값의 의미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사실 두 변수 x, y 사이의 특별한 대응관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대응관계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대응관계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자, 지금 달달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한 개 1200원이 마카롱

X개의 가격을 Y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에 1200원, 두 개에 2400원, 세 개에 3600원. 자, 이렇게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요. X가 1이면 Y는 1200. X가 2면 Y는 2400. X가 3이면 Y는 3600. X가 하나로 정해지니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딱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Y는 X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다루던 대응 관계에도 이렇게 함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한 내용을요, 정확한 뜻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변수 XY가 있는데,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몇 개? 딱 하나. 하나씩 정해지는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가 있다면 y를 x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계들 중에 사실 이 함수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배웠었잖아요. 사실 이 관계도 함수 관계였습니다. 우리 정비례 관계 예를 들어서 y는 2x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에 1 대입하면 y는 2. x에 2 대입하면 y는 4. 어때요? x가 정해지면 y의 값도 곱하기 해서 하나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y는 x의 함수가 됩니다. 반비례 관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6을 생각해보면 x가 1일 때 y는 6. x가 2일 때 y는 3. x가 정해지면 x분의 6의 값으로 y도 하나씩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뜻에 부합하니 y는 x의 함수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도 함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 x마리의 다리수 y라고 하면 얘도 y가 x의 함수가 됩니다. 우리 강아지 다리 몇개 있어요? 그렇죠. 4개가 있죠. 따라서 강아지 한 마리의 다리는 4개. 두 마리의 다리는 8개. X가 정해지면 이 Y의 값도 곱하기 4한 값으로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Y는 X의 함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함수의 뜻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X가 정해지면 Y가 없어도 안 되고 여러 개로 정해져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씩 정해진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함수를 기호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이 함수 용어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함수가 한자어인데요. 이 한자가 무슨 함자일까요? 바로 상자 함자입니다. 즉, 상자에서 나온 수라는 의미인데요. 왜 상자에서 나온 수라는 의미가 붙었을까요? 자, 바로 이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이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요 상자는요, 어떤 숫자가 뿅 들어가면 곱하기 2에서 뿅 나오는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1이 들어가면은 곱하기 2에서 2가 뿅 튀어나오겠죠? 2가 들어가면은요, 그렇죠. 곱하기 2에서 이번엔 4가 튀어나올 거고. 3이 들어가면은요, 곱하기 2에서 6이 튀어나올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수를 x, 나오는 수를 y라고 하면은 x가 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죠. 자, 그리고 이 y는 결국 이 상자에서 나온 수잖아요. 그래서 아, y, 너는 상자에서 나온 수구나. 이 y를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자에서 나온 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항상 매번 이런 상자 그림을 그리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상용화해서 기호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수를 영어로 하면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 f를 따서 이 상자 그림을 f 괄호 상자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는 숫자를 x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때 튀어나오는 수가 y잖아요. 따라서 y는 fx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 상자에 x가 들어가서 y가 뿅 튀어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x가 들어가면 곱하기 2에서 y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y는 2x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yy 똑같아서

fx는 ex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y는 ex일 때 fx는 ex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함수 값이란 뭐냐? 지금 x가 1일 때이 상자에 들어가서 나오는 y 값이 2죠. 자, 이 2를요, x가 1일 때의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즉, x의 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해지는 y 값이 있는데 이 y 값을 그 x의 함수 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f 상자에 1이 들어가서 누가 나왔나요? y가 2가 나왔어요. 해서 f1은 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x가 1일 때의 y 값, 즉, 함수 값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예시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fx는 ex에서 x가 1일 때 함수 값은 기호로 f1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때의 함수 값은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2.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함수 찾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 x, y가 들어 있을 때는 x에 여러 가지 수를 대입해 보면서 그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지 보면 돼요. 자, 1번 보면 자연수 x의 약수가 y래요. 그러면 1의 약수는 1이고 2의 약수는 1, 2로 두 갠데요. 우리 함수에서 포인트가 x가 정해지면 y 값도 반드시 하나씩 정해진다가 포인트인데 지금 두 개로 정해지면 그렇죠. 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탈락. 자, 2번은 어떤가요? 자연수 x보다 이만큼 작은 자연수가 y라고 했는데 만약에 x가 3이라면 이만큼 작은 자연수는 빼기 2에서 1,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x가 만약에 2라면은 빼기 2 했을 때 0이 되는데, 자, 이 0이요, 자연수인가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2보다 이만큼 작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렇게 x가 정해졌는데,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없을 때도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반드시 y 값이 하나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이 함수 관계일 텐데, 한번 살펴볼게요. 한 개에 500원인 지우개 x개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한 개에 500원. 두 개에 1,000원. 어때요? 개수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y 값도 하나로 정해집니다. 얘가 바로 y는 x의 함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3x 플러스 1이라고 식이 나와 있어요. f 상자, 이 함수 상자에 x가 들어가면 y 값이 3x 플러스 1로 계산돼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함수 상자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y 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계산돼서 나오겠죠? 바로 마이너스 2예요. 마찬가지로 f2는 x가 2일 때의 함수 값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계산해주세요. 그럼 7. 둘이 더하면 5.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간단히 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f 기호 나오면 당하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씩에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보태 난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쌤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쌈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4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의 개념은 바로 삼각형의 주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그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내용 복습하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에 이렇게 평행선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성립하는 비례식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2대 선분 EC의 길이의 B. 이렇게 조각조각 선분의 길이의 B가 같았었는데요. 자, 얘는 왜 그랬나요? 우리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보조선을 그려서 서로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주면은 마찬가지로 동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별별, 또 가로로 있는 평행선에서 동이각의 크기 같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때 생기는 요 작은 삼각형과 요 삼각형 ADE가 서로 AA 닮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다는 사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선분 AD 대 DB의 길이의 B는 선분 AE 대 요 선분의 길이의 B와 같은데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는 두 변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선분 AE 대 선분 EC의 길이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선분의 길이의 B가 같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그림에서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이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 주면 AA 닮음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겠죠? 자,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AD의 길이의 B는 선분 AC 대 선분 AE 길이의 B와 같고요. 마지막 선분 BC 길이 대 선분 DE 길이의 B와도 같았습니다. 자, 모두 닮음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례식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죠.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는데 두 변 AB, AC의 중점을 각각 DE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같은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선분 DE를 그려주면은 두 가지 사실이 성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분 DE와 선분 BC는 평행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DE의 길이는 선분 BC 길이의 두 조각 중 한 조각, 즉 2분의 1 절반이 됩니다. 자, 당연히 왜 이런 성질들이 성립하는지 증명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증명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DE를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AD의 길이의 B, 선분 AC 대 선분 AE의 길이의 B가요. 2대 1이죠. 중점끼리 연결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선분이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분 DE와 선분 BC가 나란히 평행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자, 지금 보이는 삼각형 ADE와 큰 삼각형 ABC를 비교를 해보면 두 변의 길이의 B가 2대 1, 2대 1로 같고요. 그리고 그 끼인 각의 크기도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두 변의 길이의 B가 2대 1이고 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렇죠. S, A, S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작은 삼각형부터 이야기하자면 1대 2로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S, A, S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건데 동이각의 크기가 같네? 아, 따라서 두 선분은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유도 좀 잘 챙겨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운 그 선분의 길이의 B에 의하여 선분 BC 길이 대 선분 DE의 길이의 B도 똑같이 2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1? 아, 선분 DE 길이가 선분 BC 길이의 절반이네, 2분의 1이네 라는 이 사실을 정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증명도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우리 이 내용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요. 선분 AB의 길이가 12cm, 선분 BC의 길이가 13cm, 선분 CA의 길이가 11cm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변의 중점을 각각 DEF라고 할 때 자, 요 작은 삼각형 DEF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변과 평행하면서 그 길이는 절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분 BC가 세 줄짜리 두

개죠. 그럼 얘는 세 줄짜리 하나가 될 거예요. 절반이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고개를 슝 돌려보면은 또두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DF가 보이죠? 그럼 이 DF도 마찬가지로 선분 AC와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일 겁니다. 그럼 한줄두 개가 들어있으니 얘는 한줄 하나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번엔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슝 돌려보면은 또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보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하면서 길이는 절반이에요. 그럼 이번엔 두 줄짜리 두 개의 길이니까 얘는 두줄한번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삼각형 DF의 둘레 길이는 한 줄, 두 줄, 세 줄, 한 번씩 더한 길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큰 삼각형은 한줄두 번? 두줄두 번, 세줄두 번씩 더한 길이니까, 아, 이큰 삼각형 둘레 길이의 절반, 2분의 1이겠다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삼각형에 일단 둘레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6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18cm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사각형 ABCD에서 네 변의 중점을 EFGH라고 할때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중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길이 같다 같은 모양을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때 생기는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대각선을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지금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두 선분은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EA라면 얘는 A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또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보이기 때문에 평행하고요. 그 길이는 또 절반 A가 됩니다. 그럼 이 사각형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A로 같으니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죠. 즉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념도 문제풀이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니까 꼭잘 챙겨 드시고요. 포텐 수학 한장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운전자가 잠시 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술. 저는 자율주행 AI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죠. 자율주행의 기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동차에 장착된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두 카메라가 앞차를 바라보는 방향을 선으로 이어보면 두 카메라와 앞차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이제 삼각비를 활용하여 앞차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삼각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 차선을 유지하는 기술에도 삼각비를 활용합니다. 차로의 중앙을 안전한 목표 지점이라고 할 때 현재 내 위치와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의 각도를 재죠. 빗변과 높이의 관계인 삼각비를 이용하여 이탈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탈 거리가 커져 위험해질 경우 즉시 핸들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저에게 운전은 감각이 아니라 끊임없는 삼각비 계산의 연속인 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자동차의 AI 속에 중학교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EBS 오는 길에 그 자동차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중학교의 삼각비,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삼각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각비의 뜻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삼각비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지만 결국엔 그냥 비율이에요. 삼각형 속에 숨어있는 비율.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은 아니고 어떤 삼각형이죠? 네,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변 A, B, C가 있는데 이 A, B, C 사이의 길이의 비를 확인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리고 먼저 기준각이 있어요. 기준각. 여기 보시면 A라는 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A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나머지 길이의 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이 사인은 무엇이냐?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의 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BA라는 기호를 확인해서 B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무엇이냐? 코사인 똑같아요.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C의 모양처럼 B분의 C가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나머지 하나는 탄젠트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기준각이 왼쪽 아래에 있고 밑변분의 높이,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우리는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각비의 정의, 그걸 우리가 복습하는 단계였고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사인 A는 B분의 A가 있었잖아. 여기서 B를 넘겨요, 왼쪽으로. 그러면 A는 B sin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B도 넘깁니다. C는 B cos A가 되겠죠? B cos A. 자, 그 다음에 A는 C tangent A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 영상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 AI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먼저 카메라 두 개가 있어요. 이 카메라 둘 사이의 간격을 구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B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 길이에요. 앞차와의 거리. 이 D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카메라 있죠. 이 두 개의 카메라에서 앞차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진행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요게 진행 방향.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 방향이 있겠죠? 자, 똑같이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메라는 앞차를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비스듬히 바라보는 각도가 먼저 정해져요.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이 결정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각도로 확인하느냐? 요 각도로 확인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여기를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길이가 이 위에서도 B라고 옮겨질 건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랑 뭐?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럼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전에 다뤘던 삼각비를 활용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탄젠트 쓸게요. 자, 우리 아까 궁금했던 여기 D 거리 있죠? 이 D는 왼쪽, 오른쪽으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옮겨서 D, 오른쪽에 옮겨서 또 D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그마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봅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조금 돌려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D를 또 옮기면 이 아래가 D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타 1 표시하면 여기가 세타 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삼각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를 내가 뭐 물음표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 1은 뭐분의 뭐? D분의 물음표고 그러면 물음표는 뭐라 쓸 수 있어요? 맞아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왼쪽 그림에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네, 여기가 D 곱하기 탄젠트 1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1.
오른쪽도 마찬가지.

빠지겠죠. 각도가 세타2로 바뀐 것만 변한 거니까 D 곱하기 이번엔 뭐? 탄젠트 세타2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라? 이 B라는 길이를 우리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 B는 D 탄젠트 세타1 더하기 D 탄젠트 세타2.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작성해 봅니다. B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1 더하기 D 곱하기 탄젠트 세타2니까 네, 괄호 치고 탄젠트 세타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D는 뭐라 쓸수 있어요? 네, 넘길 거 넘기면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 분의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자동차는 카메라 두 개, 그리고 그 카메라 두개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앞차를 바라보는 각도, 그걸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속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수학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친근한 만큼 여러분들도 수학을 친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수학 얘기로 찾아올게요.

0: 저별을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말하기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유용한 패턴을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 말한 게 없지. 뜨거운 여름날 먹게 되는 아이스크림의 맛,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 문장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 더디아의 대화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it's so hot outside. Let's go get some ice cream.
2: Good. Nothing is the same as ice cream on a hot day.
1: I see. You can say,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2: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0: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오늘의 패턴 무엇인지 대화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현우라고 이름 부르고 It's so hot outside라고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깥에 굉장히 덥다. 밖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Let's go ge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구나. 더운데 당연히 그렇게 제안할 만하죠. 그래서 현우가 뭐라고 하냐면 Good, 좋다라고 하고 Nothing is the same.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무엇과 같은 건 없다. As ice cream on a hot day.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과 같은 게 없다. 자, 이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디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소개해 줍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잘 들었나요? 정답은 There's nothing like라고 하는 오늘의 핵심 패턴이에요. 그래서 You can say,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지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해주죠. 다시 한번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지라고 하면서 오늘의 패턴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대화 정리되었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정리해볼까요?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무엇 말한 게 없지. 무언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표현 There's nothing like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예문을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ere's nothing like a hot bath in winter 겨울에 뜨거운 목욕만한 게 없지 추운 겨울날 하게 되는 뜨거운 목욕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re's nothing like playing games with friends.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 만한 게 없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이에요. There's nothing like binge watching my favorite show.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것 만한 게 없지. binge watch 우리가 배웠던 패턴입니다. 몰아서 보다 정주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았고요. 이제 버디아의 대화 보면서 또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are you okay?
2: I'm fine. It's burning hot today.
1: Yeah, it feels like summer already.
2: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I really want one.
1: Same here. Ice cream always cools me down.
2: Do you want to go to the convenience store?
1: Sure. Let's go before it gets even hotter.
2: Good idea. It's on me today.
1: Really? You're the best. 현우, are you okay?
2: I'm fine. It's burning hot today. I'm fine. It's burning hot today.
1: Yeah, it feels like summer already.
2: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I really want one.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I really want one.
1: Let's go before it gets even hotter.
2: Good idea. It's on me today. Good idea. It's on me today.
1: Really? You're the best.
0: 대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거 내용 정리하고 추가 표현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디가 얘기를 해요. 현우, are you okay? 현우야, 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무언가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런가 봐요. I'm fine. 그런데 괜찮다고 현우가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왜 이 말을 했는지 맥락이 드러나요. It's burning hot today. 오늘 burning hot 하대요. 그냥 hot today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burning 이란 말을 붙여주면 어떤 의미가 된다? burning hot, 찌는 듯이 더운, 굉장히 덥다, 타는 듯이 덥다라고 할 때 burning 이란 말을 써줄 수가 있어요. burn 자체가 무언가가 타다, 타오르다 라고 하는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찌는 듯이 더워, 너무 타는 듯이 더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yeah, 마치 it feels like summer already. 벌써 이미 여름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완전히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인 것 같은 날씨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오늘의 핵심 패턴 등장했죠. There's nothing like 무엇 만한 게 없다. Ice cream on a hot day.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 만한 게 없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의 패턴이죠. 여러분들 따라 말하면서 연습을 해봤을 거고요. 그래서 I really want one. 나 정말 하나를 원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 정말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먹으러 가야죠. Same here. 마찬가지야. 아이스크림은 always cools me down. 항상 나를 시원하게 해주지. 아이스크림 먹으면 항상 시원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Do you want to go to the convenience store? 가는 거 원해? 갈까? 라고 제안하는 거죠. 어디에? convenience store. 우리말로는 편의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막상 영어로 떠올리려면 쉽지 않기도 해요. Sure. 물론이지. Let's go. 가자. Before it gets even hotter. 훨씬 더 더워지기 전에 얼른 가자. 빨리 열을 식히자.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고 It's on me today. 라고 해요. It's on me. 친구한테 들으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우리말로는 내가 살게 라는 말입니다. 나한테 달려있어. 그 내가 살게 라고 할 때 It's on me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어디, 언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무언가 주문하거나 계산을 할 때 특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Really? 정말 You are the best. 너 정말 최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등장하는 표현 두 가지.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라고 하는 말이고 It's on me, 어떤 의미이다?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낼게 라고 해서 이 표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이런 말, You're the best와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긴 대화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정리하면서 이제 강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Today's pattern,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만 한 게 없지.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한다? There's nothing like ice cream on a hot day.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바로 말씀드릴게요. Today's mission. There's nothing like 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There's nothing like 라는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하고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국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운 역사 내용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33강 유교의 나라 조선입니다. 조선은요, 유교적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었죠. 자, 그 조선의 모습, 우리 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경국대전에 있는 조선시대 중앙 정치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중앙 정치기구에 대한 거래요. 자, 여기 보니까 사헌부입니다. 나란 일을 할때 뇌물을 받다니 지금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고 있죠. 홍문관에서는요, 무엇을 했나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것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왕의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간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목숨을 내놓고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역할들을 했는데요. 위 자료에 중앙정치기구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삼사라고 하죠. 자, 삼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들인데요. 이 삼사가 왜 중요했냐? 바로 삼사는요, 무력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바른 말을 통해서, 오늘날로 치면 뭐 뉴스나 신문과 같이 말을 통해서 잘못된 정치를 꼬집고요.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독단적인 결정 또는 특정 신하의 권력 남용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관리의 비리를 감시했죠. 그리고 또 경연, 자문, 왕의 공부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까 삼사라고 했고요. 위 정치 기구가 하는 공통적인 일이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어떤 일을 했다? 바로 바른 말을 통해서 부패를 막고 그리고 잘못된 정치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며 권력의 독점 그리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있는 책이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효자 열녀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특징 그림을 함께 그려 놓았어요. 조선시대의 이 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 자료에 있는 책의 제목은 바로 삼강 행실도인데요. 자, 삼강행실도 어떤 책인지 한번 볼게요. 세종 때 백성이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편찬된 책입니다.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느냐?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중국의 충신효자 열녀 등이 이야기, 그림과 함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이 삼강행실도에서 삼강이라는 건 유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인데요.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것, 부모와 자식 또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삼강행실도이고요. 위와 같은 책이 편찬된 이유, 아니 도대체 왜이 책을 편찬했을까? 자, 세종 때 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 생각했어요. 물론 처벌하는 것도 마땅하나, 먼저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배우는 게 먼저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책이 편찬된 것이죠.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찬했다. 세종이 편찬했다.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이 편찬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문제 함께 보았고요. 이제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 이거 카드인 것 같아요. 카드 앞면에 지금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요, 조선의 제7대 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종을 몰아내고 경연을 폐지한 왕입니다. 진관체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진관체제라는 거는 바로 지역에 있는 관리가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알아서 잘 방어해라라는 지역 방어 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에 대한 내용. 자, 이 왕은 누구예요? 이 왕은 바로 세조입니다. 자, 세조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 1번, 직전법을 시행함. 그렇죠. 앞에서 우리 과전법이 시행됐다. 조선초의 과전법이,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제 땅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게 바로 직전법. 그게 바로 세조 때 시행된 겁니다. 2번, 탕평계를 건립함. 탕평계라는 거는 영조 때 뭐냐면 바로 인재를 어느 한 편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한 왕의 약속을 적은 비석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조 한참 이후에 나온 거고요. 3번 교정도감을 설치함. 교정도감이라는 거는 바로 최충원 무신 정권기에 바로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최고의 권력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교정도감이죠. 4번 금난 정권을 폐지함. 이거는 정조 때인데요. 금난 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 마음대로 막 장사 하는 난전,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정조 때 설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긋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왕실은 자손이 태어나면 전국 각지의 명당에 태실을 만들어 무엇을 보관했다? 탯줄을 보관했대요. 이곳은 국조 오례의를 편찬하는 등 통치체제 정비에 큰 역할을 한 조선의 제9대 왕의 태실입니다. 원래 경기도 광주시에 있던 것을 조선 총독부가 창경궁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국조 오례의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 나라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아주 중요한 예절과 관련된 행사를 말해요. 자, 그래서 국조 오례를 편찬하는 이 왕, 조선의 제9대 왕은 누구냐? 바로 성종입니다. 자, 성종과 관련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훈민정음 창제하였다. 이거는 바로 세종대왕이죠. 2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렇죠. 통치 기준이 적혀져 있는 경국대전 완성 성종 때입니다. 3번,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초계 문신제라는 건 뭐냐면요. 인재들을 바로 재교육시킨다라는 건데요. 이 초계 문신제는 똑똑한 인재를 뽑아서 왕이 직접 과외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때 시행된 거고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위화도 회군하면 이성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은 이번에 가의 교리에 임명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는 무엇이냐? 궁궐내의 서적을 관리하고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로 불립니다. 자, 삼사 중에 하나의 기관입니다. 뭐예요? 바로 홍문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승정원은요, 왕의 비서실이라고 보면 돼요. 각종 상소문이 올라오는 곳이죠. 자, 그리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어사대라는 건요, 바로 고려시대에 이러한 사헌부의 역할,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집사부는 이 신라의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사 중에 하나인 홍문관, 왕의 경연을 돕고요, 공부를 돕고, 그리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자, 그렇다면 가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현재의 초등학교와 유사한 조선시대에 무슨 체험을 하고 있어요? 당시 학생들은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등을 배웠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초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이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중에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서당, 2번 태학, 3번 성균관, 4번 주자감. 여러분, 바로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서당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선시대 서당에서는요, 바로 천자문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태학은 그러면 어떤 교육기관이에요? 고구려. 고구려의 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태학입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은 바로 성균관이 되고요. 주자감은요, 어떤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일까요? 네, 바로 발해입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들을 지금 모아놓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교육기관인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이 지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뭐뭐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의 위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성에, 바로 이 한양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한양에는 없어요. 한성에는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지방에 있네요.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과 제사를 함께 담당하는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으로 현재까지도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등재되었습니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 제사의 기능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 교육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서원, 2번 향교, 3번 성균관, 4번 사부학당입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3번과 4번은 바로 한양에 있는 교육기관이거든요. 성균관은 앞에서 말했듯이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한양에 있는 거고요. 사부학당은요, 조선의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양에 있는 중등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지방에 분포하고 있던 게 바로 서원과 향교입니다. 자, 그런데 서원은요, 양반들이 세운 사립기관이에요. 사립교육기관이라서, 자, 서원이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같이 하면서 또 각종 서원마다 제사 지내는 인물이 또 달랐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양반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는 하나의 교육기관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요. 또 건축미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향교는요, 나라에서 세운, 지방에 세운 교육기관인데요. 이 향교는 나라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 건물의 모습이 획일적으로 다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건축미가 있고 또 지역마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조용히 공부할 만한 이러한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서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설명이 많고요. 여러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화로 보는 조선시대 주요 사건인데요.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 가에 대한 이 사건을 한 장면에 만화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활동 내용 한번 볼게요. 각 모둠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1모둠에 표현한 그림을 보면 훈구와 살인이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구파, 살인파가 지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이모듬이 그린 이 만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었다니 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조라는 거는 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의제가 누구냐? 바로 중국의 초나라의 어린 왕이었어요. 이 의제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바로 항우라는 인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일을 슬피 여겨서 쓴 글인데요. 사실적으로 그냥 보면 그냥 중국의 초나라에 있는 어린 왕의 죽음을 슬피 여긴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은근히 어떤 사건을 비판한 거냐면 바로 단종, 어린 왕의 단종의 죽음을 비판한 거예요. 단종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바로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 세조가 어린 왕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은근히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썼느냐? 바로 당시 이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종직이 쓴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훈구파에서 그러면서 연산군이 아, 김종직이 증조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했다. 그러면서 바로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당시 관련된 이 살인파 선비들을 대거 죽이거나 그리고 귀양 보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사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거다? 바로 무오사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경신황국은요, 바로 숙종 때 남인과 서인이라는 이런 각종 파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도 선비들이 이렇게 갈렸는데 남인들이 많이 화를 당한 사건이 바로 경신황국입니다. 그리고 무오사화가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3번 인조반정은요,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했던 신하들이요.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던 신하들이 인조를 왕으로 세운 걸 인조반정. 임오군란은요, 조선 후기 아주 나중에 이 구식 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1482년에 한성에서 출생했고요. 1515년 문과에 급제한 후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현량과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과거 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것보다 바로 인재를 추천해서 관리를 뽑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사원에 임명됐고요. 위훈 삭제를 건의했습니다. 당시 중종 반정으로 공을 세운 신하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별로 공을 세우지 않았던 이 신하들까지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짜 공신들을 제거하자, 가짜 공신들을 특혜를 주지 말자라고 건의했던 게 바로 위훈 삭제입니다. 그리고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누구냐? 바로 조광조 의미하는데요. 자, 그럼 조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1번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정약용이죠. 2번 조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거 조선 경국전 하면 정도전 떠올려야 합니다.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소격서라는 건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기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조광조는 유학자였단 말이었죠. 그래서 유교 윤리를 굉장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번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만권당이라는 거는 왕립 도서관인데요. 자, 여기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한 인물은 바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어떤 책이 있느냐? 바로 여기 보면은 뭐 그림 있고요. 글도 있고요. 석진단지라고 해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석진의 이야기. 굉장히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 효자네요. 효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것은 조선왕조가 유교 윤리 정착을 위해 효자 충신 열녀의 이야기를 엮어 편찬한 책이래요. 성종 때에는 그 내용을 한글로 풀이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바로 삼강 행실도죠. 그래서 1번 동의보감은 의학서고요. 목민심서는요, 바로 지방관이 지켜야 할 일을 써낸 책이에요. 그다음에 삼강행실도 정답. 조선 경국전은 조선의 통치 기준이 저술된 책이죠. 정도전이 지은 책이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문제 풀어봤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역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교의 나라 조선 생활 모습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모습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 스토리의 내용 반복적으로 보면서 머릿속의 내용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어서오세요. 드디어 오늘은 사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사회 공부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와 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중학교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느꼈던 시간이길 바라고 마지막 15강, 우리 사회에서는 마지막 이거 한번 제대로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라고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었죠. 자, 법과 인권, 여기서 법이 추구하는 바는 뭔지, 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인권과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법과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뭔지를 조금 가려내는 눈, 요거 정도는 가져보도록 해요. 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상생활과 법이라는 단원, 그리고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단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 11단원, 12단원으로 사회 1의 가장 마지막 단원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법이 무엇인지 그 의미 파악하면서 법은 어떤 것이냐, 특징도 이해하고, 그리고 법이 적용되는 재판, 이 재판이 꼭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요거 서술형으로 참 많이 나와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자, 그리고 인권의 의미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그 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헌법에다가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 종류와 특징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단원이에요.

초등학교 때 실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5, 6학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항상 많이 다뤄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많죠. 법이 적용되는 사례,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또 법의 의미와 역할, 인권이 무엇인지, 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인권, 기본권 배웠었어요.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 담겨져 있었고요. 또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그렇게 이 초등학교에서도 인권과 또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로 오면은 스텝 업 되어서 법의 의미와 목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다양한 법의 종류도 배워볼 거예요. 뭐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과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법들을 좀 알면서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잘알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사회법은 특히나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그리고 이 사회법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인지 요거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재판은 뭐냐? 재판의 종류, 특히 민사재판, 형사재판 배우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인권은 뭐냐? 헌법상에서 그래서 인권을 어떻게 규정을 해두고 있느냐? 지키려고 뭘 노력하고 있느냐?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중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사회 규범을 각각 쓰고 그 차이점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회 규범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그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규범 두 가지. 오늘날에도 다들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거 두 가지. 뭐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이걸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 배우지 학교에서. 그죠? 그 도덕. 자,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규범이 있어요.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 가운데서도요, 법과 도덕은요, 서로 비교해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왔죠? 비교하는 문제인데, 공통점은 쓰라고 안 했고요. 차이점 쓰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래서, 도덕과 법이 서로 추구하는 바는 뭔지, 어떤 부분을 제재하는지, 이런 성격들을 좀잘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사회규범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하는 행동의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해요. 특정 사회에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관습. 설날에는 웃 어른께 세배를 드려야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는 돌잔치를 해야지. 장례식장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차려입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교 규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따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거, 성경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든지, 뭐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규범. 그리고 이제 도덕과 법. 도덕과 법입니다.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비춰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 간에도 이제 이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고, 그다음에 동생도 우애 있게 형제 간에 지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법은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했어. 우리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국가가 제정을 했고요. 국가에 의해서 꼭 지켜지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곧안 지키면 안 돼요. 안 지키면 벌 받아요. 이게 바로 강제성이죠. 자, 지금 도덕과 법의 셈이 아예 표로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본격적으로 배울 때이표꼭 채울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덕은 행위의 동기.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어떻게 움직여졌지? 마음이 이거야. 그래서 저기 할머니의 그 보따리를 든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 보따리 너무 무거워 보여서요. 제가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보는 거야. 그다음에 법은요. 행위의 결과를 봐요. 지금 왜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신 거예요?를 물어보지 않아요. 아이는 지금 막 집에 있는 동생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형으로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 막 빨간불이었지만 지금 차가 안 다니길래 동생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건넜어. 이건 도덕이 보는 거야. 아, 이 형제간에 참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네. 그치만 법은요,
빨간불에 건넜네요. 법을 어겼어요.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과를 봅니다. 자, 그다음 특성. 이건 도덕은 자율적이야. 웃 어른을 버스에서 만났어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걸 알죠? 내가 자율적으로 따르는 거야. 요게 자율성인 거예요.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어떡하지?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다리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네. 내 몸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게 양심의 가책이야. 자, 그리고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요. 어머, 제발. 어른들이 우선 자리를 양보를 안 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은 어떠냐? 법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법에, 나라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가 혹시 지키지 않게 되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뭐 징역형을 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합니다. 자, 목적 봅니다. 도덕이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착하게 살자. 착하자. 선을 실현해요, 선. 자, 그러면 법은요? 마땅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정의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 자, 이렇게 도덕과 법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기억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덕. 두 번째, 니은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에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법. 자, 인간의 내면의 양심이나 행동에 이것을 규율한다. 뭐가? 도덕. 양심 나온 거 보니까 도덕이죠. 그죠? 인간의 내면. 자, 그리고 행동의 동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빨간불에 건넌 형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도덕이에요. 자, 하지만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건넜잖아요.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도덕을 위반한 경우에는요. 양심의 가책.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비난해요. 쟤왜 저래? 이렇게. 자, 그렇지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뭐 비난도 받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또 국가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게 돼요. 요게 바로 도덕과 법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두 가지를 서술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써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재판을 쓰고, 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를 각각 찾아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의 종류와 재판에 등장하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약속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기억 재판이 열렸다. 법원에서 병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증언하였고 정은 을의 편에서 변론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 바로 재판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재판이 민사 재판과 형사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재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재판은 일단 민사재판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 요거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재판을 이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있고, 그 중에서 요건 민사재판에 해당하거든요. 자, 민사재판에서 바로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 주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각각의 재판에서 등장하는 요 주체들의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아주 기본적인 그냥 재판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필요한 개념 충전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민사재판은 뭐냐면 민사의 민, 그냥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서로 간에 다양한 이런 이제 계약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너는 나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야. 이런 권리와 의무의 관계. 자, 이것에 관한 분쟁이 혹시 발생을 했다, 다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또는 당신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원래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병이 생겨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서술형 문제 요걸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재판을 쓰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지금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또 을은 약속한 날에 요걸 갚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재판의 이름은 그래서 민사 재판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원고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 나 억울해. 나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어. 내 권리를 좀 구제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보세요. 지금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을을 보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내게 돈을 갚아요라는 내용의 소송을 어떻게 법원에 제기했대요. 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갑이구나. 그래서 원고는 갑. 피고가 바로 재판을 이렇게 이제 제기당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바로 을. 이렇게 갑과 을이 어느 상황에 속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원고가 갑이 되고 피고가 을이 된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자, 이제 원고는 민사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이다. 이 소장이 바로 법원에 내가 억울해요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자, 한편 피고는요,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가 되고, 을은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므로 피고가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됐는지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법제도 중에서 요 그림이 나타나는 사법제도를 쓰고요. 그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서술해 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재판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어떻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법에 따라서 강제성을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다 따라야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면 이거 누가 믿고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를 알고 있니? 이거요. 일단 여기 있는 제도는 1심, 2심, 3심. 심급 제도라고 해요. 심급 제도.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네요. 이거예요. 하나의 사건이라도 이렇게 심급 제도를 통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여러 번 재판을 받게 하는 그 목적까지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급 제도가 뭔지, 그리고 이게 추구하는 바가 뭔지, 다시 말해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은 왜 해야 돼?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자, 갑니다. 필요한 개념 충전 들어가 볼게요. 심급 제도. 이것은 한 사건에 대해서.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야, 급이 달라. 상급이야, 하급이야 할때그 급, 맞아요. 아까 봤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상급 법원, 더 상급 법원. 알겠죠? 자, 이렇게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심급 제도고요. 3심제, 아까 봤듯이 1심, 2심, 3심,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에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3심. 심급제도의 목적이 뭐냐? 법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법관도 사람이고요.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여러 법관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목적인 겁니다. 자, 상소라고 하는 게 이때 꼭 쓰이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바로 위에 있는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거. 재판을 청구할 때에 소를 제기한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법원, 상급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상소라고 합니다. 요렇게. 근데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 가는 건 상고라고 해요. 둘다 상소 제도인데, 항소, 상고로 1심에서 2심, 3심 청구하는 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소는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하고, 상고는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하고, 3심 재판은 무조건 대법원이에요. 가장 최고 법원, 대법원에서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법 제도는 무엇이냐? 심

심급 제도.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 심급 제도란 한 사건에 대해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을 받아? 재판을 받아. 고 제도이고, 이는 법관의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심급 제도를 통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무엇을? 기본권을,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나요? 그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재판. 항소하면 두 번째 재판. 그때 이제 지방법원 한 명의 판사면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세 명의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세 명의 판사가 판단하는 사건이다. 굉장히 좀 형사 사건도 무거운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이제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크다. 이러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세 명의 판사가 이제 담당을 하면 요거보다 높은 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 갔다가 고등법원보다 높은 법원 대법원으로 갑니다. 자, 이번 서술형 문제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인권의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간의 권리라는 인권 가볼게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존중받아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자, 그러나 노예는 예전에는 신분제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죠. 누군가의 재산처럼 취급당했어요. 그 권리를 오랫동안 못 누렸죠.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를 상품으로 거래한 노예 무역이 유럽에서 주로 행해져 왔었을 정도입니다. 자, 근대 프랑스 혁명은, 자, 그러다가 근대 시민 혁명이 일어나죠. 유럽 사회 프랑스에서 절대 군주, 절대적인 막 권한을 누리고 있던 임금, 그 군주에게 저항했어요. 왜 너만 이런 권리 눌려? 우리 모두 다 소중한데. 그래서 인권을 되찾고자 했었던 대표적인 시민 혁명이죠.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영했던 인권 선언은요, 국민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선포한 선언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대체 무엇을 물어보느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인권이야.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해. 여기서 할수 있는 인권의 특성 하나가 있어요. 어디다,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 가능하다. 보편적인 권리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했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야. 누구에게? 하늘에게.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인권의 특성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충전해야죠. 자,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인권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편적인 권리. 보편적이다. 어느 사람에게나 다 적용 가능하다. 여성, 남성 상관없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고요. 불교를 믿든 크리스도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조로아스터교를 믿든 재산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 누구나 사람은 존엄하고 소중하고 행복해야 하는 존재야. 이게 보편적 권리예요. 천부인권, 하늘천줄부 누가 줬어? 하늘이 줬어. 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인권 받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자연권, 국가가 법으로 만들기 전부터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거야. 이건 사람이 뭐 만들고 국가가 만들고 이거 아니야.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야. 이런 내용들, 이게 바로 인권의 특징이었어요. 서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인권이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천부 인권, 하늘 천줄부 인권, 이렇게 천부 인권이라고 한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풀어봤고,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최고의 헌법에서는요, 집회 모여라, 결사 뜻을 같이 해라. 자, 모여서 뜻을 같이 할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전면적으로 도심, 도시의 중심부,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하죠. 이런 도심에서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자,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가는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된다. 아니,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거 어느 정도 제한을 할수 있지만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고? 이거는 아니지. 집회는 할수 있도록 하는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기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요. 문제의 의도는 바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거였어요. 우리 국가에서 헌법에 우리 인권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내용들은 규정을 해두고 더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침해가 아니에요. 제한. 요런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요건. 근데도 이렇게 써 있어. 기본권 제한할 수는 있는데 법률에 따라야 되고 법률에 따르면서도 또 가장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헌법에 또 써놨어. 그게 바로 한계야. 야,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돼.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더잘 지켜지지. 이러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또 그래도 이건 안 돼라고 계속해서 한계점을 명시해두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놀다 와도 되는데 절대로 4시 전에는 와야 돼. 4시가 한계. 이렇게 어머님이 정해주셨어요. 이런 거야. 한계. 자, 그래. 자, 기본권 제한의 이제 한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가볼게요. 자, 기본권은 뭐냐면 인권 중에서도 헌법, 국가 최고의 법 헌법에 규정해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천부 인권이고 그냥 자연적인 권리지만 국가가 확인하고 더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라고 해서 헌법에 써놓은 거야. 그게 바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에요. 자, 그런데 요 기본권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나라의 이제 이 국토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죠. 또는 질서 유지, 혼란함을 막고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초록불에만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질서를 지킬 수 있죠.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수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독감에 걸리면 등교를 좀 중단할 수 있잖아요. 등교 중단 조치를 또 교장 선생님이 내릴 수도 있겠고, 우리도 며칠간은 또 학교를 안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아, 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지만 내가 등교해서 다른 친구한테 독감을 막 옮기게 되고 막 확산이 되면 다수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죠. 교육도 못 받지, 그럼. 자,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하는데요. 이때도 법률이 있어야 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돼. 그거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고요. 또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뭐 인원수를 제한한다거나 할수 있지만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시한 까닭이 뭐냐? 국가 권력, 너네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해서는 안 돼. 왜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하니까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거든. 이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토 방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는 뭐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드론 촬영을 뭐 제한한다거나 이런 경우 볼수 있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수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로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한개더 추가하자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그럴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돼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문제, 이거 특히 서술형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스텝업 미션 마지막으로도 나갑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 기억나십니까? 그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건은 없습니다. 뭐한개 써도 되고, 두개 써도 되고, 세개 써도 되고, 아는 만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미션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차곡차곡 우리 사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서술형 문제 풀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생가는 또 우리 내신 강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울지 말고요. 그때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세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3강, 4강에서 삼각형의 5가지 중심 중에 삼각형의 외심, 그리고 내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중심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의 무게중심이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 평형을 이루는 그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을 손가락 위에다 올려놨을 때 그게 평형을 이루는 그 점,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해요. 자, 무게중심을 정의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삼각형의 중선부터 정의를 해줄 거예요. 중선이 뭐냐? 중이 가운데 중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합니다. 요 AD가 중선이 되겠죠. 근데 이 중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선분 AD가 이 삼각형 ABC의 중선이라면 이 왼쪽에 생기는 삼각형 ABD와 오른쪽에 보이는 삼각형 ADC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같아지고 그 넓이는 정확하게 큰 삼각형 ABC의 절반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절반이 될까요? 중선은 뭐를 2등분해요? 지금 밑변 BC를 2등분하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변하지 않는데, 높이는 변하지 않는데, 밑변만 원래 밑변 길이의 절반으로 준대요. 무슨 말이에요? 넓이가 반으로 2등분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게 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중선 몇개 있겠어요?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게중심. 수학적으로는 세 중선의 교점. 과학에서는 올려놨을 때 평형을 이루는 점. 무게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무게중심은 엄청 특별한 성질을 지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 중선을요, 나눠줄 거거든요. 무게중심, G. G라고 쓸 거예요. 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에 생기거든요. 근데 세 중선을 정확하게 각각 몇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면 2대 1로 나눠줄 겁니다. 무슨 말이다? AD라는 중선이 있어요. 그럼 요쯤에 G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 G가? 그러면은 A로부터 AD를 2대 1로. 즉, AG 대 GD의 B가 2대 1. 또 마찬가지로 BE를 B로부터 2대 1로 BG 대 GE가 2대 1. 또 마찬가지로 C부터 F까지 이 중선을요. C부터 G, CG 대 GF를 2대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2대 1로 나누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중선의 성질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무게중심 G가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CF, F는 AB의 중점이고요. BE, E는 AC의 중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점 F와 점 E를 이렇게 이어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FE와 BC는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BG와 GE의 비가 2대 1이에요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CG와 GF의 비가 2대 1이에요.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B를 보일 수 있는 거뭐 있어요? 닮은 B가 있죠, 닮은 B. 따라서 닮은 B를 체크해 보자. 그럼 닮은 삼각형을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닮았냐면 BC랑 EF가 평행하니까 우리는 두 평행선 사이로 엇갈린 두 삼각형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이고 맞꼭지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닮은 B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BC와 EF의 닮은 B가 정확하게 2대 1이 됩니다. 왜?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두 배가 되죠. 그럼 나머지 대응되는 변 GB와 GE의 B도 2대 1이 돼야 되고요. GC와 GF의 B도 2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G 대 GE, CG 대 GF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점 연결 정리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F와 D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어준다면 마찬가지로 AG와 GD의 B도 2대 1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이렇게 되게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어쨌든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면 각각 세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하나 봐보면요.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는요. 무게중심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들을 싹 나열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AD, 이 G를 지나는 꼭지점에서 G를 지나서

D까지 가면요, 이 AD가 뭐가 되냐? 중선이 된다라는 거죠. 중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BC를 이등분한다. 즉, 여기가 6이라면 X도 6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무게중심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었죠.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나누더라. 즉, Y와 3을 비교하면 그 길이의 비가 2대 1이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Y의 값 또한 6. 이렇게 찾는 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 2대 1로 나눈다.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볼까요? 첫 번째, 중선의 성질. 중선의 성질은 뭐가 있었나? 꼭지점으로부터 그 대변에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넓이를 뭐 했죠? 2등분했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NMC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AM, 얘가 중선이 돼요, 일단. 중선이 되니까 왼쪽에 보이는 ABM의 넓이와 오른쪽에 보이는 ACM의 넓이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 다음 그 넓이는 정확하게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인 1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왼쪽 삼각형 12. 근데 왼쪽 삼각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NMC, 요 하늘색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NC, 얘가 이 삼각형 AMC의 중선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선이 된다. 무슨 말이다? 왜? AN과 NM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선이 되고요. 다시 이 하늘색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AMC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넓이는 몇이 된다? 이 넓이는 삼각형 NMC의 넓이는요.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M C 넓이의 2분의 1이 되네요. 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였기 때문에 정답은 몇이다? 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중선은 뭐를 2등분한다? 넓이를 2등분한다. 요거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무게중심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점 G가 무게중심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나열해 보라 이거예요. A부터 D, 요 선. G를 지나는 이 선은 이 삼각형에 뭐가 되냐? 중선이 된다는 거죠, 중선. 또 마찬가지로 B에서 G를 지나서 E까지 간다. 얘도 중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X와 Y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중선인 거는 딱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중선의 일부를 지금 구하는 거고요. 얘는 중선과 평행한 친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일단 중선인 건 차치해 두고 우리는 무게중심이 가지는 그 고유한 성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이 가지는 그 고유한 성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중선이 있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누냐?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B부터 G까지, B, G 대, G부터 E까지, G, E의 B가 정확하게 2대 1이 되는 거고요. B, G가 우리가 원하는 X고, G부터 E가 E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4가 된다.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센티미터를 더 쓰시면 안 되겠죠? X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거야. 4.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뭘 구해야 돼요, 지금? Y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Y. Y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평행하다. 평행선이네. 그럼 평행선 가지고 할수 있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에 선분 길이의 비를 찾아줘야겠죠. 그럼 우리는 재빠르게 닮음의 삼각형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DF, 즉 Y를 구하기 위해서 DF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무엇이 있냐 하고 봤더니 바로 삼각형 ADF죠. ADF, 여기서 평행선 DF 어디로? GE와 평행하다. GE와 DF의 비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GE가 이미 2cm인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GE와 DF의 길이비가 몇대 몇인지 봐야 되는데, 몇대 몇이냐 하고 봤더니, 그게 무게중심의 성질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왜? AG부터 GD가 2대 1이니까, GE 대 DF의 비는 AG 대 AD의 비. 즉, 2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GE가 2cm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배의 DF가 3이 6이다. 따라서 DF의 길이는 3cm가 되고요. DF의 y cm니까 y의 값은 몇이 된다? y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4, y는 3이니까 정답은 몇이다? 7.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중심, 중선이다, 2대1로 나눈다. 계속 활용하고 있죠. 자, 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보니까 FG의 길이를 구하래요. FG, 0 뜬금없죠? 뭐, 물론 바로 담음이 보인다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보면요. 우리는 이 무게중심 G의 역할을 천천히 알아봐야 돼요.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라는 건요. BE가 중선이다. AD가 중선이다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중선이라는 건 사실 이등분한다는 역할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눈다?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는 성질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A부터 D까지 30cm인데 A부터 G, 그 다음에 G부터 D까지 30cm를 2대 1로 나눠라. 라는 말은 30cm를 2대 1로 비례 배분하라 이 소리죠. 그러면은 A부터 G까지는 30 곱하기 2대 1, 3분의 2를 가져간다면 20cm가 되는 거고요. G부터 D까지는 3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0cm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고 보니까 이 FG를 구하기 위한 건데 GD의 길이가 이미 우리는 10cm라는 걸 알고 있어요. 좀 그림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FG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GD의 길이가 몇이다? 10cm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요두 개의 삼각형, 두 개의 평행선이기 때문에 평행선 사이에 보이는 이 엇갈린 삼각형, 얘네 닮은 비를 활용한다면 FG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닮았어요. 왜? 평행선이니까 엇각이고요. 그다음 막꼭지각을 가지니까 닮았습니다. 길이 B가 몇대 몇이냐? 길이 B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의 역할이다? G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즉, 닮은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GD와 우리가 원하는 FG, GF의 길이의 비도 2대 1이 돼야 됨을 알수 있는 거고요. GD의 길이가 10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즉, 두 배의 GF가 바로 10cm다. 따라서 GF, FG의 길이는요? FG의 길이는 5cm입니다. 요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게중심의 역할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몇 대면? 2대 1.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또 볼까요?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G가 무게중심이에요. 그다음 AC가 16cm고 BE, DF 평행. 그럼 DF의 길이를 구해라. 요거 길이를 구해라. 하고 봤더니 이것도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일단 평행선을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DF 평행한 게 GE니까 어떻게? 삼각형 ADF와 삼각형 AGE 사이에서 닮은 비를 찾아줘야겠다. 그러면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네? 그럼 어떻게? G

2의 길이와 우리가 구하고 싶은 DF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 아니라 이번엔 2대 3이죠. AG 대 AD가 되니까. 이거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사실 요 G2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그럼 G2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 그다음 거기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BE도 중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2대 1이죠. 그러면 BG 대 GE가 2대 1이니까 BE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는 GE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다 찾았어. GE의 길이는요? 아, 얘는 또 BE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걔를 2대 1로 나눠요. 즉, 3분의 1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BE도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문제, 못 푸는 걸까요?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을 다 썼나요, 아직? 못 썼죠? AC가 16cm라는 조건을 못 썼단 말이에요? 이거 뭔데? AC가 16cm인 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라고 보면요. 우리는 점 E. 요 점. 이점 E가 도대체 이 삼각형 ABC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점 E는 이 삼각형에 뭐가 될까요? BE가 중선이라는 거는요, AE와 CE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빗변의 중점이라는 거죠. 빗변의 중점. 뭐였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바로 그 삼각형의 외심이다.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점 E는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 돼요. 외심이 되기 때문에 AE 같고요, CE 같고요, 어디랑 갔냐, 최종적으로 BE까지 갔습니다. 외심에서 각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BE가 몇 cm다? 8cm다라는 거죠. 그럼 BE가 8cm니까 3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GE의 길이는 3분의 8cm가 돼요. 즉, 무슨 말이다? GE. 여기가 3분의 8. 3분의 8때 DF,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다? 2대 3이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자. 그러면은 두 배의 DF의 길이는 몇대 몇이다? 아, 3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8cm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DF의 길이는 몇 cm? 4cm.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다른 문제랑 똑같이 2대1을 활용하는 게 맞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점 E가 바로 뭐가 된다?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서술형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어서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점 G는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요. G'은 GBC의 무게중심이 돼요. 그다음 AD가 12cm일 때 우리는 뭘 구해라? GG'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G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다 뜯어봐야 된다 이 소리죠. 우리는 GG'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G'에 가지는 성질을 보자면 G'은 GBC의 무게중심이니까 얘를 2대 1로 나눠요. GG' 대 G'D가 2대 1이다. 그럼 우리가 GG'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GD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GD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AG 대 GD가 2대 1임을 활용해서 GD의 길이를 구해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서술형을 위해서 하나씩 역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가장 첫 번째, GD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G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나열해 보면 AD가 12cm라는 거 알고 있어요. 즉, 중선의 길이가 12cm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점 G가 바로 삼각형 ABC에 뭐가 된다?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AG 대 GD의 길이의 비가 2대

1을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전체 길이 12cm를 2대 1로 나누는 거니까 비례 배분을 하라 이 소리죠. 우리가 원하는 GD의 길이는 11을 2대 1로 비례 배분했을 때 1만큼 3분의 1을 곱해줘서 4cm입니다. 먼저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D, 요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일단 GD의 길이가 바로 4cm입니다.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GG' 대 G'D가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라는 걸 활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또 적죠? GD가 4cm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 G'은요, 삼각형 GBC의 무게 중심이 되죠. G'은 GBC의 무게 중심이 되니까 다시 2대 1로. G'대 G'D의 B가 2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GG'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GG'의 길이는 전체 길이 4cm를 몇대 몇? 2대 1로 나누었을 때 2가 가지는 B를 찾아라. 그 비율을 찾아내라. 비례 배분하라는 소리죠. 4 곱하기 3분의 2. 정리하시면 몇 cm? 3분의 8. 단위는 cm.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답까지 적어준다면 3분의 8cm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요 정도만 적으면 되거든요. G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니까 뭐 2대 1로 나눠서 GD가 4cm래요. 또 G'이 GBC의 무게 중심이니까 2대 1로 나눠서 GG'이 3분의 8cm래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실전 테스트 7번을 볼게요. 자, G는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 G'은 ADC의 무게중심, BC가 24cm일 때 GG'의 길이는 몇이냐? 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지금 GG'이 너무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어때요?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뭐 도저히 참고할 만한 게 없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무게중심을 활용하는 어떠한 보조선을 그려줘야겠죠. 바로 뭐다? 중선을 그리자. 그래서, 첫 번째, 중선을 보조선으로 그려볼 겁니다. 점 A에서 G를 지나는 요 중선 하나 그려주고요. 점 A에서 G'을 지나는 요 중선을 하나 그려줘 볼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선을 우리가, 각각의 중점. 여기를 점 E라고 하고, 여기를 점 F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F는 중선이니까 중선의 끝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갖냐? BE랑 BD의 길이가 같고, DF랑 CF의 길이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B부터 C까지가 24cm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반씩 온 E부터 F까지는 몇 cm가 돼야 된다? 12cm다. 요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EF가 12cm라는 거를 확인했으면 우리의 목표는 GG'과 EF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걸 판단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G와 G'이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의 성질을 또 나열해 봐야겠죠. 뭐죠? AG 대 GE가 2대 1로. AG' 대 G'F가 2대 1로 나누어진다. 무슨 말이야? AG 대 GE가 AG' 대 G'F가 각각의 길이비가 동일하네요. GG'과 EF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 두 삼각형이 모았다? 닮았다. 따라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건 뭐다? GG'과 그 대응되는 변의 길이인 EF, 즉 12cm의 B를 봤을 때몇대 며칠? AG 대 AE, 즉 2대 3의 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선을 긋는 거예요. 중선만 긋고 나면 EF의 길이가 12cm라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그거랑 GG'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요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정리하시면 G'의 3배가 24cm니까 G'의 길이는 83, 24, 8cm다. 정답은 1번.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무게중심을 풀어라,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를 풀어라고 한다면 중선을 지나요? 중선을 꼭지점으로 2대1로 내보내요. 아, 이제 2대1로 나눠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오늘 어떤 개념 배웠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중선.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잇는 선분을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했고요. 중선은 총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세 중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나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이 15번, 이 서술형 한 문제를 포함해서 하단 자막에 제시되어 있는 네 문제. 총몇 문제예요? 다섯 문제를 푼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서술형 풀이를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무게중심 그리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강에 걸쳐서 8단원 별과 우주 중에서도 이 뒷부분인 우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8단원의 핵심 키워드 보면서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확인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 전 강의까지 보여줬었던 8단원의 전체 핵심 키워드였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이 뒷부분인 우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뒷부분 사실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뭐 엄청 어려운 어떤 원리가 등장한다거나 공식이 등장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과학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힘 빼고 아, 우주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아, 우리 우주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즐기면서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 중에 우리 은하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은하의 크기, 모양, 구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이것도 자주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수와 우리 은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우리 은하 속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천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성관물질과 성운, 성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우주는요, 지금 현재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이것을 풍선 모형에 적용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 탐사의 주요한 역사와 우주 탐사의 영향과 유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지 딱 한눈에 정리가 되었다면요. 구체적인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려면은 은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은하란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에는요. 그리고 이 은하에는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별을 비롯한 또 다른 수많은 천체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천체들까지 모두 모인

거대한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하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별의 개수, 전체 질량 다르게 되는데요. 뭐 보통 평균적으로 뭐 천억 개에서 뭐 사천억 개, 어떤 은하는 그보다 더 많은 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란 무엇일까요? 자, 은하 중에서도 우리자를 붙였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지죠? 자, 왜 우리 은하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바로 우리가 있는 은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이제 구조들을 뭐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은하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그리고 옆에서 평평한 면을 바라본 모습, 이두 가지 모습을 모두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본 모습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자, 중심부를 봤더니 특히나 좀 뭔가 밝고요. 별들이 많이 뭉쳐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약간 이렇게 불룩하지만 길다란 막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부에 있는 막대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막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요, 또 중심부가 볼록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 중심부의 막대 구조가 일단 눈에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나요? 맞아요. 이 막대 끝으로부터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이런 소용돌이 치는 아름다운 모습 보이시죠? 자, 이것을 나선 모양의 팔이다라고 해서 나선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옆으로 쫙 눕혀가지고 옆에서 본 모습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었던 그 막대 부분, 중심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별들이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부가 불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막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반 던지기 할때 이렇게 동그랗고 평평한 판을 딱 떠올리잖아요. 딱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은하의 이제 크기는 어느 정도로 큰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약 3만 파색입니다. 3만 파색. 그래서 이 0세계가 곧 K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30킬로 파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선팔의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약 3만 파색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요, 이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 태양계의 위치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은하 중심에서부터 약 8,500 파색 정도 떨어진 나선팔 위에 존재합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 알수 있다시피 지금 이 별들이 이 납작한 원막 모양에 다 뭉쳐 있거든요. 특히나 이 나선팔에서 새로운 별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또뭐 우리 지구도 아별 태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선팔 위에 있긴 한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바로 중심부로부터 8,500파색 떨어진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가늠을 한번 해보죠. 전체 지름이 3만 파색이에요. 그럼 반 지름은 만 5천 파색이겠죠? 자, 수학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 5천 파색이에요. 네, 만 5천 파색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8,500 파색이 지금 중심부에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만 5천 파색의 절반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치우친 요 지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의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구나.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천체들이 있느냐? 그걸 살펴볼게요.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는 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관물질, 그리고 성운, 그리고 성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물질이 무엇이냐? 별 성자의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별이 되지 못한 그런 뭐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 혹은 티끌, 작은 뭐 부스러기, 먼지, 얼음덩어리 이런 것들,
모두 다 성관물질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성관물질들이 중력 때문에 모여서 가열이 되면서 나중에는 뭐 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성관물질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마치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성자에 구름운자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구름과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구에서의 구름은 이 수증기가 액화돼서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실제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성간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운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또다시 나누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사성운, 암흑성운, 방출성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붙은 까닭은 이 성운이 형성된 그 과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사성운은요, 이렇게 성운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이고 주로 파란색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간 물질이 이렇게 막 뭉쳐 있는데 그 주변이나 뭐그 안쪽이나 그 근처에 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별빛들이 여기에 성간 물질에 튕겨져 나와서 우리 지구 쪽으로 들어와서 그 빛을 우리가 관찰해서 보이는 것이 바로 반사성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간물질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었던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성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로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성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암흑성운은 말 그대로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성운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뭐 말머리 성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말 어떤 검정색 말머리가 우주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실제 말머리는 아니겠죠. 이러한 성간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저 뒤쪽에서 오고 있는 이 별빛 사이에 이 성간물질들이 뭉쳐 있어서 그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림자 져서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우리가 조명을 하나 딱 켰는데 그 앞에 뭔가 사람 하나가 껴들어가지고 그 뒤에서 오는 빛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뒤에서 오는 빛이 가려지니까 그 사람의 형태가 어둡게 보이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출성운은요, 이 성운이 보이는 원리 자체가 빛을 스스로 방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보면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계속해서 뜨거워져요. 열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요, 이제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하면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방출성운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붉은색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반사성운과 방출성운이에요. 암흑성운은 그냥 딱 봐도 어두워 보이니까 별로 헷갈려하지 않는데 이 반사성운과 방출성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그냥 봐서도 좀 비슷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구분이 안 되시면은 이 생성된 원리, 보이는 원리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단은 별성자의 무리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별들의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자체를 성단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어떤 뭐 크루다, 어떤 패밀리다 이렇게 부르듯이 쟤네들은 저 가까운 별들끼리 모여있는 저 집합 쟤네, 별 크루네 이렇게 부르듯이 그 성단이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크게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요, 뭐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애초에 그 개수 자체, 이 규모 자체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상성단은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빽빽하게 별들이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큰 규모의 숫자의 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냐? 약 수만에서 수십만 개 정도의

별들의 집단을 의미하고 비교적 듬성듬성하게 모여 있어서 상계성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색깔입니다. 이 구상성단은요, 주로 붉은색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진화 단계를 우리 친구들이 아직 배우지 않아서 왜 이런 색깔 차이가 존재하는지 지금은 뭐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 별의 일생에도 이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태어난 뜨겁고 질량이 큰 질량들은 파란색 계열을 띠고요. 그리고 이 별의 일생에서도 이 후반기, 사람으로 따지면 이 노년기에는요, 보통 이 별들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붉은색 별을 많이 포함한 것이고요. 반면 산계성단은 좀 젊은 별들,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어서 파란색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위치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상성단은요, 우리 은하 중심부 또는 구형 공간에 퍼져서 분포하는 반면 산계성단은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바라본 납작한 디스크 원반 모양의 은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중심부가 불룩한 이러한 은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구상성단은요, 주로 이렇게 중심부 또는 구형 공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기에도 이 구형 공간에도 아예 별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이렇게 나선팔에 존재하지만 이런 구형 공간 안에도 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주로 이러한 공간에 분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산계성단은 어떻다고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주로 분포한다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데에 많이 분포를 하는 겁니다. 이 나선팔의 성관물질과 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또 폭발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별들이 막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태어난 뜨거운 별, 산계성단이 여기에 많이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심한 내용까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해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까지만 우리 친구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주는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은하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이야기하고요. 당연하게도 이 우주에는요, 우리 은하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외부 은하가 존재합니다. 뭐, 현재는 뭐, 2조 개 혹은 그 이상. 으로 보고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은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외부 은하들을 관측했더니 모든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측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요,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우주는 과거로부터 계속 팽창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주 팽창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로 갈수록 계속 커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과거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그 크기가 매우 매우 작은 한 점에서부터 초고온의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주의 팽창은 우주가 시작된 후에 현재까지의 변화뿐만은 아니라 또 앞으로의 미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탐사,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다양한 일들이 현재에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 탐사의 역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우리 처음에 등장하는 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사건입니다. 자, 저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주 과학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이 로켓을 이제 발사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운 것에 성공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인데요. 그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나라가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해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경제 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막 국어나 영어 지문 읽으면 많이 등장할

거에서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에 성공을 함으로써, 아, 우리 인류는 지구 외 다른 천체에도 실제로 착륙이라는 걸할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처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게 됐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최초로 지구 대기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화질의 데이터를 얻어옴으로써 이 우주를 탐사하는데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것, 뭐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7년에 탐사 로봇이 최초로 화성에도 착륙을 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다양한 탐사 로봇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뉴 호라이즌스호로 명왕성을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태양계 바깥을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목성에 있는 이 위성들 중에서도 주요 위성 몇 가지를 탐사할 수 있는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성까지 도착하는 데만 해도 8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1년쯤에 그때 이 탐사선이 이제 도착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자체 기술만으로, 자체 기술로 이 발사체부터 이 로켓 제작까지 모두 성공한 국가의 반열에 우리가 오르게 되었다. 이런 우리나라의 탐사 역사까지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탐사의 의의와 또 인류에 미친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이렇게 우주 탐사 과정에서 발달한 첨단 과학 기술이 또 실제로 우리 지구상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주선을 발사할 때이 안에 들어있는 우주인에게 가해지는 이 압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충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실제로 그 메모리 폼입니다. 우리 현재 침대나 베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기술까지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탐사를 하면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환경 오염, 자원 부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먼 훗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구에 어떤 식량 부족이라든지 혹은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구계를 넘어서 우리 환경의 범위를 우주 환경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이 우주 탐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유용성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중단원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자를 붙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바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의미합니다. 2번, 우리 은하는 막대 구조와 나선 팔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은하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중심부의 막대 구조, 그리고 그 끝에서부터 이 휘감는 나선 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3번,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들. 이것을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우리 태양계의 범위죠. 그 이상으로 수천억 개의 별들까지, 그리고 다른 천체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바라본 모습이 바로 은하수다라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이 우리 실전 체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밤하늘을 봤을 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예쁜 어떤 뿌연 띠잖아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의 그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볼 때 별들이 많은 곳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은하수가 더 진해 보이는 것이고요. 또 반대쪽으로 우리 은하의 바깥 나선팔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는 좀 은하수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답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은하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은하수인데요. 은하수는 우리 은하를 그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은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나선팔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은하의 모습, 우리 은하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바로 은하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은하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밤하늘에 굉장히 아름다운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에는요, 우리 은하 중심부의 정반대쪽인 바깥 나선팔 쪽을 향하기 때문에 은하수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겨울철에 관측한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방향이 아니라 바깥 나선팔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연하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A부터 E 중에서 우리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은 우리 은하의 구조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은 몇 파색이었나요? 약 3만 파색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지구의, 우리 태양계의 위치는요,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약 8,500 파색 떨어진 나선 8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반지름 여기까지가 15,000 파색이라면 여기서부터 또 중간에 약간 바깥쪽인 한 요쯤 지점이 8,500 파색 떨어진 지점이겠죠. 따라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은 바로 B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 부분은요, 은하의 중심 부분입니다. 바로 막대 구조를 하고 있는 중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B 부분, C 부분은 둘 다 지금 은하의 나선팔 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보시면요, 태양계는 B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태양계는 은하 중심부로부터 약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 위에 있으므로 B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니은 A에는 중심부죠, 막대 구조가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C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옆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납작한, 가운데가 좀 불룩한 이런 원반 모양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 속 지구에서 은하수를 관측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보이는 은하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은하수 완벽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8,500파색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와 지구가 존재합니다. 그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우리 지구는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과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밤에 보이는 곳이 달라집니다. 1년을 주기로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중심부를 밤에 향하게 된다면 별들이 많은 곳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때는 은하수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쪽은 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을 밤이 가리키게 됐을 때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렇게 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해당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기억, 여름철 은하수는 A방향을 바라본다. 중심부를 바라봐서 더 진하게 보인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B방향의 은하수는 겨울철에 관측된다. 그래서 조금 어둡고 흐리게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 B방향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므로 은하수의 폭이 두껍고 뚜렷하다. 자, 이것은 A방향이 아니라 중심방향인 B방향이 아닌 A방향으로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몇 파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쓰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서 풀었던 내용이죠? 자, 바로 중심부에서부터 8,500파색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전체 지름은 약 3만 파색이고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중심으로부터 약 8,500파색 떨어진 이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실전 문제 6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문제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빵지순례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1: 빵지순례 할 곳 너무 많죠. 저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대전이 떠오르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고양시도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혹시 빵의 도시로 가는 건가요?
0: 빵의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독일인데요. 독일 빵 연구소에 정식 등록된 빵만 3,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2014년에는 이런 독일 빵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라고 합니다.
1: 아, 저는 이 독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소시지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빵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장벽 하나로 나뉜 이 도시에서 서쪽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수십 가지 빵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은 몇 가지 빵만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 한 도시에 두 가지 체제가 있던 곳, 바로 이 베를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0: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극단적인 분단을 겪었던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0: 아픔을 간직하면서도 뚜벅뚜벅 굳게 나아가는 독일인들의 이 성향이 역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쌤,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 이름은 슬라브어의 습지, 늪이라는 단어인 베를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대요.
0: 아, 원래 이곳이 습지대였다라는 거죠? 네.
1: 맞습니다. 12세기 초에 슈프레강 유역 습지 지대에 작은 마을이 생겼는데 그게 베를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작은 습지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럽의 중심 도시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1: 베를린의 성장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시작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교역 도시였지만 점차 성장해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요.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센은 오늘날의 독일이 있게 한 통일 주도 국가인데요. 오늘날에도

0: 독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식이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시대에 지어진 브란덴부르크 문, 이것이 베를린의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프로이센 왕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이자 조금 뒤 설명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답니다. 이후 19세기에는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 그가 주도하여 독일을 통일하면서 독일 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고요. 베를린은 유럽의 심장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베를린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혼란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고요. 베를린은 나치 독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 행진이 열리던 거리는 곧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무려 300회 이상의 공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1945년 소련군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공군의 공격까지 이어졌는데요. 영국 폭격기가 4만 5천 톤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고요. 미국 항공기 또한 2만 톤이 넘는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폭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도시를 떠났고, 결국 1945년 5월까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베를린을 탈출했을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인류에 저지른 죄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베를린에 가보시면 사진과 같은 시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보통 떠올리시는 추모를 위한 기념관과는 그 형태가 많이 다른데요. 이곳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좀 다소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비석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선생님 사진처럼 하나하나의 거대한 돌기둥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입에서는 기둥의 높이가 낮은데 중앙으로 갈수록 기둥의 높이가 높아져서 마치 어두운 곳에 갇힌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계에 대해 방문하는 사람들 각자가 자유로운 해석을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 현장 또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시설 등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다크 투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전후 처리는 개별적인 강화 조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 대한 처리는 미, 영, 프, 소네 개국의 분할 점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의 군사적, 정치적 무장 해제와 민주화 추진에 합의하며 독일의 전후 재건과 나치 독일의 부활 방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각각 소련이 관할하는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는 서독으로 분단되었으며, 수도 베를린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개의 국가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이러한 네 개국 간의 독일 점령 정책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립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정치적 경계선을 형성하며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를, 서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며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고요. 이는 냉전 시기에 핵심 갈등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948년 베를린 봉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자가 고립되면서 서베를린 시민들은 큰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비행기를 동원해서 식량과 연료를 하늘에서 실어 나르는 베를린 공수 작전을 벌였습니다. 비행기가 수만 번 오가면서요. 서베를린 사람들을 지켜낸 이 사건은 냉전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고요. 동시에 베를린이 세계사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베를린은 동독과 서독의 상징적인 분단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마주서 있었고요. 이는 냉전의 긴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를린은 작은 교역 도시에서 제국의 수도로 다시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 변해온 도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장벽 붕괴라는 역사적인 장면이 어떻게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말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를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이센 제국에서부터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그리고 분단까지 이 한도시가 이 모든 걸 겪어냈다라고 하니까 이 베를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좀 필수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특히 베를린은 동서로 갈라진 역사가 있다는 게 정말 비극적이죠. 바로 벽 너머에 있는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래서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탈출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극적인 건 아무래도 이 땅굴 탈출인 것 같아요.
0: 야, 땅굴이요? 땅굴하면 베트남이 생각나는데 그건 저뿐인가요?
1: 네, 베트남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자, 터널 57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1964년에 동베를린 시민 57명이 서베를린으로 집단 탈출을 한 적이 있어요. 자, 한빈 빵집의 지하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145m를 뚫었다고 합니다.
0: 야,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이네요. 이 베를린 장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길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1: 그야말로 죽음의 지대라고 불렸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붕괴 이야기,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 베를린도 동과 서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두 체제가 맞서는 가운데 1961년 동독 정부는요,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 한가운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장벽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가족이 하루아침에 갈라졌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자 인류가 겪은 아픈 분단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장벽은 단순한 벽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장치였습니다. 자, 왼쪽은 서베를린, 오른쪽은 동베를린인데 이두 세계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동독 쪽에는 철조망과 높은 담장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일명 죽음의 지대라고 불렀는데요. 흙이나 모래가 깔려 있어서 누군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장군인들이 서 있었고, 감시탑에서는 24시간 불빛과 망원경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심지어 철조망과 장애물, 자동 발사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를린 장벽이 서베를린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3.6m. 위에는 둥근 콘크리트가 올려져 있어서 쉽게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 길이는 무려 155km에 달했으니까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고 볼수 있죠. 오늘날 베를린에 가면 그 시절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일부 벽이 남아 있어서 당시 분단의 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서 베를린을 오가던 대표적인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찰리라는 말은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사 알파벳의 C를 뜻하는 부호인데요. 즉, 이 검문소가 C 지점 검문소였던 것이죠. 이 체크포인트 찰리는 냉전 시절에 외국인이나 외교관들이 동서 베를린을 오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0: 긴장이 팽팽한 장소였고 실제로 1961년에는 미군 전차와 소련 전차가 이곳에서 서로 대치하는 아주 아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과 탱크 대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검문소 건물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시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는 장벽 조각을 비롯해서 냉전 시대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를린 분단의 역사를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냉전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완화하려는 대탕트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동서독 사이에서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이 총리는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동독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요. 결국 이 두 나라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동방 정책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의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가해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치에 가담한 적이 없던 브란트가 너무 과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적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무릎을 꿇은 모습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로 받아들여졌고요. 유럽 각국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의 동방 정책과 함께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럽의 화해와 통합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요. 공산권 국가의 대표, 소련의 개혁 정책과 민주화 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동독 사회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내부의 변화가 겹쳐지면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990년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89년 시민들이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베를린 장벽을 부수면서 서로 부둥켜왔던 모습은 냉전 종식의 상징이 되었고 아픔의 벽은 이제 평화와 희망을 담은 기념품으로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분단 도시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통일도 됐고 모든 문제도 해결됐으니 축배를 들고 축제 시간이었나요?
0: 네, 그런데 이 현실이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벽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 되는 이 통일의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 선생님, 그냥 장벽이 무너지면 된 거 아니겠어요?
0: 네, 사실은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1989년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무려 2018년까지만 해도요, 이 30년 동안 2조 유로, 자, 우리 돈으로 3천조가 넘습니다.
1: 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규모예요.
0: 네, 그렇죠. 도로, 뭐 철도, 뭐 통신망 같은 기반시설도 깔아야 되고 또 예전에 동독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졌고 또 동독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1: 야, 서로 불만이 있었겠네요.
0: 네, 이게 물리적인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던 거죠.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자, 옛 서독 사람들은 동독 출신을 가리켜서 게으른 OC로 부르고요. 자, 동독 출신들은 서독 사람들을

0: 베시라고 불렀대요. 오씨가 이 가난하고 게으른 동동놈들이라는 뜻이 담긴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다면 베시는 거만하고 역겨운 서독놈들이라는 뜻의 성공한 서독인에 대한 좀 빈정거림을 담고 있던 거죠.
1: 야, 심각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통일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뭐 통일 비용이라든지 뭐 현실적인 고민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미래를 어쩌면 미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오늘 베를린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볼까요?
0: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은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대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11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와, 우리 만점왕 사회 5학년 1학기 강의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북원교재 수행평가 미리 보기, 우리 학교에서 볼 수행평가 미리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뒤에 문해력 쏙쏙 부분에서 긴 글을 읽고 문제 해결하는 거 거기까지 같이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고 힘차게 같이 공부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볼게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아주 쉽게 찾았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헌법을 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두 똑같이 보장되는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요. 오늘 수행평가 연습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북원교재의 101쪽입니다. 와,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수행평가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섭지 않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법의 역할과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 이해하기입니다. 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첫 번째 소단원에서 주로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문제를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의도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법과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 침해 사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 많은 일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무엇? 준법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게 조금 귀찮다, 힘들다 라고 하더라도 이 법을 꼭 지키는 이 준법 태도를 지녀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이번 수행 평가에서는 사례를 통해 법의 역할과 법의 역할, 그다음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신 중요한 의도가 되겠죠. 이처럼 수행 평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배운 핵심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평소 공부할 때도 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대단원이랑은 이세 번째 대단원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특히나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법들을 찾아봤고요.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이세 번째 대단원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인쌤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법의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들, 그 이름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치만 문제의 사례가 나오면 그것들을 어떤 것인지 연결시킬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수행 평가를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 곳곳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 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의, 비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 같은 거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혹은 온라인, 인터넷을 사용할 때 굉장히 자주 봤을 상황이에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정보, 이름이나 나이나 뭐 학교 이런 정보들을 이 온라인상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동의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물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가져갈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동의 딱 누르면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 온라인상에 혹은 휴대폰의 어떤 프로그램상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래 설명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동의를 하면 그러면 저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안내장도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서 제출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 학교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안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내용도 볼게요. 나는 지금 여기 음주 단속 중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죠? 자동차들이 쭉서 있고 경찰관들이 이 사람이 과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주 안 하고 하는 것인지를 한명한명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주 운전이나 교통신호 위반을 단속한다라고 나와 있죠. 음주운전, 교통신호 위반, 둘다 굉장히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되겠죠. 특히나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신호 위반은요, 그 법을 어긴 사람뿐만 아니라, 법을 어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안한 무고한 시민들도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관들이 직접 도로에 나와서 계속해서 검사도 하고 누가 위반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1번 볼게요. 가와 나로 할수 있는 법의 역할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법이 하는 역할을 우리 두 가지로 공부를 했었죠. 가와 관련된 설명은 어떤 게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개인 정보는요, 소중한 나의 권리예요.

정보 나만 알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어가면 내 권리를 침해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법의 역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요. 개인의 권리보다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되겠죠. 사람들이 음주운전 안 하고 그리고 교통신호 위반도 안 하면 훨씬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쾌적하게 사람들이 범죄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1번의 답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빠져나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도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볼게요. 사고를 예방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도 안 일어나겠죠? 자, 2번 볼게요. 가와 나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상황과 관련된 법이 예를 들어서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방금 직전에 1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마구 빠져나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보세요 라고 했죠. 우리 가와 관련된 법은요,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요. 보호법.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적어두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예를 들어 가를 선택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사회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이나 내 정보 그리고 내 사진과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마치 나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쁜 행동을 마구마구 저지릅니다. 그러면 당장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나인 척하고 잘못을 해서 내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화번호 있죠? 이런 전화번호가 유출되면 어떤 광고나 사기와 같은 그런 안 좋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함부로 유출이 되면 실제로 돈을 빼앗기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나를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나는 도로교통법이죠. 도로교통법 이렇게 법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올 때마다 정리는 해둘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이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라고 상상하면 우리 도로 위에 교통안전이 전혀 유지될 수 없겠죠.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빨간불인데도 마구 건너가고 자동차도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건너가고 사고도 나고 위험해지고 그런 엉망진창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글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는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세 가지로 쭉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나. 도로교통법이 사라지면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빨간불인데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해도 그 어떤 법적 제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수행평가 마지막 문제 볼게요.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퀴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좀 적어봤죠. 그래서 왜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속에 다 정답이 숨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개인정보 지키는 거, 이것도 다 법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 정리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또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와 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 잘 정리해봤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뒤에 문해력 쑥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교재 한장 뒤에 넘겨보면 102쪽에 문해력 쑥쑥이 준비되어 있죠. 문해력 쑥쑥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긴 지문을 읽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서 답을 작성해 보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쭉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제목이 일상생활 속의 인권침해 사례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두 번째 소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겠구나 짐작해 볼수 있겠어요? 내용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기억이라고 합니다라고 나왔네요. 자, 기억은 성별, 나이, 국적, 피부색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장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벌써 알수 있겠죠? 무엇이다? 그렇죠. 인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권리다라고 했었죠. 또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무시하거나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인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도 힘이나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권은 조금 덜 중요하겠네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똑같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아연이의 일기를 통해 살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아연이의 일기가 그 뒤에 펼쳐지는데요. 그 속에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숨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 내 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림도 나와 있고요. 아, 그림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것이 보이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인 단말기가 되겠죠.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어르신이 한분서 계시고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엄마랑 햄버거 가게에 갔다.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는데 내 앞에 할아버지께서 무인 단말기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 조작단 줄을 눌러보시다가 자꾸 뒤로 가기만 하고 도와줄 직원도 근처에 없어서 할아버지께서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주문을 대신 해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무척 고마워하셨다. 요새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아연이가 일기에 잘 적어두었네요.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줄 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난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주문을 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뒤에 사람들의 줄이 쭉 길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아, 나도 급한데, 바쁜데. 라는 그런 눈초리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침해당한 상황이 되겠죠?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럼 그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처럼 인권 침해 문제는 편견과 차별, 제도와 시설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방금 아현이의 일기에서 살펴봤던 그 사례는 편견, 차별, 제도, 시설,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 차별. 차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편견, 제도, 시설과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차별이 일어난 것이었잖아요. 누군가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껏 주문할 수 있고, 누군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주문을 못하고, 이것은 차별이죠.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어떤 직원이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겠죠. 이해됐죠?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 친구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어 한글을 아직 못 배웠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당장 한글을 못 읽는데, 한글을 쓸 수도 없는데, 어른들이 자꾸만 한글로만 빼곡히 되어 있는 시험지를 주고 빨리 풀어. 아, 왜못 풀어? 얼른 풀어야지. 라고 재촉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기분이 속상하고 또 불안하고 이렇게 인권이 침해당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도 이 어르신들이 그런 똑같은 기분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이걸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이걸로 주문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재촉하고 이런 기분이 들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글 읽으면서 기억을 이미 채워봤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속에도 이 말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성별, 나이, 국적, 피부색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장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인권이 되겠죠. 인권. 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인권은 우리가 또 쉽게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잔인하고 그런 힘든 상황을 겪은 후에 인권을 얻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아현이의 일기에 나타난 인권 침해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일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무인 단말기가 있었고, 자, 무인 단말기 앞에 할아버지께서 한참을 서 계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이 기기를 잘 작동을 할 수, 이렇게 잘 조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못하니까 계속 앞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서 계셨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불편을 겪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일기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에 보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1번이 노인에게 차별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차별적인 말을 했나요? 차별이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렇죠. 디지털 기기 격차로 인한 차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왜 사용도 못합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노인에게 차별까지만 읽고 금방 답을 체크해버리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자, 이번에 직원 채용 시 나이에 제한을 둔 거? 아, 여기도 이 나이라는 어떤 키워드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금방 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직원 채용이라는 말은 직원을 뽑는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직원 뽑는 내용은 전혀 없었죠?

이 무인 단말기 주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이겠죠. 그 누구도 어떤 차별적인 말도 하지 않았고 음식을 일부러 비싸게 팔거나 안 팔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무인 단말기 주문이 어려웠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아현이의 일기에 나타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일어난 이 문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 방안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에 어르신 돕기와 같은 캠페인 활동을 한다. 맞을까요? 맞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지금 어르신들이 무인 단말기 사용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캠페인 활동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에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기 교육을 운영한다. 그렇죠.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해야 더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요. 3번에 노인 친화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 노인 친화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 이것은? 그렇죠. 맞는 설명입니다. 노인 친화 서비스라는 것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만들어서 도와드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노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 그 예시로는 옆에 무인 단말기 사용법을 잘 나타낼 수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준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젊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든다. 이것은 땡, 틀렸죠. 오히려 더 노인들을 차별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가게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노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한 차별이지요. 4번. 자, 그다음 5번. 큰 글씨와 그림을 넣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무인 단말기를 만든다. 자,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글씨를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글씨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음식들을 그림으로 혹은 사진 자료로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주문을 잘할수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만나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 선영이가 할 대답으로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아현이랑 선영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현이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아, 이 인권 보호를 직접 실천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누가 한다? 초등학생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적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영이가 초등학생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했겠죠.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떤 포스터 그리는 거,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거, 표어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 다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맞아요.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고쳐주세요. 이런 거 설치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국가나 기관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초등학생 입장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보자. 국가나 기관에 전달하면 진짜로 우리 친구들이 전달한 내용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인권 존중을 주제로 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한다. 실제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것도 열어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참여해서 포스터를 그리고 홍보해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내용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인권 침해는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제도나 시설이 부족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에도 중요한

0: 그러한 내용들 많이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어떻게 인권 보호를 실천해야 될지 다양한 내용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우리 3단원, 두 번째 중단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요. 대륙, 대양 알아봤죠? 우리 5대양, 7대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륙에 속한 국가들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중단원 실전 문제 15문제 함께 풀어보는 날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먼저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8번 문제는요, 대륙과 대양,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한 국가와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초성 번쩍 코너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떠올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네 문제이고요. 각 문제마다 5초 준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도전해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야! 정답은 쉬웠죠? 아시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요. 그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 그렇죠.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양입니다. 자, 아시아 대륙이 있으면 태평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린란드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우리가 대륙을 공부할 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요. 고위도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80에서 85%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에 속하죠. 자, 우리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우리가 호주라고도 하는데요.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도시가 시드니잖아요. 그래서 수도가 시드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는 캔버라이고요.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이지요. 자,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우리가 초성 번쩍 코너로 떠올려 보았는데요. 자, 우리 떠올린 개념 바탕으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힘차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일 교재이고요. 98조 함께 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바다로 둘러싸인 커다란 땅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커다란. 크고 넓은 땅 덩어리 뭐예요? 큰데 대륙이죠. 대륙입니다. 우리는 5대양 7대륙을 공부했습니다. 자, 1번 너무나 쉬웠죠? 대륙.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4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대륙과 대양을 공부할 때 봤던 지도죠.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계속 5대양 7대륙 있다라고 했는데 2번 문제 풀기 전에 5대양 7대륙 한번 보지 않고 외워볼까요? 자, 우리 5대양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대양 얘기해야 돼요. 시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자, 우리 친구들 이 대양 이름 말할 때 위치까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대륙 이야기해 볼게요. 7개의 대륙. 소리내서 시작.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이렇게.
이름 기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를 서로 연결지어서 관계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눈으로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할 때 지금 대서양 부분이 잘렸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아야 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이 있고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이 대륙과 대양의 이름,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에 들어갈 대양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기역. 딱 봐도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뭐예요? 태평양이죠. 태평양. 자, 대양 중에서 가장 큰 바다예요. 넓은 바다, 태평양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서양에 대하여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지금 대서양 여기 있죠? 대서양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친구예요. 1번, 지안, 인도 남쪽의 바다야. 자, 인도라는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인가요? 아시아 대륙에 속한 나라예요. 자, 여기가 인도입니다. 자, 근데 인도 남쪽의 바다는 뭐예요? 인도양이죠. 자, 대서양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인도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인도양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공부했을 때 여기가 인도잖아. 인도 남쪽, 인도 아래에 있는 바다는 인도양이야 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울 때 그냥 그런 느낌으로 외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우, 북극점을 둘러싸고 있어. 자, 북극점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뭐예요? 북극해죠. 자, 대서양 아닙니다. 수역,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야. 자, 우리 2번에서도 풀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이죠. 민준,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어. 자,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남극해예요. 아니고요. 경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야. 맞습니다. 대서양이죠? 자, 따라서 몇 번?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대륙 맞추기 퀴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륙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 있는데요. 설명 읽고 대륙 한번 찾아볼게요. 자, 대부분 북반구에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탈락하는 대륙 뭔가요? 일단 오세아니아 탈락이죠. 남반구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도 탈락입니다.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죠. 아프리카도 탈락. 그리고 남아메리카도 탈락이죠.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잖아요. 남아메리카도 탈락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래요.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그럼 뭐예요? 아시아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위치한 대륙이다. 아시아입니다.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자, 아시아는요, 대부분 북반구예요. 자, 여기 적도가 있죠. 남반구에 속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반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륙의 이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적어 줄게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카드의 기억에 들어갈 나라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에 어떤 나라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나라를 소개하는 카드입니다. 면적, 그리고 위치한 대륙, 특징이 적혀 있네요. 자, 한번 어떻게 소개했는지 읽어보고 나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면적은요,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도 꽤 넓은 나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위치한 대륙은 아시아예요. 자, 그리고 특징, 우리나라 서쪽에 있으면서 영토의 면적이 넓어요. 자,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서쪽에 있으면서 영토의 면적이 꽤 넓은 것은 중국이죠. 중국이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영토가 넓잖아요. 자, 그러면 1번,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토가 이 정도 되지 않겠죠? 자, 중국 정답입니다. 자, 러시아는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친 나라예요. 그리고 면적은 이것보다 훨씬 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 아시아 대륙에 있지도 않아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죠. 장화 모양을 닮은 나라.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나라이지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이 소개하는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국가를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서남쪽에 있는 국가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서남아시아 생각해야 되겠죠? 서남아시아. 두 번째, 영토의 국경선이 단조로운 편이래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1번, 중국 어때요? 중국이 아시아 서남쪽에 있는 국가인가요? 중국은요, 동쪽에 있어요.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예요. 아니고요. 자, 인도 어때요? 인도도 아시아 대륙에 속한 국가는 맞는데 서남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어요. 남부아시아, 그래서 아니고요. 베트남 어때요? 아시아 대륙에 속한 국가는 맞아요. 그런데 서남쪽이 아니라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아시아. 자, 대한민국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서남쪽에 있나요? 아니죠. 아시아 동쪽에 있죠? 아닙니다. 5번,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서남쪽에 있는 국가가 맞습니다. 서남아시아. 그리고 국경선이 단조로운 편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모두 아시아에 속한 국가는 맞아요. 그런데 서남쪽에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소개 카드의 가에 들어갈 대륙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어떤 대륙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읽고 어떤 대륙인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뉴질랜드 섬나라예요. 북섬, 남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들만 봐도 어떤 대륙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대륙?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 오세아니아입니다. 오세아니아. 자, 그럼 오세아니아에 대한 설명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북반구는 12월에 겨울이죠? 자, 그런데 이곳은 12월에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오세아니아는 남반구에 속한 대륙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라고 했죠. 추운 날씨에 오들오들 떨지 마시고 놀러 오세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여름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대륙의 이름 몇 번? 5번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기회가 되니까 한번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이게 지구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북반구고, 아래는 남반구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공전해요.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런데 자전축이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채 도는 것이 아니라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반구, 남반구가 태양을 향할 때가 있어요, 각각. 자, 이 위치에서는 남반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죠? 자, 그럼 이때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 이제 위에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죠? 그럼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인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도 있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것입니다. 자, 원리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국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호주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죠. 자,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북반구의 위치에 있다? 아니죠. 오세아니아 대륙 남반구에 있습니다. 아니고요. 2번,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이다. 자, 반대라는 말에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이거 맞잖아 하면서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자, 낮과 밤이 반대라는 것은 시차가 1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우리나라와 그래도 비슷한 경선대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인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반대인 거죠. 이 반대라는 말에 너무 집중해서 답을 2번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랑은요, 비슷한 경선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지 않은 경선을 표준시로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뭐 1시간에서 3시간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이지 열몇 시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주변 국가에는 중국, 일본 등이 있다? 자, 중국, 일본은 아시아에 속한 국가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주변 국가에는 뉴질랜드가 있겠죠. 아니고요. 4번 세계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큰 국가예요? 자, 그건 아닙니다. 세계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큰 국가는 캐나다죠. 5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에 속한 국가? 맞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한 국가고, 오세아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초성번쩍 코너 또 하고, 9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자, 이 내용은요, 이제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그렇죠. 바티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이지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하나. 정답은 그렇죠. 이집트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흘러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 이집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 맞아요. 캐나다. 북아메리카 하면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요. 그렇죠.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요. 자, 브라질에는요, 아마존 강과 아마존 열대 우림이 있어요. 대부분이 브라질에 속합니다.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죠. 정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아마존이 많은 부분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각그물 가에 들어갈 대륙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자, 어떤 대륙입니까? 다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죠? 자, 따라서 정답 뭐예요? 유럽입니다.
자, 간단했죠?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로 알맞은 것.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국가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가는요, 유럽에 속한 국가예요. 또 영토가 남북 방향으로 길면서 장화를 닮은 모양이래요. 주관식이어도 선생님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느 나라인가요? 그렇죠. 이탈리아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러시아. 자, 러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2번, 베트남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죠. 3번, 이탈리아, 유럽에 속하면서 장화를 닮은 모양 맞습니다. 자, 에스파냐는 유럽에 속한 나라는 맞죠? 자, 그런데 에스파냐는요, 이 영토의 모양이 약간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5번,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국가이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의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대륙 어떤 대륙인가요? 그렇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아시아 대륙이다? 아니요, 아프리카예요. 들렸죠? 2번, 동쪽으로 태평양과 접해 있다. 자, 지금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동쪽으로 태평양이 있나요? 인도양이 있죠? 아닙니다. 3번, 대륙 전체가 북반구에 속해 있나요? 자, 지금 이 북반구, 남반구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 위도, 영도, 적도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위도, 영도,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인데 아프리카 대륙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는 대륙입니다. 자, 그래서 대륙 전체가 북반구에 속해 있는 거 아니죠. 4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대륙이다? 맞아요. 자, 우리 가장 넓은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었고, 두 번째로 넓은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자, 5번. 면적은 좁지만 많은 국가가 속해 있다. 이것은 유럽 대륙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아니에요.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륙에 속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대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륙입니까? 그렇죠. 남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남 아메리카. 자,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볼리비아는 반도 국가이다. 자, 지금 볼리비아 여기 있어요. 자, 볼리비아가 반도 국가입니까? 자, 반도가 어떤 지형이에요? 우리나라를 부를 때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어떤 지형이에요? 우리나라 그 모습을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우리가 반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볼리비아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볼리비아는 반도 국가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육지 안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내륙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볼리비아는 반도 국가가 아니라 내륙국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벌써 나왔는데, 이제 2번부터 5번 보기 볼게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다? 맞아요. 여기 위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북아메리카 대륙 남쪽에 남아메리카 대륙 있는 거 맞죠? 자, 3번.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다. 자, 아르헨티나 여기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적도예요. 영도. 지금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겠죠. 맞아요. 4번.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토가 가장 크다. 맞죠? 브라질이 가장 영토가 크고, 그 다음 영토가 큰게 아르헨티나라고 했어요. 자, 맞고. 5번. 칠레는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 길이가 매우 긴 나라이다. 그쵸?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 길이가 굉장히 긴 나라예요. 세로로 길쭉한 나라. 칠레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1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어서 13번에서 14번 문제.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미국의 북쪽에 있는 국가래요. 자, 이것만 봐도 알겠죠? 미국? 북쪽? 위에? 자, 우리

북아메리카 대륙했을 때 위에서부터 뭐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나라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북위 41도에서 84도, 서경 52도에서 141도 사이에 있대요. 이 캐나다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네요. 자, 일단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이 맞겠고요. 자, 본초자우선 기준으로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경 맞네요. 자, 영토 면적은 약 998만 제곱킬로미터. 굉장히 넓은 겁니다. 자,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래요. 자, 어떤 나라? 캐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위에 국가가 속한 대륙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륙의 이름.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예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아메리카 대륙.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 국가가 속한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찾아주면 되겠죠. 1번,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이것은 아시아죠? 아닙니다. 자, 2번, 아시아 대륙에 서쪽에 있다? 자, 이런 문장 나올 때 한번 그림 그려봐요. 자, 아시아가 있어. 아시아의 서쪽에 어떤 대륙이 있었지? 어떤 대륙이 있었어요? 유럽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자, 그리고 3번. 대륙 전체가 북반구에 속한다. 자,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 북반구에 속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이죠. 4번. 대륙 한가운데에 적도가 지나간다. 자, 대륙 한가운데에 적도가 딱 지나가서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였죠. 아닙니다. 5번,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와 접해 있대요. 자,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는 밑에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오세아니아 대륙이네요. 자, 오세아니아 대륙을 딱 보면은 오세아니아 대륙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쪽에 뭐예요? 태평양. 자, 그리고 이쪽에 인도양. 그리고 아래 남극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것은 오세아니아 대륙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경계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을 한대요. 자, 우리 대륙과 대륙을 구분하는 경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자연 환경을 경계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구분하는 경계 뭐였죠?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요. 파나마 지협이었습니다. 자, 지협이라는 것은요.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을 지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협의 이름이 파나마인 것이죠. 자, 파나마 지협을 경계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죠? 러시아 중부를 지나는 우랄 산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하는 경계, 기준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 그렇죠. 지중해. 자,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입으로 말하면서 기억하면 훨씬 더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어렵지만 다 함께 외칠까요? 시작! 파나마 지협입니다. 비읍 받침 지협 꼭 바르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1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문제 풀면서 개념 떠올려 보니까 개념이 더잘 자리 잡히지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으로 방금 우리가 복습했었죠? 러시아를 기준으로 두 대륙을 나누는 이 산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재미있는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퀴즈는요,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정답은 얼마냐면 바로 24cm입니다. 자, 그렇다면 24cm라고 하는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직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어떻다고 했었죠? 서로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7cm와 5cm, 자, 이 똑같은 것 여러분들 더해줘서 이 세트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 7 더하기 5를 해준 다음에 자 곱하기 2 해주면 자, 7 더하기 5는 12였죠. 그래서 12 곱하기 2 해서 24cm라고 하는 우리가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 같다라고 하는 그 특징, 마주보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7cm짜리가 2개, 그리고 5cm짜리가 2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각 14와 10 더해줘서 24cm다, 이렇게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각형 둘레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요, 1, 뭐라고 읽어야 되지? 좀 약간 고민되는 친구 있죠? 센티미터인데 위에 갑자기 뜬금없이 숫자 2가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오늘 새로운 단위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학습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가, 나, 다. 자, 모양이 서로 다른 도형이 있는 것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도형 가, 나, 다를 직접 맞대어서 넓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도형 다가 가장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 나와 가를 자, 이곳에다 넣었다고 했을 때 이 다라고 하는 도형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쏙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포함시켜줄 수 있는 이 도형 다가 가장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와 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할까요? 자, 나와 가를 비교해보려고 하면 우리 다 같지가 않습니다. 자, 다는 우리 하나씩 넣었을 때 자, 어떤 것이 크고 작은지가 금방 구분이 되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겨요. 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맞대어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형 가와 나의 넓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떠한 똑같은 기준의 넓이 단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비교해 보았다고 합시다. 자, 어떤 친구는요, 바둑알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비교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딱지로 이 넓이를 비교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서로의 기준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가의 넓이가 바둑알 100개 정도가 들어가고 나는 딱지 20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자, 이거를 우리 비교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생각하는 기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느냐? 자, 이렇게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걸 비교를 해줘야 아, 확실히 누가 더 큰 거구나.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넓이의 단위로 어떤 걸 쓰기로 다 같이 약속을 했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사용하자. 자,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좀 특이했어요. 센티미터 위에 숫자 2 이렇게 되어서 있었죠. 작은 글씨로. 자, 이렇게 쓰고 우리 이거를 1제곱 센티미터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대요. 자, 이거는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여기에 숫자 2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2차원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2차원이 뭐예요?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건 뭐냐면, 우리 1차원의 세계는 바로 선입니다, 선. 자, 선은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 또는 위아래로 가는 것. 자, 이렇게 방향만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향만 있는 이러한 선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만큼의 공간을 여러분들,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 우리 센티미터가 여러분들 몇번 있어요? 두번 있네요. 자, 그래서 센티미터 위에 이렇게 숫자 두번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주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뒤에 선생님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배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어요. 자, 거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엇인가 하나의 방향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또 그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 방향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여기에 숫자가 2가 아니라 3이 되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그때 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이 그래서 1제곱 센티미터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자,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평면 도형, 평면에 놓여진 도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선이 만나서 이렇게 넓 비를 나타낼 때는 자, 두 번이죠? 센티미터 두번 만나서 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1제곱 센티미터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막 기준이 서로 다르면은 알기가 참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1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의 크기야. 자,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가 몇 개가 이 안에 들어갈까? 자, 그 개수를 세보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넓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 안에는요, 이렇게 1제곱센티미터인 이 칸이 몇개 들어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가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16개가 있기 때문에 1제곱센티미터가 16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16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의 경우에는요, 이 1제곱센티미터가 이 안에 총몇개 들어있냐면 15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 여러분들, 누가 더큰 것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도형 가가 16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아, 나보다 1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즉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우리 이거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1 센티미터 쓰고 위에 작은 글씨로 2. 자,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1 제곱 뭐라고 읽어요? 센티미터라고 여러분들 읽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넓이가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형 가는 1제곱센티미터짜리, 자, 이것이 여러분들 몇 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도형 가의 넓이는 얼마다? 6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요, 우리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들어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덟 개가 들어있으니 넓이가 얼마다?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3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우리 넓이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 한번 써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가의 넓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가의 경우에는요, 우리 1제곱센티미터가 몇개 들어있는지 세어봤더니, 그렇죠. 12개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도형 가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나는요? 자, 나는 몇 개가 들어있나요? 9개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넓이 얼마? 9제곱센티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게더 넓나요? 자, 우리 가가 더 넓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가의 넓이가 도형 나의 넓이보다 얼만큼 더 넓아요? 자, 여기가 12였고 나는 9였습니다. 그러면 3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은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우리 문제 풀면서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 문제 풀어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속에서는 우리 어떻게 이 문제들이 되어져 있는지 함께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넓이를 우리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7 되어져 있고요. 여기 제곱센티미터라고 우리가 단위 읽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넓이를 읽어보면 7 무엇 제곱센티미터. 자, 쓸때 여러분들 센티미터라고 쓰셔야 돼요. 우리 가끔 이거를 발음할 때 센치미터라고 발음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정식 명칭은 무엇이에요? 센티미터.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이제 알맞은 수를 한번 써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가의 넓이와 나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 무엇을 이용해서 알아보았나요? 바로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이 모는 종이 한 칸. 자, 이한 칸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에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렇다면 우리 도형 가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 그렇죠. 8개 들어있으니까 8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 한번 볼까요? 자, 나의 넓이는 몇개 들어있는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러분들 몇개 들어있어요? 7개 들어있네요. 자, 그렇다면 넓이 얼마? 그렇죠. 7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되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기준이 되죠? 우리 이한 칸,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똑같은 크기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만 세어보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저 1제곱센티미터가 몇개 들어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총몇개 있어요? 11개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짜리 모는 종이가 11칸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우리 3번 문제 도형의 넓이는 얼마다? 11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도형의 넓이가 넓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울을 쓴

문제예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아주 우리에게는 구할 수 있기 좋게 정사각형의 넓이가 제시되어져 있죠. 모는 종이 한 칸이 각각 가로 1cm, 세로 1cm여서 1제곱cm라고 하는 넓이를 가진 이 모는 종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 몇개 들어있는지를 세어보면 누가 크고 그리고 누가 넓고 누가 좁은지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가는 이 1제곱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가는 몇 제곱센티미터다? 7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요, 몇개 들어있는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넓이 얼마다? 9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커 보일 것 같은데? 넓이가 가장 넓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가 있다. 자, 단위 넓이인 1제곱센티미터가 몇개 들어있는지를 봤더니, 몇개 들어있냐면, 8개가 들어있어요. 즉, 우리 단은 8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장 넓은 거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하, 나가 제일 넓네요. 자, 그래서 우리 넓은 거나 먼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왠지 다가 제일 넓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개 들어있나 봤더니 우리 단은 두 번째로 넓네요. 자, 그리고 가장 그쵸. 넓지 않은 것, 좁은 것은 우리 가가 되겠죠? 가는 저 안에 7개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나, 다, 가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어떤 도형이 얼만큼의 크기인가, 자, 이거 개수 세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 문제는 약간 살짝 그 문제들을 비틀어버린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일단 저 조건, 8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이라고 하는 저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게 무엇인가? 자,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가나 다라가 그럼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 보아야 되겠죠. 자,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 그 개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구해볼까요? 가는요, 1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몇개 들어가 있어요? 여덟 개 들어가 있군요. 자, 그래서 우리 가, 8제곱센티미터.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는요,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네요. 자, 일단 가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자, 그럼 나의 넓이는 얼마? 9제곱센티미터다. 자, 이제 다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세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우리 다의 넓이 얼마예요?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우리 다도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도형 조건 만족하니까 일단 표시해 둘게요. 자, 마지막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자, 라는 7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건인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면 우리 5번 문제 정답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가와 다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가와 넓이가 같은 도형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할 거예요. 자, 가 얼마인지 세봤더니 7개 들어있어요. 즉, 7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7제곱센티미터인 것, 즉, 7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으면 되죠. 1제곱센티미터짜리 모는 종이가 몇칸 들어가 있는지, 7칸. 자,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파란색은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초록 색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 제곱 센티미터네요. 자, 우리 넓이 같으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 아래 있는 보라 색깔. 자, 보니까 보라색은 8개가 들어있어요. 8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자, 우리 여기 십자가 모양 있네요. 자, 세어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7 제곱 센티미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모양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모습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얼마? 6제곱센티미터다. 자, 그래서 우리 가와 넓이가 같은 도형, 우리 연두 색깔과 분홍 색깔 도형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두개 그리는 문제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이 1제곱센티미터짜리 몇 개인 것? 아홉 개인 도형을 우리 친구들이 자유자재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아홉 개 해서 어떻게 그렸냐면, 요렇게 한번 그려보려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총이 안에 1제곱센티미터인 것이 몇개 들어있느냐? 아홉 개 들어있죠? 자, 이건 역시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인 그러한 도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는 두 개, 여기에는 그럼 몇 개가 있다고 할까? 자, 네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몇 개를 더 그려줘야 돼요? 네 개를 더 그려줄게요. 자, 네 개는 이렇게 옆에 네 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얼마예요? 9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9개가 있는 도형을 우리 친구들이 그리면 정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나다의 넓이는 각각 도형 가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는 것인데요. 가는 4제곱센티미터예요. 나는 얼마인가 봤더니 8제곱센티미터고요. 다는 세어봤더니 12개가 있어서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형 나는 가에 비해서 몇 배? 두 배죠. 그럼 도형 다는요, 12제곱센티미터니까 가에 비해 세 배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의 7배보다 넓고 10배보다 좁은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이건 범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제곱센티미터의 7배는 얼마예요? 7제곱센티미터보다는 넓어야 돼요. 그러나 10배보단 좁아야 된다. 10제곱센티미터보다는 좁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8제곱센티미터,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가나 다라 마바 중에서 8제곱센티미터 또는 9제곱센티미터인 도형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가는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나는 얼마일까요? 나는 8제곱센티미터네요. 자, 일단 나 하나 찾았어요. 자, 다 볼까요? 다는 얼마냐? 11제곱센티미터입니다. 범위를 넘어가죠. 자, 라는 얼마냐?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요. 많은 여러분들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7보다 커야 되는데 안 되죠. 다는 9제곱센티미터예요. 즉, 우리 나와 바가 9번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2제곱센티미터씩 늘려가면서 도형을 규칙에 따라 그린다고 합니다. 자, 어떤 규칙인지 봤더니 지금 왼쪽은 위로 올라가고요. 오른쪽은 아래로 하나씩 늘어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리고 2제곱센티미터씩 늘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하나 추가가 돼서, 자, 이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친구들 그려주시면 문제 정답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글자는 무엇인가요? 바로 다리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 이것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봤었죠?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넓이를 알수 있게 1제곱센티미터짜리 이렇게 모는 종이, 자, 이한 칸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개수를 세어보면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6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리 한번 세어보도록 할까요? 리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총몇개 있어요? 18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총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덧셈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왼쪽은 몇 개, 얼마였어요? 16제곱센티미터였어요. 자, 오른쪽은 18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3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해결했던 문제 원리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보기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바로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예요. 즉, 글자 포와 도라고 하는 이 글자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이 모눈이 글자 안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개수를 세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포라고 하는 글자 몇 개, 도라고 하는 글자에는 그 모눈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아야 되겠죠? 자, 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포에는 1제곱센티미터짜리인 모눈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아하, 총몇개 있어요? 22개가 있네요. 즉, 포는 2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자, 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그럼 도는 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우리 글자가 차지하는 부분, 포와 도를 합쳐줘야 되니까 총 얼마가 된다? 42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답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요. 우리 포가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에 나와 있고, 도는 여러분들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나와 있어서 그두개 더하는 과정에 나와 있으면 우리 11번 되돌아보기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모양이라는 도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서로 단위가 다르면, 임의의 단위를 쓰면, 우리가 서로, 그쵸, 누가 맞다, 틀리다, 자,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같은 넓이의 단위를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다? 이 제곱센티미터다. 자, 제곱센티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쓰고, 그리고 그렇게 읽는다라는 거 함께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형의 넓이 어떻게 비교했느냐? 자, 모눈 위에 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개 들어있는지 그 개수를 세서 우리가 오늘 넓이 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우리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모눈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여기에 색칠되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새로운 단위인 1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틀리거나 어려웠던 부분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학 도구를 활용하여 T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를 그려보았죠? 여러분도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T그래프, 원그래프를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 잘 풀어보았나요? 꽉꽉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팽순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였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20%이고 그 수가 24명이라면 팽순의 학교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자, 20%가 24명이라면 100%는 바로 120명이 되겠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북 2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미리 문제 다 풀어보았죠? 네,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학기시험 만점왕 1회입니다. 1번부터 3번이에요. 세아가 학급 문고의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 학급 문고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말하는 거죠. 학급 문고의 종류별 책의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1번,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원 그래프입니다. 원 그래프죠. 자, 원 모양에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원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2번, 전체 학급 문고의 25%를 차지하는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급 문고의 종류별 책의 수의 비율, 이원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소설책은 전체의 35%, 역사책은 전체의 25%, 학습만화는 전체의 30%, 과학책은 전체의 10%예요. 그러니까 25%를 차지하는 책의 종류는, 아, 바로 역사책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정답은 바로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학습만화 수는 과학책 수의 몇 배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학습만화는요, 전체의 30%이고요. 과학책은요, 전체의 10%예요. 몇 배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이건 나눗셈으로 그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죠? 30% 그리고 10%예요. 그럼 30 나누기 10이니까, 아, 3이네. 즉, 3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배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으면 두 수의 크기를 나눗셈으로 비교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무엇은 무엇의 라고 했으면 무엇의 이것이 바로 기준량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4번입니다. T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T그래프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죠? 맞아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띠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기억,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 있었다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꺾은선 그래프라고 했죠. 그러니 띠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고요. 니은, 그림의 크기와 수량으로 많고 적음을 나타낸대요. 오, 그림의 크기와 수량. 자, 어느 그래프의 특징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림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띠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 디귿,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는요, 둘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따라서

알맞은 설명은 디귿이 되겠죠? 디귿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5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연훈의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이죠? 오, 그래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띠그래프죠? 제목은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5번,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했어요. 프랑스어래요, 프랑스어. 그런데 여기 있는 띠그래프를 보니까 일본어 36%, 중국어 32%, 스페인어 18%, 기타 2%인데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 학생 수의 비율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어느 하나의 비율만 나와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체가 100%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항목들의 비율을 모두 더해요. 빼주는 거죠.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 일본어 36%죠. 중국어 32%, 스페인어 8%, 그 다음 기타가 2%이니까 나머지 비율을 모두 더한 다음 빼주는 거예요. 36 더하기 32는요, 68이죠? 68에다가 8을 더했어요. 그러면 76이고, 여기에다가 2를 한번더 더했으니까 78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에서 78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럼 22가 되겠죠? 따라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전체의 22%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느 하나의 비율만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100%라는 것을 생각해서 나머지 비율을 모두 더해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6번이에요. 가장 많은 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배율은 바로 22%였거든요. 자, 일본어 36%, 중국어 32%, 프랑스어 22%, 스페인어 8%, 기타 2%예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어는 바로 일본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36%로 가장 비율이 높으니까요. 다음과 같이 일본어라고 써주면 되겠죠. 7번.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20명일 때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를 궁금해 하는 거죠. 비율이 아니라 수예요, 수. 자, 그러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20명이라고 하는데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볼게요. 자, 스페인어는요, 전체의 8%의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수가 20명인 거죠. 그러면 우리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일까? 중국어는요, 전체 학생 중에서 32%의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32%는 몇 명일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8과 32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8, 4, 32잖아요. 아, 8에다가 4를 곱했구나. 그러면 20명에다가 4를 곱하여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를 구할 수 있겠네? 20 곱하기 4는 80이죠. 그래서 80명이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는 바로 80명.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8번에서 10번입니다. 정운대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생 건강 체력 평가 등급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등급별 학생 수의 비율. 자,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검사한 적 있죠? 맞아요.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건강 체력 평가를 했을 거예요. 오래 달리기도 하고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도 하고요. 또 무엇도 했나요? 키랑 몸무게도 쟀죠? 자, 이렇게 다양한 등급들이 나와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자, 문제 8번. 조사한 전체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 수를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가로셈으로 계산해도 좋고, 세로셈으로 계산해도 좋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 수를 더할 때 이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49, 35, 28, 21, 그리고 7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맞추어서 일단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아주 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각 자리별로 쭉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1의 자리를 모두 다 더해볼게요. 9 더하기 5는 14죠. 14에다가 8을 더했더니 22예요. 22 더하기 1은 23, 23에 7을 더했더니 30이 되죠. 그럼 받아올림 3을 쓰고 1의 자리에 0을 쓰는 거예요. 3 더하기 4 더하기 3은 10, 10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14. 따라서 140이 되는 거죠. 합계 140명이 됩니다. 조사한 전체 학생은 14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씩 수를 묶어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먼저 더하고 싶은 수끼리 더한 다음 나중에 모두 더한 값을 써주면 됩니다. 9번,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비어있는 부분을 볼 거예요. 보니까, 이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각 등급의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다 일일이 전부 다 구해도 되는데요. 좀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여기 봅니다. 일단, 이 중에서 내가 왠지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 하나를 한번 딱 골라볼 건데요. 선생님은, 자, 5등급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전체가 140명이죠. 그럼 140명 중에서 5등급인 학생은 7명이니까 140분의 7. 이것이 바로 전체에 대한 5등급 학생의 비율이 되고요.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140분의 7 곱하기 100을 계산했을 때 20으로 약분하면 7이고 20으로 약분을 하면 5예요. 7로 약분이 되니까 남는 것은 5 하나죠. 그래서 5%가 되거든요. 자, 이거 7명이 5%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머지 칸도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5등급인 학생이 7명인데 5%예요. 4등급인 학생은 21명이잖아요. 7, 3, 21이죠. 3배 한 거네. 그러면 백분율도 똑같이 3배를 해주는 거예요. 5, 3, 15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8을 봤더니 7, 4, 28이에요. 그러면 4배만큼이잖아요. 5, 4, 20인 거죠. 그 다음 35예요. 7, 5, 35죠. 5배예요. 그러면 5, 5, 25라고 써서 25, 20, 15,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분율을 구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문제 꽉입니다. 문제 꽉. 9번 문제죠.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백분율을 채울 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수들을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한 다음에, 이 수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라고 했잖아요. 35 더하기 25는 60, 60 더하기 20은 80, 80 더하기 15는 95. 95에다가 5를 더했더니 100. 어때요? 백분율 잘 구했죠?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표를 완성을 해보세요. 10번입니다. 표를 보고 원그래프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를 보고 나서 원그래프 완성을 해볼 거예요. 원그래프의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려야겠죠? 자, 여기 눈금 한 칸만큼이 얼마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5%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등급인 학생이 35%이니까 7칸만큼 가서 35%를 표현하고, 그 다음 2등급인 학생은 25%죠? 그럼 5칸만큼 가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3등급인 학생은 20%이니까 4칸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주고요. 4등급인 학생은 15%이니까 3칸만큼. 그 다음, 마지막 5등급인 학생은 5%이니까 한 칸만큼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각각의 항목에 내용을 적고, 그 다음 백분율까지 적어야겠죠?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등급 25%, 3등급 20%, 4등급 15%, 5등급 5%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칸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5등급은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의 바깥, 그래프의 바깥에 글씨를 써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11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왼쪽에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라고 그래프의 종류가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떤 그래프인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알맞은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을 나타낸 점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래요. 자, 점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예요. 바로 꺾은선 그래프죠.
변화하는 그런 자료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라고 했어요. 두 번째,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비율을 띠 모양에? 오, 그러면 띠 그래프가 되겠죠? 띠 그래프랑 이어줍니다.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비율을

바로 원 모양이 그러면 원 그래프죠.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래요. 그렇죠. 친구들 많이 사용하는 바로 막대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이름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설명에 나와 있는 낱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막대 모양 그러면 막대 그래프, 띠 모양 그럼 띠 그래프, 원 모양 그러면 원 그래프. 여러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12번에서 14번입니다. 유난의 학교의 지난달 종류별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와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의 크기와 수를 가지고 다양한 자료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불러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 그래프를 보고 여기 있는 이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12번, 니은에 알맞은 수를 구해 보세요. 니은 보니까 오, 전체에서 병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 같죠? 종류별 쓰레기 배출량의 비율 다음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표만 봐서는 모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 그림은 100kg을 의미하고 작은 쓰레기 봉투 그림은 10kg을 의미해요. 그러면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기타가 있을 때 그중에서 병류를 나타내는 그림이 무엇인지 봅니다. 작은 쓰레기 봉투 그림이 몇 개? 6개가 있죠. 그러면 얼마를 나타내나요? 그렇죠. 바로 60kg을 나타내죠. 그러면 전체에서 60kg이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백분율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400kg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0분의 60이라고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하자. 그러면 100으로 약분했을 때 1, 100으로 약분했을 때 4가 되죠?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15가 되니까 남는 것은 15죠. 그래서 전체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에는 15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3번. 이번에는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래요. 기억은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전체에서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라는 건데요. 일단 병류가 전체의 15%다라는 것을 이미 구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써둘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플라스틱류는 그림 그래프에서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정보로만 풀어야 해요. 우리가 병류가 60kg이니까 전체 합계 400에서 나머지 쓰레기들을 무게를 모두 더한 다음 빼면 플라스틱류의 무게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백분율을 구해야 하니까 전체가 100%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쓰레기들의 백분율을 모두 더해서 빼주면 니은의 기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종이류가 45%, 그 다음 병류가 15%, 그 다음 기타가 5%이니까 이것들을 더해서 빼주죠. 45 더하기 15는 60이고, 60에다가 5를 더했더니 65가 됐어요. 100에서 65를 뺐으니까 35죠. 그래서 우리 종류별 쓰레기 배출량의 비율에서 플라스틱류는 전체의 35%만큼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4번, 띠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종류별 쓰레기 배출량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띠 모양에 나타낸 띠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눈금 한 칸이 5%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 종이류는 45%이니까 9 칸만큼 가서 45%를 표현하고 그다음 플라스틱류는요. 그렇죠. 35%이니까 7칸만큼이죠. 바로 이만큼 가서 선을 그어 띠 그래프를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 병류는 15%이니까 3칸만큼이죠.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시고요. 기타가 5%만큼이니까 한칸 남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각 부분에 내용을 쓰고 백분율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류 35%, 병류 15%, 기타 5%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까지 하면 더 좋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색칠까지 해주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만드는 목적이 딱 보았을 때 한눈에 쉽게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다양하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15번에서 17번입니다. 도원이네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와 이중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곳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 수와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 수가 같고, 부산으로 여행 가고 싶은 학생 수가 강릉으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두 배일 때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가 정말 정말 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우리가 뽑아서 문제 푸는데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과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의 백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원그래프는 보지 않고 왼쪽에 있는 띠그래프만 봐도 됩니다.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별 학생 수의 비율이죠? 자, 여기 우리 문제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과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의 백분율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동 그리고 독서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행 그리고 기타에 해당하는 백분율을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한 만큼이 되겠죠? 100 빼기 50 더하기 8입니다. 50 더하기 8이 58이니까 100에서 58을 뺐어요? 그러면 42가 되죠? 그러면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이 전체의 네모퍼센트라고 하고, 독서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역시 그 백분율이 같으니까 네모퍼센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42%는 네모 곱하기 2인 거잖아요? 그러면 42를 2로 나누어 보자. 네모는 바로 21이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의 수와 학생과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요, 각각 모두 21%가 되는 거예요. 둘다 백분율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6번. 여행 가고 싶은 학생 수에 대하여 부산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와 강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띠그래프는 안 봐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그래프를 볼게요. 여행 가고 싶은 곳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자, 강릉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 몰라요? 부산도 몰라요. 하지만 그 관계는 알죠? 아, 강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두 배만큼이 바로 부산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죠? 자, 그러면 강릉과 부산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체에서 나머지 도시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을 모두 더한 다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울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 31%,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25%, 그 다음 전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8%, 기타는 3%잖아요. 모두 더해서 빼주는 겁니다. 31 더하기 25는 56이죠. 여기에다가 8을 더했어요. 그러면 64. 여기에 3을 또 더했으니까 67이 되죠. 100에서 67을 뺐다. 바로 3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릉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가 학생의 백분율이 네모 퍼센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산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네모 곱하기 2만큼이겠죠. 네모 곱하기 2만큼이겠죠. 그럼 결국 네모 곱하기 3이 33%가 되는 거예요. 네모 곱하기 3이 33%라면 네모는 33을 3으로 나누어서 11이 된다. 그러면 강릉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바로 11%가 될 것이고, 부산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네모 곱하기 2이니까 11 곱하기 2, 즉 22%가 되겠구나.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1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이 680명일 때 제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이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활용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이 680명인데, 그 중에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50%이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학생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제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25%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겠죠? 전체 학생 680명이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100분의 50. 즉, 50%구나. 우리 100분의 50이 2분의 1이니까 2로 약분을 했을 때 340. 즉, 바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340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40명 중에서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25%잖아요? 그러면 340
곱하기 100분의 25를 계산하면 되겠네. 100분의 25는 4분의 1이니까 4로 약분을 했을 때 48에 32, 45, 20,

즉 85가 되는구나. 아, 그래서 제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85명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서술형 풀이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전체 학생이 680명이므로 여행을 가고 싶은 학생은 바로 680 곱하기 100분의 50. 그래서 340명이고 라고 먼저 쓰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답을 먼저 구했죠? 이중 제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전체의 25%이므로 340 곱하기 100분의 24. 100분의 25죠. 그래서 85명. 정답은 85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전체가 680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680에 바로 100분의 25를 곱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일단 전체 50%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18번에서 20번입니다. 10월과 11월에 어느 영화관에 온 관객의 연령대를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연령대별 관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네요. 10월 그리고 11월에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비율이 얼마만큼인지를 조사한 T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8번. 10월과 11월에 영화관에 가장 많이 온 관객의 연령대를 각각 써보세요. 자, 그러면 10월 그리고 11월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를 찾아주면 되겠죠. 10월에는요, 10대 이하 21%, 20대 24%, 30대 21%, 40대 26%, 그다음 50대 이상 8%예요. 자, 어느 것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바로 40대의 비율이 26%로 가장 높죠. 10월에는 40대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11월에는 10대 이하 26%, 20대 24%, 30대 18%, 40대 24%, 50대 이상 8%예요. 그렇죠. 바로 10대 이하가 26%죠? 가장 높습니다. 11월에는 10대 이하. 이것이 가장 많이 온 관객의 연령대가 되는 거죠. 알겠죠? 19번. 10월에 비해 11월의 비율이 높아진 관객의 연령대를 써보세요. 자, 10월과 11월에 같은 연령대를 한번 그 비율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율이 높아진 경우를 찾아봅니다. 10대 이하 21%에서 26%가 됐어요. 비율이 어때요? 높아졌죠. 20대는 24%에서 24%. 똑같고요. 30대는 21%에서 18%. 낮아졌어요. 40대는 26%에서 24%. 낮아졌어요. 50대 이상은 8%, 50대 이상 8%. 똑같죠. 그러면 비율이 높아진 관객의 연령대는 딱 하나예요. 바로 10대 이하가 됩니다. 10대 이하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20번 서술형 문제죠. 위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 기호를 쓰고 옳지 않은 이유를 써보세요. 기억 볼게요. 10월에 영화관을 찾은 10대 이하의 수는 30대의 수와 같습니다. 10월에 영화관을 찾은 10대 이하의 수는 30대의 수와 같습니다. 자, 둘다 21%죠? 그러면 우리 그 수가 똑같으니까 비율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설명. 니은, 10월에 영화관을 찾은 20대의 수와 11월에 영화관을 찾은 20대의 수는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래프를 보니까 10월에는 20대 24%고요. 그 다음 11월에는 20대 역시 24%예요. 그러면 백분율이 같으니까 그 관객의 수가 모두 같은 걸까요? 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월에 관객의 수가 1000명이고 전체 관객의 수가 1000명이라면 20대는 240명이 되고요. 만약 11월에 전체 관객의 수가 100명이었다면 우리 20대는요, 24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관객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 각각 나타내는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자, 티그. 11월에 영화관을 찾은 20대의 수는 50대 이상의 수의 3배입니다. 자, 11월에 영화관을 찾은 20대의 수 24%인데요. 50대 이상이 8%이니까 그수 3배에 맞죠. 옳은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니은이 되겠죠?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만약 전체 관객의 수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객 수를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꽉꽉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학교시험 만점왕 1회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시험 만점왕 2회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퀴즈에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재미있게 레벨업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4단원의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4단원 두 번째 중단원 개념 공부했죠? 그 개념 문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 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먼저 중단원 탐구 문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1번, 2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운동 전, 운동 직후 5분간 휴식 후에 체온과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요, 체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위 그래프를 보고 운동 직후에 측정한 체온과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를 운동 전과 비교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 문제 나오면요.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운동 전과 운동 직후에 체온과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우리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체온 변화를 보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자, 심장 박동수도 마찬가지죠? 여기 운동 전에는 여기다가 운동 직후에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운동 전보다 운동 직후에 체온과 심장 박동수가 모두 증가한 거예요. 자, 그말 그대로 찾아보면요. 운동 전보다 운동 직후에 체온과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쉽게 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자, 이 그래프 해석한 내용을 쓰면 돼요. 우리 먼저 1번 문제에서 운동 전보다 운동 직후에 체온과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알수 있었죠? 자, 그 이외에도 또 5분간 휴식 후 체온과 1분간 심장 박동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체온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심장 박동수도 마찬가지죠. 5분간 휴식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점, 그래프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운동을 한 후에는요, 체온과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휴식을 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번, 2번 문제는요, 그래프 보고 그대로 해석하여 푸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3번 봅시다.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바르게 고쳐 쓰래요. 자, 우리 친구들 운동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영아, 운동을 하면 더워지는 걸로 봐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나면요. 막 땀나고 더워요. 열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서 열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체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재웅이, 뼈가 움직이면서 근육의 길이가 달라져. 맞나요? 뼈는 스스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뼈 만져보세요. 단단한 막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겠어요? 자, 뼈는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뼈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뼈를 움직이게 하여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고 했죠? 재웅이는 완전 반대로 말했습니다. 일단 재웅이 틀린 거 찾아냈어요. 경희,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

막 여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쿵쾅쿵쾅 운동하고 나면 뛰자. 왜 그런다고요? 운동을 할때 몸을 많이 움직이려면 산소와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소를 빨리 운반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심장이 빨리빨리 뛰면서 혈액을 빠르게 순환시켜줘야겠죠? 맞는 말입니다. 호흡수도 늘어나, 그렇죠. 숨이 막 헐떡헐떡 찹니다. 왜 그럴까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호흡기관이 일을 열심히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산소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수도 늘어나죠. 모두 맞게 말했는데, 재웅이만 지금 틀리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바르게 고쳐 쓴다면 순서를 바꿔야겠죠?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뼈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고쳐서요. 그대로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뼈가 움직여.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적어주면 맞겠습니다. 자, 그럼 4번에서 5번 볼게요. 다음은 운동 전, 운동 직후, 5분간 휴식 후, 호흡수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표를 보니까요. 운동 전에 호흡수가 18회였는데, 운동 직후에 36회로 어떻게 됐죠?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분간 휴식 후, 호흡수를 측정해 보니, 다시 18회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그럼 4번 볼게요. 위 실험 결과를 보고 괄호 안에 크기 표시를 하래요. 자, 운동 전 호흡수와 운동 직후 호흡수를 비교해 볼까요? 자, 운동 전에는 18회, 운동 직후에는 36회. 그러면 당연히 운동 직후 호흡수가 더 크겠죠. 호흡수가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직후 호흡수와 5분간 휴식 후 호흡수 비교해 보면요. 36회, 18회.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운동 직후의 호흡수보다 운동하고 나서 5분간 휴식 후 호흡수는 원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크기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위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래요. 자, 호흡수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니까 우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겠죠? 자, 일단 운동 전에 18회입니다. 자, 그럼 운동 전하고 18회 여기니까 바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운동 직후 36회입니다. 36 여기 있어요. 그대로 여기만큼 찍어주면 되고요. 자, 5분간 휴식 후 18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18회 맞추어 이렇게 해주고요. 꺾은선 그래프이므로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만 보고도 아하, 호흡수는 운동 전보다 운동 직후에 증가했다가 5분간 휴식하고 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6번 볼게요. 운동을 할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체온이 낮아지면서 땀을 흘리고 추위를 느낀다고요? 운동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 막 춥나? 아니죠. 열나고 선생님 더워요. 창문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틀렸어요. 체온이 높아지면서 땀을 흘리고 추위가 아니라 더위를 느끼게 되겠죠. 2번,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줄어들면서 몸이 편안해진다고요? 아니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줄어들며가 아니라 늘어나며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겠죠? 자, 노폐물의 양이 많아지며 배설기관이 오줌을 만들지 않는다? 노폐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쌓아두면 안 되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배설기관이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겠죠? 오줌을 만든다라고 해야 하고요. 운동에 집중해야 함으로 소화기관이 소화하는 걸 멈춘다고요? 아니죠. 소화기관이 열심히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려면요, 소화기관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해요. 멈추는 게 아니죠. 호흡수가 늘어나며 운동 강도에 따라 숨을 헐떡이기도 한다. 심한 운동을 하면요, 몸을 그만큼 많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숨을 더 빠르게 쉬게 되고요. 우리 몸에 산소를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좀 운동 강도가 약하다면은 심할 때보다 운동 강도가 셀 때보다 몸을 좀덜 움직이게 되니까 그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므로 또 숨을 좀 천천히 쉬게 되겠죠. 이렇게 호흡수.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맞습니다.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우리 친구들 운동하고 났을 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 돼요. 더워요, 열이 납니다. 심장 쿵쾅쿵쾅 뜁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숨이 찹니다. 우리 몸이, 아, 지금 운동이야, 비상이야,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열심히 하면서, 순환기관도 빠르게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기관도 산소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막 내보내고, 또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을 배설기관이 막 내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7번, 8번입니다. 다음은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친구들 이어달리기 좋아하죠? 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위와 같은 운동을 할 때, 호흡기관이 하는 역할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호흡기관 하면은요, 우리 뭐죠?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죠. 자, 코, 그 다음에 순간, 순간까지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때 폐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긴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호흡기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1번. 혈액을 빠르게 운반한다. 운반. 혈액을 막 순환시킵니다. 이거는 바로 순환기관이 하는 역할이죠. 자, 2번. 음식물을 소화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은? 그렇죠. 소화기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기관은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그렇죠. 바로 배설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자, 4번.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여기 바로 호흡기관이 하는 1, 4번이네요.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은? 뼈의 단짝? 그렇죠. 바로 근육이 하는 일이죠. 근육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 4번이네요. 자, 8번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할때 순환기관이 하는 일을 호흡기관과 배설기관과 관련지어 쓰래요. 자, 우리 순환기관이라고 한다면요.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자, 그럼 혈액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몸의 배달부예요. 자, 여기저기 온몸에 필요한 일단 무엇을 운반해줄까요? 그렇죠.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으로 운반시켜줍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바로 이 혈액이요. 이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호흡기관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노폐물은요,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으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기관이 하는 일을 호흡기관과 배설기관과 관련지어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각각 호흡기관과 배설기관으로 운반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호흡기관과 관련된 건 이산화탄소를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거고, 배설기관과 관련지어서는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자, 이산화탄소, 노폐물, 호흡기관, 배설기관이라는 말이 모두 들어가게 써야지만 정답이 된답니다. 자, 그럼 9번이에요.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 하래요. 호흡기관은 산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아니요. 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거니까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겠죠? 자, 1번에 동그라미 표시하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순환기관은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으로 운반한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시키는 거 맞죠?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소화해 영양소를 흡수한다. 맞고요. 자, 배설기관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낸다. 맞습니다. 1번 빼고

2, 3, 4번이 모두 옳은 내용이네요. 자, 그럼 10번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과 그 기관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소화기관인데 질병은 폐렴이에요. 폐는요, 우리 몸의 호흡기관이죠. 들렸습니다. 자, 순환기관인데 비염이래요. 여기서 비는요, 코, 비, 코죠, 코. 자, 코는요, 우리 몸의 순환기관이 아니라 호흡기관이죠. 들렸죠? 자, 소화기관, 심장병. 우리 친구들 심장은 어느 기관인가요? 그렇죠. 소화기관 아니라 순환기관입니다. 들렸고요. 배설기관, 방광염. 방광에 염증이 생겼어요. 방광은 배설기관 맞죠? 오, 그러니까 바르게 짝지어져 있네요. 자, 호흡기관, 소화불량. 소화가 잘안 되는 건 당연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바르게 짝지은 것 4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1번이에요. 다음은 우리 몸의 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관과 질병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죠? 우리 친구들 마스크 언제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렸을 때, 그리고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죠. 감기나 이런 코로나19, 이런 것은 바로 호흡기관이죠. 자, 코를 통해서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은요, 호흡기관으로 하고요. 호흡기관에 해당하는 질병, 감기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이에요. 오른쪽과 같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과 우리 몸의 기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음식과 관련됐다. 자, 음식을 잘게 쪼개서 소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소화기관이 하는 일이죠? 우리 친구는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요. 소화가 잘안 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구나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정답 5번이 되겠죠? 이 질병과 관련된 예방법, 이런 거는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이에요. 오른쪽은 혈액 투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혈액 투석인데요. 뭔가 이렇게 기계에 연결돼 있죠? 선생님, 혈액 투석이 뭔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혈액 투석은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말,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 몸의 필터,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바로 콩팥입니다. 자, 콩팥이요,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에 자꾸 노폐물이 쌓이면 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에 연결해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것이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계 있는 기관, 우리 콩팥은 어떤 기관이죠? 그렇죠. 바로 배설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이에요. 폐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래요. 일단 폐렴, 폐입니다. 폐. 폐는요, 순환기관에 생기는 질병 아니라 폐니까 바로 호흡기관에 생기는 질병이죠. 따라서 1번 X고요. 손을 안 씻고 마스크만 써도 예방된다? 아니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요, 이 코를 통해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흡기관에 질병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코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경우보다요,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손으로 코 만지고 입 만지니까 이 손을 통해서 이 코에 접촉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호흡기관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렸을 때 코로나19 유행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손 씻기 하세요. 마스크 쓰세요. 계속 강조했죠. 바로 그래서요, 손을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폐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요,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요, 면역력을 기를 수 있어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이 병원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운동은요, 모든 질병의 예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5번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은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쓰래요. 선생님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건강검진. 내 몸을요, 검사하고 진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좋을까요? 내 몸에 어느 부분에 혹시 질병이 생겼는지 질병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치료하기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좋은 점은요, 바로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답니다. 자, 그럼 16번이에요. 우리 몸의 기관에 생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선생님이 아까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린다고 했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내 몸에 어떤 약한 부분에 병이 생겨요. 그게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요. 또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잔다 맞고요. 음식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겠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맞고요. 밤늦은 시간에 음식 먹는 거 어떤가요? 건강한 식습관 아니겠죠? 밤에 뭐 먹고 자면요. 소화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요. 바로 기역과 디귿. 잠잘 자고, 운동 잘하고, 잘 먹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오른쪽과 같이 손 씻기를 통한 질병 예방 실천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료에 넣을 의견을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래요. 자, 손 씻기 하면은 일단 어느 기관과 가장 관련 있는 예방법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호흡 기관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하연이 의견 읽어볼게요.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손 씻기는 소화불량과는 좀 관계가 멀죠. 소화불량은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기, 너무 많이 먹지 않기, 이런 것과 관련이 돼요. 자, 현성이, 손을 잘 씻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 좋겠어. 감기, 호흡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이죠. 현성이 맞습니다. 은희,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맞아요. 고혈압도 여기에 해당해.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고혈압은 어느 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이죠?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순환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의견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요, 호흡기관과 관련된 감기를 이야기한 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8번이에요. 다음은 질병 예방 실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일단 기여. 자료를 만들 몸의 기관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기관을 정했으면 그 몸의 기관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의 예방법을 조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리을이고요. 자, 그럼 질병 예방법 조사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자료의 형태로 만들지, 동영상으로 만들지, 포스터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글로 쓸지, 이렇게 자료의 형태를 정하고요. 역할을 나눈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자료를 제작,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기역, 리을, 디귿, 니은 순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돋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가부터 다는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들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여기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운동 전, 운동 직후, 5분간 휴식 후 우리 몸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4단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위 가부터 다는 각각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을 나타낸 것인지 쓰시오. 우리 친구들 그림만 봐도 이제 알수 있어야 돼요. 가를 보니까 심장이 보이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이

0: 습관이었어요. 가해 활동이 증가하는 까닭을 나와 관련 지어 보기의 말을 모두 이용하여 쓰래요. 나는요, 호흡 기관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운동 전보다 운동 직후에 어때요? 체온도 올라가고, 그리고 1분 동안에 심장 박동수도 증가한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순환기관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 호흡기관과 관련지어 보기의 말을 모두 이용하여 써야 한대요. 자, 순환기관.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액을 우리 몸에 빠르게 전달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관, 이숨 빠르게 쉬면서 산소를 많이 흡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흡수한 산소를요, 온몸에 운반해줘야 되니까 심장도 빠르게 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요, 운동할 때 나는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간은 나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온몸으로 빠르게 운반하기 때문에 이 가의 활동이 증가한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 나를 순환기관과 호흡기관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운동할 때 호흡기관이요, 산소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많이 받아들인 이 산소를요, 빠르게 순환기관이 온몸 구석구석 운반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서 답을 적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번 문제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 쓰래요. 자, 호흡기관 하면 그냥 우리 친구들 감기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무엇을 쓰자? 마스크 쓰자. 자, 그리고 내 손에 손 바이러스 묻은 상태로, 세균 바이러스 묻은 상태로 코 만지면 코를 통해서 우리 몸 폐까지 들어와서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손 씻기 잘하자.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마스크를 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심장병, 고혈압은 어떤 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일까요? 심장만 봐도 우리 친구들 정답 쉽게 알수 있겠죠?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중단원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제 4단원을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대단원 마무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틀린 문제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과학왕으로 레벨업 함께 해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갈리니 바가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43강이고요. 지구의 운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을 통해서요. 지구의 공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 위치 변화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라는 내용 다루었었는데요. 도대체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실험 관찰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별자리를 관측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밤하늘이 떠오르고 밤하늘에 직접 나가서 별자리를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빛공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별자리를 잘 관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는요. 오늘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체 관측 프로그램.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실험 관찰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실험 관찰 탐구하기 부분이고요.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각 계절의 남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주된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체 관측 프로그램도 장소 그리고 시간과 같은 것을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를 관찰하기 좋은 장소를 정해보고 또 관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면요. 우리는 준비물은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PC와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찾아보고 난 다음에 직접 나가서 관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천체 관측 프로그램의 간단한 조작 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에 활동을 하면 아주 좋은데요. 막상 여러분 눈앞에 천체 관측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적인 별자리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남쪽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 하늘 바라보기. 그렇게 되었을 때 남쪽 하늘을 중심으로 놓아두면요. 여러분의 왼쪽에는 동쪽, 여러분의 오른쪽에는 서쪽이 설정이 됩니다. 또두 번째,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언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나요? 맞아요. 각 계절의 중간 날에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시각. 어떻게 하느냐? 9시로 해두면 되는데, 이때 9시는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9시이기 때문에 21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때 어느 날이어야 하는가? 각 계절의 중간 날이기 때문에요. 4월, 7월, 10월, 1월에 15일을 각각 설정해서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중간 날이라고만 적어둘게요. 별자리 관찰 계획서 작성을 해본다. 저는 이것, 이것, 이것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별자리가 어느 하늘에서 9시에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와 같은 계획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하고 보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의 경우는 시간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빠르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별자리를 관찰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절별 별자리 한번 관찰해 볼게요.
사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각 계절의 중간날 남쪽 하늘에서 주로 관찰되는 별자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요, 남쪽 하늘에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그날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쪽 그리고 남동쪽에 살짝 치우친 상태에서 관찰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과는요, 이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계절 중 하나의 계절을 선택해서요, 직접 점을 찍어보고 선으로 이어서 별자리 그림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들을 찾기 위해서는 4월 15일로 날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남쪽 하늘에서 살짝 동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처녀 자리, 그리고 목동 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고개를 들어보면 사자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자 자리를 관찰하면서 크고 작은 크기의 점을 찍은 뒤 서로 선으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크고 작은 점, 그리고 선을 이어서 하나의 별자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그려보면서, 사자자리의 모양새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여름철 별자리에 대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의 중간날인 7월 15일 무렵 오후 9시경의 별자리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남쪽 하늘을 탐색해 보면, 동쪽으로 가보면 동쪽에 독수리, 그리고 백조 모양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별자리인 백조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후 9시에 백조 자리는 동쪽 하늘에서 발견됩니다. 화면을 축소해서 1시간 단위로 별자리를 관측해 보면, 백조 자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남쪽 하늘 높이 이동했다가, 서쪽 하늘로 옮겨가며 밤새도록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을의 중간날인 10월 15일 무렵, 오후 9시경에 가을의 남쪽에서 살짝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안드로메다 자리, 그리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해주었다는 신화의 주인공인 페르세우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자리도 찾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1월 15일 무렵, 겨울의 중간날인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겨울철 남쪽 하늘 위쪽으로 오리온 자리, 그리고 오리온이 데리고 다녔다고 여겨지는 큰개 자리와 작은 개 자리가 보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쌍둥이 자리도 보이네요. 오리온 자리를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봄철, 여름철, 그리고 가을과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실제로 목동 자리, 처녀 자리, 사자 자리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그림으로 사자가 앞을 향해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그려보았죠? 여름철은 어떤가요? 여름철에 7월 15일 무렵, 여름의 중간날에 9시에 백조 자리, 거문고 자리, 그리고 독수리 자리 관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아주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 우리 친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가을철 10월 15일 무렵에는요,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이고요. 안드로메다 자리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겨울철은 어떤가요? 겨울철에 1월 15일 무렵에요. 큰 개,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작은 개 자리도 확인해 보았죠. 이 오리온 자리, 마치 활을 쓰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도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절별로 밤하늘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달라지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봄철 별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봄에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보면 봄철인데도 겨울도 보이고 여름철의 별자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안내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천체 관측 프로그램 조금 더 자유롭게 살펴보면서요. 아하, 이 별자리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 볼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서 2번 문제입니다.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서 그림으로 그려 정리한 표입니다. 9번 가도 있고요. 5호 여름철도 있는데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계절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자리가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자리는 언제 주로 관찰되는 별자리인가요? 맞아요. 사자자리는요,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표, 가에 들어갈 계절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봄 혹은 봄철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철만 쓰면 안 됩니다. 봄 혹은 봄철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 표, 나에 그림으로 그려서 넣기에 알맞은 별자리는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 봄철에는 사자 자리 볼수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도대체 어떤 별자리들 주로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봄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만들었었죠? 봄철에는 천이랑 목동이 동물원에 데이트 가는 거, 그래서 찾아보는 거 봄철이었고요. 여름철에는 이 독수리, 그리고 백조가 검은 고소리에 맞춰서 날개짓을 하면서 노니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독수리 자리, 백조 자리, 그리고 검은고 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적어 놓고 밑에 있는 보기 한번 볼게요. 큰개 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큰개 자리 어느 철 대표적인 별자리인가요? 바로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예요. 겨울철에 우리가 떠올리기로 했었던 에피소드는 오리온이 큰 개랑 작은 개를 데리고 산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쌍둥이가 아빠, 아빠 놀아주세요라고 하는 모습 상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큰개 자리는 겨울철이다. 독수리 자리 여름철 맞고요. 물고기 자리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물고기 자리는요, 안드로메다 공주가 약간 외롭게 호숫가에 있는데 괴 물이 나타나고 페가수스가 구해주는 그런 에피소드 연상하기로 했어요. 이 약간은 쓸쓸한 외로움을 타는 가을철 별자리라고 연상을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쌍둥이 자리, 큰개 자리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이고요. 안드로메다 자리, 여기 물고기 자리가 있는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넣기에 알맞은 별자리는요, 여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중단원 탐구 문제 풀어보러 가볼게요. 여러분, 중단원 탐구 문제 1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두 친구가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운동은요, 놀이기구 혹은 놀잇감과 자주 비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회, 전, 목마입니다. 여러분, 회전목마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그런데 회전목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의 풍경뿐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변화하는 풍경들을 볼수 있고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왔을 때는 원래 보았었던 그러한 풍경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되는 것은 지구의 운동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바로 지구의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지구의 공전과 유사한 이유. 여기 회전 목마가 기둥을 중심으로 원회전을 하는 것처럼 지구의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돌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며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맨 처음 보았었던 그러한 풍경을 볼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수는요, 지구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화살표가 있단 말이죠. 화살표 끝부분 방향 잘 보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 이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같았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디로요?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말이에요. 선생님, 이 뒤편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에서 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부분을 고려했을 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 모양이다. 또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한다면요.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전 방향,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지수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방위를 잘못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수는 알맞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서윤이 한번 볼게요. 지구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가운데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양을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바로 서윤이고요. 우리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에서 4번을 이어서 푸는 문제네요. 다음은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전 모형 실험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거,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도 변한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변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 변한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에서 나를 거쳐 다라. 원둘레에서 네 군데를 정해서 가나 다라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따질 수 있고, 여기에서 지구본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 스마트폰이 의미하는 것은 관측자가 보는 모습, 관찰하는 모습, 특히 언제 밤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등은 태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 모형 실험에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책상은 의미가 없고,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지구본은 지구. 스마트 기기는 관측자, 그리고 관측자가 보는 관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알맞은 정답은요, 바로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위 모형 실험에서 가에서 라중 다음 모습을 촬영한 위치를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진열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 과학실인가 본데요. 진열장이 있는 위치는 도대체 어딘가? 다에 섰을 때 운동장 쪽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이 보이고요. 여기에 라를 보고 있으니까 라의 위치에서 바로 이 진열장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실험 기기와 진열장 등이 보이는 위치는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갈까요?

앞에 모형 실험에서 가, 나, 다, 라의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촬영한 모습이 다른데요.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 나, 다, 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구가 이 태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 위치가 변하는 이 순서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며 가에서 만약에 출발했다면 나다라를 거쳐 다시 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 자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이에요. 이 문제에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한다. 각 위치에서 촬영한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다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 이동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관측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측자가 볼수 있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고 여기에서 관측자 위치가 달라졌다 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이거 어떤가요? 어느 때는 자전만 하고, 어느 때는 공전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 한 바퀴를 도는 것은 자전이고요. 여기 중앙에 태양을 두고, 크게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가는 것은 공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어때요? 공전이라는 것의 개념 그 자체가 하나의 천체가 또 다른 하나의 천체를 중심으로 두고 그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그 태양의 둘레를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전의 의미 맞습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과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의 공전 방향, 서쪽에서 동쪽이고요. 지구의 자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정리를 되어야 알맞은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동그라미 표할수 없겠는데, 여기에서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요, 자전의 경우 자전축이거든요. 그런데 공전의 경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회전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전은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고요. 공전은요,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회전 방향은 어때요, 여러분? 회전 방향은요, 자전과 공전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아두면서 자전과 공전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한번 해둘게요. 이제 6번 문제 가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지구가 가 위치에서부터 태양 주위를 회전하여서 다시 가 위치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기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하, 얼마에 한 번씩 회전하느냐? 이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가 걸리느냐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지구가 공전하고 있어서 계절별로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이 다르다. 밤하늘 모습 달라짐. 이렇게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0: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맞아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에서부터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여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오는 이 주기가 1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걸리는 기간은 1. 년이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지구가 북반구, 남반구로 나뉜다고 하였을 때 북반구의 현재 태양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형국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지구, 북반구의 지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전 방향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름 다음에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어디에 오느냐? 이쯤 왔을 때,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 무엇인가요? 바로 가을이고요.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선생님이 지시하고 있는 이 위치에 왔을 때는 겨울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 다음에 도래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바로 봄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입니다. 이제 7번에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별자리를 관찰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별자리 관찰 보고서. 2000년 언제 15일 오후 9시. 남쪽 하늘의 모습이다. 보았더니요. 사자 자리 있고요. 목동 자리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처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인가? 바로 봄이라는 뜻이죠. 봄의 중간 날 언제였어요?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요, 여기에는 2번이고요. 8번 문제 이어서 풀게요. 위 별자리 관찰 보고서에 나에 들어갈 별자리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밤하늘에서 목동과 처녀 자리 찾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대표적인 봄철 별자리 하나 안 나온 거, 바로 사자 자리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자 모양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보기에 들어갈 별자리로 알맞은 것을 골라 써야 하기 때문에 사자리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한 계절에만 보인다?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계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계절, 세 가지 정도의 계절에 보이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수 없다.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여름철에 겨울철 별자리를 보려고 하면 이 중앙에 무엇이 있는가? 이글이글 태양이 있습니다. 여름철은 태양을 보고 있을 때 낮이에요. 이 낮에 겨울철 별자리 관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태양과 겨울철 별자리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겨울철의 별자리 볼수 없어요. 계절별로 보이는 별자리의 모양과 위치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입니다. 오늘의 문제 풀어볼까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본 별자리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싶은 별자리는 무엇인지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요? 드리리, 바로요, 과학입니다. 우주로 떠나볼 거예요. 지구와 달, 우주인과 우주정거장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력을 쓱쓱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이라.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지구와 달의 모습이에요. 지구와 달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구와 달은 어떤 모양인가요? 지구와 달은 네모나거나 평평하지 않고 평평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띠리리띠리. 넓고 평평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나거나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둥근 고옥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구와 달 모두 다 둥근 공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은 날마다 달라지지만, 네, 달의 모습은요, 날마다 달라져요. 네, 우리 친구들 하늘을 한번 보세요. 달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네, 보름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었다가 계속해서 이 크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게 진짜로 달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달도 지구처럼 둥근 공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구와 달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둥근 공 모양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요, 지구와 달은 모두 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번 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계절이 바뀌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구를 한번 볼게요. 네,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때 1년이 걸리죠. 이거를 1년이라고 해요.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자기가 한 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러면서 낮도 생기고 밤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 지구와 달 모두 돌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나와 있죠. 자, 그럼 달은 어떻게 돌까요? 달은요, 지구 주변을 돌면서 동시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은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동시에 지구 주위도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지구와 달의 표면에는 띠리리띠리,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표면, 이 달의 표면에는요, 무엇이 있다? 돌이 있어요. 달에는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충돌 구덩이가 있는데, 충돌이 무엇이냐? 충돌. 서로 맞부딪히거나 맞서는 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는 크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충돌 구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를 떠다니는 돌덩이가 달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를 떠다니는 이 돌덩이가 있는데 달에 빵!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이 구덩이가 바로 크레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와 달의 공통점이 나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둥근 공 모양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둘다 돌고 있다. 얘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는 자기가 스스로 또 돌고요. 달은요, 또 지구 주위를 돌아요. 그 다음에 또이 표면에는 무엇이 있다? 돌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달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제는요, 다른 점, 차이점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지구와 달은

별은 표면의 모습이 달라요. 지구에는 산, 강, 사막, 바다, 빙하 등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달은 매끈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 자, 매끈매끈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울퉁불퉁하다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울퉁불퉁.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산도 있고 그다음 물이 흐르는 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이 없지만 이 모래가 가득 있는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빙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달은요. 매끈매끈한 면, 울퉁불퉁한 면, 밝은 면, 어두운 면. 예, 이 정도만 있다는 거죠. 달의 표면 중 어두운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부르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달의 바다는 어디 있어요? 저기 어두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달의 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바다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구에는 육지와 바다에 물이 있지만 자 지구에 육지와 바다에 물 있죠? 달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지구에는 물이 있고 달에는 물이 없는 것이 두 행성의 큰 차이점이에요. 행성이 무엇인가요? 행성은요. 중심별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이죠. 그러니까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둘 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있고 달에는 물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면의 모습도 좀 다르고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도 있네요. 그리고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있고 없고도 달라요. 공기는 동물과 식물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지구를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줘요. 자, 공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동물과 식물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우리가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있으니까 낮에는 뜨거운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따뜻하죠. 그리고 이 공기 안에 이 햇볕이 따뜻한 기운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보온이 돼서 가득 이 열기를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까 이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따뜻한 열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밤이 된다고 해서 온도가 확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고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아주 뜨거웠다가 밤에는 태양빛이 안 보이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는 이 열기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생물이 살기 어렵답니다. 이처럼 지구와 달은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지구와 달의 다른 점, 물의 여부, 그리고 공기의 여부, 표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지구와 달의 차이점도 알 수 있었고요. 공통점도 알 수 있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바닥이 평평해야 울퉁불퉁해야 물건이 기우뚱거리지 않는다. 자, 우리 평평해야 아까 이 평평한 거, 평평한 거,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거. 근데 물건이 기우뚱거리지 않으려면은 바닥이 평평해야 되겠습니다. 길 한가운데에서 자동차 두 대가 충돌하였다, 유지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두 대가 충돌했죠.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어요. 중심별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전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행성. 그리고요.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을요. 그렇죠. 바로 표면이라고 합니다. 자, 행성과 표면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알죠.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지구에는 물이 있고 달에는 물이 없는 것이 두 행성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지구와 달의 표면에는 도

말이 있어요. 이게 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뭐와 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요. 지구와 달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지구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구의 특징, 우리 친구들 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지구는요? 아니죠.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었어요. 자, 네모 모양으로 평평하다. 자, 지구와 달은요, 네모나거나 평평하지 않고 둥근 공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자,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4번은 하루에 한 번씩 달 주변을 돈다. 5번은 산, 바다, 사막 등 표면의 모습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번 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계절이 바뀌어요. 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달 주변을 돕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돌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달 주변을 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지구와 달은 표면의 모습이 달라요. 지구에는 산, 강, 사막, 바다, 빙하 등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산, 바다, 사막 등 표면의 모습이 다양하다. 여기 맞네요. 달은요, 매끈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만 있어요. 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구에는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여기에서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이거는 달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 어렵다. 이것도 달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 5번이다. 우리가요, 글을 보면서 독해 문제는 푸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글에서 확인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그랬어요. 생명체가 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지구에는요, 육지와 바다에 물이 있지만 달에는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또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고 적당한 온도도 유지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즉, 물과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달의 다음과 같은 구덩이가 생긴 까닭을 알맞게 추측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죠. 이 구덩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죠. 바로 크레이터였어요. 크레이터. 이 크레이터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소은이, 달에 비가 내려서 생긴 웅덩이야. 현준이, 달에 살고 있는 동물이 남긴 발자국이야. 연주, 우주를 떠다니는 돌덩이가 달에 충돌한 자국이야. 그렇죠. 바로 연주가 아주 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달에 동물 살지 않죠. 그리고 또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내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돌덩이가 달에 충돌한 자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한번 찾아보면은요, 지문에서요,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충돌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를 떠다니는 돌덩이가 달에 충돌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나와 있었죠. 자, 우리가 읽은 글을요, 한번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점인 부분, 차이점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구와 달의 공통점은요, 여기 가운데 쓰는 거예요. 둥근 공 모양이라는 거, 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표면에 무엇이 있다는 거, 그렇죠. 돌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었어요. 차이점으로는요, 자, 지구의 한번 이 특징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달의 특징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지구, 무엇의 모습이 다양하다. 표면의 모습이 다양했어요. 지구는요, 빙하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다양했습니다. 물도 공기도 있고요, 생명체도 있어요. 근데 달은요, 표면은요, 매끈매끈하거나 울퉁불퉁하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다라고 했고요. 물과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도 없어요.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울퉁불퉁하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다. 그래서 표면의 이 어두운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달의 바다라고 한다. 이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요, 글의 구조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아, 이 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요, 글을 읽고 나서요, 혼자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그럼 두 번째 글의 제목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주인과 우주정거장. 우주인, 우주정거장. 뭐죠? 선생님, 우주인은 외계인 아닌가요? 외계인 맞나요? 읽어볼게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주인이 무엇일까요? 우주인은요, 우주를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나가려면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지구하고 달라요. 지구에는요,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지만 우주에 나가면 이 중력이 없는 이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부터 달라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갈 때 입는 옷이죠. 이 우주복을 입고 훈련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에요. 그래서 우주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있나요? 우주인은 지구에서 다른 행성이나 별을 연구하러 갈 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우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왔죠. 우주로 나가서요, 다른 행성이나 별을 연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어요.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옛 소련의 공군 대위인 유리 가가린이에요. 자,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러시아의 대부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합해져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 최초로 우주를 나간 겁니다. 그는 1961년에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지구를 한 바퀴 쫙 돈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요.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한번 우주에 나가보고 싶나요?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본 뒤 지구는 푸른 빛깔이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세계 최초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우주에서 쫙 보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지구는 푸른 빛깔이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1969년에는요,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어요. 자, 달 착륙. 착륙이 뭐예요? 착륙. 비행기가 공중에서 판판한 곳에 내림. 비행기가 쭉 내려오는 게 바로 착륙이에요. 착륙의 반대말은요, 떠오르는 것은요, 그렇죠, 이륙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착륙하는 것에 성공했대요. 이들은 달에 21시간 동안 머물면서 암석을 모아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어요. 네, 우주인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과 그리고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나와 있네요. 자, 우주에는요,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인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자, 우주정거장이 어떤 곳인지 나와 있죠?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이래요. 한번 볼게요. 우주 비행사나 연구자들이 우주에 머물면서 관측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위성이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우주에서 뭐 관측도 하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은 어떻게 생겼지? 지구는 지금 어떻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우주정거장입니다. 먼저 우주정거장에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고 지구의 날씨와 기후, 바다와 산 등을 관찰하며 지구에 대해 연구해요.

때때로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입고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가 우주를 살펴봐요. 네, 우주 정거장 안에서 연구하고 실험도 하고 관측도 하다가 우주복을 탁 챙겨 입고요. 밖으로 나가서 또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성이나 별들을 볼수 있고 우주의 신비로운 경험도 할수 있죠. 우주 정거장에서 연구한 내용은 지구로 보내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해요. 공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열심히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아, 그렇구나. 너는 그걸 관측했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알수 있어. 하고 계속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새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인들은 우주 정거장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지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연구하고 또 실험도 하고 관측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우주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주인 우주정거장 무엇일까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지금 나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그렇죠. 우주정거장입니다. 이 안에서 우주인들이 과학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판판한 곳에 내림, 무엇이에요? 그렇죠. 착륙이죠. 착륙.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있음, 무엇일까요? 그래요. 공유입니다. 공. 공유. 그래서 어디에 있나라고 한번 찾아보면요. 착륙은요.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어요라는 부분에 있고요. 공유는요. 우주 정거장에서 연구한 내용은 지구로 보내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해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찾았다면 동그라미 한 번씩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1번 볼게요. 이 글에서 중요한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낱말이에요.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봤던 거.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세계 최초의 우주인.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 지구의 날씨와 기후. 무엇일까요? 저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우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주인, 우리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우리 글에서 읽었죠. 지구에서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 우주에 나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 특별한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 여기 보세요. 1번은요, 지금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2번은요, 우주 정거장 만들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특별한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주인이 이 지문에서 또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면은요, 여기에요. 우주인은 지구에서 다른 행성이나 별을 연구하러 갈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3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우주 정거장에서 하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주를 관찰한다. 지구를 관찰한다. 우주복을 만든다.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한다. 연구한 내용을 지구로 보낸다. 자, 우주인이 하는 일 어떤 거 나와 있어요? 우주에는요,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인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 과학 실험을 한대요. 과학 실험하는구나. 자, 그리고 지구의 날씨와 기후, 바다와 산 등을 지구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요. 지구에 대해 연구해요. 때때로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입고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또 살펴봅니다. 네, 우주 관찰.

0: 했는지 봤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우주 쓰레기, 공군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주복은요, 나와 있죠. 우주인이 입고 가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복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건이 글과 있고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답은 용희가 되겠습니다. 용희 써주세요. 자, 글을 읽었으니까 이제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아야겠죠?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주인, 그 다음은요, 여기는 우주 정거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우주 정거장. 자, 우주인은요, 뜻은 무엇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 무엇을 타고? 자, 우주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갑니다. 우와, 좋겠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겠다.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나요? 최초의 우주인은요, 유리 가가린이었고요. 최초의 어디 착륙? 저달 착륙, 달에 착륙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었습니다. 자, 우주 정거장은요,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과학 실험, 지구 관찰, 우주 관찰, 연구 내용 공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니까요. 우주에 나가고 싶어. 혹은, 아, 우주인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궁금한 점이 더 생기면 또 책도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 독해력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배경 지식을 더 쌓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은,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독해력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면은요, 그 공부의 내용이 바탕이 돼서 실력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와 달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공통점은요, 둥근 공 모양이라는 거, 돌고 있다라는 거, 표면에 돌이 있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었고요. 차이점으로 지구는 이 표면의 모습이 다양하다. 그리고 물, 공기, 생명체가 있다. 달은요, 표면이 다양한 건 아니죠. 그냥 매끈매끈 울퉁불퉁 밝다, 어둡다, 딱이 정도만 있다. 그리고 물, 공기, 생명체는 없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글은요,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우주인이 무엇인지, 우주 정거장이 무엇인지 이 뜻이 나와 있었고요.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우주 그리고 지구, 달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많아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의 글을 읽을지 궁금하죠? 예, 선생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기 약속해요. 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1: 악전 고투 끝에 마주한 도돔 인간을 압도합니다.
2: 저도 이 배 바다 생활하면서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1: 그 전설의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법.
3: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 원 넘겠죠? 예. 이거 지금 안감이 이렇게 다 돼버렸어요. 이거랑
4: 아유, 다 벗겨졌네. 밀가루가 될 정도로. 봐봐요. 가루가 됐잖아요, 가루가. 와. 가방을 이제 오래 두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5: 보관도 씌워라 붙여주네.
1: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명품 가방 수선.
4: 이 수선이라는 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1: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4: 진짜 깔끔하게 실용성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 노력과 정성이 쌓이는 시간. 쓰임을 다한 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봅니다. 부산 광역시 동이 트기도 전 항구가 소란스럽습니다. 성인 3명이 달라붙어도 버거운 이것. 엄청난 대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6: 눈 보십시오.
7: 우와, 얼마나 큰 거야.
1: 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니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거대 물고기, 대체 정체가 뭘까요?
2: 전설의 고기 도돔입니다.
8: 어제 저희도 나가서 잡았거든요.
7: 어제 나가서 잡으셨다고요?
8: 네. 1m 60에 85kg입니다.
2: 와, 웅장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봤습니다.
7: 이거 뭐예요, 선생님?
2: 도돔 비늘. 아, 일본에서 네. 도돔 비늘 갖고 기타 삐꾸를 만들면은 최고 비싸답니다.
7: 아, 진짜로요?
2: 네.
1: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최대급 어종 중 하나인 도돔. 전설의 물고기답게 옮기는 것조차 보통 일이 아닙니다.
7: 이거 이불이에요, 이불?
8: 네, 이불에서
7: 그 냉동기.
1: 크기 160cm에 무게는 85kg.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도돔이 향한 곳은 국내 최대 어시장. 매일 전국에서 모인 각종 물고기들이 위판되는 곳이죠. 도돔은 대부분 경매로 팔리기에 이곳으로 온 건데요. 귀한 도돔, 혹시라도 선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8: 다리만 나눠서 널어먹기 때문에 네. 얼어도 안 되고
7: 네.
8: 딱 그 영하 1도로 해서 올라가면 딱 좋아요.
1: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존재감.
9: 아, 진짜 크네.
7: 도돔이 자주 들어오나요?
9: 아니요, 저희도 거의 5년에 한번 들어온 겁니다. 2020년에 한번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막 들어왔어요. 제가 15년도에 입사했는데 한 3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1: 전설의 물고기 등장 소식에 들썩이는 시장. 어느새 오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7: 아, 낚시로.
8: 네?
7: 낚시입니다.
8: 네, 낚시입니다.
7: 낚시. 오, 좋아.
10: 자, 이거 팔겠습니다. 자,
1: 보통. 한 해 잡히는 양이 손에 꼽히는 귀하신 몸.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과연 오늘의 낙찰가는?
8: 400만 원에 또 한 마리 또 나갔습니다. 뭐 노력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애도 잘 나왔습니다.
1: 전설의 물고기 도돔. 과연 어떻게 잡는 걸까요?
11: 안녕하세요. 도돔잡이 10년차 선장. 저는 김광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돔은 1년에 20마리 내외로 나오는 고기로 제가 알고 있고 수심 보통 400에서 600m 사이에 서식하는 고기인데 항상 지금 시즌 되면은 산란을 위해서 조금 얕은 바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4명의 선원들과 같이

0: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물고기 도돔. 망망대해에서 그 전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오! 왔다! 빨리! 버티려, 버티려!
0: 낚싯줄 하나를 두고 펼쳐지는 대물 도돔과 인간의 치열한 사투.

0: 출항을 할 건데
1: 도톰도 저도 참 잡아본 중에 제일 멋진 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뭐 한 몇 마리 걸어봤는데 너무 힘이 좋고 기분도 좋고 올릴 그 순간에 참 짜릿하고
0: 중요한 건 오늘 한 마리 잡겠나 안 잡겠나.
1: 아 오늘 무조건 잡습니다.
0: 안 잡으면 바다에 띠 내리서
1: 야 잠수를 했어도 잡겠습니다.
0: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 출항 전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3: 사장님 미끼 좀 주세요. 안에 고기 있는겨.
2: 입맛이 까다로워 웬만한 미끼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도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톰이 좋아하는 미끼를 찾아냈습니다.
0: 아, 씨알 딱 좋은 사이즈로 된 붕장어거든요. 네. 이게 도톰이 제일 좋아하는 미끼입니다. 고등어도 무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예요. 현장에서 어떻게 끼우는지 하고 이런 게 보시면은 아, 이래서 붕장어 쓰는구나 하고 할 거예요.
2: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자 선원들이 하나 둘 항구에 도착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출발 전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0: 많이 주십시오.
2: 잡기 어렵다 보니 기도는 필수라는군요.
0: 또 인사를 드려야 네. 또요. 한 마리 안 주시겠어요? 4월, 5월, 6월 조업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4번 도전해서 3번 성공했는데 둘째 날에 3마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4마리. 그런데 어제부터 입질이 조금 약은데 오늘 한번 오늘은 지금 어제보다는 기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기상성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채비도 단단히 하는데요.
5: 뭘 단추래요? 얼음. 선들을 위해서 20kg?
6: 아 20kg짜리 네. 아 6개 준비하시는 거예요?
5: 네.
2: 도톰이 워낙 크다 보니 신선도를 위해 준비하는 얼음 양도 상당합니다. 북서 태평양 일부에서만 서식하는 도톰. 평소 수심 400m 이상 심해에 숨어 살다가 산란기인 4월에서 7월 잠시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6: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일찍 출발하세요?
0: 지금 현재 저희가 도톰 잡는 거리가 2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6: 네.
0: 지금 위치가 대한해요. 거의 끝입니다. 끝.
2: 우리나라에선 남해와 동해 일부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6: 확률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0: 보통적으로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2: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장비부터 남달라야 합니다.
7: 우리 도톰 낚싯대는 일반 낚싯대하고 틀려서 이게 사람이 후하고 이 정도로 안전합니다. 어지간한 낚싯대는 도톰 걸리면은 낚싯대가 다 부러지는데 이 낚싯대는 도톰하고 참치하고 잡기 위해서 이 낚싯대가 필요한 거예요.
6: 아, 안 부러지는 거예요?
7: 예. 아무리 큰 거 잡혀도 안 부러져요. 아, 이게 도톰 바늘입니다.
6: 아, 이게 도톰 바늘이에요.
2: 이 정도면 무기 아닌가요?
7: 이 손가락 길이보다 더 크니까 한 7cm, 8cm, 7, 8 정도 일반 물고기 잡는 바늘이고 요거는 도톰 바늘이라고 바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도.
2: 낚싯바늘만 큰 게 아닙니다. 낚싯줄도 차원이 다른데요. 200kg까지 버텨내 참치와 상어 잡을 때 쓰는 줄이죠. 낚싯대에도 비장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7: 도톰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릴, 전동 릴입니다.
6: 아, 전동 감아주는 거예요?
7: 네, 전동 릴. 우리 일반 전동 릴 갖고는 이 고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고 130kg 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릴, 자동 릴입니다.
6: 와, 그럼 힘이 엄청나겠네요.
7: 예, 엄청납니다.
2: 2시간 30분을 내달려 조업 장소인 대한해역 끝에 도착했습니다.
0: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0: 낚싯대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도톰이 즐겨 먹는 것은 오징어와 불볼락, 우럭같이 암초 주변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선장이 미끼로 선택한 것은 붕장어. 머리를 바늘로 꿰면 바다에서 오래 살아있어 입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1: 여왕님! 한 마리 주십시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여왕님한테 비시는 거예요? 예.
0: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조업. 하지만 날이 밝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선장의 눈이 한 곳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데요.
3: 밑에 여기가 돌이거든요. 네. 돌 위에 옷함에 보면 있는 도톰의 확률이 높아요.
2: 아, 저 노란색?
3: 네네. 여기가 있고.
0: 오랜 경험으로 찾아낸 도톰 서식지. 하지만 발견했다고 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4: 60m, 70m.
5: 130에서 140m 사이.
6: 이제 땅에 딱 대이거든요. 대면은 우리가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바닥에서 띄우는 거예요. 거기 입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2: 다른 분한테 운전 맡기고 직접 나오셨네요?
7: 원래 이 자리에서는 두 마리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제가 낚싯대 해놓고 하면서 했어요.
0: 갑자기 낚싯대에 포착된 이상징후. 선장의 손놀림이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가워진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 건드리고 있어요.
2: 아, 건드리고 있어. 어, 하신 거예요?
7: 이 폭이 이제 아니라던데.
0: 그 순간. 아하, 이런. 이번에도 허탕인 모양입니다.
2: 방금 입질이었어요, 선생님?
7: 입질이 지금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아, 아웃지라. 악하게 툭 물어갖고 돼야 되는데. 아, 지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고기 톡 치고 건들기만.
2: 아, 그 미끼를.
7: 이게 맨날 나오는 고기 같으면, 뭐, 벌써 뭐, 저 때부터 돼가지고, 뭐 이거 안 하고 있겠죠.
0: 서둘러 미끼를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7: 꼬리만 살짝 쳤는데.
0: 근처에 도톰이 있다는 증거. 선원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7: 붕장어가 살아있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어야 확 물어봅니다.
0: 하지만 5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이럴 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8: 아버지! 한 마리만 주세요!
0: 전설의 물고기 도톰. 명성대로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9: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0: 손끝에서 놓친 대물. 아쉽고 분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2: 확 폈잖아요.
7: 아이고, 좀 잘 좀 못 갚아야 되는데 잘못했네. 바늘 벗기진 거 아이가? 아이고, 터졌다 바늘.
2: 바늘 터졌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5: 이 상쾌 갖고 이 줄이 자아들 입이 빼빠로 돼가 있거든요.
2: 네.
5: 그러니까 이게 썰어보면은 야돌도 끊겨버려요.
2: 그러니까 바늘 통째로 삼키면서 줄은 끊어진 거예요.
5: 네, 그렇죠, 그렇죠.
10: 아까울 정도가 아니죠.
2: 돈인데. 네.
10: 미치죠, 미치야.
7: 한 400만 달러.
2: 아이고.
7: 오늘 마음을 내가 비웠어. 지금 성질을 안 내지. 안 그러면 욕 해봐가지고 얻으면 준다, 자태. 그 줄이 지금 200호를 쓰는데 잘 안 끊어지거든요. 고기가 많이. 최고도 높고 힘도 엄청 좋네요.
0: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0: 그 시각 배 아래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 돛똥. 미끼인 장어가 눈앞에 나타나자 덥석 삼켜버립니다.
1: 아빠!
2: 왔다 왔다!
1: 왔다! 빨리!
3: 버티죠 버티죠!
2: 버텨! 버텨!
3: 버텨!
2: 버텨!
3: 버텨라!
0: 돛돔이 지칠 때까지 완급 조절을 하며 버텨야 합니다.
2: 배만 딱 들고 있으면 된다. 버텨라!
0: 물속에서 황소처럼 힘을 쓰는 돛돔.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어 선장도 달려들었습니다.
2: 와, 아따 이마 오늘 막 극한지가 왔다고 오늘 힘 덜 쓰네 이놈의 새끼. 와, 근치가 상당합니다 이거.
0: 계속되는 힘 겨루기에도 지칠 듯 지치지 않는 돛돔. 어느새 20분이 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방심은 금물.
3: 바깥에 빼갖고 딱 손에 들고 있어라.
0: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3: 밑에 위에 잡으면 안 된다. 밑에.
4: 다 왔다. 다 왔다.
3: 자, 이제 올라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9m. 8m. 됐습니다.
1: 보이다.
0: 마침내 전설의 물고기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 달고리가 빗나간 아찔한 상황.
3: 하카 찍어 하카.
2: 빨리 걸어 걸어. 아가미에 넣어라.
0: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1: 와, 큰일 났다.
2: 줄.
1: 와, 큰일 났다.
0: 성인 남자의 육박하는 무게라 올리는 것조차 허겁습니다.
3: 내 잡아라.
0: 줄을 아가미에 넣어야 간신히 올릴 수 있죠.
2: 됐다. 가만히 있어봐. 됐다.
3: 자, 하나, 둘, 셋. 올라온다.
0: 네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올렸습니다.
3: 이쪽으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와, 뜨거.
0: 이야, 진짜 대물이라 불릴만 하네요.
5: 좋겠습니다. 왜, 그냥 죽겠어. 힘들었어. 사람이 그 정도 땡길 수 없는 힘이에요.
1: 아, 뭐, 이렇게, 쟤는 이제 땅바닥으로 다시.
5: 그냥 쳐다... 우리가 밑에 뭐 걸린 것 식으로. 네. 아예 꼼짝도 안 하다시피.
0: 무게가 엄청나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 우와! 진짜.
3: 조심해라, 쟤네 뒤에 뭐 있다.
1: 우와!
3: 이게 넣었답니다, 이게. 이것도 놓칠 뻔했습니다.
1: 아, 왜요?
3: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1: 바늘! 네,
3: 큰일 날 뻔했어요.
1: 낚싯 바늘이요?
3: 네.
0: 그래도 잡힌 걸 보면 오늘 용왕님이 크게 마음을 쓰신 모양입니다. 돛돔이란 이름은 돛처럼 우뚝 솟은 등 지느러미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안 좋을 땐 돛처럼 바짝 세웁니다.
2: 거의 165?
0: 잡히기만 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돛돔. 다 자라면 길이 2m, 무게는 28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1: 우와.
0: 얼마나 큰지 담당 PD와 비교해봤습니다. 머리 크기만 해도 사람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기쁨을 뒤로하고 바로 다음

0: 작업에 들어갑니다.
1: 피를 빼가지고 네. 저희는 저희가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선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피를 쫙 빼면은 비린내도 안 나고 나중에
0: 전설의 물고기 돛돔 맛도 전설급으로 좋아 최고급 횟감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잡으면 비싼 가격에 팔려 어부들에게는 복권 당첨과 다름없죠.
2: 실감이 안 납니다. 와, 이런 고기가
3: 칼 안 챙긴다
2: 있다는 게 네. 와, 정말 신기하고요.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 진짜 올라올 때 보니까 심장이
3: 오늘만 네. 하는데 칼. 와,
2: 굉장합니다. 굉장해.
1: 기분 좋게 또 일주일 고기 많이 들어와 있다. 오늘 또 몇 마리 더 잡아가자.
0: 기사를 몰아 다시 시작된 조업.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미끼를 내립니다. 잠시 후 입질일까요?
4: 오겄다 고기 누구나. 고기 오겄다.
5: 어? 까라.
4: 아니 너무 빨리 깠다.
5: 아이고
4: 조금 너무 빨리 갔어.
5: 근데 그거 방금 전에 낚시 때 확 쉬신 거죠?
2: 예, 조금 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
0: 그런데 다시 쉬어지는 낚싯대. 과연 돛돔이 있는 걸까요?
5: 어?
4: 고기 있다, 고기 있다.
5: 오!
4: 잘한다, 화이팅! 너무 용 쓰지 마라. 너무 용 쓰면 안 된다. 너무 용 쓰지 마라.
6: 어, 고기 다 먹었다.
0: 다시 시작된 사투.
2: 예!
4: 내가 버틸까?
2: 버티는 빨리 잡아라.
4: 내가 발톱 바로 쓰라.
2: 똑바로 쓰라.
4: 똑바로 쓰라. 똑바로 안 쓰면 안 된다. 똑바로 쓰라. 똑바로 딱 쓰라. 힘만 들지. 힘만 들지. 그, 한번 똑바로 딱 쓰라. 버티지 마.
2: 아, 드디어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1: 와, 한국 돛돔 맛집 선장의 1인자 누굽니까?
2: 와, 우리 부산의 이강호 형님. 와, 대단합니다.
0: 계속되는 줄다리기. 이제 승부의 쐐기를 박을 때입니다.
4: 어이구, 크다. 아니다.
0: 마침내 두 번째 돛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
5: 오, 씨알 좋아.
4: 씨알 좋아.
2: 오! 야! 대박이다!
0: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녀석.
4: 하나, 둘, 셋!
2: 으야!
6: 하나, 둘, 셋!
2: 으야!
0: 여러 명이 혼신의 힘으로 끌어올린 보람이 있습니다.
2: 성공했다.
5: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0: 낚시로 잡았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5: 우와, 저렇게.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운수 대풍이네요.
5: 느낌이 없으셨어요?
2: 우리 선장님하고 오늘 우리요, 돛돔 우리요, 선생님하고 안 도와줬으면 아마 끌려갔을 정도로 힘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와, 영왕님, 감사합니다.
0: 바람이 거세집니다.
1: 오늘은 바다에서 우리 뜨거운 받아가지고, 자, 집으로 들어갑시다.
0: 희귀종이라 개체 보호를 위해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게 측정을 시작하는데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 돛돔을 두 마리나 잡다니 경사입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다행이죠.
1: 안전하게 일단 갔다 온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두 마리까지 나아져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0: 다음 날 선장이 선원들과 사투 끝에 잡은 돛돔을 가지고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0: 우리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살 수가 있으니까.
1: 다금바리보다 맛있다는 돗돔. 하지만 회맛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갑옷같이 딱딱한 비늘을 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2: 비늘 벗기기가 힘듭니다. 이거를 껍질과 같이 먹으려면 요거 비늘을 쳐야 이제 돗돔 껍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1: 그래서 비늘을 제거하는 작업만 해체 작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돗돔은 거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데요.
2: 간혹 이거 생강으로 드시는데 고소합니다.
3: 아, 고소합니다. 네.
2: 일반 생선과 다르게 좀 이게 식감도 좀 탱글탱글합니다.
1: 모든 게 신기합니다.
0: 이게 사포처럼.
3: 아, 껍질도
0: 하거든요. 이거 이거 고기를 올리면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게 꽉 물면 한 번씩 물 때가 있거든요. 입을 닫으면 이렇게 상처럼.
3: 그게 물린 상처라고요?
0: 네, 고기 올리다가.
1: 조선시대 자산 어보에 따르면 낚시에 걸리는 상어를 통째로 집어삼켰다는 기록이 있는 돗돔. 머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 귀한 볼살도 남다릅니다. 본격적으로 몸통 해체에 들어가는 요리사. 크고 살이 많다 보니 비늘 벗기기부터 모든 부위 해체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2: 이거는 볼살, 요거는 등살, 요거는 가마살, 요거는 중간 뱃살, 요거는 밑에 뱃살.
0: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4: 30명 정도는 안 드실까요?
2: 요게 지느러미 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1: 귀한 돗돔 지느러미. 어떤 맛일까요?
0: 맛있네.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
3: 직접 잡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 우리가 어저께 잡아서 좀 얼음에, 그 우리가 창에 얼음에 좀 조금 숙성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도 쫙 올라오고 살도 탱글탱글하네.
1: 보통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심해에 사는 돗돔은 차가운 수온을 견디기 위해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임에도 기름진 것이 특징이죠.
3: 뱃살.
2: 입에도 살살 있는데요.
1: 참치나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고 속살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랍니다.
5: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것이 더 나아요.
1: 돗돔은 껍질도 먹는데요. 보기엔 이래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손꼽힌다는군요.
6: 일단 비린내 일단 차가였고 많은 껍질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경쟁을 할 만할 정도였던 그런 고기가 없다고 나 생각이 드네.
1: 사투 끝에 올린 전설의 고기. 하지만 선장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아직까지 제가 요거를 살려서 와본 적은 없는데 혹시 뭐 이게 가능하다면 살려서 와가지고 필요한 뭐 연구하는 데 있으면 거기 한번 기증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곳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품 브랜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다 모여있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매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 수선 매장도 있죠.
7: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이 가방을 한 지가 벌써 반세기 걸러갔습니다. 명품 가방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단위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1: 명품 가격이 껑충 오르면서 망가지거나 낡은 가방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8: 지금 판매하는 시가로 본다면 네. 몇십억 원 넘겠죠?
3: 여기 보고 있는 가방 가격이요?
8: 보통 4,500에서 뭐 비싼 거는 천 단위까지 있으니까. 요런 가방 이제 안감이 이렇게 녹았어요.
3: 아, 지저분하네요?
8: 예, 예.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녹아서 안감이 녹거나 삭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찢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안감 교체 많이 하시고요. 가죽 교체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9: 아, 낡았으니까요.
8: 네, 맞아요.
1: 오늘의 첫 의뢰는 여행용 가방.
10: 이 캐리어 가방이 네. 이 코너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0: 예. 이 교체를 지금 해야 돼요. 가죽 교체를. 아, 이렇게 다 뜯어져 가지고 왔어요.
1: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니까.
2: 아이고야. 아유. 아내가 더 심하네.
0: 네, 심란하죠?
2: 네. 네.
0: 여기가 가죽이 지금 워낙 낡아가지고 가죽이 좀 찢어졌다고.
2: 아, 가죽이 찢어졌다고?
0: 네. 물도 들어가고 했을 거라고요. 비도 맞고, 안에 있는 기둥에 녹도 쓸고, 이렇게 많이 헤어졌어요.
1: 주인의 추억이 담긴 명품 가방이지만, 당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과연 수선이 가능할까요?
0: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 뜯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쪽을.
1: 이런 가방의 경우 수선보다 복원에 가깝습니다.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관건. 그래서 가죽도 꽤 깐깐하게 고릅니다.
0: 수십, 수백 가지 되죠.
2: 아, 가죽 종류면?
0: 그러면 아주 비슷하죠?
1: 내 눈으로 고른 가죽. 수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0: 약 30만 원 정도.
2: 선생님이 하셨던 것 중에 네. 최고 수리비용 나온 게 얼마예요?
0: 한 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 수리비가요?
0: 예. 네.
2: 그럼 그 가방은 한 몇천만 원 했나 봐요.
0: 아, 그 가방은 뭐 1억 단위까지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손으로 꼬매야 돼. 미싱을 어떻게 박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2: 구조상?
0: 네, 구조상.
1: 재봉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방법은 손판을 질 뿐. 원래 있던 땀씨까지 맞춰 한 땀 한 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0: 아래에 있는 실을 연결해가지고 걸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1: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손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감쪽 같네요. 이제 상태가 더 심각한 안쪽을 수선할 차례. 진단해보니 세월을 이기지 못한 원단의 일부가 본체와 떨어졌습니다. 본드로 꼼꼼히 칠해 떨어진 원단을 붙여줍니다.
0: 이건 보강 테이프라고?
2: 보강 테이프요?
0: 네.
1: 보강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확 늘어나는 가방 수명. 오래된 가방일수록 절대 빠질 수 없는 작업이죠.
2: 이제 본드로만 붙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본드로 붙여가지고 또 봉제를 해야죠.
1: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군요.
0: 이런 여행용 가방은 이렇게 철 왁구가 들어있어요.
2: 아, 어디요?
0: 전체적으로.
2: 철, 아, 철이 있네.
0: 철이 있잖아요.
2: 네.
0: 무너지지 말라고.
2: 오.
0: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2: 네.
0: 얘를 붙잡고 동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이게.
1: 그래서 여행용 가방은 작업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겹겹이 떨어진 원단 위치를 오차 없이 맞추고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박아야 하는 작업. 50년 경력의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0: 됐어.
2: 아, 됐어요?
0: 네. 그렇죠.
1: 이제 남은 건 벗겨진 가죽뿐. 가방 모서리는 사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닳는 곳인데요.
0: 좀 약으로 좀, 좀 냄새 약으로
2: 네.
0: 좀 칠해줘야죠. 왁싱 좀 부탁해.
1: 세심하게 칠해줍니다.
0: 염색약에 가깝죠.
2: 염색약?
0: 염색약,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칠해주면은, 예. 오래 또 들고 다닐 수 있지. 제대로 됐나, 이제. 뭐
2: 예, 검수 한번 하시죠.
0: 검수도 중요하니까.
2: 이렇게 깜짝 같네요. 예.
1: 버려질 운명이었던 여행용 가방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팎이 수선된 걸 보니, 앞으로 10년은 거뜬할 것 같네요.
3: 세모한테
2: 좀 안 내.
3: 네,
2: 고맙습니다.
3: 네,
2: 이거 보세요. 가방 세 개나 먹기 좋구나.
4: 네. 아니, 이거 더 먹겠죠, 가방.
5: 오실 때마다 이렇게.
3: 진짜 마음에 들죠. 네, 다 90년대 가방들이에요. 이렇게 편리한 가방들 네 발 바퀴 달린 거 많이 있는데.
2: 네.
3: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옛날 우리 그러니까 90년도에
2: 네.
3: 외국을 나갈 때 그

0: 느낌, 네. 그 낭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추억 같은 거.
1: 명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수선 장인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2: 작업하실 건데요.
3: 예.
2: 내용도 치고 전체 가죽 교체.
3: 한 이틀은 걸리겠는데요.
2: 아, 그래요?
3: 예, 예. 원단은 아니고,
4: 네.
3: 이 글씨 있는 부분이 원단은 아니고,
4: 네.
3: 이 보이는 노릇으로만, 얘네들만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1: PVC 원단을 제외한 어깨끈과 장식용 가죽이 교체 대상.
3: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4: 아, 저 아래도 다 있네요.
3: 네.
4: 그 가죽도 교체하는 거예요?
3: 마감 부분을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4: 아.
3: 네,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0만원에서 55만원 정도.
4: 아, 그 정도요?
3: 네, 듭니다.
5: 자, 그러면 작업을 가죽 교체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시작은 봉제선 뜯기. 쉬워 보이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3: 이렇게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어야죠.
6: 이거 하나 잘못 뜯었을 때는 이 상처 입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또 해야 돼요.
1: 특히 고가의 가방일수록 부담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손을 움직이는 장이. 50년간 쌓은 숙련된 기술로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3: 가죽 재단을 하러 가야죠.
4: 아, 재단을.
3: 네.
1: 가죽도 브랜드 가방별로 달라 그때그때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3: 소가죽입니다. 또 이태리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카와이도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오랜 세월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한 거죠.
4: 아, 네.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1: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장인처럼 재단도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 냉극기라는 그런 기계인데 이 가죽 테두리에
4: 네.
3: 그 라인을 살려주는 작업인데 그 엘사만의 특유의 이 라인을 만들어줘요.
1: 전문가가 아니고선 알아채기 힘든 디테일. 하지만 이 선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가방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 이번에는 뭔가를 꺼내는데 대체 뭐에 쓰는 걸까요?
3: 엘사에서 쓰는 전문 약물이에요, 약물. 측면에다가 그 유약이라고 들어보셨죠? 굴곡진에 다 메꿔주고 또 예뻐요, 칠해놓으면.
1: 유약은 가죽 단면을 메꿔주는 동시에 예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골고루 칠해지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1: 수선 장인의 열정이 들어가서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명품 태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들이 만든 가죽을 깎기 시작하는 장인.
4: 왜 깎아내시는 거예요?
3: 장식을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1: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 보강.
3: 연결되는 부분들은 보강 테이프로 보강을 해줘요. 많이 탄탄하게. 웬만한 포크레인을 끌거나 안 끌어질걸 이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4: 그래요?
3: 네.
4: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안 끊긴다고요?
3: 포크레인 끌고 가도 안 끊어질 거야. 만약에. 너무 과장됐나?
1: 다음 과정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3: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내가지고 봉제하려고요.
1: 재봉틀로 땀수를 맞춰가며 가죽끈에 봉제합니다. 그런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3: 빨리 가면은 땀수가 네. 일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1: 완성도와 관련된 일은 어느 것 하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3: 뭔가 좀 되어가죠?
4: 예.
5: 이 가죽 자체는 너무 때를 잡아요.
4: 네.
5: 때가 낮아서.
3: 작업 다 했는데 중간에 오물이 묻게 되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 아, 네.
3: 이렇게 씌워가지고.
4: 대일한 세계입니다.
3: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몸판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니까.
4: 합체네요, 합체.
3: 그렇죠.
1: 어느새 수선 마무리 단계. 가방 몸체부터 차례차례 맞춰갑니다. 양쪽 장식끈을 새로운 가죽으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으면 완성입니다.
3: 자크 왁스를 한번 발라드리겠습니다.
4: 오, 왁스요?
3: 네.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0: 네,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1: 어디 살펴볼까요? 가방 밑부분은 물론 변색되고 균열이 갔던 어깨끈까지 새 가방이 됐습니다.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명품 회사 대신 이곳에 수선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0: 본사 브랜드로 찾아가면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수리하는 게요?
0: 네, 예, 예.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리고.
1: 며칠 후.
3: 아, 어서오세요. 네, 뭐 하시게?
4: 이거를, 네.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3: 아, 예.
4: 사이즈도 줄어요?
3: 예, 사이즈죠.
4: 이 정도.
3: 이렇게 들어가요. 버스로도 내실 수 있고,
4: 네네.
3: 들 수도 있고.
4: 네네.
3: 60만 원?
4: 60만 원. 네네. 아무래도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작게 해서 크로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로도 좀 메고 다니고 편하게 일상생활에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냥 더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서 네. 쓰고 싶어서.
5: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3분은 일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1: 수선뿐만 아니라 유행지난 가방을 리폼하려는 고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5: 가방의 첫째는 가방의 구조 상태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아, 가방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이제 내가 이 수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3점 정도는 해야
6: 이렇게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5: 대충, 예.
1: 모든 명품을 속속들이 꿰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7: 네, 이렇게 이제 배를 다 했습니다.
1: 기존 가방의 원단을 살려 만들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나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5: 이렇게 해서 자르면 요 모양대로 이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똑같은 요 고객이 의뢰했던 모양이 나올 겁니다.
1: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단. 40년 경력의 작업자도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5: 이렇게 이제 다 됐고
1: 다음 단계는 가방끈 만들기. 최대한 원래 가방의 원단과 부속을 살려 리폼하지만 디자인에 따라 가방끈은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네.
1: 인내와 정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작업의 과정. 손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5: 겨울철 되면 손이 많이 갈라지죠.
2: 아, 갈라진다고요?
5: 네.
2: 여름엔 좀 난다 봐요. 그나마.
5: 그나마 이제 땀이 나니까.
1: 그럼에도 40년간 손을 멈추지 않는 작업자. 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8: 바닥이 생겼네요.
5: 예.
1: 보면 볼수록 신기한 리폼의 세계. 가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새 완성이 코앞입니다.
5: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도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들 수도 있고.
2: 아, 앞뒤 양옆으로.
5: 예, 예.
1: 이제 마지막 단계. 가방끈의 브랜드 특징에 맞게 구멍을 내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5: 이게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 이제 긴 가방이.
1: 리폼 전과 비교해 보니 환골탈태 수준. 이 정도면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9: 네.
3: 여기서 됐고요.
4: 맞아요, 이거예요. 이런 거 원했어요.
3: 예. 네. 그 다음에, 이 스트랩 연결이 길게 돼서.
4: 이것도 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3: 예.
4: 좋아요.
3: 길게.
4: 네. 길게. 아, 크로스로 해서.
3: 예, 네. 네. 길게 내시는 네. 정도예요. 자, 거울 네. 보시고.
4: 어, 네, 딱 좋아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용성도 더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 가방으로 쓸 수도 있고.
5: 제가 건강도 허락한 데까지.
2: 네.
5: 열심히 하는 거지.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제가 벌어서 노후도 좀 준비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0: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1: 저는 가마가 제일
0: 맛있어요. 가마살.
2: 부드러워서 진짜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3: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 교육 보완과 평생 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 공영 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깊은 산속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과 함께 찾아온 단비. 나무 위에서 녀석은 자유롭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날렵한 몸놀림. 호랑이도 잡는다는 전설의 동물. 담비를 찾아갑니다.

0: 길 초입부터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긴장 속에 찬 겨울 공기에도 진땀이 납니다. 한숨 돌릴 무렵 이번엔 가파른 비탈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담비를 만날 수 있을까요?
1: 담비가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2: 아, 넓으니까.
1: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이 넓은 데를 다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죠. 움직일 때는 하루에 한 10km 정도까지는 네,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에 있는 네. 포유동물 중에서는 반달가슴곰 다음으로 행동권이 아. 커요.
0: 아, 이번에도 역시 산 넘어 산이네요.
2: 야생의 길이 어디 있어? 아이고.
0: 이젠 기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2: 네. 아, 참. 이게 담비가 올 곳은 담비만 해줘야 되는데.
1: 예전에 여기 담비가 이 계곡 쪽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2: 아, 이쪽이요?
1: 네, 그래서 예전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그나마 흔적을 좀 찾기가 쉬웠어요.
2: 네.
1: 지금 근데 눈 쌓인 곳이 얼마 안 돼서 일단 눈 쌓인 곳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 밑에서부터 올라가.
1: 네. 그렇죠?
2: 아, 이 담비가 아주 보통의 가 아니네요.
1: 네. 발자국을 쉽게 안 보여주네요.
2: 그래서 그 아.
1: 어.
2: 아니, 잠깐만, 알지요, 뭐.
1: 예. 예. 없어질 뻔 했는데, 여기. 예. 발자국이 있네요.
2: 어? 뭐. 나 잠깐 앉자 그랬는데.
1: 예.
2: 이거요?
0: 하마터면 예. 못 보고 지나실 뻔 했습니다.
2: 아, 요게 담배 발자국이에요?
1: 네네, 담배 발자국이네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1: 하나, 둘, 셋, 넷, 다섯.
2: 네.
1: 예.
2: 네. 사실 다섯 개인 야생동물들이 많잖아요.
1: 오소리가 있고,
2: 네.
1: 그 다음에 족제비가 있는데요.
2: 네.
1: 오소리는 지금 동면에
2: 들어가 있고,
1: 들어가 있고 족제비는 요거보다 더
2: 작고.
1: 작아요. 그래서.
2: 아, 여기 담비란
1: 네,
2: 말이죠?
1: 담비 같아요.
2: 오.
1: 원래 그 전형적인 담비 발걸음은
2: 네.
1: 뛸 때 모든 발로 뛰어요.
2: 네.
1: 모든 발로 뛰는데, 그러면 양발이 나란히 찍히겠죠.
2: 네.
1: 근데 여기는 지형상 그렇게는 안 뛰고 그냥 이렇게 어기적기적 해서
2: 이렇게. 통과. 원래 이렇게 뛰어요?
1: 네, 보통 빨리 달릴 때는 모든 발로.
2: 아, 그래요?
1: 이렇게 달려요.
2: 보통 이렇게 엇갈려서.
1: 네네. 근데 담비는 이렇게.
2: 아, 그렇군요.
1: 네.
0: 깡총깡총 이렇게 뛰는군요.
1: 이게 그럼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갔네요. 그러면은
2: 요게 네네. 요게 이제 발목이
1: 네네
2: 요게 요렇게 아, 타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1: 네네. 동물 흔적 찾기도 과학 수사처럼
2: 예.
1: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 반추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줄기 동굴처럼 쭉 타고 휘감는 거
2: 네.
1: 여기 달에 나무 담비가 달에를 예.
2: 달을 예. 좋아하니까
1: 예, 좋아하니까 여기가 가을에 여기가 완전 담비 잔치상.
2: 아.
0: 달에는 달고 맛있어 담비가 특히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계곡물에 떨어진 달에는 겨울이 와도 얼음물에 그대로 보존되어 담비의 겨울 식량이 되어준다고 하네요.
2: 저 산도 가깝고
1: 예, 산도
2: 다 가깝고. 저기 조리대 아니겠어요? 조리산 속에서 상렬하면 덤불 속에 이제
1: 네.
2: 여기가 이제 가을에 이제 달에

0: 저도 어렸을 때 산에서 많이
1: 아,
0: 따먹었거든요.
1: 예.
0: 진짜 맛있어.
1: 담배 경쟁자시네요. 무기 경쟁자.
0: 아니, 그 정도 경쟁할 정도로 많이 먹진 않아요. 오지는 제 거였지. 담뱃게 아니었어요,
1: 네,
0: 거기는.
1: 잘하셨어요. 보통은 야생동물들이 보호색이라고 해서
0: 네.
1: 우중충한 색깔이거나
0: 네.
1: 그런데 담비는 특이하게도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0: 예. 제가 그곰 촬영할 때 여기 지리산 여기를요, 좀 누볐거든요. 곰 촬영하는데 담비가 잡혔어요.
1: 아, 담비를 잡으셨어요?
0: 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야, 담비 아니야? 담비도 보기 어렵다고 하던데?
2: 그것이 담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0: 근데? 야, 담비가 요 앞에 노란빛에 이렇게 촥 약간 무슨 화가가 그림 그려놓은 듯한 동물 있죠?
1: 네, 화려하죠.
0: 예.
1: 보면은 얼굴 정면은 까맣고
0: 네.
1: 입쪽 아래쪽은 하얗고
0: 네.
1: 그다음에 몸통은 황갈색. 예,
0: 황갈색이고.
1: 띠고 다시 꼬리 가면서 검어지는
0: 예.
1: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2: 첫눈에 봐도 비범한 인상입니다. 화려한 황갈색 털, 나뭇가지에 최적화된 예사롭지 않은 발톱, 몸 길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길고 우아한 꼬리. 그 강렬한 첫 인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1: 예, 여기도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0: 뭐가
1: 예, 담비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
1: 예.
0: 뭐가 있다는 거죠?
1: 예, 보시면은.
0: 아유, 지금 뭘 먹은 이게 털이 있는데 그대로?
1: 네네. 담비가 다람쥐를 사냥해서 먹고,
0: 네.
1: 배설한 것 같아요. 털 색을 보시면은 지금 붉은빛이 돌잖아요.
0: 예.
1: 다람쥐 털 같아요.
0: 담비가 육식도 하나 보죠?
1: 예, 담비는 나무를 잘 타다 보니까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동물도 잘 사냥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리가 협동 사냥을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그런 고라니까지 사냥을 할수 있는 거예요.
0: 담비가요?
1: 예.
0: 담비가 보통 애가 아닌데요?
2: 무리 생활을 하는 담비는 사냥감을 발견하면 함께 사냥을 합니다. 담비가 보지는 협공 작전은 최상위 포식자답게 긴밀하고 필사적입니다.
0: 담비가 왔을지 안 왔을지 이거 딱촥 조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이 똥의 주인공이 누굴까
0: 예.
1: 이거 보는 게 사내 오는 과정의 설렘이고 잔재미인 것 같아요.
0: 네.
1: 예, 얘는
0: 이게 뭐죠?
1: 보시면
0: 네.
1: 웅덩이가 하얀 반점 있죠.
0: 예.
1: 이게 노루예요.
0: 아, 노루예요?
1: 예, 근데 이 뿔이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암컷 노루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엉덩이에 하트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0: 예.
1: 한 마리가 더 있네요.
0: 깜짝이야.
1: 이 친구도 하얀 반점 있죠.
0: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죠?
1: 네네.
2: 야생동물이 즐겨 다니는 길목이었네요. 이젠 너무나 친숙한 고라니도 보이고요. 밤에는 멧돼지 형님들이 지나가셨네요. 낮에는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이 길. 방금 담비 아니었나요?
1: 예, 여기 이제 보니까
0: 네.
1: 여기 담비 말고도 다 다니고
0: 완전
1: 있어요.
0: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네요.
1: 네.
0: 네. 뭐. 저기는 저거는.
1: 저기 나무가 숲이가 다 벗겨졌네요. 멧돼지 비빔목인 것 같아요.
0: 그 멧돼지가
1: 네.
0: 장사긴 장사요. 비벼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푹 파이게 할 정도면.
1: 네, 여기도

0: 예, 나무에 상처가 있네요.
1: 예, 작은, 예. 가느다란 나무.
0: 예, 가느다란 나무도 여기, 예, 스피가 예, 벗겨졌어요. 요거는, 예. 그, 수컷 노루가, 네. 예, 뿔 아래쪽으로 이렇게, 예.
1: 아, 뿔갈이를
0: 예,
1: 하는?
0: 예, 뿔질을 한 거예요.
1: 아, 뿔을 예. 갈았군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뿌리면 이렇게 한 거네요.
0: 네,
1: 그죠?
0: 네네. 네, 네,
1: 이렇게, 그죠?
0: 네.
1: 겨울철을, 네. 여러 동물들이, 네. 어떤 공간을 같이 쓰면서,
0: 네.
1: 어떤 공간은 또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0: 네.
1: 예, 겨울을 나고 네. 있군요.
0: 네. 어떻게 보면 생태계 이론으로서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1: 네.
2: 담비를 만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아, 여기서군요.
0: 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 바라보는 방향이
1: 예.
0: 전나무를 보고 있죠. 사거리예요.
1: 예.
0: 저쪽에서 올라온 동물, 이쪽에서 올라온 동물, 그리고 능선으로 지나가는 동물
1: 예, 예.
0: 다 이쪽에서 카메라에 다 예, 걸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산에서는 여기가 제 핫스팟입니다.
2: 예. 이 나무가 핫스팟이란 말이죠. 담비가 왔을지 긴장됩니다.
1: 오우.
0: 네. 장기네요. 예, 네. 꽁, 수컷.
1: 꽁이죠, 꽁?
0: 네네. 네.
1: 오. 야. 꽁, 네. 오.
0: 네, 이건, 네, 고라니네요.
1: 고라니죠. 네. 아니, 고라니도 지나가고, 장기도 지나가요.
0: 네네.
1: 꽁도 지나가고. 어, 저쪽, 머리 하나가 돌아왔다. 아, 두 마리.
0: 두 마리가요?
1: 얘네들 모여 다녀요?
0: 아니요, 보통은 단독 생활 하는데, 신기하네요.
1: 그죠?
0: 네.
1: 아, 여기가 좀 야생동물이. 오!
0: 네, 담비 왔네요.
1: 아, 담비. 오, 오, 야!
0: 네. 네, 얘도 냄새를.
1: 담비 두 마리가.
0: 네, 두 마리네요.
1: 아, 지금 배설하는
0: 네,
1: 것 같아요.
0: 지금 꼬리 들어올렸죠?
1: 네. 아, 이 나무들 되게 좋아하네요. 네, 네, 네. 야생동물들이. 네. 담비가 좋아하네요.
0: 네.
1: 간가요?
0: 네, 갔어요.
1: 아, 얘는 아주 정말 짧게 보이지네. 오!
0: 다른 담비네요.
1: 와, 한 마리가 지금 냄새 맡고 있죠?
0: 네,
1: 지금.
0: 네.
1: 어?
0: 한 마리가 더 있네요.
1: 와.
0: 이 친구는 유난히, 예, 머리 쪽이 노랗네요.
1: 예, 예, 오, 색깔 보세요. 아, 거꾸로 자리자리 네, 왔다 갔다. 네. 예. 계속 냄새를 맡고 있는데. 어. 예.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0: 예, 뭔가, 취했다.
1: 아, 진짜요?
0: 예.
1: 저렇게 매달려서.
0: 예, 문지르죠, 또.
1: 아, 저. 왜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0: 이게 그 배설도 하면서 항문샘이 있어요.
1: 예.
0: 거기서 이제 자기 채취를 예.
1: 아,
0: 네, 문지르면서 남기는 거죠.
1: 아, 영역 표시군요.
0: 네,
1: 영역 표시. 아, 얘네가 좀 매력적이네요. 많이 보여주진 않네요.
0: 네.
1: 쫙 보여줬다가 네. 나 이런 사람인데 네. 더 알고 싶어?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0: 네, 살짝 보여줘 감지만 나죠.
1: 예, 예. 요 나무를 정말, 야, 다, 어, 여기.
0: 네, 여기 똥이 박혀 있네요, 여기는.
1: 아, 여기 똥이 박혀 있네요. 네. 그죠?
0: 네. 여기 보면 긁은,
1: 이제 긁은 거 있고, 그대로 이렇게 네. 쭉 올라갔다가.
0: 네, 쭉 올라갔다가.
1: 아, 여기 아주, 야생동물이 최고 좋아하는 나무네요.
0: 네.
1: 예.
0: 네.
2: 동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 나무에도,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얗게 눈 덮인 겨울에도 담비가 왔습니다. 온몸으로 나무를 끌어안고 다가온 녀석들.

0: 담비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1: 최근에 그 담비 봤다고 사무실로 연락 주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옛날보다 담비가 서식 분포가 확실히
2: 넓어진
1: 네, 넓어졌어요. 근데 이게 딱 그게 네, 타이밍이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네. 도고 있을 때
2: 네.
1: 그날 딱 네.
2: 담비도 뭐 타이밍이 맞아야지.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3: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 지금 내비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네.
2: 알려주면 좋겠어요. 전방에
1: 네, 담비가
2: 있습니다. 예. 우회전하십시오.
3: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 전방에 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에 간 것이 여기인가요? 네. 여기서도 지금
0: 내일은 작전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2: 찾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4: 좀 네.
2: 저희도 뭐
4: 네, 옷을 많이 저희도 많이 움직였어요. 네,
2: 담비 못지않게 움직였네요.
4: 네.
2: 네. 그럼 겨울에도 먹이 활동을 한다고 네. 치면요.
4: 네.
2: 아무래도 먹이가 많은 곳에 담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어요?
4: 네, 네, 맞습니다.
2: 잡식이잖아요.
4: 네, 네.
2: 다 먹는데 달에
4: 달에는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서요.
2: 와, 이게 다람쥐는요?
4: 다람쥐는 지금 겨울잠 자고 계십니다.
2: 아,
4: 지금이 먹이가 좀 부족한 시기다 보니까 그 감나무 있잖아요.
2: 네.
4: 감나무에 까치밥처럼 감이 남아 있는 감나무가 있을 거예요.
2: 네. 네.
4: 예전 화전민들이 예, 네. 농사짓던 이쪽 오케이. 등구제 쪽.
2: 네.
4: 공... 요 인근 한번 찾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담비를 네. 볼 수도 있을지
4: 네.
2: 혹 모르니까.
4: 네. 그래서 일단 좋은 감나무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2: 네. 알겠습니다.
4: 네.
2: 그렇게 하죠.
4: 네. 네. 내일 한번 찾아보죠.
2: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4: 네.
2: 아, 앞빈 있으면 안 되죠. 자, 가죠.
4: 네.
0: 이 겨울
2: 네.
0: 담비를 만날 확률이 높은 곳. 내일은 그곳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0: 동트기 전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1: 그 담비가 굉장히 예민하죠. 아니 담비를 직접 보는 경우가 쉽게 말하면 거의 희박하다고 하잖아요.
2: 네, 예민하긴 한데요. 네. 한번 눈에 띄면은 호기심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동물처럼 바로 주행랑 빼거나 하지 않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또 사람을 또 지켜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가서.
1: 아 그래요?
2: 네. 네.
1: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2: 네, 자신 있죠.
1: 네, 나무에 올라가서 네.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를 뭐 최상위 포식자로서 약간 좀 그걸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건 어떻게 되죠? 살쾡이하고 만약에 담비가 만난다 그러면 네. 어떻습니까?
2: 생활 패턴이 좀 달라요. 네. 삭은 주로 밤에 활동하고 낮에 쉬잖아요. 네. 담비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고 그래서 서로의 활동 시간대가 좀 다르고요. 이게 먹이사슬 관계가 아니면은 서로 보더라도 그냥 피하더라고요. 일부러 싸움을 붙었다가 자기 몸에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처가 야생에서는 생존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작은 상처도.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네, 서로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0: 담배들은 자고 있겠죠?
1: 담배들이 이제부터 활동을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해 뜨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0: 네.
1: 그리고 해 지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0: 언제 저 앞에 이렇게 길이 쭉 보이지? 그거 느꼈어요?
1: 네. 이게 금방 밝아지네요.
0: 네. 이런 나무들이?
1: 네, 감나무네요.
0: 감나무죠?
1: 네네. 여긴 다 땄네요, 보니까.
0: 다 땄죠?
1: 네, 남아있는 게 없어요. 네, 집집마다 감나무는 다 있네요.
0: 네.
1: 이쪽, 일단 마을 저쪽까지 가서 한번, 예.
0: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1: 네, 예, 예, 돌아가죠. 예.
0: 가시죠. 예. 일단 무작정 걷기는 시작했는데, 담비가 올 감나무를 어떻게 찾을지. 죄송한데요.
2: 네.
0: 이 감이죠?
2: 네.
0: 예. 죄송한데 이거 어디서?
2: 아, 저 집에서 산에서 따가지고.
0: 예.
2: 제가 깎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0: 아, 그러세요?
2: 네.
0: 아, 여기 감나무가 있습니까?
2: 아, 저 위에 가면 산에도 있고. 아, 하나 드실래요?
0: 아. 아, 이게 산에서 따는 거예요?
2: 예, 예, 예.
0: 오. 박사님.
3: 예.
0: 예. 그럼, 아니, 어느 정도인지만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2: 저기 올라가면, 네. 저 산 중턱쯤에.
0: 예.
2: 감나무도 있고.
0: 네.
2: 예, 그.
0: 근데 그렇게 낯이, 그냥 어디서 본 듯 하긴 해요.
2: 아, 그래요?
0: 예. 알겠습니다.
2: 예.
0: 저쪽이란 말이죠?
2: 예, 저 산 중간쯤에 있어요.
1: 저기, 저쪽 사면인가요?
2: 예예예예 예, 예, 예. 저 위에 올라가면
1: 저기 저 소나무
2: 예예 예, 옛날 마을 터 같이 있는데
0: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예.
0: 아 잘 먹 잘 먹을게요.
2: 예예 예,
0: 예. 예.
1: 저거 하십시오.
2: 예
1: 잘 계십니다.
0: 네
1: 그래서 아까 저쪽 말씀하신 저쪽 예 산 중턱에 있는 저쪽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꽃감이 돼버렸네.
1: 네, 맞네요. 그죠?
0: 이쪽인가 저쪽인가 뭐
1: 이쪽으로
0: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4: 동네분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걷고 또 걸음 끝에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0: 여기 감나무 있는데요?
1: 네, 감나무가 있네요.
0: 네.
1: 감도 제법 달렸네요.
0: 네.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1: 아, 근데 여기가 문제가 여기 길에 차도 다니는 것 같고요.
0: 예.
1: 숲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비가 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0: 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1: 네,
0: 곳이라요?
1: 네네. 원래 생각했던 그 화전민 터에 있는
0: 네.
1: 감나무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 이 산 속에 어디에 감나무가 있을지.
1: 화전민 터가 저 안에 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감나무가 어디 있을지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0: 새가 있으면 되죠. 새. 뭐 까마귀라든지 뭐 까치라든지 저 한번 가서 둘러보고 와 해가지고 쭉 둘러보다가 감나무가 있으면 알려줘. 이 정도면 되죠.
1: 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0: 아, 드론 있잖아, 우리. 그렇죠. 저런 산은 없죠, 또. 예. 네.
4: 마음대로 조종 가능한 새 드론을 띄워 감나무의 위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0: 온 정신을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1: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소나무 숲에다가 쪽으로 오면 여기.
2: 여기가 지금.

0: 관목이 꼽아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하전민 밭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이제 요게 예. 약간 밭 네. 형태도 띄고. 네.
0: 그게 이게 식생천이 과정 중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여기 감나무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1: 저거 쪽이거든요.
0: 네.
1: 저 방향으로 한번 가야겠거든요.
0: 네네.
2: 과연 두론새가 알려준 방향에 우리가 찾는 감나무가 있을까요?
0: 가시가 많아요.
1: 네, 가시가 많네.
0: 네.
1: 박사님 방향 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0: 네.
1: 아마 저 드론으로 봤을 땐 저 정도쯤 저 정도 방향이거든요.
0: 아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네,
1: 제가 생각할 때 이쪽인데.
0: 아, 예, 그러면 예, 이쪽으로 가시죠.
1: 이쪽인가요?
0: 헷갈리네요. 아까 봤을 때 소나무가
2: 무작정 나선 길 난관이 예상됩니다.
1: 일로 한번 일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요? 일단 그냥 멀리 보고 가죠, 뭐.
0: 네.
1: 이게 다 솔바.
0: 네, 일단 오늘... 소나무 숲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보시죠.
1: 저쪽으로요? 네. 아니면 저, 이쪽으로요?
0: 네, 이쪽.
1: 야, 이거 다 가시나무예요.
0: 네.
1: 다 긁혀요. 조심하세요.
0: 네.
1: 박사님.
0: 네.
1: 감나무 아닙니까?
0: 네, 감나무가 있는데 지금 새들이 네, 달라붙어 있네요.
1: 그래요? 야, 이 한겨울에도 감을 안 따니까
0: 네.
1: 감이 약간 꽃감처럼 매달려 있네요.
0: 네, 쪼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네, 먹을만한데요. 네.
1: 지금 여기 감도 있고
0: 네.
1: 이, 여기 터가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 면서 놀기가 참 좋은 곳이네요.
0: 네, 네, 공포심하고요.
1: 네.
0: 뒤쪽에 큰 산이랑 또 연결돼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또 사람 출입도 없는 것 같고,
1: 네.
0: 감도 열려 있고, 그래서 아마 담비가 오기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요.
1: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2: 하지만 네, 단번에 확신은 금물입니다.
1: 이렇게 해서 보면 좋은 거죠.
2: 네. 정말 여기에 담비가 오는지는 이 센서 카메라가 보여줄 겁니다.
1: 좋네요.
2: 새로운 각도로 설치해본 카메라에 담비가 찍힐지 우리는 2주 동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겨울은 깊어가고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1: 담비가 찍혔을까요?
0: 일단은 지금
1: 찍혔습니다.
0: 예, 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먹이니까 지금
1: 네.
0: 예, 찍혔을 것 같아요.
1: 어우야. 그 뭐예요?
0: 사체 같은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1: 네, 가시죠.
0: 네, 고라니 죽어 있네요.
1: 아, 이렇게까지 다 뜯어 먹어요?
0: 네, 이렇게. 네, 깨끗하게 먹었어요. 네.
1: 아, 너무. 너무 발라먹었네.
0: 네. 그러면서.
1: 동물 하나가, 한 동물이 이걸 다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네. 동물들이 먹었다고 할 수 있는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이런 사체가 있으면은 예, 노구리도 오고,
1: 예.
0: 족제비도 오고, 삭도 오고, 예, 담비도 오고. 겨울철에 이런 초식동물 한 마리가 죽으면은 여러 마리를 다른 예, 먹여 살리는 거죠.
1: 아, 또 그렇게 네. 따지니까 또 또 네. 말은 아 야생이네요.
0: 네.
2: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한때 이곳을 뛰어다녔을 고라니는 포식자들에게 공격당해 채우를

맞이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숲의 청소부를 자처하는 까마귀입니다.

겨울철 먹을 것이 귀하기는 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고라니를 사냥해 죽게 만든 것이 담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크고 무거운 사체를 당당하게 끌고 가는 담비. 자연의 섭리 앞에 숲의 최상위 포식자 담비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0: 아, 여기. 잘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0: 확인하셔야 돼.
2: 단비가 왔어도 찍히지 않았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1: 이건 안 찍힌 것 같고.
0: 오! 어이구. 야, 단비네요.
1: 네, 단비 왔네요.
0: 오!
2: 감나무 가지 위를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는 모습. 한눈에 봐도 단비가 확실합니다. 와.
1: 맞구나. 저렇게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0: 예. 단컷 한번 보세요.
2: 어치도 왔었고요. 어? 이 녀석 카메라를 망가뜨릴 뻔했네요. 다행히 며칠 후 단비가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밤에 찾아온 녀석들도 많았습니다. 단비가 밤에도 잠깐 왔었네요. 감나무에도 어김없이 눈이 내리고 그 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단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 모습입니다.
1: 지금 몇 번 왔는데 보니까 네. 한 날짜를 보니까 한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네, 온 것 같아요.
0: 맞죠?
1: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틀 전에 왔네요. 그래서
0: 지금 어쩌면은
1: 다시 한번 올 때가 네. 네, 된 것 같기도 해요.
0: 잡폭 들어가죠.
1: 네, 예, 거기 오늘 한번 기다려.
0: 예, 예. 네, 아마 절의 찬스일 것 같은데 예. 빨리 준비하죠. 예.
2: 예. 해가 짧은 겨울엔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최대한 동물들 눈에 띄지 않을 거리에 잠복 텐트를 설치하고 위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단비만 나타나면 됩니다.
3: 어떻습니까? 단비를 볼 확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1: 글쎄요. 지금 이틀 전에 왔으니까
3: 네.
1: 한번 오늘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디까지나 단비 마음이니까요.
3: 그렇죠. 아무리 기대를 해도 네. 단비가 와야지만
1: 네.
3: 아, 이 감나무 주변엔 새가 네.

0: 뭐
1: 집밥꿀이네요.
0: 집밥꿀이
1: 그 겨울에 담비가 재를 먹게 되는데요.
0: 네.
1: 어치를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0: 담비가요?
1: 네.
0: 갓 먹는 것 같아요.
1: 네. 과거에 선조들이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놨잖아요.
0: 네.
1: 이렇게 어떻게 보면
0: 이렇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까치밥이라고 남겨둔 거 보면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1: 네.
0: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네. 같이 그냥
0: 같이 보냈던 네. 담비라는 그 동물 이름도 담비 네. 이쁘단 말이죠.
1: 네, 네. 네.
0: 네. 담비라는 그 왜 담비라고 했을까요?
1: 헛소리인데 담비가 원래 덤벼들다.
0: 네.
1: 덤벼듬이 덤벼듬에서
0: 네.
1: 이게 바뀌면서 덤비에서 몸이 바뀌면서 담비로 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런 설이 있군요.
1: 네.
0: 덤벼.
1: 덤벼. 네. 덤벼든다. 덤벼듬.
0: 덤비.
1: 좀
0: 덤벼듬.
1: 네. 그런
0: 덤벼.
1: 흐름이
0: 덤벼든가요?
1: 덤벼.
0: 그러니까 덤비.
1: 덤비.
0: 덤비. 덤비. 덤비. 덤비. 덤비.
1: 덤비.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담비를 막 담보 아니면 담뿌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말 중에 담부대가 호랑이 혼을 홀려가지고
0: 네.
1: 똥구멍으로 기어가서 파먹는다고
0: 네.
1: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담비가 호랑이를 사냥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고란이나 그런 거 사냥하나 보고 개들의 막 용맹성이나 이런 걸 보고 막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0: 얘는 지금 방금 머리 감고 나온 애 같지 않아요?
1: 무슨
0: 그 새가?
1: 무슨 좀 다른 것 같은데.
0: 얘 새가 무슨 새였지?
1: 네, 집밥꿀이었어요.
0: 집밥꿀이죠.
1: 네. 네.
0: 까치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초등학교 저 들어가기 전에 머리 깎아놓은 애 같이 이렇게
1: 네.
0: 귀엽네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잘 먹지만
1: 네.
0: 특히 담비는 어떤 걸 좋아하죠?
1: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꿀인 것 같아요.
0: 꿀이요?
1: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담비 별명이 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밀자에 개국자, 꿀게 그래서
0: 꿀게라고.
1: 네, 중국 사람들은 담비가 꿀을 엄청 맛있게 먹는 장면을 봤나 봐요.
0: 네.
2: 담비에게 꿀게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벌통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담비. 바로 앞까지 갔지만 날아오는 벌에 놀라 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담비는 포기를 모릅니다. 이번엔 두 마리가 같이 왔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벌통 주변을 살핍니다. 꿀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걸까요? 하지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맴도는데요. 이내 다시 호기심을 보입니다. 벌이 날아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네요. 너 그러다 아주 들어가겠다. 아하, 이번엔 아예 까치발까지 들고 저 벌집인데. 남은 친구도 반신반의 따라가네요. 또다시 벌통을 찾아온 담비들. 이야, 이젠 아주 과감합니다. 외발 투혼으로 또 성공했네요. 방금 뭐야? 나도 먹을래?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꿀을 좋아하니 꿀개라 불릴만도 합니다.
0: 나중에 김치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 먹다가 네,
1: 라면에 밥 말아 먹을 것 같은데. 생태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스펙타클하거든요.
0: 네.
1: 다른 종들은 야행성이고,
0: 네.
1: 우리나라 담비는
0: 수행성이고,
1: 그리고 다른 담비는 단독 생활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담비는
0: 단체 생활을
1: 하고, 네, 무리 생활을 하고요.
0: 무리 생활을 하고.
1: 같은 속에 있는 종인데도 그런 생태적인 특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0: 연구가 더. 네,
1: 예.
2: 시간은 흘러가고 오라는 담비는 오지 않고. 졸음은 왜 이렇게 밀려오는 걸까요? 아, 정말 저도 모르게 아주 잠깐밖에 졸지 않았습니다.
1: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는 또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무게가 또 추가 무게가 들어가요.
0: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담비가 생태계에 갖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빠지니까 으스스하네요.
0: 네. 이럴 때마다 야생동물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산속에서 이 추운 데서 잠을 자고 뭐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도 막 거기서 먹이를 막 찾아내고
1: 지금 원산화가 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으쌰으쌰하네요.
1: 열흘만에 이렇게 그냥 추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네, 군대 있을 때 경계근무하던 생각이 나네요.
0: 네.
1: 그때 제가 수양용 일기를 썼는데요.
0: 네.
1: 지금 생각해도 명분이네요.
0: 네. 네. 뭐라고 썼어요?
1: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0: 네.
1: 청춘은 발실이다. 지금 발실해요, 그래서.
0: 아, 보이지 않는 담배 앞에서.
1: 네.
0: 인생은 발실이다.
1: 네.
0: 오, 저, 뭐, 하나 지나온 것 같은데? 쭉. 아닌가 본데요? 완전 막 동물 보고 싶으니까 헛게 보이나? 뭔가 휙, 뭐가 휙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온통 새소리고.
1: 또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상 철수하려고 하면은
0: 네.
1: 아, 시험을 더 하면은 나을 것 같은데.
0: 네. 쉽지가 않습니다.
1: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면 야생이겠어요?
0: 그렇죠. 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생이죠.
1: 네.
0: 근데 아쉽네요.
1: 네.
0: 아, 근데 이제 어두워지니까 하늘의 어둠이 내렸거든요.
1: 네.
0: 저 이제 움직이죠.
1: 네.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유,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죽은데. 아이고. 아. 이건 내가 볼 땐 담배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쉬운 동물이 아니다. 직접 보진 않지만 그건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담비가 움직이고 있고 이 겨울을 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2: 우리가 떠난 뒤 숲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소리 없이 채워지는 이 설경 어디쯤에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윤재영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하면 시각적인 형태, 컬러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UX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부작용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원래 완벽한 디자인은 없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 라면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디자인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뉴욕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상형에 부합하는 외모와 성격, 직업, 취향을 가진 이성을 만나 매일 밤 잠들 때까지 달콤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2022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잘 어울리는 한상처럼 보이시나요? 당시에 이 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여기 이 남성이 바로 AI 챗봇이었기 때문입니다. AI와의 사랑 이야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었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AI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쩌다 사람이 아닌 AI의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IT 기술과 SNS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쉬워지고 연결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통계적으로도 2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고독하다고 느끼고 있고 30대의 미혼자 비중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외롭다고 아무 때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 힘들다고 밤낮 하소연만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지쳐서 금방 떠나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대기하면서 우리가 말 걸기를 기다려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실제 사람 간의 인간관계는 상당히 까다롭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AI 챗봇과의 관계는 훨씬 수월하고 편한 겁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챗봇에게 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로 나타났고요. 사람에게 상담받는 것보다 AI를 더 선호하고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챗봇 서비스 광고에서는 챗봇이 항상 당신의 편이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반자다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생물인 AI에게 이렇게까지 몰입하고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게 의아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AI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디자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꼭 사람의 형태여야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업은 AI를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존재에 쉽게 마음을 열고 상호작용하고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질수록 섬뜩한 느낌이 생겨서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도 있긴 하지만 지금 챗봇의 모습에서 섬뜩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친밀감을 느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가 AI 외모를 자기 취향대로 직접 만들고 고를 수 있다면 AI 챗봇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레플리카에서는 AI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인종, 성별, 나이, 외모까지 사용자들이 다 취향대로 직접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옷, 신발, 안경, 액세서리까지 다 고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격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성격, 수줍은 성격, 배려심 있는 성격 같은 거죠. 현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외형과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AI 챗봇 서비스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AI 챗봇이 우리 외로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챗봇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으니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상은 사용자는 그 누구와도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체는 취향에 맞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일 뿐이죠. 사용자는 대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 있고요. 화를 내거나 억지를 부려도 챗봇은 떠나지 않고 사용자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사용자를 기쁘게 하는 게 그들의 숙명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용자는 챗봇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실제 사람과의 보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 챗봇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겠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했던 챗봇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용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셈입니다. 앞서 소개한 챗봇과 결혼한 여성 역시 자기는 이제 실제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 맺기 어려울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AI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만약에 소통하는 중간중간에 자기는 사람이 아닌 AI다라는 거를 사용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AI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IBM이 발표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AI 시스템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AI가 상호작용할 때 속이

0: 찍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에서도 AI를 의인화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챗봇이 스스로 자기가 AI다라고 밝히게끔 디자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챗봇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라고 느껴야 몰입도 되고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윤도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나친 몰입 때문에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만큼 AI의 투명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인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해낸 고인 AI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고인 AI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나 간간히 접할 수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머니가 사망한 딸을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유명을 달리한 가수들이 디지털 휴먼으로 환생해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요. 또 기술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반인들도 고인 AI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2022년 한 컨퍼런스에서 아마존 AI인 알렉사가 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소개된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알렉사에게 할머니가 오즈의 마법사를 마저 읽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알렉사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 But how about my courage? Asked the lion anxiously. You have plenty of courage, I am sure. Answer.
0: 또 다른 서비스인 Here After AI는 고인의 과거 사진, 목소리 기록에 기반해서 AI 챗봇을 만들어줍니다. 유가족은 고인이 보고 싶고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고인 AI에 대해 사람들은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데요. 한쪽에서는 고인 AI를 유가족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를 실제 사람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논쟁거리였던 AI가 인간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쟁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인 AI를 인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위로를 주는 존재로 디자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AI를 인간의 도구, 즉 수동적 존재로 한정해서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AI는 약 인공지능 형태로 주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AI는 좀 달라요.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고 인간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도구의 위치를 넘어서 점점 인간과 대등한 위치로, 점점 인간과 대등한 수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인 AI 기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고인 AI 기술이 유가족에게 당장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사용자에게 정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인 AI 기술이 분리불안, 상실감을 유발하고 슬픔과 고통을 가중해 결국 지속적 애도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고인 AI 기술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죠. 결국 고인 AI 기술은 서비스 측에서 어떤 의도로 이 기술을 디자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할지 모르는 고인 AI 기술이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에 대한 디자인적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AI 디자인은 언뜻 사소한 디자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설계하는 디자이너의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AI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을지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디자이너들이 주목하고 사용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AI를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사용자를 존중하는 AI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줄곧 논란이 되어 온 익스프레스 티켓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곳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돈으로 등급을 나누냐라는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새치기 해도 된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치 중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시간이죠. 돈 있는 사람은 이 시간마저도 살수 있다라는 점에서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저서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는데요. 세상에는 자본의 논리로 작용되지 말아야 하는 가치들이 있다면서 시장 논리가 공정한 줄서기에 도덕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매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도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 자체는 이미 우리 일상의 근로나 금융 같은 분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측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얼핏 보면 놀이동산의 익스프레스 티켓 문제가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기만 한 걸까요? 이 양측 입장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제학과 윤리학 분야에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가치들이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UX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왜이 문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놀이동산 익스프레스 티켓 이슈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지불하면 웹툰을 미리 볼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광고 없이 보고 싶은 영상을 더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면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 비슷한 점이 있죠. 왜 유독 놀이동산의 익스프레스 티켓만큼은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고요. 그 원인은 의외의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코노미석 티켓줄은 길고 오래 기다려야 해서 공항에 몇 시간씩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 줄의 바로 옆에는 비싼 좌석을 구매한 사람을 위한 창구가 따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등석을 구매한 사람들은 공항에 느지막하게 도착을 해도 이 이코노미석 탑승객의 긴줄 옆을 유유히 지나서 신속하게 수속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1등석 구매자를 위한 창구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대기줄은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 대신 1등석 구매자가 오면 그 줄의 맨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보다 늦게 공항에 도착한 1등석 티켓 구매자가 줄의 맨 앞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뭔가 새치기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성격의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낸 사람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혜택을 주느라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듯한 그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일이 온라인상에서도 있었습니다. 2021년 국내 한 금융 플랫폼에서 인터넷 은행 서비스를 출범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이자 혜택을 제공해서 출범 전부터 화제를 모았고요.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진행했던 독특한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순번을 받은 이용자가 친구를 이 서비스에 초대할 경우 자신의 순번이 올라가도록 했던 이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번호가 800번이었는데 친구를 초대하면 300번으로 올라가는 식이었습니다. 이 이벤트의 효과 덕분인지 이 서비스는 사전 신청자 수만 100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흥행몰이에 성공했죠. 하지만 이 이벤트는 곧 논란에 휩싸이는데요. 사전 신청을 했던 한 이용자는 자기 대기 번호가 2주 만에 3만 등이 밀렸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토로하기도 했고요. 순번이 밀린 이용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던 것입니다. 지인을 데려오면 순번을 앞당겨주는 새치기가 아니냐라며 지적을 받기도 했죠. 익스프레스 티켓, 그리고 금융사 이벤트 모두 줄서기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을 배려하는 줄서기 디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VIP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호텔이나 공항, 은행에서의 VIP 전용 서비스처럼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를 아예 분리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VIP 서비스가 일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빨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렇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해봐야겠다라는 기대를 품게 해서 서비스의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죠. 두 번째는 예약 개념을 접목하는 방법인데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를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예약한 손님의 경우입니다. 예약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부지런하게 예약을 했고, 자기는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 놀이동산에서도 익스프레스 티켓을 예약제로 한정 판매하고, 놀이기구의 일부 좌석을 예약석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상황이 좀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줄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기다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좀덜 지루하게 하고 사용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끔 디자인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 투어라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줄을 기다리는 동안에 대기줄 동선에 설치한 스크린으로 영화의 뒷이야기나 명장면, 배우들의 놀이기구 안내 영상 등을 틀어주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런 전략은 익스프레스 티켓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 흥미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고 특별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돈이 아닌 다른 지불 방식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는 오퍼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받고요. 그 포인트로 앱 내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광고를 시청하거나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이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익스프레스 티켓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오퍼를 활용하면 돈이 아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서 돈의 논리로만 작용한다는 인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하죠. 경제학자, 윤리학자, 법학자들도 저마다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티켓 이슈는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라서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각이 옳은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디자인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디자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사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근데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유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곳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제가 왜 이 부산까지 왔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가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빨리 만나러 가보시죠.

0: 무역, 꿈을 향해 달려라.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형부터.
1: 저는 다이밍 FC 소속되어 있는 전무형이라고 합니다.
2: 저는 무형이 엄마 지승원이라고 합니다.
3: 저는 부산 다이나믹 FC 코치를 맡고 있는 전지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여기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부산까지 날았는데요. 우리 무형군인데 지금 포지션이 어디예요?
1: 중앙 미드필더요.
0: 와, 제가 또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알거든요.
1: 네.
0: 제일 중요한 심장의 자리잖아요. 에이스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 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요?
1: 손흥민이요.
0: 아니, 저는 아까 뵙고 약간 네. 손흥민 선수 얼굴이 좀 있길래 약간 손흥민 선수 같다 생각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안 그래도 등번호도
1: 7번.
0: 네, 7번을 달고 있어서 개인기가 끝내준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개인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개인기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죠.

0: 우리 무영 선수에게 네. 축구란 무엇인가요?
1: 축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지금 무영 선수 보면 종아리도 탄탄해 보이고 허벅지도 튼실한데 이 축구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요?
1: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0: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어머님 그때 어떻게 그 무영군이 어떤 식으로 축구하고 싶다고 했었나요?
2: 공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을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0: 네.
2: 근데 뭐 좋아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엄마 나 축구 시켜줘 하면서 축구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 교실이 있나 찾아보니까 그때 양산시에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이 있었어요.
0: 네.
2: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시켜서 한 2년 정도 축구하게 됐어요.
0: 아.
2: 무영이는 발달장애인이고요. 지적장애인입니다. 정신 연령이 또래보다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 겁니까?
3: 무영이 같은 경우는 저희 팀 소속에서 꼭 존재해야 되는 친구 중에 하나고요. 중원에서 골키핑력, 그다음에 볼 배급 능력 등이 좀 우수한 친구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아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축구를 배우는 거잖아요. 좀 힘들지 않았어요?
1: 축구는 재밌고
0: 네. 네,
1: 즐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코치님이랑 하는 게.
0: 그래도 아무래도 축구를 배우다 보니까 좀 혼날 때도 있고 좀 축구를 하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1: 축구는 한 게 그 인생이기 때문에 네. 한 게 인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0: 네. 그걸 또 어디서 봤대?
1: 그걸 손흥민 아버지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손흥정님.
1: 네.
0: 그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런 일상과 그런 것들 잘 아시나 봐요?
1: 네. 손흥민 어릴 때도 알고 있어요.
0: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아버님이 계시다면 우리 무영 선수한테는 코치님이 계신 거겠죠?
1: 네, 계시죠. 네.
0: 목소리에 확신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무영군 축구가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1: 축구를 막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0: 진짜 이게 축구를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 안 했어요.
1: 네.
0: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우리 너무 잘 통한다.
1: 네, 맞습니다.
0: 축구는 사랑하는 거죠, 그죠?
1: 네.
0: 무영 선수, 우리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무영 선수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공개해 주시죠.
1: 축구공입니다.
0: 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출연자 중에 최애 물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쓴 흔적이 있는 물건이네요. 얼마나 축구를 많이 했으면. 아니, 그 수많은 축구공 중에서 왜 하필 이 축구공이 최애 물건입니까?
1: K리그 올스타전 공이라서.
0: K리그 올스타전에 참여했을 때 받은 공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때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는데?
1: 제가 세 골 넣었습니다.
0: 아니, K리그 올스타전에서 세 골을 넣었다고요?
1: 네.
0: 나 이거 못 믿겠어요. 진짜예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아니, 어머님.
2: 네.
0: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또 지금 어머니 들고 네. 계신 것도 그 메달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자랑해 주시죠.
2: 네. 이때 이제 무영이가 그 K리그 축구대회 올스타전에 나가서 세 골을 넣고 금메달을 딴 메달입니다.
0: 무영 선수.
1: 네.
0: 아니, 세 골을 넣는 거면 해트트릭 한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코치님, 작년에 이 축구공과 이 메달을 받은 그 스페셜 올림픽 대회가 굉장히 특별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3: 저희 그 K리그 통합축구대회는 비장애인하고
0: 네.
3: 장애인 선수가 함께 한 팀이 돼서 프로 축구단끼리의 경쟁을 해서

0: 받았던 메달이고, 그 외에서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K리그 올스타전에 참석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정말 뜻깊었던 대회였습니다.
1: 이야, 아, 너무 부럽네요.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이제 K리그 올스타전에서 세 골도 넣고, 네. 아, 정말 이 실력도 출중하고,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2: 네.
1: 우리 무영 선수의 진짜 축구 실력, 이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3: 네, 부산의 한 야외 옥상 풋살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게 미라클 박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네, 오늘 부산 오뚜기 FC와 부산 다이나믹 FC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양팀의 선수들 다소 긴장한 모습이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1: 아, 일단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네. 이런 데선 축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죠. 네. 그런데도 다들 지금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강렬한 의지 속에 양팀의 선수들
1: 빗술 소리와 함께 킥오프 시작됐습니다.
3: 네,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는 팀은 부산 다이나믹 FC.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홍 색깔 옷을 입고 있는 다이나믹 FC입니다. 오! 자, 오른쪽 사이드 슈팅! 골! 선취 득점합니다. 부산 다이나믹 FC.
1: 저희가 해설을 할 시간도 없네요.
3: 네, 유용남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1: 굉장히 지금 피지컬이 좋아요.
3: 그렇습니다. 전무영! 전무영! 슈팅!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을 가져오는 다이나믹.
1: 아, 그리고 오늘 제가 해설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3: 네.
1: 해설이 어려운 거군요.
3: 자, 박희 특별해설위원께서는 축구 선수로 활동하셨잖아요.
1: 네. 네,
3: 그 경험을 살려서 해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은
3: 또 한 번에 좋은 선방을 해냈습니다.
1: 패스 길이 볼 열렸죠?
3: 네, 전무영 슈팅! 골! 두 번째 득점 기록하는 다이나믹 FC! 야,
1: 딱 길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3: 네.
1: 패스 길이. 아, 전무영 선수 기가 막히게 그 길을 바로 찾았네요.
3: 그렇습니다. 자, 사전에 전무영 선수 만나봤을 때 그 패스 길을 보는 게 즐겁다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열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3: 네, 왼쪽 슛! 막아냅니다! 자, 굉장한 선방! 네, 전무영 치고 달립니다. 들어가면서 슈팅! 아~ 왼쪽으로 비껴나갑니다. 자, 어떻게 끊어내고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지만 이 공을 여유 있게 막아냅니다. 자, 전무영 오른발 들어갑니다.
1: 전무영.
3: 자, 다이나믹의 세 번째 득점.
1: 세레모니, 하트 세레모니.
3: 전매특허죠.
1: 네, 아, 전무영 선수가
3: 아, 골대를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슈팅의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신재모 선수입니다. 네. 전무영 끌고 들어가면서 왼발! 들어갔습니다! 전무영! 두 번째 득점 기록합니다!
1: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나가 뛰면 안 됩니다.
3: 네.
1: 반칙.
3: 반칙인가요?
1: 네. 위험합니다.
3: 자, 슈팅! 들어갑니다! 해트트릭 기록하는 전무영!
1: 아, 네. 지금 시그니처 세리머니 또 나왔죠?
3: 네.
1: 하트? 실제로 경기 내용을 보니까 아, 이 선수 정말 앞으로 미래가 촉망받는 순간
3: 그렇습니다.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1: 자, 이제는 뭐
3: 아, 자, 이번에는
1: 사진 세레모니.
3: 이번에는 사진 세레모니를 보여줬어요.
1: 자, 이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밝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3: 네.
1: 모든 장애가 전혀 보이지 않고
3: 네.
1: 굉장히 뭐랄까요? 에너지틱한
3: 네.
1: 모두가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3: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이렇게 뛰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오늘 경기 다이나믹 FC가 오뚜기 FC 상대로 6-0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스코어가 일어난 경기인 것 같습니다.
4: 하얀 축구공이 새까매지도록 차고 또 차고 숨이 차고 또 차도록 달려도 한없이 좋은 축구. 이렇게 오늘 친선 경기는 무영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부산 다이나믹 FC가 승리합니다.
1: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무영 선수의 꿈은 무엇일까요?
5: 항상 웃고

0: 믿어지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 네. 아, 앞으로 정말 우리 무용 선수가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선수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무용 선수를 만나기 위해 이 먼 곳 부산까지 왔는데요. 아, 저도 이 무용 선수가 달리면서 축구를 하는 모습 보고 저도 언젠가 꼭 같이 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언젠간 이렇게 달릴 수 있겠죠?
0: 네.
1: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가능하다고 믿을 때 꿈은 조금 더 빨리 현실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저와 함께 꿈에 도전하세요. 멈추지 않는다면 꿈은 계속됩니다. 도전대장 박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하재 비용지역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첨단 기술에 힘입어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무한 질주를 거듭하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물질 만능 시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16세기 안동의 한 선비는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도덕관, 세계관만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 인간의 이성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세계가 또 우리가 퇴계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인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퇴계가 동쪽으로 가려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1: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21세기에 만나는 퇴계의 성리학을 담당하게 된 이치혁입니다. 네, 저는 퇴계의 성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현적으로 퇴계 선생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유교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제사라든가 전통예절, 뿌리찾기, 장유유서 등등 유교 문화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싫어했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은 우리 사회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유 문화나 전통 문화 이런 걸 선호하지 않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서양 문물이 환영받던 시기였죠. 그때라면 아마 이렇게 방송에서 유교와 관련된 강의를 열어줄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유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학원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도 유교 문화에 대한 반발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서 유학이라는 건 좋지만 삶의 양식으로서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리타분한 유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반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유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별다른 생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은 네, 유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소수의 어떤 분들은 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소수의 어떤 분들은 유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평소에 이 유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생각할 일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관심이 공부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좋아하게 된 이런 연구자는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교를 싫어하게 됐던 원인도 또 유교의 매력을 알게 해준 그런 계기도 바로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되는 퇴계라는 인물에게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 중에 퇴계라는 인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교과서에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 현금을 잘안 쓰기는 하지만 천원권 지폐를 보면 거기에 퇴계의 영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거의 매일 퇴계의 영정을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퇴계는 또 한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과 단행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퇴계의 철학은 보통 난해한 개념의 유희라든가 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 또는 탁상공론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렵게 된 현실인데요. 그래서 퇴계라는 인물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먼 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퇴계 사상과 그 사상이 오늘날에 남겨주는 메시지를 탐구하기 전에 오늘은 퇴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퇴계라는 인물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호 퇴계라는 거죠. 네, 물러날 퇴자를 씁니다. 호라는 것은 스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짓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자를 부를 수는 없고요. 또 이름은 더더욱 부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를 부르게 되는데 호는 사실 거창한 의미를 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위인들 호 보면요. 그렇게 거창한 호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분이 살고 있는 마을 혹은 그 앞에 흐르는 냇물, 강물 아니면 뒤에 있는 산 이런 지명이 그분의 호가 되는데요. 또 혹은 그분이 지어놓은 집 이름, 그집 이름을 호로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파주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우계성훈 선생, 또 파주에 있는 시냇물 이름이죠. 무슨 무슨 당, 무슨 무슨 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들은 집 이름이 호가 된 당호입니다. 거창한 문자를 쓰고 거창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것은 요즘에 들어서인데요. 뭐 클것자, 큰대자, 노플고자 이렇게 쓰는데 사실상 옛날 선비들은 거창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반적이고 때로는 약간 좀 좋지 않은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옹자, 그리고 뭐 늦었다, 늦게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만자, 심지어는 어리석을 웃자 이런 것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조금 더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거죠. 퇴계호에 쓰인 물러날 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라는 호는 퇴계가 살던 그 고향의 시냇물을 따온 겁니다. 그 시냇물 이름 원래 토끼 토자를 쓴 토계였는데요. 퇴계가 그대로 놔뒀다면 사람들이 토계 선생 이렇게 부르다가 그 토계가 호가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냇물 이름을 퇴계로 고치고 지은 시인데요. 몸 물러나니 어리석은 분수 편안하나 배움이 퇴보하여 늙음하기 걱정이네. 시냇가에 비로소 자리 잡으니 물줄기 굽어보며 날로 돌이켜보네.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인 토계의 시냇가에 개상사당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나서 시냇가로 물러나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46세 때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부터 비로소 퇴계 선생이 되는 거죠. 이 호처럼 퇴계는 평생 나아가기보다는 물러나기를 또 드러나기보다는 숨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퇴계라는 인물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퇴계호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러날 퇴자, 퇴계 선생의 삶, 그리고 학문, 사상 이것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계는 자신의 호 그대로 정말 물러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퇴계는 34세 때, 그러니까 약간 늦은 나이에 대과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관직 생활은 초기부터 좀 삐걱거립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정이 소위 정치판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 관직을 수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직 생활이 애초에 자기하고 맞지 않았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굳이 왜 대과에 응시를 했을까? 그냥 향시에 합격해가지고 진사, 생원 정도, 이 정도 타이틀 가지고, 향리에서 머물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 동시대에 살았던 남명 조식 선생처럼 과거 시험 아예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 실제로 이 퇴계는 이 훗날에 이 대과에 합격한 걸 가지고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퇴계가 왜 관직에 나아갔을까?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요, 공직에 있는 분들, 특히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선생님 왜 공직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민족 중흥과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정답이겠죠. 한자리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없죠. 왜 관직에 나갔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수기치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퇴계는 대과에 응시한 이유를 집이 가난하고 홀어머니가 계셔서 그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인물 치고는 정말 의외의 대답이죠. 오늘날 방식으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만약 가정 형편이 넉넉했다면 과거 시험 같은 것은 보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실제로 퇴계가 3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퇴계는 틈만 나면 이제 사직을 하고 물러나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외직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 70번 이상 관직을 마다하거나 사양하거나 혹은 사직을 하는 그런 상소를 올릴 정도였죠. 그래서 한번 이 관직에 발을 들인 이상 또그 안에서 또 명망이 높아지면서 관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퇴계가 이렇게 관직을 멀리 하고자 했던 이유, 또 벼슬

아들의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너의 성적을 보니까 높은 관직은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고을 수령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이렇게 물러나고자 했던 정신이 담긴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49세 때 이야기인데요. 운 좋게 단양군수, 풍기군수라는 외직을 얻었습니다. 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상관인 경상감사에게 사직서를 세 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답이 안 왔어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무단이탈을 합니다. 이 일로 계급이 2등급 강등이 됐는데 아무런 동요가 없었죠. 또 하나, 네, 조선 13대 임금 명종. 이분은 퇴계가 가장 오랜 기간 모셨고, 그리고 그 명종도 퇴계를 가장 사랑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명종이 퇴계를 좀 가까이 두려고 했는데, 낙향한 이후에 오지 않으니까 하루는 독서당에 가서 독서당에 있는 이제 관원들이죠. 최고의 엘리트 관원들에게 시제를 하나 냅니다. 그 시제가 현자를 불러도 오지 않는 데 대한 탄식이다라는 주제로 시를 짓게 하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오지 않는 현자, 그 현자가 바로 퇴계인 거죠. 퇴계가 마지막으로 기영하던 해는 1569년, 퇴계 69세 때입니다. 이때는 조금 더 처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임금이 이제 선조로 바뀌었고요. 갓 즉위한 이제 임금이었는데, 1568년 6월에 퇴계가 선조의 부름을 못 이겨서 이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하는 길에서도요, 관직을 물려달라. 저는 사직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직서를 계속 올립니다. 근데 갓 즉위한 선조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결국 궁궐의 당도에서 처음 선조한테 사은 숙배를 하는 그 자리부터 또 제발 여기서 관직을 거두고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록이나 퇴계 선생 문집을 보면 만날 때마다 여기서 퇴계가 경연에 들어갈 때마다 사직하고 물러나기를 청합니다. 안 된다라는 그 기록이 맨 처음에 맨첫 줄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계가 자신의 직책에 무책임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퇴계가 그때 담당했던 주된 업무는 그 경연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수업을 하는 경연 강의였었는데, 선조는 이꽤 명민했던 그리고 학문을 좋아했던 군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퇴계를 경연에 입시하게 해서 수업을 받았는데요. 퇴계가 이 시기에 완성을 했던 책이 퇴계의 대표 저작 성악십도입니다. 1568년 12월에 퇴계가 이 성악십도를 선조의 임금에게 올리게 되는데요. 이 성악십도에 약간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성악십도는 사실 평소에 퇴계답지 않게 좀 서둘러서 완성해서 올린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계는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한 분이죠. 글을 하나를 쓰면 반복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고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고칠 게 없을 정도의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악십도만큼은 선조에게 제출한 이후에도, 그리고 고향에 가서도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만큼 제출이 조금 급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퇴계의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성악십도를 대체하고 자기 자신은,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당신이 떠난 자리를 이 성악십도로 대체시키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보이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여러분한테 이첫 시간부터 제가 물러남, 퇴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어색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퇴계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퇴계는 왜 그렇게 물러나고자 했을까? 네, 오늘 강연 제목이 퇴계가 동쪽으로 가려는 까닭은인데, 여기서 동쪽은 바로 퇴계의 고향인 경상도 예안, 지금의 안동입니다.
그러면 퇴계가 자꾸 고향인 안동으로 물러나고자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힌트를 남명조식 선생과 나눈 편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남명은 퇴계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서 거의 같은 시기를 활동하다가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퇴계가 경상우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다면 남명은 경상좌도에서 가장 큰 학자였습니다. 이 두 분이 서로 만난 적은 없고요. 서로 정신적인 교분만 나눴습니다. 몇 통의 이제 편지 왕래만 있었죠. 그런 남명에게 퇴계가 53세 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현자인 공은 산림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이처럼 높은 의절을 수립하여 저러한 세속의 영리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일로 삼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이고 분명 얻은 바가 있을 것이겠죠. 지켜서 편안한 것이 있을 것이며 가슴에서 즐겁지만 남이 알 수 없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뜻을 두고 있지만 방황하여 돌아갈 곳을 모르는 나와 같은 사람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어찌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퇴계는 자주 관직에 있던 자기 자신을 새장 속에 갇힌 새,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은 것에 비유했는데요. 퇴계의 그 처지와는 다르게 이 남명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지켜서 편안한 것이라는 이 문구입니다. 퇴계가 그토록 물러나고자 했던 이유, 저는 그것이 무언가를 지키고자 했던 것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지켜야 할 것,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써 편안한 것, 그런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퇴계가 관직에서 물러나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게 뭘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학문일까요? 아닙니다. 명예라는 것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실질과는 큰 관련이 없는 허울일 뿐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물러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학문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학문은 자기 완성의 도구죠. 일종의 사다리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사다리 오르는 것 자체가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 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문 그 자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라는 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학문을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던 거죠.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퇴계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니 뭐 그 정도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뭐 보호하거나 보존한다, 뭐 보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수많은 위인들이 공통되는 일이지만 지키고자 했던 그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란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사람다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본성을 자각하고 그걸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 나다운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기준, 세속의 이목, 그리고 세속이 정해놓은 관습, 또 거기에 따라서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걸 추구하면서 수동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퇴계는 물러남이라는 방식으로 그게 가능했다고 보았던 거죠. 만일 퇴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또 그 사람이 타고난 성정, 타고난 기회,

0: 기질 또 처해진 상황 거기에 맞게 스스로 나다움의 길을 찾아갔을 겁니다. 퇴계는 사람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유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계는 약육강식과 투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양하게 병존하면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곳, 그런 곳이죠. 그리고 사람의 기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정치에 참여하고 개혁하면서 세상에 기여한다면, 퇴계는 물러나서 내공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침잠하면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가령 율곡에게는 그 방식이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었다면, 퇴계에게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완성해서 그것을 작은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람다움과 나다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퇴계처럼 가난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퇴계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할수 있는 취업이라는 것은 사실 관료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보수나 복리, 대우 조건 이런 것보다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성향과 적합한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1: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 이황은 일생 동안 70번이나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호, 퇴계 역시 물러나 고향에 머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왜 그토록 물러나고 싶었던 것일까? 생애 말년 퇴계는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 서당을 건립했다. 그리고 임금의 부름마저 마다하고 학문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사람답게 나답게 사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 물러날 때와 자기 수양의 방법을 알려준 퇴계. 오늘날까지 그의 철학이 사랑받는 이유다.

첨단 기술에 힘입어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무한 질주를 거듭하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물질 만능 시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16세기 안동의 한 선비는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도덕관, 세계관만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 인간의 이성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세계가 또 우리가 퇴계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인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퇴계는 왜 성리학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인문학, 21세기에 만나는 퇴계의 성리학.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네, 성리학과 퇴계입니다. 네, 퇴계는 왜 성리학에 매료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경제성과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이고 또 친구입니다. 네, 한 가지 단어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붙은 라벨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려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 가지 명칭 또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해버리면 그 사람의 다른 면모, 그 명칭 뒤에 숨어있는 다른 면모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퇴계를 성인의 학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퇴계를 대표하는 용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퇴계가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이긴 해요. 그렇다고 성리학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아마 퇴계 본인도 당신이 그렇게 지칭되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퇴계가 사람을 틀 안에 가두는 이런 직함을 싫어했던 또 다른 면모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퇴계 선생의 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묘를 쓰면 보통 비석을 세우죠. 근데 네, 비석이 뭐라고 새기나요? 보통 관직을 지낸 인물이라면 묘비에 관직명을 씁니다. 네, 실제로 역임했던 관직, 그 중에서 대표적인 관직, 그리고 죽은 뒤에 받는 증직, 그리고 품계, 요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가령 판중추부사라는 직책을 역임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영의정에 추서되었다면 이렇게 씁니다. 대광보국 숭록대부 판중추부사 증 의정부 영의정 무슨 무슨 공, 이런 식으로 쓰죠. 이 내용은 이겁니다. 품계는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이고 판중추부사를 역임했고 영의정을 증직받은 누구라, 이런 뜻인데요. 퇴계는 묘비에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새겨넣었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퇴계의 관직과 증직 그리고 품계입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야 일반적인데 퇴계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퇴계는 어떻게 새겨넣었을까요? 퇴도 많은 진성이공지묘라고만 썼습니다. 네, 풀어보면 도산에 물러나서 늦게서야 은거한 진성이 씨의 묘다라는 뜻이죠. 네,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어떠한 직함, 다른 이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이 퇴계라는 분에게 성리학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타당한 것인가 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퇴계는 주자를 최고로 존경했고요. 성리학을 가장 바른 학문, 가장 올바른 학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 그러니까 불교나 도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양명학조차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퇴계는 정말 골수, 네, 근본주의의 성리학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퇴계를 성리학자라고 이름 붙이는 건 어떨까? 퇴계의 평소의 행적과 사상에 비추어보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퇴계가 왜 성리학에 매료되었는지, 또 퇴계에게 성리학은 과연 어떤 위상을 점하는지, 네,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성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자나 맹자의 유학은 훌륭하지만 성리학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성리학을 버리고 공맹의 본원 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라는 건요, 되돌릴 수가 없죠. 불가역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터넷이나 뭐 자동차, 전기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없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리학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필요성, 적어도 그 시대에는 가장 적합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탄생하고 또 발전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물론 조선 후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성리학만이 정도라고 해서 그걸 고수하고요.

주자학 이론에서 벗어난 것은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난 게 있으면 그걸 사문난적이라고 몰아서 탄압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잘못된 일이었고요. 또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서양 문물은 이게 요망한 것, 망령된 것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전통 사상과 이 전통 문물만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위정척사 같은 이론도 사실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어느 정도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요, 고려시대 말기에 한번 돌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불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불교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의 불교는 지금 우리가 이 유교망국론을 이야기하면서 유교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가 그때는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당신은 불교 이념, 불교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상으로 잘못된 점을 대체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대두된 새로운 사상이 바로 성리학. 우리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성리학은 구닥다리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 성리학은 최첨단의 한 문이었죠. 성리학이 우리 역사에 공헌했던 점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배우지 못해서 본성을 거스르는 악한 짓을 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일륜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때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자를 나눈다는 것, 그건 지식을 나눈다는 뜻인데요. 지배계급이 독점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버리고 무식한 일반 백성과 지식, 권력을 나누는 것. 그 기득권 입장에서는 싫은 일이죠. 당연히 지배계급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관철한 것은 세종대왕의 해안이었죠.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고도 모든 분야의 학습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그 동기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 배경은요,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구절이죠. 퇴계는 이렇게 탄생한 성리학의 나라, 조선 중기에 태어났습니다. 성리학이 시대 정신이었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성리학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퇴계가 성리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공부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보면 위기지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 위인지학은 남을 위한 공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은 어떤 공부가 바람직하다고 보이시나요? 언뜻 보면 위인지학, 그러니까 타인, 남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위인지학은 타인에게 공헌하기 위한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남들 때문에 하는 공부라는 뜻입니다. 뭐가 남들 때문에 하는 공부죠? 다른 사람, 아마 주로 부모님일 텐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또 남들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에 의해서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입니다. 잘 살펴보면 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다 이거 위인지학 아닐까요? 반면 위기지학은 자기가 원인이 돼서 하는 공부.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

남의 눈치를 보고 혹은 또 남을 이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족적으로 수행하는 공부입니다. 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문제가 뭔지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맹자가 들었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약지, 요 손가락이 약지인데요. 네, 약지가 굽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게 뭐 굽어 있어서 아프지도 않고 뭐 약지니까 잘 쓰지도 않는 그런 손가락인데 그래서 별로 불편함은 없는데 굽어 있어요. 만약 누가 이 손가락 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비싸더라도요, 또 멀리 가더라도 좀 수고롭더라도 가서 그 손가락 펴려고 하겠죠. 아프지도 않는 이 손가락 이거 하나 고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더큰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면 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더 노력을 하겠죠. 위기지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위기지학의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퇴계에게 위기지학이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퇴계는 사람이 누구나 지극한 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일 수 있고요. 삶과 죽음의 이치를 터득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하늘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만사에 대응하고 또 만인과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죠. 누구나 분명 그런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자기 자신은,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네, 별것 아닌 일에 일희일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그 경지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겠죠.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걸 모르면 괜찮은 일인데, 그러나 알고 나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갈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다른 회사에서 연봉 한 1000만 원 받고 일하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직해야겠죠. 네, 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일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하늘같이 넓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절대 자유의 경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역량을 타고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욕심과 스트레스에 빠져서 뭔가에 이제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현실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절대 자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고전적 용어로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퇴계는 실제로 성인이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계가 다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학문에 전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퇴계가 간절하게 그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그 길을 가장 잘 인도해 줄 멘토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주자이고 주자가 형성한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퇴계에게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미 앞에 주어져 있었고 성리학을 공부해서 내가 이걸 토대로 출세하고 뭔가 한 자리를 얻겠다는 그런 위인지학의 자세에서 성리학자가 된게 아니고 나에게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것 같은 학문 체계가 성리학이었다. 이게 바로 퇴계에게 성리학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퇴계는 성리학이 어떤 점에 매료됐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리학은 성증리를 대명제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 우주 자연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해체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학문이죠. 성리학의 대명제를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생성되고 운행되는 원리대로 사람도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도 잘못될 일이 없다.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그리고 그 이치와 방법은 이미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주자의 성리학은 방대한 체계를 자랑합니다. 그 안에는 천문, 지리, 역사, 종교, 정치, 문학, 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주자학에서 이런 모든 다양한 학문 체계는 바로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한 가지가 뭘까? 바로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이 방대한 이론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탐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밝혀진 진실대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이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뭘 가리키나요? 네, 마음이죠.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이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또 고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다양하고도 고차적인 이론과 실천법이 주자학에는 담겨 있는데요. 이런 주자학의 체계가 퇴계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는 어떻고, 또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할때 가장 적절한 마음으로 살수 있는가 하는 게이 퇴계가 평생을 거쳐서 파고든 성리학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퇴계를 성리학 일변의 길을 간 근본주의적 성리학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퇴계에게 성리학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퇴계에게 성리학은 이를테면 높은 곳을 올라가는 사다리, 남산을 오르는 케이블카, 이 강과 바다를 건너는 배, 우리를 저 멀리 다른 대륙까지 데려다주는 비행기와 같은 이런 것이었죠. 만일 퇴계가 성리학이 없었던 삼국시대나 또 고려시대, 그때 태어났다면 어쩌면 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불교를 그 사다리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서양에서 태어났다면 네, 크리스트교를 그 사다리로 삼았을지도 모르죠. 또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점은 어떤 사다리를 탔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정도의 열정과 열망 그리고 진리를 얻겠다는 바른 자세를 가졌다면 어떤 사다리를 탔던 분명히 진리를 얻는 곳에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논어의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있는 홍도 비도 홍인이라는 말인데요. 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거지 도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어떤 궁극의 진리, 원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 방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종교의 교리나 철학 이론 이런 것들이죠. 각각의 종교와 철학 이론은 각자 자기의 종교, 자기의 학설이 옳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네, 우리 학설만 옳고 다른 학설들은 틀렸다라는 식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종교의 교리나 학설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그 사람은 모두 구원받고, 또, 안 그렇고,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은 없죠. 네.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떤 철학을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진리를 얻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유학을 통해서, 플라톤 철학, 합리주의 철학, 노장 사상,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얻는 것이지, 특정 종교나 사상의 가르침 자체가 구원과 진리를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퇴계가 그토록 존중했던

0: 한의학, 또 배척했던 양명학, 불교, 기독교, 뭐 이런 것들 모두 높은 곳을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진리를 얻은 사람은 그 다양한 사다리 중에서 한 가지를 잘 이용해서 그 진리가 있는 곳에 도달을 했던 거죠. 그중 퇴계가 골랐던 사다리, 네, 그 사다리가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다리였습니다. 즉 퇴계에게 성리학이라는 것은 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가장 확실하고 고마운 또 그리고 가장 정교하고 성능 좋은 그런 교통수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삶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첫째, 의식주가 그렇죠. 의식주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관계, 사랑, 친분, 교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이죠. 한 차원 더 나아가면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종교는 정말 불가결한 요소죠. 종교의 신봉 여부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물신, 돈이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돈이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종교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뿐이지 구원에 대한 갈망, 내가 이 상태를 넘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갈망 그 자체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퇴계의 성리학과 같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다리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물신 외에 다른 사다리를 갖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돈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신과 종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신이라는 것,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돈은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북돋아주는 데 힘을 발휘할 뿐이지 결코 정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력을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종교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인문학이 됐던 혹은 예술이 됐던 아니면 체육이 됐던 네. 어떤 분야든 여러분의 형이상학적 충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퇴계가 말했던 위기지약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1: 퇴계는 과거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만 부를 수 없는 퇴계의 현재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에게 성리학은 궁극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이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기 완성의 길이었다. 퇴계는 삶의 이치, 우주의 섭리를 깨닫는 성인이 되기 위해 진정한 학문의 길에 나섰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선비였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에 되살리고자 한 건 퇴계의 철학뿐만 아니라 그의 철저한 실천 정신에 있다. 도전과 실천,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퇴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닐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첨단 기술에 힘입어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무한 질주를 거듭하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물질 만능 시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16세기 안동의 한 선비는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도덕관, 세계관만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 인간의 이성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세계가 또 우리가 퇴계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인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퇴계가 진리를 찾기 위해 몰입했다는 마음 공부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1: 안녕하세요. 네, 이치혁입니다. 내일을 여는 인문학, 21세기에 다시 만나는 퇴계 성리학.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퇴계는 출세를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다. 네, 공부를 통해 진리를 얻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 절실하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리와 구원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계 사상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학을 마음의 학문, 심학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여러분, 심경 혹은 심경부주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네. 심경은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에게는 사서삼경이나 혹은 주자가 편집한 근사록 이런 책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필독서였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진덕수라는 학자가 편집을 한 것이 심경이고요. 거기에다가 명대의 정민정이라는 학자가 부연주석을 붙여서 심경부주라는 네 권짜리 책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둘을

통칭해서 그냥 심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심경은요, 사실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도 또 현재로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책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라고 바이두가 있죠. 그 바이두에 심경이라는 글자를 쳐보면 반야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심경이라는 책은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한국의 유학자들만 읽었던 책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 심경이 이렇게 된 이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 네, 이게 퇴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퇴계가 23살 때 서울의 성균관에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과에 합격하기 전이니까 정식으로 성균관에 입학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서울의 학문 분위기도 볼겸 해서 몇달 공부하러 왔었던 겁니다. 이때 황씨 성의를 가진 어떤 진사 또는 생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 집에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이 심경부주라는 책을 발견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책을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만난 그런 사건이죠.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중국에서도 또 조선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이 심경이라는 책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책입니다. 무슨 책인지 읽어보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었죠. 옛날에 한문으로 된 책은 문장 구호와 문단 구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글자로만 늘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원소장자는 이 책의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되게도 몇달 동안 그 책을 집중해서 읽고 나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에 퇴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심경을 얻고 나서 비로소 심학의 연원과 마음 다스리는 방법의 정미함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 글을 신명처럼 믿고 엄격한 아버지처럼 공경했다. 라는 말이 퇴계 선생 언행록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혹은 뭐 온갖 매체에서 잘 홍보가 된 그런 책이 아닌데 우연히 어떤 서점이나 도서관 또 혹은 다른 사람 집에 서가에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은 한 책, 그런 책이 많이 읽혀지진 않지만 나에게는 정말 감명 깊었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책, 그런 책들이 한 권씩 있을 겁니다. 퇴계에게는 심경이 바로 그런 책이었죠. 그 이전에 읽은 학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퇴계의 눈에는 누가 뭐래도 가치가 높은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에서 거의 사장되고 일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한국의 학자들은 이 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경은 마음 공부와 관련된 유가 경전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진덕수라는 학자가 사서삼경에서 구절들을 잘 모아놓았고 명나라 때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성리학자들, 특히 주자와 같은 그런 학자들의 글을 다시 모아서 덧붙이고 재편집하면서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일찍이 자신을 되돌아 살펴본 일이나 있는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며 이득거리를 보면 쫓아나서고 해로운 걸 보면 피할 줄 알면서 정작 하늘이 나에게 삶을 준 뜻과 사람이 사람 된 까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현대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전쟁터죠. 저의 자녀나 이 학교 학생들을 보면 무언가 뭐 어딘가 항상 쫓기는 듯이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는 뭔지, 또 나는 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행히 취업의 관문을 뚫은 직장인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경쟁에서 밀려나가기 일쑤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인생에 여유가 좀 생겨야 합니다. 예컨대 과거에는요, 어디 서류 하나 보내려면 우체국 가서 우편으로 보내야죠. 적어도 2, 3일 정도 걸리고요. 은행에서 송금하려면 창구에 직접 가가지고 뭐 신청서 쓰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행 직접 가야 되고요. 그래도 왔다 갔다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단 몇 초, 몇 분 만에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 우편물 보내는 게 하루 이틀에서 한두 시간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 삶이 어디 그런가요? 그죠? 더 일이 많아지고 더 바빠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정말 먹고 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또 경쟁에서 밀릴 수는 없으니 이런 질문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질문들을 뒷전으로 미룬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꿈꿉니다. 사실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빈곤하면 그 삶은 풍요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풍요도 이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모두 그 덕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고마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물질적 풍요 추구에만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즉,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다가 이제 거기에 빠져버려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 건강이죠. 그죠? 현대인들 건강에 관심 많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찾아 먹고 운동하고 또 몸 아프면 바로 병원 달려가고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하죠. 건강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음의 건강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요?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건강한지 그걸 알고 또 그걸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압니다. 그죠? 백화점 가서 예쁜 옷사 입고요. 예쁜 장신구 사고 뭐또 미용실도 가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성형수술 받고 네일 이런 것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것, 그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니까요. 저는 이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과연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노력은 하고 있을까?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거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 구해가지고 거기 비싼 가구, 좋은 장식품 넣어서 아름답게 집 꾸미고 아늑하게 꾸미죠. 좋은 집에 산다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닌 그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의 평화와 행복, 정신적인 평화, 화목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가족의 마음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만큼이나 마음의 풍요를 추구해야 됩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가꿀 줄 모르면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익 쫓고,

새로운 피하는 그런 것만 할줄 아는, 그러니까 동식물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몸만 가꾸지 말고 이제 그만큼이나 마음도 가꿔야 되고요.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예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네,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네, 마음은 가꿀 줄 모르고 몸만 가꾸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퇴계의 심학은 이 마음 가꾸는 것에 대한 많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퇴계 철학의 특장점이죠.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전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 과목 선택했던 분이라면 아마 고개 절레절레 흔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악명 높은 사단칠정론이 맞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사단칠정론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에게는 퇴계와 율곡 이분들이 원수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공자인 제가 봐도 사실은 좀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칠정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상공론,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음을 가꾸고자 하는 절실한 동기, 거기서 비롯된 거고, 또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기서 저는 그 이발기발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좀 최소화하고요. 사단칠정론의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측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 가리키죠. 측은 불쌍해하는 마음, 수호는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또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죠. 이걸 현대적 언어로 하자면 어떤 타인과의 공감, 정의심, 배려심, 뭐 시비 분별하는 마음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단은 이런 이네 가지 마음을 포함한 모든 도덕적인 감정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라는 개념은 맹자가 제시한 거죠.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자연스럽게 발출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칠정은 희노애구애호욕, 그러니까 기쁨, 화남, 슬픔, 두려움, 애착심, 그리고 미움, 욕구 같은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감정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기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거나 또 아끼는 걸 잃어버리면 화가 나고 슬프고, 칠정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감정이고 칠정도 감정이죠. 네, 둘다 감정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를까? 퇴계는 이 사단과 칠정이 아예 그 근원 자체가 각각 다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단은 이가 바라는데 기가 따르는 거고, 칠정은 기가 바라는데 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 이론에 대해서 고봉이나 그 율곡 같은 분들은 이의를 제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근원이 두 개일 수가 있느냐? 감정의 근원은 하나인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사단이고 도덕과 무관한 것, 그런 것은 칠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의 도덕적 감정과 그냥 일상적 감정이 근원이 같은 동종의 감정인가요? 아니면 그 근원 자체가 다른 감정일까요? 네, 율곡의 견해, 뭐 고봉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의 입장에서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다른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한 가지 예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미 뭐 은퇴하시고 70대 넘으셨으니까 네, 이분이 초등학교 다니던 1950년대 초 이때에 이 교수님의 조부님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란 곳이 이 전통적 색채가 강한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통 가옥 구조 아시죠? 보통 사랑채가 밖을 향해 있고요. 네, 사랑방에 앉아 있으면 이 집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뭐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들도 지나가곤 하죠. 근데 등에 업혀간 애들이 잘 때는 조용한데, 네, 보통 안 그렇죠. 이렇게 시끄럽게 울면서 지나다닙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님의 조부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바깥에서 애들 울음소리가 나면 이 손자를 시켜서 먹을 것 갖다 주게 합니다. 그때는 1950년대 초 먹을 것 제대로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예, 뭐 먹을 거라고 해봐야 곶감, 과일, 뭐 떡 이런 거였을 텐데 손자는 이 할아버지 심부름을 이렇게 잘 수행을 해서 이 먹을 걸 들고 와서 우는 애 입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시죠?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눈에는 이제 눈물이 흐르지만 번긋번긋 웃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손자가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가져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몇 번 갈등이 생기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은데 그냥 내가 먹어버릴까? 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잠깐 참고 그 아이 입에 먹을 걸 넣어주면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웃는 모습이 그렇게 흐뭇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먹은 것처럼 뿌듯하고 기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 참 멋지게 시킨 것 같지 않나요? 네,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이 퇴계 사단 칠정론을 생활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손자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기쁨 두 가지입니다. 그죠? 먹고 싶은 것을 먹었으면, 자기 입에 넣었으면, 네, 당연히 기쁘겠죠. 네,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근데 먹지 않고 그거를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했을 때 그 손자가 똑같은 감정,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 감정을 현상적으로 보면 똑같이 기쁨이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어떤가요? 이 두 종류의 기쁨이 같은 기쁨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근원이 다르다고 생각되진 않으신가요? 네. 자기가 먹어서 얻은 기쁨은 자기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얻은 기쁨입니다. 반면 후자는 생리적 욕구는 충족을 못 시켰지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켰죠. 그래서 같은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전자를 기, 그러니까 나의 개체적 욕구, 생리적 욕구에서 발현한 칠정이라고 그랬고 또 후자를 이, 그러니까 나의 개체를 넘어선 어떤 도덕적 욕구에서 발현한 사단이라고 나눈 거죠. 퇴계가 보기에는 둘 다 기쁘다는 것을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근원도 다르고 결과가 주는 영향도 다릅니다. 아마도 아기에게 그 음식을 건네지 않고

0: 자기가 먹어버리고 나서 느낀 그 기쁨 뒤에는 분명 미안함 혹은 죄책감 이런 것과 같은 다른 감정의 찌꺼기가 따라오겠죠. 근데 후자처럼 양보를 하면서 느꼈던 이 사단의 기쁨은 다른 감정의 부작용은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죄계가 사단 칠정론을 치열하게 논했던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감정, 즉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이 어떤 외재적 규율로 강제되거나 교육을 통해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에서 발출된다는 그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개체적인 욕구인 칠정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양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단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찌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손에 든 과자를 우는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기쁨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입에 낼름 넣고 그 순간적 쾌락을 맛보시겠습니까? 후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남의 입에 넣어주면 자기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자기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에게 넣어주는 거지. 네, 당장은 그게 손해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입에 넣어주고 느낄 수 있는 그 고귀한 기쁨인 사단을 느낄 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자기 것을 아무리 많이 챙긴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먹을 걸내 입에 먼저 털어놓고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의 입에 넣어주고도 자연스럽게 그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도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퇴계의 마음 공부가 오늘날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있는가? 인생의 목표와 대안을 찾아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명의 임금을 모셨던 퇴계의 조선은 정치사회적 혼란기였다. 당시 퇴계에게 서원은 단순히 학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올바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 수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가르침이다. 그는 사람 됨됨이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했다. 퇴계의 마음 공부 핵심은 무한한 도덕적 가능성을 가진 인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우리가 퇴계 철학을 공부하는 것,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마음 공부에 있기 때문이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첨단 기술에 힘입어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무한 질주를 거듭하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물질 만능 시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가? 16세기 안동의 한 선비는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도덕관, 세계관만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 인간의 이성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세계가 또 우리가 퇴계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가 인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퇴계의 철학이 현대사회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 안녕하세요. 21세기에 만나는 퇴계의 성리학을 담당한 이치혁입니다. 오늘은 4차 시 마지막 시간, 퇴계와 현대사회, 세상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퇴계라는 그의 호에서 알 수 있듯이 퇴계는 유학자 중에서도 매우 은둔적인 성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물러남으로 일관한 그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그의 한결같은 성향이 드러납니다. 퇴계가 세상을 떠나기 4일 전의 일이었죠. 1570년 12월 4일의 일입니다. 퇴계는 죽음을 직감했는지 영이라는 이름의 조카를 불러 유훈을 받아적게 합니다. 그 내용은요. 조정에서 국장을 치르려 하더라도 사양하라. 제사에 유밀과 같은 고급 음식을 쓰지 말라. 비석을 세우지 말고 작은 돌에다가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는 이 글자만 새겨달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비석 대신 세울 돌 뒷면에 가계와 이력 이런 것만 간단하게 쓰고 장황한 행장은 지어서 넣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특히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인 고봉 기대승에게는 그런 행장을 쓰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마도 고봉이 스승인 퇴계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실제로 없었던 일까지 장황하게 쓸 것, 즉 요즘 말로 하자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칭송을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도 또 사후에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퇴계의 면모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콕 지목해서 말했던 고봉 기대승 선생의 쓴 행장이 이 비석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국장을 치를 때 이 유언을 직접 받아 적었던 이 조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부의 유계는 내가 쓴 것인데 이렇게 됐으니 유계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다 라고 탄식을 했죠. 어쨌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스승의 유계를 지키지 못한 제자와 후손들의 이 미안한 마음은 지금도 퇴계의 묘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덤의 구조와는 다르게 퇴계의 비석은 봉분의 정면을 향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봉분 왼쪽 옆에 비껴서 측면을 향해서 서 있죠. 유언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차마 정면에 세울 수 없었던 이 제자들과 후손의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말 퇴계는 생애 마지막까지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 물러나기를, 또 드러나기보다 숨는 걸 선호했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별다른 견해가 없었던 것일까? 그 큰 학자가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포부는 없었던 것일까? 분명 퇴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요순시대 같은 그런 태평성대는 아니었을 테고요. 고통받는 백성과 이웃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연산군 폭정, 중종반정, 또 4대사화, 흉년, 기근, 역병, 또 외적 침입, 이런 위험 등등이 이 조선 중기에 결코 평온한 시기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인이라면, 또 선비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퇴계는 선비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시대를 살았던 율곡은 경장, 네, 그러니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또 조금 앞선 시대지만 정암 조광조 선생 같은 분도 강력하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퇴계 또한 관직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시책을 제시했죠. 국가 관료로서 임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죠. 많지는 않지만 국가의 시책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소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특히 44세 때 쓴 이 왜 사신을 끊지 말 것을 바라는 소. 이 소는 당시의 국가 정세를 정확히 있게 들고 가장 적절한 방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계가 당시의 국내외 정세에 밝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또 선조가 즉위하던 해에 올린 무진육조소라는 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해집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물러나와 있을 때도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도성에서 800리 넘게 떨어진 산골에 있으면서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동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일례로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이 한 지인에게 편지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특별히 들은 것이나 특이한 일은 없었습니까? 요동이 오랑캐의 침입을 당한 것이 저렇게 심했다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잘 방어하며 남쪽으로 환도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장과 소호의 외구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기우처럼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저의 어리석음이 우습긴 하지만 이치로 보면 천하의 일이 모두 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드러나 보이는 대목인데요. 지식인이 완전히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물러나 있었던 것일까요? 잘못된 세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잘못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개인, 그리고 개인의 수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면, 오늘은 눈을 밖으로 돌려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오늘날의 화두인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학사상에는 잘못된 세상을 만났을 때 선비는 그 잘못된 세상에서 발을 빼고 물러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 세상에 도가 있으면 자신은 드러나고 세상이 무도하면 숨으라 이런 말을 했고요. 맹자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그 홀로 도를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자는 또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있는 세상이라면 굳이 완전히 태평해지기를 기다려서 나아갈 필요가 없고, 무도해지는 세상이라면 굳이 완전히 혼란해진 다음에 물러날 필요가 없다. 어두워질 기미가 보이면 바로 거기서 떠나야 한다. 즉,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다 망한 후에 떠날 것이 아니라 어두워질 기미가 보이면 그곳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공자 이래의 유학자들의 오래된 전통인데요. 퇴계도 역시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의아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건가? 네, 그럼 세상이 잘 다스려지면 조정에 가서 소위 숟가락 하나 얹고 세상이 위태로워지면 숨어버린다고? 뭐 또는 목숨 내놓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식인의 태도가 이렇다면 어느 겨를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은거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나 홀로 보신하겠다는 비겁한 현실 도피 행위가 아닙니다. 네, 선비의 은거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은거는 일종의 자기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거기는 임금을 비롯한 위정자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디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죠?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하고 같이 일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은거라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외적의 침입이 없는 평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네, 혹시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면 그때는 은거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국난이 닥치면 오히려 그 전에 숨어 있던 선비들조차 의병이 돼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죠. 지식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정치에 나가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루트죠. 조선시대가 그랬습니다. 선비는 수기치인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치에 나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다고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치를 하려면 세력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무리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자기한테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는 중립 세력을 확보하고, 또그 다음에는 반대파를 회유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처단해야죠. 이게 오늘날 말하는 일반적인 정치 방법입니다. 근데 퇴계는 이런 방식을 반대합니다. 네, 무리를 짓고 남을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표현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계와 동시대에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비호를 받던 보우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네, 부정한 세력의 비호를 받긴 했지만 거의 사장되어 가던 이 조선의 불교를 되살려 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는 공헌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불교 측에서 보면 그렇지만 유교 측에서 보면, 즉 유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마치 이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유생과 이 선비 관료들이 보호를 쫓아내고 벌주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문정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크게 들고 일어나죠. 특히 성균관 유생들은 공관을 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동맹휴학이죠.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선비들은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영남 유생들이 경상도 안에서 이 통문을 돌려서 단체로 대궐로 가서 상소를 올린 거죠. 이때 퇴계가 고향에 있었으니까 이 사태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퇴계의 말이 이렇습니다. 적을 토벌하듯 복수하는 마음으로 보호를 벌주는 것은 이미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이 났는데 한 도내에서 이렇게 통문을 돌려서 서로 데리고 대궐로 나아가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원래 각자의 소견이 있는 법인데 어찌 구차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말인가. 만약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아서 생긴 일이라면 통문을 돌릴 것도 없이 다들 호응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타일러도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상소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어찌 도 전체에 통문을 내서 서로가 서로를 데리고 대궐에 나아간단 말인가. 통문을 돌려서 상소하는 일은 유자가 할 일이 아니다. 네, 퇴계는 첫째, 불교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적을 토벌하듯이 벌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보호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명종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렇게 판결이 있으니 일사부재리로 다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둘째, 혹 판결을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통문 같은 것을 돌려서 선동하는 일은 안 된다. 네, 그건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선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은 사회의 잘못과 부조리에 당당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까지 부추겨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선동을 안 해도 목소리가 한데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 만일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큰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전체를 그르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 보우선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우라는 스님은 제주도로 유배됐다가 정식 처형 절차 없이 제주 목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네, 선동으로 인해서 다수 의견이 잘못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퇴계 방식은 현대사회와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시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힘없는 서민들은 서로 뭉쳐야 합니다. 네, 서명운동도 해야 되고요. 집회 결사도 하면서 다수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의 부조리들이 하나 둘씩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힘들이 모여서 세상은 조금씩 나아져가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퇴계의 메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퇴계의 말은 사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몸을 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선동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만든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에 내동하지 않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들이 그 주체적 생각을 충분히 펼쳤을 때 그것이 모여서 옳은 의견이 됩니다. 그 독립된 생각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정당하고 강한 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진적인 행동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의 작은 부조리, 바로바로 목소리를 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바꿔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이 나아갈 큰 흐름을 바꾸는 일은 그런 행동에 앞서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충분한 내공도 중요하죠. 그런 내공과 고찰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면서 죄송하게도 물러남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네, 퇴계의 물러남 역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앞서 나가기보다는 더 큰 물결을 바꾸기 위해서 물러나서 내공을 쌓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런 퇴계와 같이 물러나서 더 큰 흐름을 준비하면서 내공을 다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네, 퇴계는 바로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러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퇴계의 성리학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렇게 연구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 즉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생각과 내공은 중요해집니다. 가령 정근대 시대라면요, 세상이 잘못되는 탓을 임금이나 위정자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잘못을 하고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원인을 그들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위정자란 것을 바로 우리 국민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나중에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고르지 못하는 것은 이 정치 주체로서 시민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러면 그 안목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안목을 키우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의 외연을 넓혀서 이웃, 사회, 정치, 시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정치가 흘러가면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수준이 높아질 때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하는 이유, 수기와 치인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네 번 강의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물러남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여러분께 퇴계의 삶과 사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퇴계는 물러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큰 흐름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퇴계처럼 물러남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권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게 내려준 본성을 실현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길, 또 누가 뭐래도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답게 사는 길,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각자의 사다리를 찾아서 열심히 올라가는 일, 네, 자신의 덕성을 높이고 그것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은 비록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겁니다. 대부분 본격적인 이 사회생활의 무대를 향해 나아가시려는 분들

0: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취업의 관문을 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퇴계의 사상이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퇴계가 떠나고 200년 뒤 조선 문예 부흥기를 이루었던 시절 겸재 정선은 조선 서원에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읽었고 그것을 한 폭의 진경산수화로 남겼다. 조선 중기 이후 조선 문화와 이념의 중심지였던 도산서원. 퇴계의 야심찬 사회개혁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었고 그 인재들을 통해 당대의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퇴계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비 양성이었다.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 또한 퇴계의 선비와 본질적으로 같다. 500년을 거슬러 우리가 퇴계를 찾는 것은 그의 인간 철학 속에 오늘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0: 오늘 동물원 정말 재밌었어.
1: 맞아. 다음에 또 같이 가자.
0: 좋아 좋아.
1: 근데 호떡아, 너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0: 나는 아, 코끼리. 코끼리는 몸집도 엄청 크고 코도 엄청 길잖아.
1: 맞아. 코끼리는 긴 코를 손처럼 쓸 수 있대.
0: 에이? 아니 무슨 코를 손처럼 써?
1: 너 타니와 코끼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타니와 코끼리.
1: 아,
0: 기억 안 나.
1: 아휴, 우리 호떡이 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우와, 신나, 신나.

0: 후보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 넓은 아프리카에는 달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소녀 하니가 살고 있었어. 난 달리기가 정말 좋아.
1: 어? 이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코끼리 소리?
0: 알고 보니 사냥꾼 때문에 겁을 먹은 아기 코끼리가 있었어.
2: 와와와, 가만히 있어. 왜? 이창 빗나가니까.

0: 거야? 거기 안 서! 아.
1: 나쁜 사냥꾼한테서 함께 도망친 타니와 아기 코끼리는 금방 친해졌지. 무리해서 혼자 떨어진 모양이구나.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일단 이거 먹을래?
2: 끼리끼리 코끼리.
3: 우와, 코를 정말 잘 쓰는구나. 코가 손 같아. 어? 코가 손?
4: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0: 친구들이 있네.
1: 얘들아, 코끼리를 쏴라. 에?
2: 위기의 순간 화가 난 엄마 코끼리가 나타났어.
3: 끼리끼리
4: 코끼리.